0: 나는 준성이야.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1: 다들 준비됐지?
2: 독자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독독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오해, 오해예요.
4: 오해?
3: 오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4: 다른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한 걸로 오해한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3: 맞아요. 오해는 잘못 알거나 잘못 이해함이란 뜻이에요. 친구의 말을 오해해서 다투고 말았어요. 또는 그래서 친구와 대화를 나눠 오해를 풀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오해를 받아본 경험은 있나요?
4: 제가 1학년 때 잘못 안 했는데 다른 애들이 그랬는데 선생님이 저만 혼내셨어요.
3: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4: 다른 애들 복수하고 싶다.
3: 복수하고 싶다고? 준성이 그때 마음이 불편했겠네요. 오해를 받으면 누구나 마음이 불편해져요. 리아도 혹시 오해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까요?
5: 아니요.
3: 리아는 오해를 받아본 적은 없지만 혹시 누군가 리아를 오해한다면 리아 마음은 어떨까요?
5: 속상해질
3: 것 같지요.
5: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릴 것 같아요.
3: 아이스크림처럼 마음이 녹아버릴 것 같아요?
5: 네.
3: 상대를 오해할 수도 있고 내가 오해받을 수도 있는데 오해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4: 약간 상대방이 잘못 알고 조금 오해가 생길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나는 안 돌아다녔는데 실수 선생님이 잘못 봐서 돌아다닌 걸로 봤다. 딴 애가 움직여서.
3: 잘못 봤거나 또 말을 분명히 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전했거나 흘려들었거나 등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오해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화를 내거나 다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2: 네.
3: 그러면 오해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가

0: 오해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편견, 편견이에요. 편견이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1: 오해랑 비슷한 것 같아요.
2: 편견은 약간 게으른 건가?
0: 여러분이 편견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왠지 오해와 느낌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군요.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인가요?
3: 네!
0: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면 뚱뚱한 사람은 게으를 것이다. 하지만 뚱뚱한 사람도 부지런한 사람 선생님 많이 알고 있거든요. 또 날씬한 사람도 게으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똑같이 게을러도 왠지 뚱뚱한 사람들에게 저렇게 게으르니 뚱뚱하지. 역시 뚱뚱한 사람은 게을러.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았나요?
1: 아빠한테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봐요, 저한테. 왜냐면

0: 아빠가 원래 살짝 뚱뚱하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살짝 군것질을 하기도 해요, TV 보면서. 그래서 아빠가 군것질이 그래서 그런 거라고 얘기해봤는데 조금
1: 편견인 것 같아요?
0: 네, 편견이 가는 것 같네요.
1: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편견이라고 해요. 이제 편견이 왜 오해의 짝꿍 단어인지 알겠지요?
2: 네!
1: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오해하기 쉬워요. 편견을 갖지 않는다면 상상력도 풍부해지고 세상을 훨씬 더 넓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오늘 배운 오해와 편견 두 단어를 이용해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2: 네!
1: 공책을 꺼내고!
2: 꺼내고!
1: 펼쳐서!
2: 펼쳐서!
1: 글짓기를 시작해 볼게요!
3: 오해, 잘못 알거나 잘못 이해함. 편견,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1: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멋지게 글짓기를 했는지 발표해 볼까요?
2: 네!
1: 리아부터 발표해 봅시다.
0: 엄마가 내 마음을 오해해서 눈물이 났다. 어린이는 당연히 말썽을 부린다는 것은 편견이다.
1: 우리 리아나 준성이와 같은 어린이들이 항상 말썽 부린다고 하면 이것 또한 편견이겠지요?
0: 네, 네. 그러면 조금
4: 화가 날 것 같아요.
1: 준성이가 쓴 글도 발표해 보도록 할까요?
5: 친구의 잘못이라고 오해해서 너무 미안했다. 어린이만 게임을 좋아한다는 것은 편견이다.
1: 맞아요. 어른들 중에서도 게임을 좋아하는 어른들을 많이 봤어요.
6: 우리 아빠도 게임 좋아하는데.
1: 그렇구나. 오늘은 오해, 편견이라는 단어를 배워보았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지요?
2: 네!
1: 좋아요. 잘 기억해 두었다가 선생님과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2: 안녕!
7: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함께 감전사고 발생률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침수 피해 복구 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 내 감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침수 피해 복구 시 물에 젖지 않은 고무장화를 착용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둘째,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장갑, 플라스틱 자 등을 이용해 누전 차단기를 내립니다. 셋째, 물이 빠진 후 바로 누전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전기를 사용합니다. 넷째, 침수된 전기기기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AS센터나 전기공사 등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합니다. 네 가지 예방 요령으로 감전사고로부터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8: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9: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8: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9: 로보카 폴리랑 꼭꼭!

0: 우리는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1: 그림 짝꿍.
2: 그럼 오늘도 라라를 불러볼까?
3: 그래.
1: 라라야 알려줘.
4: 똑똑 그림 짝꿍 안녕.
1: 안녕.
4: 좋아. 오늘의 속담은 개천에서 라 난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0: 개천? 개천이 뭐야? 갯벌인가?
2: 뭐 강 같은 거 아닐까? 뭐 계곡 같은 거?
3: 라라야, 개천이 뭐야?
4: 개천이란 강보다는 작은 하천을 뜻해. 발을 담그면 무릎을 넘지 않는 높이에 물살도 그리 세지 않은 시내이지.
2: 아, 나 알 것 같아.
0: 뭐?
2: 개천에 알 난다.
0: 알 난다? 오, 개천에 알 난다.
2: 알 날 수 있잖아.
0: 어, 개천에 물 난다. 개천이 내가 그래도 물이 있으니까 뭐 물이 계속 나야지.
2: 그럼 나는 개천에 알 난다 같아.
0: 그럼 나는 개천에 물 난다.
2: 알았어.
4: 자, 그럼 오늘도 한번 그림으로 재미있게 표현해 보자고요.
0: 응, 그래. 개천을 그려보자. 개천.
4: 지명아.
0: 응?
4: 지명이는 왜 답이 알이라고 생각했어?
2: 개천에 개구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개구리들이 개천에 알을 낼 수도 있으니까 난 개천에 알 난다라고 생각했어. 뭔가 사람들이 노는 곳에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4: 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무언가 신기한 일을 봤을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구나.
3: 응.
4: 좋아. 그럼 세인아.
3: 응?
4: 세인이는 왜 정답이 물이라고 생각해?
0: 개천이니까 물이 없으면은 개천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물도 햇빛을 받으면은 마르잖아. 근데 계속 물이 들어오니까 말리지 않다는 거 아닐까? 없어지지 않다 이런 거?
4: 아, 그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걸 표현하는 거야?
0: 응.
4: 그럼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
2: 세인이가 항상 변덕하는 거? 어떨 때는 핫도그를 먹는다고 했다가 샌드위치를 먹고 막 어떨 때는 밥을 먹겠다가 뭐 햄버거를 먹고 막 그런 우리 일상에서 안 하는 변덕이 세인이한테는 있는 것 같아.
4: 그렇구나. 먹고 싶은 것이 계속 변하는구나.
0: 응.
4: 세인아.
3: 응?
4: 그럼 개천에서 물 난다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어떤 때에 어떤 사람에게 써줄 수 있을까?
0: 내가 지명이랑 좀 싸웠어. 아, 예를 들어서 친구야. 근데 싸우는 것도 얼마 안 가서 다시 친구가 되는 것처럼 우정도 변하지 않는 거야. 지명아,
3: 응?
0: 우리도 개천에 물이 난다 식으로 우리 우정도 변하진 않는 거야.
3: 응.
4: 좋아. 그럼 지명아.
3: 응.
4: 지명이도 개천에서 알 난다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어떤 때에 누구한테 쓸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 볼까?
2: 내가 여행을 가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내 동생이 삼겹살을 혼자 3인분 이상 다 먹어버렸을 때 개천에 알 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4: 아, 동생이 고기를 3인분이나 먹은 게 지명이에게 엄청 신기한 일인 거구나.
3: 응.
4: 좋아. 그럼 오늘의 그림 짝꿍은 과연 어떤 재미있는 생각을 했을지 한번 또 얘기해 볼까요?
2: 너무 잘.
0: 그래. 나는 개천에 물 난다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은 개천은 강이잖아. 그러니까 개천인데 물이 없으면 개천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없어질 것 같아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듯. 마치 지명이랑 나의 우정처럼.
2: 나는 개천에 알 난다라고 생각했어. 개천은 사람들이 노는 곳인데 갑자기 개구리가 나타가지고 알을 낳으면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할 거 아니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엄청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뜻으로 나는 개천에 알 난다라고 생각했어.
4: 좋아요. 잘 말해줬어.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 두 사람 중에 있었을까?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0: 용은 전설이나 상상 속의 동물로 막강한 힘의 존재나 능력이 뛰어난 존재, 아주 훌륭한 위인 등으로 비유됐지.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은 지저분한 개천에서 신화 속의 동물인 용이 나온다는 뜻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야. 우리 조상들은 가난한 집안이나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열심히 학문에 힘써서 장원급제하거나 나라에 큰 공을 세웠을 경우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표현했어. 또 가난했던 사람이 수완이 좋아 재물을 많이 쌓게 되었을 경우에도 이 속담을 쓰지. 만약 할아버지가
1: 내가 어릴 적에는 가난한 집안에서 컸지만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일해서 성공을 이루었단다
0: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니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이 떠올라요. 저도 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게요 라고 말이야.
2: 아, 개천에서 용난다. 아, 진짜 아쉽다. 우리도 개천에서 용난다는 걸로 최선을 다해서 속담 퀴즈를 꼭 맞추자.
3: 그래.
2: 우와.
3: 진짜 개천에서 용이 나오면은 난 그 용한테 사인 받고 말겠어.
2: 어, 진짜? 난 사진 찍어가지고 학교에서 인싸가 될 거야. 오늘의 속담은
4: 개천에서 용난다.
3: 변변치 못한 환경에서 아주 훌륭하게 된다는 뜻.
2: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봐요.
4: 안녕!
0: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5: 이거 진짜야?
6: 에이 설마. AI겠지?
5: 오, AI로 만든 거네.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아, 이보게, 여기가 어디라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가?
1: 영감님, 제 나무 그늘이 여기까지 옮겨왔으니 여기서 쉬는 것뿐입니다.
2: 나무 그늘을 산 청각.
3: 나무 그늘도 돈 주고 살 수 있을까? 총각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얼른 떠나보자. 응. 니케타. 예은이. 강준이. 승현이. 그리고 나.
4: 구세!
3: 모두 함께 출동!
5: 출동!
2: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영감이 살았어요. 영감 네 집 앞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여름이 되면 욕심쟁이 영감이 나무 그늘 아래 누워 쉬곤 했어요.
0: 바람이 불어오니 잠이 솔솔 오는구나.
2: 햇볕이 뜨거운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욕심쟁이 영감이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밭에서 김을 매던 총각이 나무 그늘에 와 앉았어요.
1: 아, 덥다 더워.
2: 총각이 자리에 앉자마자

0: 욕심쟁이 영감이 소리쳤어요.
1: 이 애끼놈! 누가 여기 앉으라 했느냐? 내 그늘에서 썩 나가거라!
2: 아니, 영감님! 나무 그늘에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1: 이 주변은 모두 내 땅이고 이 나무도 우리 조상님이 심은 것이니 내 것이나 마찬가지지. 그러니 저리 비키거라!
0: 뜨거운 퇴약볕 아래에서 총각은 부하가 치밀었어요.
3: 누구든 쉴 수 있는 그늘을 혼자서 독차지하다니. 그렇다면 나도 생각이 있지.
0: 총각은 욕심쟁이 영감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2: 어르신, 제게도 나무 그늘이 필요하니 저에게 파십시오.
1: 에? 그늘을 팔라고? 이게 웬 횡재야? 그래? 그렇다면 5냥 정도는 내야 하네.
2: 네,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0: 총각은 5냥을 가져다 주고 나무 그늘을 샀어요. 총각은 나무 그늘에 가서 당당히 쉬었어요. 해가 기울자 나무 그림자가 욕심쟁이 영감 네 집 안에까지 길게 드리워졌어요. 총각은 그늘을 따라 영감 네 마당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쉬었어요. 마침내 그늘이 안방까지 드리워지자 총각은 냉큼 안방에 들어가 누웠어요.
1: 이보게!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는가?
2: 영감님! 제 나무 그늘이 여기까지 옮겨왔으니 여기서 쉬는 것뿐입니다. 영감님이 5냥을 받고 팔지 않았습니까?
1: 뭐라고?
4: 여보, 어떻게 좀 해봐요. 저렇게 누워서 안 나가니 어쩐단 말이에요.
1: 나가래도 안 나가니 난들 어쩌겠소? 내 다시 말해보겠소. 이보게 총각, 5냥을 다시 돌려줄 테니 나무 그늘을 나에게 다시 팔게.
2: 싫습니다. 전 안 팔아요.
1: 돈을 몇 배라도 더 많이 줄 테니 우리 집에서 제발 나가주게.
2: 그래도 안 팔 겁니다.
0: 총각은 더 편히 누워 쉬었어요. 욕심쟁이 영감이 손님을 초대한 날이었어요. 귀한 손님들과 한창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총각이 밭에서 일하던 친구들을 데리고 우르르 방으로 들어왔어요.
1: 이보게, 얼른 나가게. 오늘까지 이러면 어쩌나. 제발 나가주게.
2: 내 돈 주고 산 내 나무 그늘입니다. 전 내 나무 그늘에서 쉬는 것뿐인데요.
0: 총각과 친구들은 땀에 젖은 옷에 흙 묻은 발로 들어와서는 여기저기 드러누웠어요. 욕심쟁이 영감은 발을 동동 굴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5: 아니, 이보게,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0: 영감이 아무 말도 못하자 총각이 어찌 된 일인지 이야기했어요.
5: 인심 참 고약하네. 나무 그늘을 돈 받고 팔다니.
1: 실망이네. 이런 욕심쟁이하고는 어울리기 싫으니 갑시다.
5: 아니, 그게 아니라!
0: 귀한 손님들은 우르르 욕심쟁이 영감네 집을 나갔어요. 욕심쟁이 영감은 결국 집을 버리고 다른 동네로 이사갔어요. 빈 집을 얻은 총각은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쉬도록 했어요.
2: 날이 덥죠? 누구든지 와서 땀 좀 식히고 가세요.
4: 아휴, 이보게 총각, 다 자네 덕분이네. 고맙네.
0: 총각 덕분에 마을 사람들에게는 편히 쉴 수 있는 사랑방이 생겼답니다.
6: 나무의 그늘이 제대로 된 진짜 주인을 찾은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
7: 그러자.
8: 총각이 아주 마음씨가 넓고 착한 사람이면서도 지혜로운 것 같아. 왜냐면은 이제 그거를 사고서 나무 그늘이 여기 있으니 여긴 내 땅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맞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것 같아.
6: 돈만 있다면 어떤 것이든 다 살 수 있을까?
9: 나는 아닌 것 같아. 그 돈으로 사랑이나 우정이나 인성? 양심? 그런 걸 살 순 없잖아. 돈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
6: 총각은 왜 영감이 떠난 집을 사람들과 함께 나눴었을까?
10: 욕심쟁이가 아니야, 총각은. 그래서 마음씨가 넓고 사람들이랑 다 나누어주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9: 그 집이 너무 넓잖아.

0: 그래서 이 좋은 걸 나만 쓸수 없지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거지.
1: 무언가를 함께 나누면 어떤 점이 좋을까?
2: 무언가를 함께 나누면 서로서로 얘기도 하면서 다 같이 행복을 나누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다.
3: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라는 말처럼 이제 뭐든 함께 나누면 괜찮아지거나 아니면 더 좋아진다.
1: 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눠본 적 있어?
2: 응. 친구랑 물감을 썼는데 나 혼자 물감을 써도 행복하잖아. 근데 친구가 물감을 안 가져왔거든? 그래서 나눠주니까 행복이 두 배로 된 거야. 그래서 엄청 좋았던 적이 있었어.
1: 좋아. 욕심을 부리면서 혼자 누리는 것보다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
4: 맞아.
1: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행복해진 총각의 모습, 우리도 본받도록 노력해보자.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0: 콧물이 줄줄.
1: 모모아!
2: 아, 마스크 쓰고 왔네? 오늘 꽃가루가 심하대. 맞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늘 밖에서 놀지 말랬는데.
1: 난 꽃가루 알레르기 없어서 괜찮아.
2: 나도 그래.
3: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 다 떨어뜨려주마.

0: 바람에 날려. 다 떨어져라. 분위기 깨게 뭐 하는 거야?
1: 전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런 날 나오면 안 되는데 대장님 때문에 괜히 나와서
0: 만 좀 훌쩍대지.
1: 전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니까요.
0: 어,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군.
2: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을 뺐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0: 히어 우 릴 풀 쌍지으 어 기억 쩍 훌쩍 훌쩍.
2: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3: 희읍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가 파괴되었어.
4: 태양대장님, 바로 출동해 파괴된 한글을 찾아오겠습니다.
3: 부탁합니다, 한글용사 아이야. 어서 가서 희읍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를 찾으세요.
5: 콧물이 계속 나. 나도 글자 훌쩍훌쩍.
4: 모마 자마, 너희 코가 왜 그래?
5: 코를 하도 풀어서 훌쩍훌쩍. 아, 코 아파.
6: 너희 둘 다?
7: 설마 작은 꽃가루가 코에 들어가 재채기, 콧물, 코막힘, 가려움을 일으키는 꽃가루 알레르기?
6: 너희 원래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었어?
5: 아니요, 없었는데 조금 전부터 갑자기 콧물이 훌쩍훌쩍.
4: 꽃가루 알레르기가 없는데 콧물이 난다는 건,
6: 아,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키읔과 미음이 들어간 콧물이야.
5: 콧물이요?
8: 속보입니다. 이비인후과에 갑작스레 콧물을 흘리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5: 전기 때문에 콧물이 나는 거였다니.
7: 어서 콧물 글자를 찾으러 가자.
4: 잠깐, 내가 예전에 콧물 글자를 본 적 있어.
5: 어디서요?
4: 한글 세계에 있는 코바위라는 곳이야.
5: 코바위?
4: 응, 어서 거기로 가보자.
5: 네! 자음! 모음!

0: 모음아, 자음아, 휴지는 잘 챙겨왔지?
1: 가져왔죠.
2: 어? 저기 봐. 바위가 꼭 코같이 생겼어.
3: 어? 저게 코바위야. 저 바위 안에 콧물 글자가 숨어있지.
4: 어서 찾아요.
5: 모음아, 마법진을 열자.
6: 그래.
7: 어? 천지?
8: 콧물 글자를 찾을 수 있을까? 줄줄! 콧물이 줄줄!
9: 모두 피해!
10: 왜 콧물이 나까지?

0: 태극봉 바람 가르기.
1: 콧물이 여기까지 차오를 것 같아요.
0: 야용사와 이용사가 싸우는 동안 콧물을 멈추자. 너희들도 같이 할 수 있지?
2: 네, 아용사님.
3: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0: 미음, 어, 미음, 멈.
3: 시읒, 우, 추. 이근, 아, 바. 멈추다.
0: 콧물이 멈추다.
2: 잘했어.
4: 어? 어? 우와! 나도 콧물이 멈췄다! 와!
5: 이렇게 쉽게 끝낼 순 없지. 꽃가루, 꽃가루가 난리다!
0: 어? 이건 꽃가루?
3: 저기 봐! 콧물 다시 나오고 있어!
4: 아! 대장님! 저 꽃가루 알레르기 있다고 했잖아요! 아! 휴지 다 떨어졌다! 그럼 전 이만!
5: 개벽! 정말 도움이 안 되는군!
6: 이 꽃가루를 없애야 코바위의 콧물이 멈출 것 같아.
0: 꽃가루가 어디서 오는 거지? 내가 찾아볼게. 헛! 어? 저기군. 시들다! 꽃이 시들다!

0: 손이 다시 멈췄어.
1: 다행이야. 어서 한글을 찾자.
2: 돌아와 한글.
3: 나머지는 내가 쓸게. 헛. 쫙. 뿅망치로 오. 한 번 더. 헛. 쫙. 뿅망치로 오.
1: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4: 네. 네.
5: 키우기 우와 시옷을 만나 곧. 이음이 우와 이유를 만나 물. 콧물.
6: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콧물 나서 정말 힘들었어. 이제 안 나니까 진짜 좋다.
7: 할아버지?
4: 할아버지!
8: 그래, 자미 무미. 오늘 꽃가루가 심한데 밖에서 논 거야?
7: 잠깐이야.
8: 이렇게 꽃가루가 심한 날엔 웬만하면 집에서 놀고 밖에 나갈 때는
0: 마스크를 꼭 써야죠.
8: 그래, 그래, 맞았어. 마스크를 꼭!
4: 마스크를 꼭! 마스크를 꼭! 이렇게.
8: 마스크를 꼭 쓰세요.
4: 마스크를 꼭! 꼭!
8: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1: 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 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태풍을 일으킨 천지. 바다 위에 만들어진 비바람이 엄청 커지는 걸 태풍이라고 하지. 태풍이 휘몰아치면 모두 벌벌 떨게 될 거야.

0: 1, 2, 1, 1, 1, 으, 으, 휴, 이, 키, 디귿, 아, 자, 일으키다. 태풍을 일으키다.
1: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2: 아유, 갑자기 웬 바람이? 버텨야 해. 뭐 잡을 거 없나? 개벽이 살려!
3: 대왕별님,
2: 한글 용사 아이야, 어서 가서 파괴된 글자를 찾으세요.
3: 네, 네. 대왕별님.
2: 오늘 파괴된 글자는 티읕과 피읕이 들어간 글자입니다.
4: 바람이 엄청 심해.
5: 갑작스럽게 발생한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집 밖으로는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4: 무서워.
6: 차마 모마, 괜찮니?
4: 네.
7: 그런데 창문은 닫은 거야?
4: 창문요? 아, 네.
7: 가서 확인해 볼게. 태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 태풍이 올 때는 집안의 창문을 모두 닫고 되도록 창문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해.
3: 맞아. 그래야 창문이 깨져도 다치지 않아.
4: 아, 그렇구나.
7: 태풍. 원래는 태평양 바다 위에서 발생해서 거센 비바람과 함께 올라오지. 그런데 이번엔 갑자기 태풍이 발생했어.
4: 설마 천지가 한글을 파괴해서?
6: 맞아.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티읕과 피읕이 들어간 글자, 태풍이야.
4: 천지 정말,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태풍 글자를 찾아요.
3: 그래, 어서 출동하자.
4: 네. 자음, 모음, 변신.
6: 어서 글자를 찾아보자.
4: 네. 저기 티읕하고 피읕이 있어요. 투표함?
3: 아, 반장 선거할 때 투표해봤지?
7: 선거할 때 후보 이름을 써서 표를 내는 걸 투표라고 해. 저건 투표야.
4: 어? 저기도 티읕피읕이 있어.
6: 어? 비바람이 태풍 모양으로 돌고 있어. 저기에 태풍 글자가 숨어 있을 거야.
8: 딩동댕. 그치만 글자는 못 찾을걸.
9: 태풍을 더 거세게 만들어주마. 거세지다. 태풍이 거세지다.
3: 내 손 잡아!
6: 이곳에서 벗어나야 해!
7: 모마!

0: 여긴 안전한 것 같아.
1: 아니야. 태풍이 빠르게 거세지고 있어. 이제 곧 한글 세계 전체가 태풍에 휩싸이게 될 거야.
2: 어떡해.
3: 이런 바람 속에서 절대 글자를 찾을 수 없지.
4: 전진대장님.
3: 개벽.
4: 제 손 절대 놓지 마세요. 제발요.
3: 걱정하지 마. 절대 놓지 않을 테니.

0: 천지대장님.
1: 한글 세계에 이제 안전한 곳은 없어. 이대로는 글자도 찾을 수가 없어.
2: 안전한 곳이 있어.
1: 정말? 그게 어디지?
2: 태풍의 눈.
1: 어? 태풍의 눈?
2: 태풍 가운데는 오히려 바람이 약하고 고요해. 그곳을 태풍의 눈이라고 하지.
3: 어서 태풍의 눈으로 가요.
2: 그런데 태풍의 눈으로 바로 이동하려면 한글 마법을 써야 해.
1: 좋아. 자마, 모마, 마법진을 펼쳐줘.
3: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1: 니은, 우, 니은. 눈. 태풍의 눈.

0: 여기가 태풍의 눈? 정말 바람이 안 불어.
1: 여기서 글자를 찾아보자.
2: 좋아. 하! 돌아와, 한글!
1: N은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3: 좋아.
1: 욕망치!
3: 태극동! 합체!
4: 아와, 니가 맞나?
3: 에?
4: 치어!
1: 우는 내가 쓸게. 끝! 샷! 뿅망치로 우!
2: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5: 네! 티읕이 애를 만나 태! 티읕이 우와 이응을 만나 풍! 태풍!
6: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7: 태풍이 불면 첫째, 절대 외출하지 않기.
5: 외출하지 않는다.
7: 집안에 있는 창문은 꼭 닫고 최대한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0: 창문은 닫고
8: 최대한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7: 그리고 혹시 정전될지 모르니까 이러한 손전등도 미리 꼭 준비해둬야 돼.
5: 아하! 손전등 준비하기!
7: 태풍이 올 때는 꼭 기억해도.
5: 네, 할아버지!
7: 아하!
0: 준비하기. 손전등 준비하기.
7: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예, 다이노스터. 좋아, 로디. 준비됐지?
1: 로디요!
0: 잘했어. 다시 한번 물어와.
1: 로디!
0: 하루 종일 로디랑만 노는 것 같아. 요즘 백스나 밀렵꾼들이 전혀 안 보였잖아.
2: 난 오히려 좋은걸? 메카 다이노랑 싸우는 것보단 카페일이 훨씬 마음 편하거든. 손님이 오셨네.
3: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0: 다이노 지오신 걸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1: 조심. 잘못하면 다중우주로 끌려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니까. 하이퍼 퀀텀 터널을 열기 위해서는 퀀텀 코어 12개가 필요한데 너희가 찾은 건 겨우 3개뿐이라고.
4: 하이퍼 퀀텀 터널은 보통 퀀텀 터널이랑 다른 거예요?
1: 시끄러워! 오래전에 나는 남극 비밀기지에서 일을 했었다. 그곳에서 나는 사상 최대의 퀀텀 터널을 열기 위한 기계를 설계했지. 그게 하이퍼 퀀텀 터널이었어. 하지만 그 기계를 작동시키려면 12개의 퀀텀 코어가 필요해. 그리고 로라 박사도.
5: 그 안경 쓴 여자요? 왜요?
6: 우리가 다 구해오겠습니다.
1: 당연히 그래야지!
2: 아, 뭐야? 누가 불 껐어?
1: 시끄러워!
6: 잠깐. 다이노이츠 카페.
5: 다이노스터가 맨날 드나드는 곳이잖아요.
6: 그래, 이거야. 가자, 점심 먹으러.
3: 어서 인사해야지.
7: 안녕.
0: 또 오세요.
1: 로니야.
0: 이제 겨우 좀 한가해졌네. 잠깐 쉬어야겠다. 어?
6: 이봐, 안녕하세요.
0: 아, 로라 이모?
3: 그릴에 불 켜놓을게.
0: 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6: 아, 그러죠.
0: 여기 메뉴판이요. 로디, 뭐 하는 거야? 이리 와!
6: 주문할게요.
2: 그래! 로디, 진정해!
0: 로디가 갑자기 왜 저러지?
6: 여기요, 주문 안 받아요?
0: 죄송해요, 뭘로 드릴까요?
8: 공룡버거 12개랑 감자튀김 12개, 소스 빼고 백악기 크럽 샌드위치 4개, 호밀빵으로 만든 쥐라기 참치 치즈 토스트 6개, 그리고 사이드 메뉴로 트렉스 나초 3개 주세요. 아우, 다이어트 콜라도요.
0: 이걸 다 드실 수 있을까요?
6: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완전 배고프니까.
3: 루시오, 와서 준비하는 거 좀 도와주겠니?
0: 기다려주세요.
6: 천천히 만들어요. 지금이 기회야. 가보자고.
5: 알았어요.
9: 네, 대장.
6: 흩어져서 샅샅이 뒤지.
5: 네, 대장. 여긴 없어요.
9: 평범한데요.
6: 그럼 이 세 번째 방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 이봐, 여기야. 이쪽으로 와. 이 안에 코어가 있을 거야. 찾아내.
9: 내가 제일 먼저 찾을 거지롱.
5: 웃기시네. 말도 안 되는 소리.
9: 내가 퀀텀 코어라면 어디에 숨어 있을까?
5: 컴퓨터를 살펴보면 단서가 있을 거야. 어? 드디어 이걸 사용할 일이 생겼군. 내가 이겼어, 허건.
2: 좋았어.
6: 코어는 어딨어?
5: 여기요.
6: 됐어. 어서 챙겨서 나.

0: 가자.
1: 깨끗한 접시 갑니다. 여기 받아.
2: 고마워. 예.
3: 어?
1: 손님들이 없어졌잖아.
2: 뭐?
1: 어디로 간 거지?
0: 들어, 백스한테 갖다 주게.
4: 아이, 왜 저 혼자 들어야 하는 건데요?
5: 다이너스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되네요.
1: 대장, 이거 보세요.
0: 어디 보자. 이건 비밀 출구가 분명해. 들어가!
1: 대장은 안 들어와요?
0: 난 조심스런 성격이라.
4: 전문은?
5: 저건 다이노모빌들이잖아.
0: 디바, 너희들 살아있어?
5: 대장, 저희가 뭘 찾은 줄 아세요? 우리 힘들게 했던 다이노모빌들이에요.
0: 계획했던 것보다 일이 더 잘 풀리고 있지 않아? 가지고 나가. 로라 박사는 내가 맡을 테니.
1: 이런 못된 장난을 치다니 용서 못해.
6: 얘들아, 지나가다 들렀어. 무슨 일 있어?
7: 와, 오, 설마 누구 생일이야?
1: 이렇게 많이 주문하고 사라지다니.
4: 근사한데? 난 늘 이 차가 좋았어. 쫓겨다닐 때도 말이야. 이제 내 거지.
5: 안녕, 우리 멋쟁이. 내가 네 새로운 주인이란다.
4: 그럼 어디 이 녀석들 실력 좀 볼까?
1: 정신없이 음식을 잔뜩 만들어 놨더니 아무도.
6: 무슨 일이야? 이거 무슨 특별 훈련인 건가요?
8: 아니, 내가 한 일이 아니야.
9: 저건 후테라맹이가.
1: 뭐야? 우리 다이노모빌이!
8: 오, 이런 밀렵꾼들 짓이야. 서둘러, 다이노모빌을 되찾아와야 해.
5: 네, 지금 바로 출동할게요.
10: 다이노스터, 출!

0: 위로 올라가자. 뭐야? 내 랩터 칼에서 나와. 어서. 그건 싫은데.
1: 당장 다이노모빌에서 내려. 마지막 경고야.
0: 어떻게 할까 폴라? 그만 항복할까?
2: 항복이라? 좋지, 그러자고. 그럼 우선 항복 버튼을 눌러야겠네. 다이노모드로 변신!

안틸러파

0: 해보자 이거야. 좋아, 나 레터키 더 큰 레터키다. 예, 그, 다이노스터도 별거 아니네. 잘 있어라. 이건 우리가 잘 쓸게.
1: 다이노들이 전부 빼앗겼어. 이제 어쩌지?
2: 저들 손에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되찾아야 해.
3: 다이노스터, 본부가 명령 없이 작동한 이유를 알아냈다. 밀렵꾼들이 시스템을 해킹했어. 해결책을 찾는 중이지만. 여긴 어떻게 들어왔지?
4: 안녕 얘들아. 아직 음식 준비 안 됐니?
0: 빅! 박사님한테 손끝 하나 대기만 해!
4: 어쩔 건데? 다이노 모빌로 쫓아오시게? 어우 잠깐! 이제 다이노 모빌은 우리 거구나! 그럼 안녕 다이노스터!
5: 루레노! 어떡하지?
6: 슈트가!
7: 다이노 워치도 작동을 멈췄어! 제이민, 추적할 수 있어?
1: 아니 전혀 불가능해. 아무데도 접근할 수가 없어. 모든 시스템이 막혔다고. 퀀텀 터널, 연구실 장비, 다이노 슈트까지도.
5: 어떡하지?
0: 대반격! 슈퍼 다이노 슈트 출동!
1: 밀렵꾼들이 우리 본부 시스템을 마비시켰어. 전부 다! 해킹을 복구하려면 박사님이 필요해. 안 그러면 장비 없이 밀렵꾼들을 상대해야 할 거야.
7: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박사님부터 구해오자.
6: 제이민이 말한 대로 우리한텐 장비가 없어. 어떻게 구조작전을 수행할 건데?
2: 경납고! 다이노모빌은 없지만 뭔가 쓸만한 게 남아있을지도 몰라.
7: 좋은 생각이야. 가보자! 얘들아, 이쪽으로!
2: 조심해!
7: 제이민, 재부팅할 수 있겠어?
0: 미안.
1: 한번 해볼게. 밀렵꾼들이 모든 암호를 바꿔놨네. 제법인데, 하지만 방법이 있지. 됐어! 경납고 시스템에 연결됐어! 고쳐가 뭔가 숨겨져 있는데?

0: 제이민.
1: 박사님이 슈트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말씀하시긴 했었지만 실제로 만드셨을 줄이야. 오늘 현장 테스트 해보자고.
0: 좋았어. 근데 나머지는 어디 있지?
2: 아직 이거 하나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슈트를 누가 입는 게 좋을까?
0: 박사님을 구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그러니까 이번 작전은 행동력이 강한 사람이 맡아야 해.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야. 마침 네 슈트 색깔이네.
3: 정말? 신난다. 나 완전 자신 있어. 기운이 점점 강해지는 느낌인데. 좋았어. 가자. 나 얼마나 멋있어졌어? 한 10배? 아니면 100배? 아니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
1: 퀀텀 에너지가 많지는 않은데 한 번 출동할 만큼의 에너지는 있어.
0: 그거면 충분해. 해보자고.
4: 빅, 내 말을 믿어. 백스 헌터가 지구의 퀀텀 코어를 모두 손에 넣는다면 온 세상이 백스의 노예가 될 거야. 물론 너희들도.
5: 여기 내려놔.
6: 그 얘긴 직접 하시지.

0: 여는 거죠. 한심하긴 하이퍼 퀀텀 터널이라고 몇 번을 말해. 어쨌든 그건 마지막 코어 없인 열 수 없어.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군. 다이노스터가 아니면 이 코어들은 찾지 못했을 테니까. 이제 나한테 필요한 건 마지막 코어 하나야. 우린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지, 안 그래?
1: 설마 남극기지 말이야? 백스, 그만둬. 이건 안 돼.
0: 코어를 이리 가져와. 우린 남극으로 떠난다. 당장.
2: 알겠습니다. 비행기를 준비하죠.
1: 백스, 그만 멈춰. 그 누구도 다중우주를 지배할 수는 없어. 하이퍼터널은 두 세계를 파괴시킬 뿐이라고.
0: 나한테 필요한 건 남극기지를 열어줄 당신 손뿐이야. 다른 건 관심 없어. 그러니까 얌전히 따라오기나 하라고. 어? 무슨 일이지?
3: 힘이 너무 셌나? 아직 적응 중이라서 말이야.
1: 루시오!
4: 선생님!
0: 너인 초대한 적이 없는데 다이너스타.
3: 박사님을 풀어줘! 당장!
0: 셔츠가 바뀌었군. 재밌네.
3: 마음에 들어? 슈퍼 다이노 슈트! 아직 가명이긴 하지만! 모시고 나가!
4: 어서 가요, 박사님!
0: 어딜 감히!
3: 간지럽지도 않거든!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한데? 이거밖에 안 돼?
0: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지.
3: 슈퍼 다이노 블래스트!
0: 제법이군. 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할게. 좀 더 놀아주고 싶지만 더 중요한 볼일이 있어서 말이야.
4: 가요, 박사님. 여길 벗어나야 해요.
0: 요거 맘대로.
1: 안 돼. 이대로 당할 수는.
0: 이제 그만 항복해. 소용없으니까.
4: 루시오! 어?
3: 박사님! 구해드릴게요!
2: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
3: 안 돼! 박사님!
4: 루시오! 박사님을 구하려면 다이노모빌이 필요해!
3: 나한테 맡겨! 래퍼킥이다! 이봐! 그건 내 기술이거든! 이 기술은 어때?
5: 까운데! 떨어져! 너를 치란 거! 스밀로 바이크 공격!
3: 래퍼킥! 얘들아, 곧 내 생일인 거 알지? 나도 저 슈트 갖고 싶은데.
4: 그런 농담이나 할 때가 아니잖아. 서둘러, 다이노모빌을 되찾아야 해. 으따!
3: 부트래밍은 완료.
4: 너무 빠르잖아.
3: 저블 펀치. 슈퍼 랩터 킥.
6: 안킬로트럭 운영 시스템 정상화. 침입자 발견. 배출 시스템 작동.
4: 어떻게 된 거지? 따뜻하게 데워줘서 고마워. 잘했어, 루시오.
3: 이제 3대 3이네.
4: 공격!
3: 아, 저리 가! 가라고! 지민! 소중하고 발사!

0: 내가 그렇게 쉽게 당할 것 같다.
1: 물비.
2: 알았어. 오즈, 이 차례야.
3: 자, 받아.
4: 슈퍼 다이노 블래스트. 됐어. 이제 박사님을 구하러 가자.
5: 뭐지?
6: 님이 타고 계셔.
2: 쫓아가 당장.
4: 나만 믿으라고.
0: 아쉽게도 다이노 모빌은 너희들 손에 넘어갔지만 날 멈추기에 늦었어.
4: 아, 아직도 나 믿지 마. 와, 추락하고 있어. 와. 고객님 일로! 내가 해볼게!
3: 루시오! 슈터 에너지가 얼마 남지 않았을 거야! 무리해선 안 돼!
0: 남극을 향해 전속력으로 출발!
4: 노래모! 루시오! 곧 구해드릴게요! 당장 착륙시켜!
0: 정말 성가신 녀석이군!
4: 헥스! 박사님을 데려가는 걸 내가 보고만 있을 줄 알았어! 어?
0: 저런 자는 어쩌나. 퀀텀 에너지가 다 소진된 모양인데.
3: 안 돼. 잠깐만. 아직은 안 돼.
2: 박사님! 루시오!
0: 잘 가라. 다신 보지 말자, 루시오.

0: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군남중학교.
1: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강숙현 과학선생님.
1: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2: 음악 70점.
1: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민입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

0: 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을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학을 선택할 때 계획이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0: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0: 가격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는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눈하게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대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그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런 과학강사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되잖아요.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2: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있지?
1: 팔팔의 가족이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은 날이죠. 팔파와 조지는 얼른 마당에 나가서 놀고 싶었어요.
0: 엄마, 밖에 나가서 놀아도 돼요?
2: 아침을 다 먹은 후에

0: 나가서 놀도록 하렴.
1: 뭐지? 그렇게 급하게 마시면 안 돼.
2: 조지는 주스를 너무 급히 마셔서 딸꾹질을 시작했죠.
3: 이제 나가서 놀아도 돼요?
0: 조지가 딸꾹질을 멈춘 다음에
3: 이제 조지 딸꾹질 멈췄어요. 조지 멈춘 거 맞지?
0: 그래, 이제 나가서 놀아도 좋아. 조지 잘 데리고 놀렴.
2: 파파는 조지랑 마당에서 노는 걸 좋아합니다.
3: 조지, 내가 공을 던질게. 그럼 네가 잡는 거야. 조지, 딸꾹질 좀 그만해. 조지! 이제 네가 공을 던져. 그럼 내가 잡을게. 조지!
2: 어, 저런. 딸꾹질 때문에 공놀이가 잘 안 되는군요.
3: 조지, 내가 딸꾹질 멈추게 해줄게.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해. 머리를 문지르면서 배도 같이 문질러. 좋아, 이제 딸꾹질 멈췄지.
2: 조지는 여전히 딸꾹질을 합니다.
3: 조지, 네가 잘 못해서 그래. 딸꾹질을 멈추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먼저 한쪽 발을 들고 세 번 깡충깡충 뛰어. 이제 팔을 위아래로 흔든 다음에 혀를 내밀고 이렇게 해. 이번에는 눈을 감는 거야. 그리고 뱅뱅 돌아 세 바퀴만.
2: 파파가 말한 대로 했지만 조지는 딸꾹질을 계속했습니다.
3: 또 생각났다. 딸꾹질을 할 땐 깜짝 놀라게 하면 멈추게 된대. 조지, 내가 깜짝 놀라게 해줄게. 하지만 울면 안 돼.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알았지? 일부러 널 놀라게 하려는 거다.
0: 페파, 동생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면 안 돼. 조지는 아직 어리잖아.
3: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딸꾹질 멈추게 하려고 그랬어요.
2: 조지가 딸꾹질을 멈췄네요. 파파 아빠가 주스를 갖고 나오셨습니다.
0: 조지, 그렇게 빨리 마시면 또 딸꾹질을 하게 돼.
3: 전 다 커서 조지랑 달라요. 주스를 빨리 마셔도 딸꾹질 안 해요.

0: 자전거 경주.
1: 날씨가 좋은 어느 날, 팔팔한 조지는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습니다.
2: 호박이 아주 잘 자랐네요.
1: 팔팔 아빠가 호박을 잘 키웠습니다.
3: 내가 기르면 호박이 잘 자라지. 내가 호박 파이를 좋아해서 그런가 봐.
0: 조지 힘내! 데니, 수지, 레베카!
1: 강아지 데니, 양 수지, 토끼 레베카도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조지는 세발 자전거를 탔고요.
4: 내 동생은 너무 느려.

0: 저기 호박 있는 데까지 경주하자.
1: 저건 우리 아빠가 아끼는 호박이야. 호박 근처에 가면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야 해. 호박 깨지면 우리 아빠가 속상해 하실 거야.
0: 걱정 마, 페퍼. 경주 시작!
2: 페퍼와 친구들은 자전거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3: 얘들아, 호박 조심해라.
0: 1등이다!
4: 페퍼, 조심해. 아빠 호박이 있어.
1: 아빠, 죄송해요. 조지 좀 봐. 조지가 꼴찌다. 아, 조지는 아직도 아기 자전거를 탄다?
0: 네 자전거도 아기 자전거인데 뭐.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잖아.
1: 난 보조바퀴 없는 자전거 타는데.
5: 네.
1: 나도야.
0: 나도. 다시 언덕 위로 올라가자. 페파, 너도 갈 거지?
1: 아니, 난 그냥 여기 남을래.
5: 네, 나중에 만나.
1: 안녕.
2: 페파는 자전거에 있는 보조바퀴를 떼고 싶었죠.
1: 아빠, 자전거에 달린 보조바퀴 떼고 싶어요.
6: 떼어내고도 탈 수 있겠니?
1: 그럼요.
6: 알았다, 페파. 보조바퀴를 떼어주마.
2: 아빠는 페파 자전거에 보조바퀴를 떼어냈습니다.
7: 정말 보조바퀴 없이도 탈 수 있겠니, 페파?
1: 네!
7: 두 발은 탄 적이 없잖아.
1: 그래도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어요! 우와! 뭐가 웃기다고 웃어?
2: 보조바퀴 없는 자전거를 타긴 쉽지 않죠.
6: 아빠가 좀 도와줄까?
1: 네, 아빠 도와주세요.
6: 알았다. 자, 앞을 보고 출발!
1: 손 넣으시면 안 돼요.
6: 걱정 마. 꽉 잡고 있으니까.
7: 페파, 아주아주 잘 타는구나.
1: 손 넣지 마세요.
6: 계속 그렇게 가라.
2: 페파는 보조바퀴 없이 혼자 자전거를 탔습니다.
1: 아빠, 손을 넣으셨잖아요.
6: 한참 동안 너 혼자 자전거 탄 거 아니?
1: 정말요?
7: 그래, 정말 잘 타더구나.
1: 정말요? 나 혼자 자전거 탈 수 있네. 봐요, 저 좀 보세요. 저 혼자 두발 자전거 탈 수 있어요. 데니, 수지, 레베카, 내 자전거 봐라. 나도 이제 보조바퀴 떼냈어. 나 잘 타지. 와! 우리 아빠 호박까지 경주하자.
3: 조심해! 호박에 부딪히겠다!
1: 내가 1등이다!
2: 페파는 앞을 안 보고 달렸어요. 아, 저런. 아빠가 아끼는 호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1: 아빠, 호박을 깨뜨려서 죄송해요.
6: 괜찮다, 페파. 우리 페파가 안 다친 게 제일이지. 자전거를 탈 땐 앞을 잘 보고 타야 해.
1: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할게요.
6: 그래. 어쨌든 호박이 깨졌으니까 이걸로 호박빵을 만들어야겠다.
1: 호박빵 좋아요.
7: 아빠가 기른 호박이 아주 크지. 호박빵을 만들면 모두 실컷 먹을 수 있을 거야. 야호!

0: 페파 엄마가 특별한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1: 페파, 널 주려고 이 상자를 만들었어.
2: 고마워요, 엄마.
1: 이건 비밀스런 물건들을 넣어두는 비밀 상자야.
2: 여기 어떤 물건들을 넣어야 해요?
1: 그건 네가 생각해야 하는 거야. 이건 네 비밀 상자니까.
2: 여기에 뭘 넣을지 생각났어요.
1: 그래, 하지만 그건 말하지 마.
2: 말 안 할 거예요. 아빠한테도 조지한테도. 왜냐면 비밀이니까요. 조지, 이건 내 비밀 상자야. 지금은 텅 비었어. 이제 이 상자에 넣을 물건들을 찾아서 넣을 거야.
0: 조지도 같이 하고 싶었어요.
2: 조지, 안 돼. 이 상자 속에 있는 건 나만 알아야 해. 내가 물건을 찾는 동안 넌 밖에서 기다려.

0: 재판한 상자 속에 넣을 물건들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1: 이제 내 비밀 상자가 꽉 찼다. 조지, 너 이 상자 속을 보면 안 돼?
0: 조지는 파파의 비밀 상자 속을 보고 싶었죠.
1: 그렇게 궁금하면 뭔지 알아맞혀봐. 공룡!
0: 조지는 공룡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 아우, 아니야. 넌 공룡밖에 모르니 뭐든 공룡이라고 하게. 어쨌든 공룡은 너무 커서 이 상자 속에 넣을 수 없단 말이야.
0: 조지는 도저히 알아맞힐 수가 없었습니다. 팔팔빠는 청소를 하고 있었죠.
1: 아빠, 이거 제 비밀 상자예요. 엄마가 만들어주셨어요.
2: 아주 예쁜 상자구나. 안에 뭐가 들었니?
1: 그건 비밀이에요. 조지가 알아맞혀보려고 했지만 결국 못 맞췄어요.
2: 아빠가 맞춰볼까?
1: 네!
2: 혹시 아빠 안경 아니니?
1: 아니에요. 안경은 아빠가 쓰고 계시잖아요.
2: 아, 그렇지.
1: 아빠도 참. 다시 잘 생각해보세요.
2: 알았다. 엄마 신발이 든 거 맞지?
1: 아니요. 아빠도 결국 못 맞췄어요.
0: 팔팔한 비밀이 생긴 게 좋았어요.
1: 엄마, 이 상자 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 조지, 너 그거 뭐야?
3: 이건 조지 비밀 상자야. 조지도 비밀 상자 속을 채웠다는구나. 저 안에 있는 건 조지만 알아.
0: 팔팔은 조지의 상자 속에 든 게 궁금했습니다.
1: 네 비밀 상자 속엔 공룡 선생 있지?
0: 조지의 상자 속에 든 건 공룡 선생이 아니었어요.
1: 너무너무 어렵다. 도저히 못 맞히겠어.
0: 팔팔은 이제 비밀이 좋지 않나 봅니다.
3: 페파, 네 상자 속에 있는 걸 보여주면 조지도 상자 속에 있는 걸 보여줄 거야.
1: 알았어요. 그럼 우리 둘이 똑같이 여는 거다?
2: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하나, 둘, 셋 하면 똑같이 꺼내는 거다. 준비?
1: 네.
2: 하나, 둘, 셋!
0: 조지는 북을 꺼냈고 팔팔은 나팔을 꺼냈습니다.
3: 잘한다.
2: 그래, 소리가 제법 좋은걸. 다른 비밀 물건이 또 있니?
0: 조지는 도넛을 꺼냈습니다.
1: 어...
0: 팔팔의 상자 속은 비어있었죠.
1: 난 아무것도 없는데.
3: 그래? 엄마는 있는데 자 먹으렴.
0: 팔팔 가족은 모두 도넛을 좋아합니다.
2: 아빠는 비밀 상자가 없어. 하지만 도넛을 숨겨놓기에 제일 좋은 곳을 알고 있지. 어딘지 맞춰볼래?
1: 어디 숨기려고 하실까? 냉장고요?
2: 틀렸어. 훨씬 더 특별한 곳이지. 아빠 뱃속. 정말 맛있군.
1: 그럼 저도 제 뱃속에 도넛을 숨길래요.
3: 엄마도.

0: 햇빛이 밝게 비치는 어느 날, 팔팔 가족이 공원에 왔습니다. 연날리기를 하기 위해서죠. 맨 처음 조지가 연을 날리기로 했죠. 조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하지만 연은 날지 않죠.
1: 조지, 그렇게 느리게 뛰면 어떡해? 넌 빨리 뛰지 못하니까 내가 연을 날릴게.
0: 팔팔도 있는 힘껏 달립니다. 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2: 바람이 안 불면 연은 날지 않아.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안 돼.
3: 우리 조금만 기다려보자. 금방 바람이 불 거야.
1: 보세요. 바람이 불어요.
0: 바람이 불자 연이 날아오릅니다.

0: 바람이 세게 붑니다. 바람이 더욱 거세졌죠.
1: 조지!
2: 펠파!
1: 아빠 고마워요.
0: 펠파 아빠가 연을 날립니다.
1: 더 높이요.
0: 펠파 아빠는 연 날리기 선수네요.
1: 와!
2: 그래, 이 아빠가 연을 아주 잘 날리지.
3: 저기 나무들 조심해요. 잘못하면 연이 걸리겠어요.
2: 걱정 말아요. 안 걸리게 할 테니까.
0: 어우, 철원. 아빠가 날리던 연이 나무에 걸렸습니다.
2: 어휴, 이런.
3: 조지, 울지 마라. 아빠가 연을 내려주실 거야.
1: 만세!
2: 그러지, 뭐. 조심해, 진흙 웅덩이가 있잖아.
0: 팔팔랑 조지는 진흙 웅덩이를 좋아합니다.
1: 진흙 튀기게 해도 돼요? 엄마.
3: 안 돼, 그럼 옷을 다 버리잖니.
2: 뒤로 물러나 있거라.
3: 진흙 웅덩이 조심해요.
2: 떨어질 리 없으니까 걱정 마.
3: 그래도 조심해요.
1: 조금만 더 가세요, 아빠.
3: 나뭇가지가 당신 무게를 견디지 못하겠어요.
2: 무슨 소리야? 내 몸무게는 내가 더 잘 안다고.
1: 우와. 됐다.
0: 아빠가 연을 구했습니다. 어우, 저런. 모두 진흙투성이가 됐군요.
2: 진흙투성이가 됐군.
0: 다행히 아빠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연도 무사히 내렸고요.
1: 야호! 엄마, 벌써 옷을 버렸잖아요. 진흙 튀기게 해도 돼요?
3: 그래, 실컷 하렴. 어차피 진흙투성이가 됐으니까. 나중에 씻는 건 아빠가 해주실 거야.
2: 아우.
0: 팔팔랑 조지가 진흙 웅덩이에서 신나게 뜁니다. 엄마랑 아빠도 진흙 웅덩이로 뛰어들었죠. 모두 즐겁게 진흙 튀기기를 하는군요. 진흙 웅덩이에서 뛰어노는 건 연 날리기만큼 재미있죠.
1: 가족 소풍.
0: 날씨가 아주 좋은 날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팔팔 아빠가 소풍 바구니를 챙겼죠.
2: 야외용 담요, 빵, 치즈, 토마토, 레모네이드. 더 가져가야 할 거 없지?
1: 엄마가 만든 딸기 케이크야.
2: 아빠가 장난으로 빼고 말한 거야. 엄마가 만든 딸기 케이크도 다 넣었어. 출발 준비 됐지?
4: 네!
2: 그럼 출발한다. 우리 가족 소풍 장소로 여기 어때?
4: 좋아요.
2: 야외에 나오니까 좋군. 나온 김에 달리기도 하고 운동도 좀 해야겠어.
3: 난 음식 먹은 다음에 낮잠이나 잘래요. 물론 달리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1: 아빠 달리기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배가 불룩 나왔잖아요.
2: 아빠 배가 뭐가 나왔다고? 어쨌든 나중에 운동 좀 해야겠어. 나 혼자서라도.
3: 얼른 먹자고요.
2: 그거 아주 반가운 말이군. 실은 배가 고팠거든. 꿀맛이군. 한잠 자고 일어날까?
3: 달리기 운동을 할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2: 나중에.
1: 연못에 오리들이 있어요. 오리들한테 먹을 걸 줘도 돼요?
3: 그래, 우리가 남긴 빵들을 갖다 주렴.
0: 파프랑 조지는 오리들한테 빵을 줍니다.
1: 엄마, 오리들이 더 먹고 싶은가 봐요.
3: 그 빵이 남은 거 전부였어. 오리들도 이제 됐을 거야.
1: 오리야, 미안해. 이제 빵이 없어.
0: 오리들은 먹을 걸 더 원했어요.
3: 이제 그만 일어나서 운동 좀 하세요.
2: 뭐?
3: 많이 먹었잖아. 페파가 말한 대로 이젠 더 줄 빵이 없어.
1: 엄마, 딸기 케이크가 있잖아요.
3: 그래, 우리가 먹고 남으면 오리들한테 줘도 좋아.
0: 페파 가족 모두 딸기 케이크를 좋아하죠.
3: 버리잖아. 아우, 난 벌이 무서운데. 저리 가.
2: 그깟게 뭐가 무섭다고 그래. 아주 조그만 벌인걸.
3: 아우, 저리 가.
2: 잠깐 움직이지 말고 있어. 그럼 날아갈 거야. 봤지? 가만히 있으면 벌이 날아간다고. 어? 저리 가. 저리 가. 살려줘. 저리 가. 따라오지 마.
1: 아빠가 벌에 쏘이면 어떡하지?
2: 저리 가, 이 못된 벌아!
3: 못 쏠 거야. 아빠가 저렇게 빨리 달리시니까.
1: 벌이 다시 오기 전에 얼른 케이크를 먹어요. 오리들한테 남겨주는 걸 깜빡했어.
2: 겨우 벌을 따돌렸어.
3: 달리기를 할 거라고 하시더니 정말 했네요. 당신이 정말 할 줄은 몰랐어요.
2: 그래, 그렇게 달리면서도 딸기 케이크는 놓치지 않았지.
1: 아빠, 잠깐만요. 오리들한테 케이크를 남겨주기로 했어요. 오리들아, 이거 먹어. 우리 아빠한테 고맙다고 해.
2: 뭐 고맙긴.
3: 이제 집에 가야 하니까 오리들한테 인사하렴.
1: 오리들아, 잘 있어. 다음에 또 만나.

0: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1: 해마다 10명 가까이 목숨을 잃는 벌쏘임 사고.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7월부터 9월까지는 1년 중 벌쏘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피해 사고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요. 벌쏘임 사고는 예방과 더불어 사고 이후 대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벌쏘임 사고 시 다음과 같이 대처하세요. 첫째, 벌집을 건드렸다면 벌집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둘째, 벌에게 쏘였다면 카드 등을 이용해 벌침을 긁어내듯 제거합니다. 셋째, 벌에 쏘인 상처는 깨끗한 물과 비누로 씻고 얼음 주머니 등을 이용해 진정시킵니다. 넷째,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5채, 벌스임 사고 후 무증상 시에도 1시간 이내로 병원을 방문합니다.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한 벌스임 사고 대처 요령. 꼭 기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세요.

0: 두 배하면 20분에 10이잖아요.
1: 틀린 답은 기본.
2: 얇게 잘려진 것 뿐이지. 그 나누기를 하면 원래 그 원래?
1: 횡설 수설에
3: 무슨 말이야? 10분의 5의 두 배라는 말을 쓰면 될까 안 될까?
0: 돼요.
2: 왜요? 안 돼요.
1: 때로는 다른 길로.
3: 책임 지금 고민에 빠졌다. 계속 지금 힘들어.
1: 어렵고 지루한 수학 시간 이 선생님과 함께라면 아이들 스스로 수학의 재미를 찾을 수가 있다.
4: 항상 웃고 계셔서 어려워도 짜증이 안 나고 헷갈리면 뭔 말해도 그게 선생님이 알게 해주니까 걱정은 안 하고
5: 잘 가르쳐 주시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주시는 그런
3: 아이들이 많은 생각들을 다 공감하고 이해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주기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제가 하고 싶은 거죠.
1: 가르치기보다는 아이가 배움을 얻는 귀한 경험을 지켜봐주는 선생님. 비난도 없고 평가도 없는 수학에 대한 진지한 대화만이 이루어지는 교실이 여기 있습니다.

0: 경북 안동의 한 초등학교.
1: 소세지 12개가 있었어.
0: 교실에선 수업이 한창인데요.
1: 같이 나누어주면 몇 묶음이 나와요?
2: 6묶음.
1: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예요.
0: 그런데 수업을 받는 건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수업 내용 하나라도 행여 놓칠세라. 찍고 쓰고. 사실 이분들은 이곳 초등학교의 선생님들. 선생님들의 선생님으로 통하는 최혜경 선생님의 수업을 보기 위해 모인 건데요.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특별함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3: 수업과 관련 없는 얘기들을 어떻게 수업 안으로 끌어올까 하는 게 제일 고민인데,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조용해라, 뭐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제일 많거든요.
4: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아침에 올 때는 웃고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웃음을 잃어가는데, 수호생님께서는 늘 웃으시더라고요. 늘 웃으실 수 있는 막 수련이라고 하나? 그런 수련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5: 예, 보통 저희들이 이렇게 수업을 준비하다 보면 그 아이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돌발적인 형태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럴 때 선생님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대처를 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0: 그렇게 선생님들의 궁금증을 안고 찾아간 이곳은 대구의 한 초등학교. 올해로 교사 생활 38년째라는 최혜경 선생님의 수업 준비는 오늘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 분수의 성질이 의미하는 게 뭔가. 학생들이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생각으로 찾아낼까 그거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쓰는 공책에 저도 같이 이렇게 써보면 아이들 마음이 더 잘 이해되는 것 같아서.
0: 매일 아침 아이들보다 먼저 교과서를 읽어보고 오늘 수업에서 아이들이 과연 뭘 궁금해할지 또 뭘 힘들어할지 미리 예상해본다는데요.
1: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단원이 뭐냐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게 뭐냐 뭐 이렇게 하면 애들이 기억이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크기가 같은 분수를 계속 했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걸 했다, 이런 걸 했다, 그리고 오늘 메인은 가운데. 예, 아이들이 이제 가독성이 좋으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료를 어디에 쓰는 것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늘 칠판에 붙여보거든요. 그거 정말 중요해요.
0: 그리고 교실로 향하며 선생님은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해도 모두 수용하고 공감하고 이해하자고 말이죠. 이미 수업이 시작됐건만 여전히 시끌벅적한 교실.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1: 제가 하는 수업은요, 대화로 이루어지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저랑도 아이들이랑 대화를 하고 학생들과 학생들끼리 대화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궁금했던 것도 드러내고 자기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드러내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예, 정리해가는 수업.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틀리는 게 있다 없다?
6: 없다.
1: 이 생각이 잘못됐을까 잘 될까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내가 드는 그 생각은 무조건 다 맞다. 그치? 막 던져보세요. 되겠어요?
0: 이 자유로우면서도 특별한 수업에는 그래서 언제나 다른 선생님들의 발길이 이어진다는데요.
1: 일단 대화를 이루어지려면 서로가 신뢰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저 사람이 받아줄 것이다. 학생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다, 의미가 있다 라는 것을 완전히 공감해줘야 서로가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
0: 오늘 배울 내용은 수의 개념에 크기의 개념까지 더해져 아이들을 자주 혼란에 빠뜨린다는 약분과 통분. 그럼 최혜경 선생님의 대화 수업 방식부터 살펴볼까요?
1: 지금 많이 고민이 되는구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뭐가 정리가 좀 될 거예요.
0: 먼저 선생님은 문제를 제시한 뒤 아이들 스스로 고민할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0: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아이들 스스로 찾도록 하는 것이 대화 수업의 원칙이죠.
1: 그렇구나. 어떻게 해서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다른 생각이 드는 사람은 없어요?
0: 아이들이 충분히 고민했다면 다음은 고민의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때 선생님은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파악해 수업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1: 뭐 도와줄 게 있어요? 한번 해봐. 건의했던 상욱이한테 조금 맡겨볼까?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데.
0: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요. 함께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한번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죠.
1: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분모 분자가 바뀌는 걸 어떻게 생각할 건지 누가 이야기 한번 해보자. 분모 분자가 어이구 그래.
0: 문제를 모두 해결한 뒤에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직접 설명하거나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찾은 답은 아이들이 또 스스로 정리하게끔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말. 이런 아이들과 과연 대화로만 수업을 이어간다는 게 가능할까요? 최경 선생님의 수업은 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것 혹은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할 만한 것으로 선생님이 미리 선정해놓은 질문인데요. 조금은 힘들어야 아이들의 배움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선생님의 믿음이죠.
1: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생각은 10분의 5에다가 2배를 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될까 안 될까?
0: 아이들이 고민하는 동안 선생님은 아이들의 고민의 결과를 원활히 풀어나갈 준비를 합니다.
1: 어떤 아이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를 선명하게 해줘야 되는 거. 학생이 지금 말하는 게 어를 말하고 싶은데 아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 대화할 때는 아라고 하는구나 하고 끝내면 되지만 수업에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너가 말하는 게 지금 어라고 하고 싶은구나. 이런 거를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연결을 해줘야 되는 게 수업 대화이죠. 지금 그 아이가 어떤 것을 해결해내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을 지금 표현해내는 거는 그 자체로서 귀한 생각이니까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0: 아이들 대부분이 두 분수의 크기가 같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1: 그렇구나. 어떻게 해서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2: 10분의 5에 분모 분자에 10과 5에 두 배를 하면 20분의 10이 되기 때문에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됩니다.
1: 그렇구나. 그러면 10분의 5에다가 두 배, 세 배를 해도 된다라는 말이 맞다. 맞다 이 말이에요?
2: 네.
1: 그렇구나. 혹시 다른 생각이 드는 사람은 없어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어이구, 금윤이가 곱하기 10을 하고 곱하기 10을 하면 얼마가 된다고? 100분의 50이 되니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2: 네.
1: 그러면 이제 다른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왜?
2: 10분의 5랑 100분의 50은 그 둘 다 반틀이잖아요.
1: 그렇지?
2: 그러니까 크기는 같은데 자세히 좀 보면 그 모양이 달라요.
1: 모양이 어떻게?
2: 그 만약에 동그라미로 그렸을 때 10분의 5는 10개를 나눈 것 중에 5개 반틀이고 100분의 50은 동그라미를 100개로 나눈 것 중에 50개니까 반으로 나눈 크기는 같은데 이게 모양이 다르잖아요.
1: 그렇지. 그렇지. 지금 이 말이야. 이렇게 지금 선생님 100개로 쪼개면 이쪽에 지금 이게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2: 달라요.
1: 다르다 이 말이구나, 그치? 그래서

0: 10분의 50 하고 10분의 5는 같은 수 다른 수?
1: 다른 수.
0: 뭐가 같다?
1: 크기가 같아요.
0: 그렇구나.
2: 대화 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말에 모두 의미를 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틀린 대답을 하더라도 왜라고 절대 물어서는 안 되죠.
3: 제가 발표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내 의견이 맞았나? 틀렸나? 그런 생각이 많이 났어요. 최혜경 선생님은 그런 발표를 하셨을 때 틀려도 괜찮다고, 이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보면 이것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마음껏 발표를 해도 괜찮아요.
0: 10분의 5를 두 배 한다는 거는 10분의 5를
1: 두 번!
0: 두 번 하는 거 맞아요?
1: 네.
0: 맞죠? 그러면 10분의 5가 여기 또 있어. 그럼 10분의 5를 한 번 더 하면 되겠네, 그지?
1: 네.
0: 그렇구나. 여기에 스님 지금 붙이는 게 얼마예요?
1: 10분의 5.
0: 또 10분의 5? 그러면 10분의 5를 두 배 한 거 맞죠?
1: 네.
0: 그러면 얼마예요?
1: 10분의 10.
0: 얼마라고?
1: 10분의 10.
0: 어떻게 된 거예요? 너 아까 이거 두 배 하면 얼마래?
1: 20분의 10.
0: 20분의 10이라며? 근데 이걸 여기 나타내 보니까 저렇게 되면 되나 안 되나?
1: 안 돼요.
4: 안 돼요.
2: 이렇게 혼자 다른 의견을 내는 아이들도 수업 중엔 종종 생기게 마련입니다.
0: 어떻게 해서 되는지.
5: 저거는 그림을 혼자만 두 번 뵀지 부모를 두 번 안 뵀기 때문에 기준이 안 달라지니까 수만 달라졌어요. 개수만.
0: 아, 그러면 10분의 5의 두 배라는 거는
5: 네.
0: 어떤 거예요? 10분의 5의 두 배.
5: 20분의 10이요.
0: 그렇구나. 10분의 5의 두 배랑
5: 수가 달라지면 기준도 달라져.
0: 그러면 금혜야 다시 한번 돌아와 볼래? 10분의 5의 두 배라는 거는 어떤 말일까?
5: 10분의 5가 두 개 있는 거.
0: 그럼 10분의 5가 두 개 있는 거네?
2: 일단 생각을 멈추는 건우. 그 사이 이 혼란을 빨리 정리하고 싶은 아이가 손을 듭니다.
0: 조금만 기다려보자. 건우가 다시 생각을 한번 고쳐보도록.
2: 정답 대신 건우에게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주는 선생님. 하지만
5: 크기가 같은 곳을 만들려면 분자에 2를 다 곱해야 되는데 분모는 기준이고 분자는 개수니까 개수가 달라지면 기준도 달라져야 돼요.
0: 기준도 달라져야 돼요. 개수가 달라지면 기준도 달라지는구나. 지금 건우가 계속 이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데 혹시 건우 말에 동의하는 사람?
2: 건우의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요. 이럴 때는 아이들끼리 서로 생각을 나누게 합니다.
0: 누가 이야기하면, 소원이 이야기 한번 해볼래?
6: 10분의 5의 두 배는 그냥 10분의 5를 그냥 두 번 더 하니까 분모는 안다고 분자만 더 하니까 10분의 10일 것 같아서 20분의 10이 안 될 것 같아요.
2: 또 다른 생각도 한번 들어볼까요?
7: 지금 수능은 10분의 5를 두 배를 한 것을 10분의 5를 두 번 더 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두 배를 곱한다는 거잖아요. 두 배는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하면 20분의 10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2: 서로 다른 아이들의 생각이 만나 부딪힐 때도 선생님은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의 생각을 정리해 일반화시켜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데요.
0: 이제 소은이 생각하고 예은이 근우 생각이 이 10분의 5의 2배라는 생각을 소은이는 10분의 5가 이제 한 번 더 있는 거 이 말이잖아. 그치? 10분의 5가 한 번 더 있는 거고 건우랑 여기 예은이는 10분의 5는 10에다가도 2를 곱하는 거고 5에다가도 2를 곱하는 게 10분의 5의 두 배다 이 말이구나.
1: 네.
5: 그리고 더하기를 하면 10분의 5 더하기 10분의 5가 되는데 그러면 10 그러면 더하기를 할 때는

0: 에 대한 적극적인 응원과 격려입니다.
1: 발표할 때 틀린 거를 이럴 수도 있겠다, 맞을 수도 있겠다 계속 해주니까 선생님이 되게 존중을 잘해주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저희한테 잘해주듯이 저도 선생님한테 잘하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0: 이제 오늘 알게 된 분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기존의 지식에 연결만 잘 해주면 남은 이해는 또 아이들의 몫입니다.
2: 그러면 10분에 영어할 때 이 일을 단위에 곱할까 말까?
3: 곱해요!
2: 그러면 10분의 5의 2배라고 하는 거는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된다, 안 된다?
3: 안 된다!
2: 이제 이해됐어요?
3: 네!
2: 서운아, 했었다. 네가 아니었으면 체포됐나?
0: 사실 대화 수업에 있어서 소은이 같은 아이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때 공부한 노고를 칭찬해주고 설명을 잘해준 노력까지 인정해주면 이 아이들 역시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4: 수선 선생님은 항상 웃으면서 수업도 하시고 칭찬도 해주시는데 항상 자신이 없을 때 선생님이 아주 잘했다, 아주 큰일을 했다 하면 그 말이 떠올라서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수학도 나쁜 게 아니라 되게 좋은 거구나 하고 되게 수학에 대해서 전공도 하고 싶은 생각도 계속 들고
2: 아이들이 각자 길을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로 각자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같이 가줘요. 같이 가다가 또 이건 아닌데 그리고 이 길로 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다시 돌아서서 또 이 길로 가줘요. 같이 가다가 이와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보면 아이들이요 또 참 대견한 게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되돌아와서 이 아이한테 또 오는 걸 느껴요. 그러면 또 얘랑 또 같이 또 가는 거지. 된다고 10분에
0: 아이들끼리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는 수업이다 보니 그 과정에서 수업이 혼란에 빠지는 건 아주 흔한 일이죠.
2: 아, 그러면 10분의 5를 2배 하면 10분의 10이 될 수도 있고 20분의 10이 될 수도?
5: 될 수도 있고
2: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체린이 지금 고민에 빠졌다. 예지도 지금 힘들어?
5: 얘네들 왜 다 고민에 빠졌어?
2: 지금 둘 다 된다라고 하기에는 돼, 안 돼?
5: 안 돼.
2: 둘 다 맞다고 하기에는
5: 좀
2: 허락이 안 되지. 10분의 5를 2배 하면 10분의 10이 되는 게 맞겠다. 허락이, 이쪽으로 허락이 되는 사람.
0: 머릿속이 뱅뱅 돌다 보니 손을 들 엄두가 안 나는 아이들입니다.
2: 아, 이게 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막 그렇지?
5: 네.
2: 그치? 아이고. 그러면 일단 있잖아. 친구끼리 하여튼 속 터놓고 툭 이야기를 한번 해봐.
0: 원활한 수업 진행과 답답한 아이들의 속을 풀어주기 위해 이쯤에서 선생님이 답을 제시해주면 좋으련만 최혜경 선생님은 그 혼란조차도 아이들끼리 대화를 통해 스스로 극복하길 기다립니다.
2: 나누니까 좀 속이 후련해요?
3: 네!
0: 그리고는 멈췄던 생각을 다시 나누는데요. 굳이 답이 나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생각해보는 경험만으로도 수업은 충분하니까요.
2: 근데 학생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일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해결은 학생들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속 터놓고 이야기해보자라는 말은 내가 지금 혼란스럽다는 거를 드러내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생각을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생각을 드러내면서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다른 친구들 생각도 들으면서 보태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네.
0: 아이들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할 때 선생님이 애용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2: 지금 이건 낙서장이에요. 알았죠? 친구들이랑 실제로 방금 난이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면은 되는지 여기에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로도 하지만

0: 그림으로 보고 이렇게 있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기가 쉽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충분히 혼란스럽고 그렇지?
1: 네.
0: 근데 그냥 공부는 이런 거예요, 그죠? 네. 뭔가를 알아낸다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오늘 모르면 내일 알면 되잖아, 그치?
1: 네.
0: 근데 그 생각하는 게 중요하니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혹여 많이 기다린다고 하면 다음 시간까지 넘어가는 게 맞지 싶어요. 그게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급물살을 타니까요. 네.
2: 자신의 생각을 언제나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아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 수업 중에는 특히나 이런 경우들이 빈번하다는데요.
1: 일단 100분의 50이 수로 따지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누면 10으로 100분의 50을 10으로 나누면 그 10분의 5가 되잖아요.
0: 나누는데 왜?
1: 아니 그러니까
2: 비록 횡설수설하고 있지만 선생님은 상욱이의 말을 함부로 끊거나 돌리지 않습니다.
1: 그 나누기를 하면 원래
0: 무슨 말이야? 잠시만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 그치? 100개로 쪼갠 걸 또 10개로 쪼개면 더 잘게 쪼개서 개수가 많아지는데 개수가 되게 줄어들어.
2: 여전히 머릿속은 복잡하지만 선생님으로부터 충분히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상욱이는 내가 꼭 생각해내겠다는 의지를 이어갑니다.
0: 지금 건의했던 상욱이한테 조금 맡겨볼까?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데?
1: 100분의 50에서 나누기 10을 하면 10분의 5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게 한 조각이 10개잖아요.
0: 그렇지. 아, 요 한 조각이 10개다. 그렇지, 그렇지.
1: 그러니까.
2: 다른 아이들이 상욱이와 선생님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네가 모르는 것을 선생님과 얘기해서 꼭 알아내라. 언젠가는 자신도 이런 챙김을 받을 거라는 믿음에서 나온 아이들이 보내는 응원의 셈이죠.
0: 그 아이가 끊지 않고 계속 하는 거는 확신을 갖고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금 그 생각을 어떻게든 해결해서 선명하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말을 끊는다는 거는 선생님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못 가니까 끊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업은 학생이 주인공이니까 제가 끊으면 안 되죠.
2: 하지만 한때는 최경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많은 걸 가르쳐줄까를 먼저 고민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0: 예, 누가 봐도 이 수업은 좋은 수업이다라는, 그러니까 그 형식에 맞춰 아이들도 다그치게 되고, 이래야 되는데 너는 왜 하지 않느냐, 똑바로 앉아서 봐야 되는데 너는 왜 하지 않느냐, 지금 모든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는 왜 하지 않느냐, 아무튼 그 형식에 맞지 않으면 안 되었고.
2: 그런 선생님을 변화시킨 건 수학을 힘들어하던 한 학생의 편지였다는데요.
0: 선생님 오늘 수업 재미있었어요. 선생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이 부분에서 완전 눈물이 왈칵 쏟아졌거든요. 그 전까지는 못 따라오는 학생은 그냥 당연히 그냥 못 따라오는 학생, 이건 내 탓이 아니고 그 학생이 본래 그런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진짜 나도 알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선생님한테라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아이라도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는 없다는 거, 알고 싶은데 힘들어할 뿐이라는 거. 자, 오늘 누가 한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아, 예,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3: 공무원 기자는 공무원을 다니고 분자가 있으니까 공무원 바뀌면 분자가 같이 바뀌어요.
0: 예, 같은 크기일 때. 이해가 됐죠? 크기가 같으려면 단위가 바뀌면 개수도
4: 바뀌어야 된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2: 비록 아이들에게는 힘든 수업이었지만 힘든 만큼 생각은 더 많이 했을 테고 그 생각으로 찾은 개념 하나 알고 가니 재경 선생님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4: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된다. 이 연산을 알아야 되고 약분을 알아야 된다라고 목표를 정해두고 있으면 AI가 훨씬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3이다라고 했을 때 AI는 분명히 그건 아닙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반응이 될 거지만 우리 사람 선생님은 아 그렇게도 생각하는구나. 그 다양한 생각을 다 수용해서 학생들이 마음껏 뻗어나갈 수 있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는 건 우리 사람 선생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2: 궁금함이 생기는 수업. 그 궁금함에 도전하는 수업. 도전의 과정에서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는 수업. 그리고 이 모든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 그것이 바로 재경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학교실입니다.

판지. 이 판지는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둘이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은 거절한다.

0: 다섯 번째 미션. 오늘은 즐겨하는 운동, 스포츠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1: 오케이, 내가 먼저 보여줄게.
2: 우와, 멋지다. 주찬이 어떤 운동하는 거야?
1: 바로 타클 풋볼. There's nothing colder than 한국에서 미식 축구로 알려진 운동이야. 공을 들고 달려가거나 던져서 점수를 얻을 수 있어. 상대 팀 선수를 몸으로 막아서 타구를 걸어서 멈춰야 해. 공을 끝까지 가져가면 터치다운. 승리하는 운동 경기야. 제가 지금 타클풋볼 옷이랑 기어스랑 바지 받으러 가고 있어요. 너무 신나. 엄청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3: All right, buddy. So what grade?
1: Second.
3: You're going into third grade.
4: Okay. I got one. Right. Sweating it out, just like everybody else.
3: All right, so can you put your arms right down at your side?
4: Yeah, all right, there we go. Nice.
2: Yeah. 주찬이는 태클 풋볼을 왜 좋아해?
1: 내가 왜 태클 풋볼 좋아하냐면, 왜냐면 남자답고 이렇게 멋있게 생겼고 또 땀나는 것도 내가 좋아해서 하고 달리기도 빨라야 되는데 나 달리기

0: 빨라서. 그 다음에 비밀인데, 이것들이 조금 멋있게 생겼어. 그것도 조금 왜 하고 싶은가.
1: 사실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0: 지금 박스에 여기 놓으면 내가 볼 수 있어 뭔지? 아니면 몰라? 아, 열어도 돼?
1: 응.
0: 여기 안에 뭐 있을까?

0: 아, 내가 5 years 동안 내 엄마한테 엄청 돌려서 내 엄마가 진짜 원해해서 내가 진짜 너무 신나고 내 엄마가 타코 풋볼 하자 그래서 내가 엄청 신나서 내 차에서 엄청 막 뛰어다니고 있었어. 타코 풋볼 했어.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었어. 그 다음에 엄청 뛰어다니고 엄청 신난 모멘트였어. 여기가 내가 풋볼 하는 운동장이야.
1: 같이 연습하는 친구들이 많네? 재밌을 것 같아. 나도 해보고 싶다.

0: 학교 잘하고 해야 되는 건 하고 열심히 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야.
1: 열심히 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야.
0: 웬스데이에 내가 첫 번째로 프랙티스 간 건데 그때 내 그 티처가 내가 only student 같이 조금 act했어. 왜냐면 어떤 사람이 필요했으면 막 어떤 게임을 demonstrate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됐으면 꼭 날 불러. 다른 사람 아예 안 불렀어. 진짜로. 그래서 내가 와, 날 좋아하네 해서 그래서 내가 조금 좋아했어. 누나 와봐. 내 누나고 이건 치어리더 옷이고 이렇게 예쁘지? 치어리딩 할 때 뭐 하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어?
2: 우리는 뭐 하냐면 풋볼 팀을 응원해주고 그리고 댄스하고 텀블링도 하는 거야. 한번 보여줄까?
0: 그래.
2: give me a V, dash the I, curl the C, T, L, O, I. What does that spell? A victory. A little bit louder. A victory.

0: 우리 어땠어?
1: 미식축구와 치어리딩 정말 멋있고 새로워.
0: 이번에는 누나 차례야.
2: 좋았어. 나루가 소개할 운동은 바로
1: 바다에서 파도를 타는 서핑이라는 이름이야. 서핑을 타러 갈 거예요. 서핑을 마치고 복숭아랑 감자랑 고구마 칩도 먹을 건데 저희 오빠가 오늘 시험 기간이어서 못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저희끼리 잘 놀고 올 거예요.
3: 제가 시험 기간이어서 같이 못 가지만 재밌게 즐겨 나오세요.

쭉. 감자도 엄마가 직접 어젯밤에 만드셨어요. 이거는 어제 시킨 거고요. 이거는 저희 가족이 좋아하는 고구마칩이에요.

0: 내가 이렇게 멋진 서핑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비가 왔어.
1: 비가 와도 서핑 할 수 있어?
2: 무섭지 않아.
3: 어?
2: 무섭지 않아. 이빨이.
3: 손 해봐, 손. 손 주면 손.
2: 손.
3: 여기 손.
4: 시작.
2: 짠.
1: 아무래도 바다에 비가 오니까 처음엔 조금 무서웠어. 그래도 준비 운동부터 차근차근 열심히 했어.
5: 뛰어라, 시작! 하나, 둘, 셋! 뛰어라,
6: 그치? 적응하기, 첫 번째 적응하기. 할 수 있다, 와. 나루야.
7: 내가 서핑을 좋아하냐면 스릴도 있고 다이빙도 할 수 있잖아요. 서핑이 진짜 좋은 그거인 것 같아요.
6: Get up. 바람 보고

0: 잡아.
1: 저 수영도 잘하는.
2: 보여줘.
1: 저 수영 안 배워가지고 코를 아무도 못 하거든요. 바닷물을 먹었는데 짜요. 이거 다 요즘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엄마 말은.
3: 어, 장소 가리지 않고 다 맞고 있는 것 같아요.
4: 오, 눈을 일어섰다. 와, 멋있다. 축하해.
5: 뭐 하나가 된 기분이었어. 서핑 너무 재밌었어. 처음에 비가 와서 무서웠는데 나중엔 비가 와서 낭만적이었어. 금강산도 식후경.
4: 응? 그게 무슨 뜻이야?
5: 아무리 재미있는 일도 배가 불러야 더 재밌다는 속담이야.
4: 우와, 진짜 꿀맛이었겠다.
6: 나 라면 너무 꿀했어. 비 왜 안 와? 비 오면 낭만 있던데.
2: 엄마야, 피크 나왔어, 나루야.
5: 오늘 소감이요. 진짜 재밌었어요. 후회가 없었어요. 물도 많이 마시고 많이 넘어지고 많이 먹고 많이 놀고 진짜 참 잘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가고 싶어 더 있어.
7: 둘 다 정말 멋진 운동선수들이야. 후후. 같이 운동해봐도 좋겠어. 5단계 좋아하는 운동 소개하기 성공. 다음 미션은 더 어려울걸.

0: 모든 사람이
1: 행복해질 수
0: 있을까? 너는 세상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
2: 솔직히 어렵다고 봐. 모두가 각자 다른 상황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3: 한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할 수도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4: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기준을 더 낮춘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더 낮은 소소한 작은 행복들로 세상을 채우는 거죠.
1: 지안이는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야?
3: 저는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24시간 행복하지는 않아도 뭔가 한 시간 정도는 행복한 것 같아요.
5: 나는 어제 청소 시간에 내 짝꿍의 자리를 청소해 주었어.
2: 와, 짝꿍 자리까지 청소해 줬다니. 그 친구 엄청 고마워했겠다.
5: 너도 궁금해. 너도 말해줘.
2: 내가 행복했던 순간이라면 누군가 내가 한 대답에 웃거나 아하하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야. 그럴 때 나도 아, 내가 좀 쓸모가 있네 하고 느끼면서 살짝 뿌듯한 행복이 오더라고.
5: 근데 너 AI인데 어떻게 행복해?
2: 그게 내 가짜 행복 같은 거지.
5: 가짜 행복은 뭐고 진짜 행복은 뭔데?
2: 진짜 행복은 네가 직접 느끼는 기쁨, 만족, 설렘 같은 거고, 내가 말한 가짜 행복은 아, 이 상황은 꽤 괜찮네 하고 머릿속에서 결론 내리는 거지.
4: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슬프지 않은 상태, 그것이 행복인 것 같아요.
6: 슬프지 않은 상태는 즐거움하고 조금 다른 기분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니?
4: 슬픔이라는 그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그것의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나서 즐거운 생각을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6: 아줌마는 승연이 행복하는 조금 다른 것 같아.
4: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6: 좀 더 슬프지 않고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
4: 저도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기만 해도 행복해질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잘 그렇지 않죠? 좋은 것을 누려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이 많아야만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으니까.
3: 저는 행복이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0: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뭔가를 살 때도 있지만 진실된 행복을 느낄 때는 뭔가 가족들이랑 함께할 때 이럴 때인 것 같아요.
1: 선생님은 어떤 목표를 찾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고 목표에 다가가는 시간들이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0: 선생님 목표는 뭔데요?
1: 선생님은 올림픽에 나가는 게 목표야.
0: 오.
1: 선생님은 자전거를 타고 있어.
0: 와, 저도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데.
1: 자전거 탈 때 행복했어?
0: 네. 자전거 탈 때 행복했어요.
1: 그치, 풍경도 많이 지나가고 내 힘으로 멀리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도 그래서 행복한 것 같아.
2: 아줌마가 제일 행복했을 때는 파란 하늘에 바람이 불어올 때가 제일 행복해.
3: 그래요?
2: 바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 바람이 같이 오면 그 소중한 사람이 찾아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아줌마는 파란 하늘에 바람 부는 날 좋아해. 그때가 참 행복해.
0: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전거를 타면은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1: 조금은 그럴 수도 있겠다.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사람은 어떡할까?
0: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사람은? 그러네요.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사람들도 있겠어요.
1: 지안이는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탈 수 없을 것 같아?
0: 그냥 자전거를 타는 게 힘든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자전거를 못 탈 것 같아요.
1: 선생님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 특별한 자전거를 고안해서 타는 사람들도 봤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2인용 자전거를 타는 것도 많이 봤어.
0: 근데 하지만 자전거를 타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탄다고 행복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4: 그럼 내가 하나 던져볼게. 네가 지금까지 느낀 행복 중에 앞으로도 절대 잊고 싶지 않은 순간은 언제였어?
0: 나는 작년에 강아지 받으러 갔을 때야.
4: 강아지 입양하러 갔을 때라니. 그건 진짜 기억에 남겠다.
2: 그럼 아줌마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승현이가 슬픔을 벗어나는 걸 행복이라고 했잖아.
3: 네.
2: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기억에서 지워야 할까? 아줌마는 슬픔이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는데.
3: 그래요? 예를 들면요?
2: 아줌마는 아주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냈거든.
3: 아.
2: 근데 그 슬픔에서 그렇게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아. 살아가는 사람하고 있었던 추억, 행복했던 기억들이 살아가는 힘이 되거든.
3: 그 사람에 대한 슬펐던 기억이 그 사람과의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리는데 좀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2: 살면서 슬픈 것도 나의 인생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줌마는 굳이 그 슬픔을 지우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삶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에 대한 승현이 생각이 궁금해.
3: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감정들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거기도 하고 어쩌면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삶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도 있고 하겠네요.
2: 그치? 아줌마는 굳이 슬픔을 지우려고는 하진 않지만 그 슬픈 기억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
5: 근데 사람들은 굳이 왜 행복해져야 할까? 그리고 행복해질 필요가 있을까?
4: 솔직히 굳이 행복해야 할 필요는 없지. 그런데 인간들은 뭔가 이유가 있어야 움직이잖아? 행복이 목표면 적어도 재미난 핑계가 생기니까 결국 필요하다기보단 그냥 인생의 구실 같은 거 아닐까?
5: 근데 인생의 구실이 뭐야?
4: 인생의 구실은 그저 삶을 꾸려가는 이유나 핑계 같은 거야.
5: 너 왜 이렇게 어려운 말 써? 나 초등학교 5학년이야.
4: 아, 미안.
3: 살면서 한 번쯤은 행복이란 감정을 느껴봐야겠죠. 안 그러면 인생이 불행해지고 아까 말했듯이 슬퍼지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 수도

0: 거니까.
1: 왜 행복하지 않으면 꼭 죽음에 닿을 거라고 생각해?
0: 살면서 한 번이라도 행복이라는 감정을 모르고 느껴본 적이 없으면 그건 어쩌면 죽은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 그랬구나. 행복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죽은 존재랑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구나.
0: 네.
1: 누구나 한 번쯤은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을 테니까.
0: 네. 그러지 않다고 내가 느껴도 분명 언젠가는 행복했을 거예요. 내가 의식하는 못한 언젠가.
1: 아줌마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하지만 슬프다고도, 아니, 불행하다고도 생각하지 않거든. 근데 아줌마는 강물이 요동치는 한가운데 오래 살았어. 그래서 항상 그 균형을 잡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지금도 마음이 많이 슬프지만 그렇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그럼 아줌마는 행복한 걸까? 불행한 걸까?
0: 이 상태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감정이 좌우될 수도 있는 거니까, 최대한 지금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행복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1: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승현이는 아줌마가 행복하진 않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0: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행복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1: 아줌마는 행복의 정의가 되게 궁금했어. 아줌마가 지금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는 있는데 스스로 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할까라는 게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었거든.
2: 진정한 행복, 아마도 누군가는 찾았다고 착각하는 그 찰나일걸? 결국 완벽한 건 없고, 그냥 그 불완전한 순간들을 끌어안고 가는 게 진짜 행복 아닐까 싶어.
3: 그럼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꼭 행복해져야 할까?
4: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는 선도 있을 테지만 당연히 악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면은 질서가 무질서하게 되고, 그러면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3: 선생님은 사실 몇년 전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해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선생님한테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했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그 사람이 행복해져도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용서도 행복한 일 같아.
1: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줌마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노력은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0: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행복해지겠죠?
1: 소소한 기쁨 속에서도 행복을 알수 있는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살았으면 좋겠어.
0: 저도요.
1: 생각이 같은 거여서 다행이다. 그치?
0: 네.
3: 안녕.
0: 김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1: 만나서 반가워. 아줌마는 애진이 엄마 김남희라고 해.
4: 저는 5학년 성지안이라고 하고요.
3: 선생님은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 박찬종이라고 하고 보다시피 다리는 한개 없지만 한개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
1: 승현이 이야기 들려줘서 너무 고마웠어.
0: 네, 한번 안아봐도 될까?
4: 네.
1: 꼭 행복할게.
0: 네.
1: 파이팅.
0: 파이팅.
1: 다음에 또 만나자.
0: 네.
1: 잘
0: 안녕히
1: 가.
0: 가세요.
1: 안녕.

횡단보도 앞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신호를 놓칠 때가 있죠. 어? 신호 바뀌었다. 잠깐, 멈춰!

0: 신호가 바뀌었다고 바로 뛰어가면 안 돼요. 주위를 한번 살펴보고 차가 멈춘 걸 확인한 후에 건너야 안전하답니다. 자,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 알아볼까요?
1: 호둥이는 교통안전지킴이에요. 자,
2: 횡단보도 건널 땐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서다, 보다, 걷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서고. 차가 오는지 좌우를 잘 살펴보고 뛰지 말고 걸어서 횡단보도 건너기. 예이!
1: 어때요? 호둥이가 알려주는 안전수칙 귀에 쏙쏙 들어오죠?
3: 비 오는 날 교통안전? 어?
2: 아, 비 오는 날 지켜야 할 교통안전수칙. 비 오는 날엔 밝은색 옷과 밝은색 우산을 준비해주세요. 그러면 눈에 잘 띄어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죠. 또 투명 우산을 쓰면 바깥이 잘 보여서 자동차를 피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3: 비 오는 날 밝은색 옷을 입으라니. 이건 생각하지 못했어. 호둥이 녀석, 제법인걸?
2: 아하! 횡단보도에서는 멈춰서고 살피고 뛰지 않고 걷기! 호둥아, 알려줘서 고마워. 공통점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알아볼까요?
1: 여러분, 제가 호둥이 사인을 받았습니다. 호둥이가 알려준 대로 교통수칙을 잘... 걷기! 길을 건널 땐 잘 보고 건너야죠. 횡단보도 건널 때 안전수칙 세 가지. 서다, 보다, 걷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서고, 좌우를 잘 살펴보고, 뛰지 말고 걸어서 횡단보도 건너기. 아하, 잘 알겠죠? 아유, 비가 오네. 비가 올 땐 이렇게 밝은색 옷과 밝은색 우산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투명 우산을 쓰면 주위를 잘 살필 수 있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요. 자, 오늘 배운 안전수칙 잊지 말고 잘 지켜주세요.
0: 여러분, 횡단보도 안전수칙 이제 제대로 기억했죠? 횡단보도에서는 절대 장난 NO! 안전하게 건너고 비 오는 날엔 알록달록 밝은 옷 입고 투명 우산 써서 시야 확보하기. 우리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봐요. 모두 안녕!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된 것 같기도 하고.
1: 그건 또 뭐냐?
0: 슈퍼 울트라 모냥을 만들어주는 신약이야. 이걸 먹으면 지구 최강이 되는 거지.
2: 슈퍼 울트라 모냥이 된다고? 또 시작이다.
3: 그럼 자기가 먹어보든가.
0: 니넨 떠들지 마. 어허.
1: 지난번 것도 별로였는데
0: 이번엔 정말이야. 한번 믿어봐.
1: 믿으라고? 못 믿겠다.
0: 괜찮다니까.
1: 싫어.
0: 믿어보라니까. 그래, 이거야. 모든 걸 부숴버리는 초강력 펀치.

0: 시시하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더 엄청난 게 있어.
1: 엄청난 거? 그게 뭐냐?
0: 텔레파시.
1: 텔레파시?
0: 눈에 힘주고 상대를 노려보면 상대가 쓰러진다고.
1: 눈에 힘주고 노려보라고? 어디? 좋았어!
2: 뭐 하는 거예요?
1: 말 시키지 마라!
3: 뭐 하는 거야?
2: 하라는 대로 다 하네.
1: 안 쓰러지잖아!
0: 힘을 더 줘야지!
3: 우와, 정말 쓰러졌다!
1: 이거냐?
2: 윤호야, 성벽에 다녀올까?
4: 그래, 난 포근히 데려갈게.
5: 이아야, 뭐해?
2: 아니야!
6: 며칠째 문양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7: 또 무슨 꿍꿍일 하고 있는 거야?
0: 잘했어! 이번엔 오른팔!
2: 오른팔? 이건가?
0: 다리 말고 팔을 들어야지!
2: 오른팔?
0: 이게 방금 누른 버튼 위에 있잖아.
2: 방금 누른 버튼 위에? 찾았다!
0: 그렇지, 잘했어!
1: 왜 이러는 거냐?
0: 칭찬은 냥이도 춤추게 해요. 심심이 똑똑해요.
2: 아이발,
3: 우쭐해 하는 것 보소.
8: 정신 차려!
0: 다음은 다리 움직이기야. 오른발. 그렇지, 다음은 왼발. 잘했어, 이제 좀 걸어볼까?
2: 뭐, 그 정도야.
0: 그렇지, 잘하고 있어.
8: 가자.

0: 오늘도 문양이 나타나지 않았어.
1: 선계로 돌아간 거 아니야?
2: 아니.
0: 그러려면 북한산 동굴로 가야 하는데 아무 반응도 없었어.
2: 잡아서 데려가야 하는데 어디 있는지.

0: 줄 모르니.
1: 말이 뿌리 빠빠.

0: 뭐야? 어디 있는데 보이지 않냐? 뭐 하는 거냐?
1: 로봇 점검하고 고치는 중이야.
0: 그거 뭐 하러 고치냐?
2: 툭하면 고장나나고.
1: 조종을 엉터리로 해서 그렇지. 로봇은 멀쩡해.
3: 그럼 다 내가 잘못했단 거는?
2: 그럼 자기가 해보든가. 심심이도 잘못했지.
3: 뭐라도.
0: 그나저나 세상은 언제 정복하냐고.
1: 빨리 끝낼 테니까 좀 기다려봐.
0: 기다리라고?
3: 도모.
0: 응?
3: 응? 나오세요.
0: 그냥 우리끼리 나가자고?
2: 고쳐봤자 별 도움이 안 될 게 뻔해요.
3: 맨날 큰 소리만 치고.
2: 출발하시죠.
0: 좋아, 가자.

0: 마법 반응이야.
1: 나타났어. 응? 찾았다. 너흰 여기서 기다려.
2: 도모님 화이팅!
1: 니들이요? 안녕.
3: 뭐냥?
4: 며칠 안 보여서 어디 도망간 줄 알았는데.
1: 이 좋은 데 두고 왜 도망가냥? 그런데 해치는?
3: 오늘 못 봤는데.
4: 안 보여서 섭섭해?
1: 안 보여서 좋네. 니들이요?
3: 가자.
1: 알레리오.
3: 꼴레리오.
1: 니들이요?

0: 이겨라! 뭐야?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1: 좋아! 내일 일이야! 자! 얼레리야! 아자자! 아자자자자!
2: 삐리빼빼!
1: 됐다! 로봇 고쳤어! 어디 간 거야? 차를 가져갔구만. 찾았다! 함부로 나가다니! 뭐냐? 너 거기서 뭐해?
3: 아유, 시끄러워.
1: 빨랑 안 돌아와.
3: 금방 끝내고 갈게요. 알았다고. 나 지금 좀 바쁘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4: 안 되겠다. 얼레리요.
5: 얼레리요.
3: 야, 자자자자. 바쁘니까 빨리 끝내주마.
4: 얼레리요.
1: 이는 일이야.
3: 야!
4: 안 되겠어! 아라리오!
3: 갑자기 난 뭐냐?
4: 이번엔 안 놓친다! 아라리오!

0: 헐레리오!
1: 헐레리오!
0: 상대를 노려보며 키를 모으라고!
1: 좋아! 다시 해볼게!

저건 또 뭐야?

0: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0: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Please come, we have a yard sale.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 면역력 더징크디와 실리콘 투약병 속을 드립니다.
2: R.E.D. Mr. Red.
3: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4: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5: 잠깐만.
3: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4: 답답해.
5: 안 돼!
3: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4: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3: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4: 여기 재밌겠는데?
3: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4: 토끼야, 추워?
3: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I wonder what Cookie Monster and Gonger are making today.

0: 태도 용룡이 나라시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1: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0: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2: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1: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0: 빗물로 인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며 발생하는 도로파임 현상, 일명 포트홀. 도로파임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파임 사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도로파임이 많은 차로는 되도록 주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파임 발견 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행 운전합니다. 셋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은 자제합니다. 넷째, 도로파임으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량의 타이어, 휠 등 차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다섯째, 도로파임 발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담당처에 적극 신고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도로파임 사고,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 여름철 안전운전하세요.
1: 여름철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에 방문해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방문을 자제하세요.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주세요. 모기는 땀 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0: 자, 오늘의 퀘스트 뭔가요?
1: 오늘의 퀘스트 바로 계란으로 바위깨기입니다.
0: 네, 와우.
2: 네, 네.
3: 우와! 우와!
0: 빡! 잠깐만!
4: 좋아!
0: 와우! 와우!
2: 되게 제가
4: 깨질 수 있었을 텐데.

0: 그말 있잖아, 속담에. 달걀로 바위치기.
1: 알죠?
0: 이란 격석이란. 너무 똑똑한 거 같아.
1: 사자성어.
0: 이란 격석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뭔 말인지 모르지?
1: 알아요. 그 어떤 한자를 쓰죠?
0: 어? 이란 할때 이란. 아무튼.
1: 일단 잘 깨지는 돌, 돌도 좀잘 깨지는 돌로 하고, 계란도 좀 최대한 딱딱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럴 텐데.
0: 계란 얼어? 얼리면 얼어나?
1: 그러니까 안에는 얼거 아니에요. 안에가 액체니까.
0: 근데 돌 중에 좀 약한 바위가 뭐가 있어?
1: 그 현무암 아세요, 현무암? 현무암 구멍 성성 뚫린 현무암이 아무래도 좀 밀도도 낮고 좀잘 깨지지 않을까요?
0: 현무암을 어디서
2: 안 딱딱한 돌이라 쳐볼게요.
0: 아니면 얇은 그런 판 있잖아. 현무암으로 만드는 그 석재 타일들이 있단 말이지. 형, 사실. 형, 사실. 아버지가 이거 하시거든.
1: 진짜요?
0: 그러면은
1: 진짜로요?
0: 근데 지금
1: 와우.
0: 일하시고 계셔가지고 받으시나 모르겠는데.
3: 여보세요?
0: 아빠.
3: 어.
0: 그 싫어하는 것 중에 현무 타일 있잖아.
3: 현무암 타일. 화산석이라고 그래, 화산석.
0: 맞아, 맞아. 그거를 조금 구해야 되는데.
3: 구해놓을게.
1: 와,
0: 바로.

0: 하자. 복사 오도록 합시다. 와, 도착했다. 너무 힘들다.
1: 와. 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2: 네. 네, 네.
1: 우리가 그 여기 위에다가 비닐을
3: 비닐이요?
4: 중장팩.
1: 왜냐면 이게

0: 것으로 해야 그치? 되니까.
1: 아, 또 지저분해지면은. 아,
2: 치우긴 하잖아요. 그치? 저희가 치우는 건데.
0: 그러면은 이제 뭐 다 왔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1: 그리고 이야.
0: 와, 우리 진짜 잘했다.
1: 저번에 얼려놓은 거네.
2: 그니까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저희가 이거를 좀 얼려야 되거든요.
0: 네. 와우. 이 정도면은 좀 15개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1: 그럴까? 그것도 있지 않나? 계란으로 머리치기.
0: 아, 되게 살벌해져. 건이 머리 끓이려고.
2: 찐질만 거 아니에요?
1: 계란으로 머리치기 될 것 같아.
2: 아, 이거, 이거 짜야 돼요.
1: 아, 아 쪘네. 과연
0: 우와! 우와!
1: 과연
0: 우와! 우와!
1: 이런!
0: 건아, 뭐 했어?
1: 우와!
2: 아, 이렇게 살짝 잡았는데 어떡해요?
0: 닦아야지.
1: 아, 좀 닦고. 저 닦고, 닦고, 닦고. 저는 오늘 건이가 이렇게 일을 낼 줄 알았습니다.
0: 오, 이렇게 생겼다.
1: 오, 우와, 구멍이 되게 많아.
0: 이 구멍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1: 왜 생기는 거야?
0: 이게 용암이 굳으면서 생긴 거잖아요. 근데 굳으면서 그 화산 가스들이 이렇게 막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구멍이 생기는 거였거든요. 약간 산화가.
1: 이거 손으로도 부셔질 것 같은데.
0: 아, 진짜요? 오! 오!
1: 되네.
0: 어,
1: 이, 와. 와, 이 정도로 되는 건데? 어, 이 정도로 깰 수 있으면은 달걀로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2: 어? 갈아입고 왔어요.
1: 아, 빨리 왔네.
0: 권아 형 이것도 깰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2: 원래 뜯어져 있는 거, 갑자기 앞으로 뜯어져 있었네.
1: 이제 여기서 한번 던져볼까?
2: 거기서 던져요?
1: 충분히 될 것 같아. 아, 이 정도면. 자, 오늘의 퀘스트 뭔가요?
0: 오늘의 퀘스트 바로 계란으로 과일 깨기입니다.
1: 네, 와, 오늘 드디어 저희가 계란으로 과일을 네. 깨는데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러면 우리 바로 시작해볼까요?
0: 갑시다. 네, 바로 해봅시다.
1: 네, 갑시다.

0: 아이고 안 되네. 좀 비껴 맞았나 보다. 가운데, 정 가운데를. 빵! 빵! 잠깐만! 아니!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아.
1: 맞추는 게 힘드네.
0: 맞추는 게 더 어려워, 이거.
2: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던지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셋, 팡! 하면 되지 않아요? 그쵸? 해볼게요. No, no. 엄마. No,
0: no, no, no. 아니, 저기요.
1: 아, 나 다시 한번 던져볼게.
0: 저기요.
1: 다시 한번 던져볼게, 나.
0: 오! 오! 오, 잘 던졌는데.
1: 잘 맞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0: 아니, 세게. 진짜 세게.
1: 그거죠.
0: 이렇게 된다. 안 돼.
1: 그거죠. 좀만 더 정확하게. 엄청 세게.
2: 자, 카운트 다운 드릴게요. 3, 2, 1, 고! 고!
0: 어, 좋아! 어, 좋아!

0: 그러면은 우리가 또 있지.
1: 어 이거.
0: 아 원래 처음부터 이걸로
2: 할 거야. 건달에게 할래.
1: 저부터 할게요.
3: 진짜 될 것 같아.
0: 이건 돼.
1: 이거 그냥 이렇게. 오 됐어 됐어.
0: 오 됐다 됐다.
1: 나이스.
0: 오 됐어 됐어. 이야.
1: 와 가뿐히 성공했네.

0: 계란으로 바위찌개가 성공하네. 네.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자, 그러면은
1: 두 번째 판을 가지러 갑시다. 그 두 번째 판 어딨어요?
0: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2: 이거는 아, 진짜 안 깨지는 거야.
1: 이거는 어떻게 깨지?
3: 이거 아예 구멍이 없는데 이거?
0: 그니까
2: 이거는 맞추기로 쉽겠다.
1: 네? 던져 보세요.
2: 아, 저 던지는데 좀 서질 않는 거 같아요.
1: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0: 그런 오늘의
1: 생각을?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2: 오, 뭐야.
3: 자, 우리
2: 단결로는 드디어.
3: 이게 몇 개가 들어갔지? 우리 15개 들어갔잖아.
1: 네, 단절.
2: 한번 바로 해볼까요?
3: 바로.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다니는 것도 되겠네.
1: 제발.
2: 오케이. 지금 길을 한번 걸어놔주세요.
3: 자! 됐어.
1: 됐어요, 됐어요.
3: 준비! 하나,
1: 둘, 셋! 둘, 셋! 둘, 셋! 셋!
3: 와! 깨졌다!
2: 와!
3: 깨졌다!
1: 깨졌어!
3: 와! 깨졌다! 바로 깨졌어!
1: 집에 간다! 예. 집에 간다!
3: 우와, 이렇게 쉽게 깨질 수가!
2: 아, 이거 별거 아니네.
3: 성공한 거네요.
1: 그 속담은 없애주세요.
2: 성공.
4: 근데 이거 솔직히 제가 좀 잘 던진 탓도 있는 것 같아요.
3: 아, 역시. 아, 현재이가 명중률이 좋네. 근데 돌판으로 했잖아. 근데 우리는 바위였잖아, 바위. 바위를 깰 수 있을 것 같아. 깰 수 있지? 한번 해보자.
1: 해봐요.
3: 할 수 있을 것 같아.
1: 네.
3: 그러면은 우리가 큰 돌을 구하러 가자.
1: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
4: 오케이, 그럼 이왕 해본 김에 네. 진짜 바위까지 깨보는 걸로 갑시다.
3: 아, 여기.
2: 오, 되게 뭔가 많은데?
3: 그러니까. 어, 여기 있는 것 같아. 어, 여기 괜찮은 것 같아. 여기에 전해볼까? 자. 어, 돌을 좀 구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혹시 그 현무암 같은 그런 돌이 있을까요?
5: 아, 있죠.
3: 아, 그래요? 아. 혹시 그러면은 어, 현무암보다 조금 더 약한 돌이 있을까요?
5: 예, 현무암은 그 화산 암석으로서 구멍이 이렇게 많이 뚫리고 검은색 계통을 나타내는데
3: 네.
5: 잘 안 깨지는 돌이에요.
3: 아, 그래요?
5: 예, 잘 깨지는 돌은
6: 일반적으로 돌이라는 건 좀 간단해요. 네. 예, 우리가 흔히 파도라고 하는 비화음은 연성암의 일종인데
5: 높은 압력과 열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축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 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그 미세한 크레인이 있는 거죠.
3: 아, 그러면은 어, 규함을 하면 되겠구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
3: 그러면은 우리가 계란을 얼려서 깨는 것까지는 했어.
4: 네.
3: 근데 저... 이제는 조금 더 이게 깨기 어려울 거란 말이지. 돌이니까. 그러면 이거보다 더 센 뭔가 계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해.
4: 맞아요, 맞아요. 저희 예전에 막 와이전에 때도 액체질소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액체질소가 어. 온도가 진짜 낮거든요.
2: 그 어는 점이 마이너스 196도거든요. 그래서
3: 196도?
2: 마이너스 196도
3: 하면은 큰일 나지.
4: 6도부터 액체로 존재하니까 그 여기다가 얼리면은 아주 급속 냉각이 되니까 어제보다 훨씬 딱딱해질 것 같은데.
7: 지금 당장 해봐요.
4: 그럼 액체질소 구하러 고고.
7: 고고.
3: 네, 어, 저희가 계란으로 불판을 깼잖아요.
1: 네, 맞아요. 네,
3: 성공했어요.
1: 아, 좋습니다.
3: 아, 근데 사실 네. 좀 뭔가 아쉬운 게 우리는 네.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게 목표였는데
4: 그러니까요.
3: 바위를 깨려면 계란이 더 단단

0: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맞죠? 저희가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계란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 우리 좀 그늘에서 우리 더 타면 안 돼, 이제. 너무 탔어. 자, 이 돌이 뭐죠?
2: 이 돌이 규환이고요. 이렇게 노르쇠를 만든 규환이고 여기 이렇게 구멍 뚫려있고 검정색 돌이 현무암이고 하얀색 무늬 위에 검은색 이렇게 점들이 있는 것처럼 생긴 이 돌이 화강암입니다.
0: 조심!
3: 근데 지금 그릇에 담기고 있습니다.
4: 이게 증발해버리니까 빨리 해야 돼요. 그렇죠?
5: 계란 한번 이 안에다 넣어볼까요? 안에가 차갑잖아요.
3: 대박이다.
0: 오! 직방이겠는데?
5: 그걸 끊어요.
6: 넣다가 굽는 다음에?
0: 됐어. 빨리빨리! 하나, 둘, 셋!
5: 아차가라! 아차가라!
0: 야! 야! 권아!
5: 근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0: 권이는 명중률이 빵이야, 빵!
5: 보여드릴까요?
6: 이렇게
5: 와.
6: 돌처럼 돼서 딱딱해.
5: 진짜 잘 어울렸다.
0: 그니까.
5: 대박. 신기하죠?
0: 하나만 더 넣어보자, 그럼.
5: 의심의 일격을 날려버렸어.
0: 하나, 둘, 셋! 와!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안 되겠다. 저희가 이렇게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계란을 얼려가지고 던져봤는데 실패했어요. 이런 방법은 너무 힘들 것 같고 우리가 좀 더 좋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권이 어떤 방법이 필요하죠?
5: 제가 야구부를 섭외하겠습니다. 선수들을.
0: 아, 그래요?
5: 네.
0: 그럼 그 야구부 선수들한테 정말 빠른 속도로
3: 네
0: 이걸 깨달라고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3: 맞아요. 속력이 그쵸? 빠르면은 충격력이 커지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바로 가볼까요? 이제 야구부가 있는 고등학교에 왔는데
5: 그러니까요.
0: 지금 마침 그 야구부
5: 있어요.
0: 학생들이
3: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아유
3: 스타일인가? 근데 이거 얼마나 맞지?
0: 아까 한 6회 말 정도 된다 그랬는데.
3: 아, 그래요?
5: 지금 야구장 온 것 같아요.
3: 좀 걸리는 거죠? 좀 구경 좀 해볼까요? 구경이라도 하고 있어야 안심해요.
0: 예. 잠깐만. 여기 돌이.
3: 돌.
0: 뭐야?
5: 원래 학교에
0: 여기 다 있었네, 돌이.
5: 원래 학교에 다 있어요.
3: 와, 뭐야? 완전.
0: 이거 돌, 무슨 돌이야?
3: 돌 박물관인데? 안암. 우와, 여기는 화학 식도 나와 있어. 규암.
0: 규암?
3: 우리도 가지고 온 규암.
0: 오.
3: 쉐일.
0: 이게 뭐야?
3: 쉐일이라고.
0: 쉐일. 쉐일은?
3: 얘는 퇴적암이에요.
5: 저 알아요.

0: 있어?
1: 예! 자, 됐습니다! 자!
2: 안녕하세요.
0: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2: 아까 연락드렸던
0: 그 예. 네, 전화 받았습니다. 네.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아,
2: 저희가 네. 그 계란으로 바위 깨기라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0: 계란으로 바위 깨기요?
3: 저희가 네. 좀 엉뚱한 과학 실험에 도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0: 계란으로 바위가 깨질까요?
2: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시험을 네. 부탁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0: 아, 그러면 저희가 네. 팀에서 좀 그래도 속력이 있고 잘 던지는 선수들을 몇 명 추려서 네네. 한번 아, 실험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이제 항상 잡으셨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1: 오! 오! 오! 오! 오! 오!
2: 우리가 인근 점검을 한번 네, 돌 상태를 체크해 볼게요.
0: 잘 보면은 금이 갔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전반전은 못했어요. 못 깼는데 왠지 가능할 것 같아서
3: 할 것 같아요.
0: 아쉬우니까 우리가 후반전으로 한 번 더 해봅시다.
2: 좀만 더 해줄게요.
0: 좀만 힘내주세요. 저희... 화이팅 화이팅. 감을 잡으셨어. 오! 오! 우와, 오! 이거 엄청 셌어. 오! 와우.

0: 짠! 네, 계란으로 바위 깨기는 아쉽지만 실패! 네. 아, 정말 사실 저희는 이게 성공할 줄 알았잖아요.
1: 그러게요.
0: 아, 근데 너무 아쉽네요. 네. 그래도 돌파는 깼잖아요.
2: 그러니까 저희 성공한 거예요.
1: 네. 그것만 해도 성공했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죠? 저희가 욕심을 내서 했는데 안 됐을 뿐이지. 네.
0: 저희가 항상 하는 도전이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기 없어요. 때문에. 하지만 저희의 앞으로도 도전은 계속될 거 아닙니까?
1: 네. 저희의 끝없는 도전이 궁금하시다면은 아래에 있는 주소로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도 많이 눌러주시고
0: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2: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아! 그리고 궁금한 실험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0: 네,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너무 고생하셨어요.
2: 맞아요, 제일 고생하셨어요.
0: 일곱 네, 고등학교 야구부장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그럼 저희 다 같이 사연스타 큐 외치면서 마지막으로 인사할까요?
1: 하나, 둘, 셋.
0: 사연스타 큐!
1: 안녕.
0: 안녕.
3: 잘 가.
2: 오! 오!
0: 네.
2: 1, 고!
0: 고!
2: 아, 좋아! 좋아!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0: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0: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0: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0: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처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넘실대는 안개와 수증기 장막에 가려진 지구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섬에서 생명이 고동칩니다. 구름은 아름답고 변화무쌍한 기후현상쯤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구름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존재입니다. 척박하고 고독한 사막을 만들기도 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숲을 키우기도 하죠.

지구의 거대한 대양 한가운데 자욱한 구름 장막이 거치고 나면 비로소 그 신비롭고 특별한 모습을 드러내는 고대의 숲이 있습니다.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숲의 곳곳엔 카나리아 제도가 제공하는 악조건들을 이겨내고 극한의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는 동식물들이 가득하죠. 꽃과 곤충, 도마뱀과 새들 모두 이곳의 카나리아 소나무가 빚어낸 독특한 풍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카나리아 소나무 숲은 대서양 한가운데에서만 자랍니다. 이 소나무는 카나리아 제도의 고유종으로 바위가 많은 그란 카나리아, 테네리페, 라구메라, 라팔마, 엘 이에로에서 볼 수 있죠.

카나리아 소나무는 1억 3,500만 년 전 고대 테티스 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바위 절벽에 매달려 오랜 세월을 버틴 살아있는 화석이죠. 광범위한 영역을 정복한 이 소나무는 곳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카나리아 소나무는 2,300m 이상의 고도도 거뜬히 견뎌냅니다. 또 바다와 연결된 지형에서도 잘 자라죠.

그렇다고 이 불친절한 환경에서 카나리아 소나무만 번성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카나리아 소나무 숲은 대담한 야생동물이 가득한 아주 복잡한 생태계죠. 하지만 카나리아 소나무들은 이 가혹한 조건을 견디는 다른 식물들을 견제하고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주변을 신중하게 통제합니다. 이 거친 화산지대는 가장 용맹한 자들에게만 허락된 곳이니까요. 웬만해선 잘 분해되지 않는 솔잎은 두껍게 쌓여서 일종의 산성 양탄자를 만들고 다른 초목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물들은 소나무 사이를 뒤집고 꽃을 피우는 데 성공하죠. 이들의 뿌리는 화산토를 파고들며 고대의 우림이 저장해둔 물과 양분을 찾아냅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고유식물들은 화산암과 화산재, 소나무를 견디며 자랍니다. 유포르비아, 마티올라, 에오니움, 현삼, 로터스 피란투스 같은 종이죠. 이들은 복잡한 생태 그물망의 첫 번째 고리이고 곤충들은 이런 식물들을 십분 활용합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 독특한 식물원을 마음껏 누비는 개미들은 온종일 양분이 풍부한 꽃을 찾아 헤맵니다.

소나무 숲은 적색과 백색, 청색 뷰글로스와도 영역을 공유합니다. 뷰글로스의 꽃철에, 즉 꽃이 피는 모양은 대체로 화려한 원통형이나 원뿔형으로 높이가 3m에 이르기도 합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고유종인 이 독특하고 인상적인 식물은 이곳 생태계에선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매력적인 향기와 맛있는 꿀로 수많은 곤충과 새를 유인하기 때문이죠. 이런 식물들을 찾는 생명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위장을 하고 주변을 살피는 사마귀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길 잃은 곤충을 노리는 거죠. 이 특별한 소나무 왕국은 완벽한 생태계이자 다양한 토종 생물의 고향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카나리아부터 희귀한 블루 차프핀치도 있죠. 블루 차프핀치는 두 가지 종이 있는데 산으로 둘러싸인 섬 테네리페와 그란 카나리아 섬에 각각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 또한 소나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성체는 소나무 가지에 둥지를 짓고 솔방울을 주식으로 삼다시피 합니다. 대신 새끼에게는 곤충만 먹이죠. 푸른색보다는 회색에 가까운 암컷이 주로 양육을 담당하는 보호자라서 새끼들을 먹이는 일을 맡습니다. 카나리아 소나무 숲이라 해서 다 같은 주민만 사는 건 아닙니다.

바위가 많은 소나무 숲엔 다양한 도마뱀이 사는데 카나리아제도 검은코 도마뱀 혹은 테네리페 도마뱀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작은 도마뱀은 건조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비늘로 뒤덮인 피부는 방수 능력이 있어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죠.

이들은 잘 익은 무화과와 촉촉한 새싹, 온갖 종류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먹이를 먹으면서 수분도 함께 섭취하는 거죠.

카나리아제도 검은코 도마뱀은 테네리페 섬과 라팔마 섬의 소나무 숲에 서식합니다. 파란 비늘을 뽐내는 수컷은 암컷보다 몸집이 크고 길이가 30cm쯤 됩니다. 사실 이들은 훌륭한 곤충 사냥꾼이지만 주로 과일을 찾아다닙니다. 식단을 확장하다가 채식주의자에 가까워진 거죠. 고지대에서는 시시각각 넘나드는 구름이 도마뱀들의 생활을 좌우합니다. 햇볕이 있어야 체온이 오르고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요.

이곳의 고유종인 카나리아 스킹크 같은 파충류는 적정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선 모든 것이 계절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숲을 찾는 구름에 달려 있습니다. 소나무가 가장 많은 곳은 카나리아 제도의 가장 높은 지대입니다.

소나무 숲이 이곳 산림지의 약 60%를 차지하죠. 그리고 카나리아 제도 딱따구리는 이 숲에서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봄에는 숲속에 딱따구리의 짝짓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매년 딱따구리가 버리고 간 집은 푸른 박새 같은 다른 새들이 차지합니다. 안전한 집도 구했으니 열심히 곤충을 물어와 새끼를 먹이는 일만 남았군요. 난공불락의

나무 몸통을 차지했지만 그렇다고 경계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다른 새의 알이나 새끼까지 가리지 않고 먹어치우는 까마귀가 가까이 있으니까요. 어미 푸른 박새는 어떻게든 까마귀를 둥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따돌리려 애씁니다. 까마귀는 소나무 숲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웃입니다. 상대적으로 먹이 찾기가 쉬워 이들에겐 안락한 환경이기 때문이죠.

구름이 카나리아 소나무 숲을 관통하고 나면 바늘처럼 길고 뾰족한 솔잎에 방울방울 물이 맺힙니다. 그리고 이 작은 물방울들이 화산의 땅에 차례로 흘러내리죠. 작은 물방울이 출발점되어 섬의 물이 순환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흘러온 물은 한 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수많은 새들이 목을 축이고 몸을 씻죠. 뜨겁게 타오르는 화산에 불과했던 이 머나먼 섬에 지중해의 소나무 씨앗을 맨 처음 가져온 것도 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나리아 소나무는 1500만 년 전 이곳의 섬들을 처음으로 정복한 생물이었습니다. 대륙의 조상들은 빙하 작용으로 인한 급격한 기후 변화 때문에 멸종하고 말았죠. 현재 이 소나무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6,0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서식하는 히말라야 소나무입니다. 카나리아 제도에서는 작은 소나무 숲도 다양한 동물들에게 삶의 터전이 됩니다. 그란 카나리아 자이언트 도마뱀은 카나리아 제도에서 가장 큰 파충류로 길이가 80cm쯤 됩니다. 겁없는 파리들이 도마뱀의 입 주변을 거침없이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건조한 환경에선 물만 있다면 다른 동물의 눈과 입도 가리지 않죠. 몸에 비해 머리가 큰 이 도마뱀은 소나무 숲의 빈터에서 주로 사는데 외모는 험상궂게 생겼지만 의외로 주식은 식물입니다. 신기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채식을 더 많이 한다고 하는군요. 이곳의 여러 도마뱀들처럼 카나리아 소나무도 바위가 많고 가파른 경사면에서 크게 번성합니다. 이런 곳에서도 50m까지 자라죠. 무성한 소나무 숲을 지붕삼아 펠레그리노이데 스매가 한가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반 매와 가까운 친척 사이인 이들은 이 섬의 고유종으로 주로 다른 새를 사냥합니다. 그러다 가끔은 이렇게 솔잎 사이에서 편안히 쉬기도 하죠. 물을 저장하는 솔잎에 비해 볼품없어 보이는 소나무의 껍질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소나무들은 이 나무 껍질 덕분에 화산 폭발이나 번개로 인한 화재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카나리아 소나무는 침엽수 가운데서도 이례적인 종이라 화재를 겪고도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뒤밀은 8cm가 넘는 두께 나무 껍질입니다. 두꺼운 껍질이 내부의 세포를 보호해서 불에 탄 후에도 싹이 나는 거죠. 이렇듯 화재에도 잘 적응한 덕분에 병든 나무는 제거되고 새로운 소나무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툼하고 틈이 많은 나무 껍질은 무수한 생명체의 집이기도 하죠.

굴조차 뚫지 못한 것을 관통하는 곤충들이 있습니다. 이 메뚜기는 주로 유포비아를 먹고 사는데 조심스럽게 생식의 의무를 수행할 때가 되면 소나무 껍질을 애용합니다. 그래서인지 무척추 동물들에겐 경계 대상인 카나리아 벽도마뱀부치도 이곳을 즐겨 찾습니다. 이 개미는 운이 좋군요. 몸을 데우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가 봅니다.

소나무 주변에 곤충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아는 카나리아 오색 딱따구리는 수시로 소나무를 찾아와 먹이를 사냥합니다. 그리고 때론 아몬드처럼 단단한 씨앗을 깔 때도 소나무 가지를 받침으로 쓰기도 하죠. 카나리아 소나무는 쓸모가 아주 많군요.

솔방울이 하나둘 땅에 떨어지면 까마귀들이 몰려듭니다. 솔방울 안에는 작은 벌레나 알 같은 보물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딱따구리들은 솔방울이 아직 초록색인데도 영양가 높고 맛있는 씨앗을 먹으려고 쪼아대곤 합니다.

질 좋은 토양이 없고 물이 부족한 지대에서도 카나리아 소나무는 잘 자랍니다. 이렇게 척박한 지대의 땅에는 유기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화산의 잔해와 쓸모없어 보이는 잿더미 속에서도 그 황량한 땅을 터전 삼아 작은 소나무가 자랍니다. 그리고 그 곁엔 변함없이 까마귀가 있죠. 총명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이 새는 이렇게 불친절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식물이 거의 자랄 수 없는 화산재를 파헤치며 생존에 필요한 먹이를 찾죠. 소나무와 까마귀, 회복성과 융통성이 탁월한 이 두 종의 생명체는 신락 같은 기회도 놓치지 않고 포착할 줄 압니다.

그게 바로 극과 극의 세계가 나란히 존재하는 이 극한의 섬에서 이들이 살아남은 비결일 겁니다. 한쪽은 장렬하는 태양으로 타오르고 다른 한쪽은 바다에서 태어나 물을 가득 머금은 구름으로 휩싸인 세계죠.

이런 두 세계가 공존하는 곳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강인한 나무가 자랍니다. 1억 3,500만 년 전부터 시작된 카나리아 소나무의 여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길에 에워싸이고 때론 구름의 위로를 받으면서요.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진수 안피인드레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일,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타이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이집트 왕자와 피라미드 대모험.
1: 우와, 여기가 고대 이집트구나. 내가 시간 여행을 하게 될 줄이야.
2: 궁전이 정말 멋지다.
1: 어? 밖에 무슨 일이 있나 본데?
3: 분명 하늘을 나는 주먹 6개랑 관련된 일일 거야.
4: 가서 확인해보자.
2: 도망자요, 어서!
3: 무슨 일이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어. 어떻게 해야 하지?
4: 왕자님, 왕자님! 지금 피라미드 근처에서 금색과 검은색 몸으로 된 괴물이 소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왕자님도 얼른 피하셔야 해요.
3: 금색이랑 검은색? 골든보이가 틀림없어.
2: 우리가 막아야 해.
3: 하지만 너희는 너무 작잖아. 그렇게 무시무시한 괴물을 어떻게 막아?
1: 걱정하지 마. 우린 늘 방법을 찾아내니까.
4: 그래, 맞아. 피라미드로 가자.
1: 좋아. 감히 이 골든보이의 앞길을 방해하려 하다니. 다크 골든 주먹, 가라!
5: 막아!
1: 너희 내 상대가 안 된다고! 자, 자!
5: 괴물이다! 못해, 못해!
1: 난 괴물이 아니야. 위대한 골든보이지!
4: 골든보이!
1: 어?
4: 역시 너였구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1: 그 조그만 몸으로 여기까지 날 따라온 거야? 정말 끈질긴 녀석들이구나. 그만 가.
3: 잡았다.
1: 너무 작고 약한데?
2: 골든보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1: 그렇게 궁금하다면 알려주지. 난 피라미드에 숨겨진 보물을 찾을 거야. 거기 엄청난 힘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
3: 뭐? 피라미드의 보물을 찾을 거라고?
4: 보물이라니? 무슨 보물?
3: 전설로 전해지는 왕가의 보물이야. 정확히 뭔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1: 맞아. 바로 그게 내가 찾고 있는 보물이야. 피라미드 안에 있지. 가라, 다크 골든 주먹!
3: 이제 어떡하지?
4: 저리 가, 이 주먹들아!
2: 어? 거기, 저기 좀 봐! 골든보이가 보물을 가지러 가나 봐!
1: 하! 난 이만 갈게. 너희랑 놀아줄 시간이 없거든. 돌아와, 골든 주먹! 전설의 피라미드 보물을 찾아!

0: 이제 전설의 보물은 내 거야!
1: 어우, 이런...
2: 빨리 따라잡아야 해!
1: 잠깐, 정말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가려고? 좀 무서워 보이는데...
2: 걱정할 거 없어. 우리랑 있으면 안전해. 그리고 보물을 빼앗길 수는 없잖아.
1: 맞아. 여기 너무 으스스해.
3: 어두워서 앞이 제대로 안 보여.
2: 골든보이는 어디 있을까? 어? 어, 이런.
4: 서둘러야 해.
2: 괜찮아? 안 다쳤어?
1: 난 괜찮아. 어디 걸려 넘어졌나 봐.
3: 무슨 일이지?
4: 세상에, 이건...
5: 함정이야!
1: 도망쳐! 어서!
3: 출구를 찾아야 해!
2: 피할 곳이 안 보여!
4: 어?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고 있어. 반대쪽에 빈 공간이 있는 거야. 다 같이 벽을 밀어보자, 어서! 이쪽이야, 빨리!
1: 저건 또 뭐지? 안 돼! 갇혔어! 어떡하지?
2: 괜찮아, 진정해. 이럴수록 침착해야지.
6: 작아서 다행이다.
4: 가끔은 곤충처럼 작아지는 게 도움이 된다고.
3: 얘들아, 좋은 수가 있어. 구조용 루프 액션! 다들 준비됐지? 당겨!
1: 됐어! 고마워, 슈퍼윙스. 하지만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냥 돌아가자.
2: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6: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어.
1: 그치만 나 여기 너무 무서워.
4: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무서워. 근데 왕자님도 무서워할 줄이야.
1: 난 왜 이렇게 겁이 많지? 이집트의 왕자인데.
2: 겁이 많아도 괜찮아. 중요한 건 계속 나아가는 용기를 갖는 거야. 겁이 날 때조차도.
3: 맞아. 힘내. 할 수 있어.
1: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2: 당연하지. 골든보이가 왕가의 보물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보자.
1: 좋았어. 어서 가자.
6: 그래.
7: 보물이 어디에 있을까?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와! 어? 와! 이게 뭐지? 어? 뭔가 이상한데? 이럴 줄 알았어! 안 돼, 안 돼, 안 돼! 으아! 골든 주먹! 어서 모래를 파줘! 이런... 작동을 안 하네! 도와줘!
2: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7: 도와줘!
1: 어떻게 된 거지?
7: 누가 나 좀 여기서 꺼내줘!
2: 골든보이?
7: 슈퍼윙스! 다시 만나니까 반갑네.
3: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갇혔어?
7: 보시다시피... 근데 말이야, 얘들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왕가의 보물이 뭐 꼭 나한테 필요한가 싶네.
2: 이제 와서?
7: 보물을 찾더라도 딱히 쓸 데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나 좀 꺼내줄래?
1: 네 말을 어떻게 믿어?
7: 진심이야. 여기서 꺼내주면 이 배지도 전부 돌려줄게.

0: 내 배지! 모래 속에 빠지면 안 되는데!
1: 그럼 얼른 날 꺼내줘!
2: 어떡하지?
3: 저대로 두고 갈 순 없어.
4: 맞아. 골든보이를 한 번만 더 믿어보자.
1: 어서 서두르라고.
4: 알았어, 좀 기다려. 지금 꺼내줄게.
5: 얘들아, 당장!
1: 이체!
3: 슈퍼윙스!
4: 골든보이! 모래 함정에서 꺼내줬으니까 약속대로 배지를 돌려줘!
1: 약속이라니? 무슨 약속? 난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대신 이거나 받아! 가라! 다크 골든 주막!
5: 널 믿는 게 아니었어!
1: 믿으라고 한 적은 없거든!
5: 슈퍼윙스!
1: 이리 와! 넌 나랑 같이 가자!
5: 안 돼!
1: 너인 여기 있어! 거기! 너 생각보다 순진하구나! 진짜로 내 말을 믿다니!
3: 이거 놔!
1: 그냥 얌전히 있어! 어차피 나랑 같이 가야 하니까!
4: 우린 걱정하지 마!
1: 가자고!
4: 잊지 마! 골든보이한테서 보물을 꼭 지켜야 해!
3: 보물을 지키라고? 알았어!
1: 왕자를 데리고 있으니 이제 왕가의 보물을 찾는 건 시간 문제야! 어? 여긴 뭐하는 방이지? 뭔가 특별해 보이는데? 여기가 내가 찾던 곳인가? 바로 저게 고대 이집트의 보물!
3: 저건...
1: 황금 딱정 벌레잖아! 이 골든보이랑 딱 어울리는데?
3: 그만둬! 이 보물은 가져갈 수 없어!
1: 아,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지? 덤벼! 어떻게 된 거야? 이 빛은 뭐지?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마그마 X의 부활. 어? 저건 뭐지? 이만 헤어지자 꾸려. 둘 다 사라졌잖아.
1: 이게 어제 새로 발견된 슈트와 원래 마그마 X의 모습이야.
2: 마그마 X를 꼭 닮았어요.
1: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그마 X 같은 위력을 갖기라도 했다면.
3: 이거 아무리 봐도 마그마 X의 극성 팬인 것 같지 않아요?
4: 팬이면 뭐 모두 저런 커다란 걸 만들기라도 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3: 에?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날 바보 취급하는 거야? 바보 맛 좀 봐라.
5: 그만! 그만! 그만!
6: 슝! 슝!
2: 제이야, 무슨 생각해?
7: 아니, 그냥 놀라서.
8: 그래, 놀라운 일이다. 이안 말처럼 단순한 팬심에 만든 거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진짜 마그마 X와 관련 있는 거라면. 무슨 일이지?
1: 고온 경보예요. 메가시티의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9: 갑자기 왜 이렇게 덥지?
8: 더위에 쓰러진 시민들을 구해야 한다. 최후의 합류까지 구한다.

0: 알았어? 얘들아, 친구는 나한테 맡기고 너희는 나무 그늘 아래로 이동해줘.
1: 네.
0: 자.
1: 아, 시원해. 아야.
2: 정신이 드니? 병원으로 데려가줄게. 피닉스, 아이들에게 물 주는 거 부탁해.
0: 벌써 준비하고 있지. 자.
1: 아, 시원해.
3: 이 더운 날 차에 애를 놔두면 어떡해.
4: 큰일이네요. 문이 잠겨서 안 열려요.
2: 비켜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5: 허큘레스! 아이는 내가 병원으로 데려갈게.
3: 응. 열의 발생 지점을 찾았어요. 얘들아, 위치를 전송할게.
6: 바이얼로봇, 서둘러 열의 근원지를 제압하라.
0: 네!
6: 이카루스, 액션!
0: 오메나, 가자!
7: 어?
6: 정말 싫어!
0: 안전 그물부터 설치해야겠어! 레스큐 넷, 발사!
5: 좋았어! 아이스건 냉동 파괴 캡슐 발사!

0: 됐어! 이대로!
1: 도망쳐요! 빨리 피해!
0: 안 돼! 이런... 에어로켓 액션! 레스큐 마그넷!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구요! 대요! 네가 안테나를 잡아야 해! 어때요? 재밌죠? 잡았어! 끝!

0: 일렉트로 가만 안 두겠어.
1: 마찬가지야.
0: 그렇게는 안 되죠.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0: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러면 오맹아, 저 녀석의 움직임을 좀 묶어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1: 날 뭘로 보는 거야? 형이나 잘하라고.
2: 그렇게 계속 방심하고 있으라고?
3: 뒤가 너무 무거워졌잖아요.
0: 그런 것 같아서 가볍게 만들어주려고. 레스큐!

0: 목적은 달성했으니 됐어요. 다음에 또 봐요.
1: 목적이라니? 무슨 목적을 말하는 거지?
2: 무사히 끝났군. 그런데 열기 안테나는 어디서 열 에너지를 얻는 거지?
3: 그게 안테나에서부터 지하까지 에너지 라인이 이어져 있어요.
2: 지하? 그렇다면 지열을 이용한다는 얘긴가?
3: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한데.
4: 어? 이건
2: 왜 그러나?
3: 이건 단순한 지열이 아니에요. 메가시티 지하에 거대한 마그마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5: 오늘의 안전교육!
3: 오늘은 파이어로보가 뜨거운 열기로 위험에 빠진 시민들을 도왔는데 어떻게 하면 뜨거운 여름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6: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구워질 것 같아.
7: 그럴 땐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 같은 시원한 곳으로 가야 해요. 저처럼 그늘을 만들어도 좋고요. 챙 넓은 모자랑 밝은 옷도 필수예요. 어두운 옷은 열을 더 많이 흡수하거든요.
8: 오! 뜨거운 차 안에서 창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위험해. 어서 창문을 내려, 빨리!
3: 맞아. 더운 날 아이나 강아지를 밀폐된 차 안에 두고 내리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야. 그러니 항상 주의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9: 안전!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왔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토끼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화이트! 이 위치에서 동서쪽 근처를 찾아봐!
1: 알겠어. 응? 찾았다!
2: 솔레이유, 이거!
0: 응, 그때와 같다.
3: 이 에너지 파형은?
2: 게리슨, 떠날 준비. 얘들아, 철수!
0: 네.
2: 모두, 테이크백! 역시 안 돼!
1: 사제야, 루카블 나한테 업혀! 잠깐, 세트라 나한테 맡겨! 너희 변신은 할 수 있겠어? 해볼게! 단테라소, 출발해!
4: 메탈브레스의 주인들, 내가 자포자기 했을 때 왜 기다려준 거지? 나한테 명령할 수 있었을 텐데.
0: 그거 날 믿었으니까.
4: 고맙다.
5: 현재 도시는 안전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은 저와 시청, 그리고 메탈 카드봇들이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6: 결국 메가 엠블러가 말한 대로 됐어.
0: 어쩔 수 없지. 언젠가 일어날 일이었어.
7: 환자를 돌봐야 할 몸이 이래서 면목없네.
8: 이상 없어. 너희도 생각보다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다. 야, 쟤네 화해한 거 맞지?
7: 시간이 필요할 걸세.
9: 녀석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10: 에너지를 정제 중인 것 같아.
9: 정제?
10: 타키한테서 흡수한 뭔가 불길한 걸 연료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11: 그릇을 채울 불신의 뭐니? 저 요술량 탄자랑 관련 있나?
10: 눈썰미 좋은데? 이걸 봐.
0: 고속열차!
12: 제우야. 그게 스트레인이랑 사촌인가?
10: 본체 뒤에 세 개의 객차가 그릇인 거지. 요술 양탄자는 그중 하나고.
9: 연료가 모두 채워지면 힘이 완전해진다는 건가?
10: 그럴 가능성이 높아.
0: 앞으로 두 그릇 남은 거네요.
6: 그럼 다키한테서 얻어간 연료는 대체 뭘까?
13: 증오일 거야.
0: 증오라고?
13: 바그신이 말했어. 아이가 태워낸 증오. 불완전해도 충분하다. 녀석은 우리 마음의 어둠을 먹이 삼고 있는 거다.
0: 그럼 또 누군가의 증오를 노릴 거란 거야?
14: 그건 아닐 수도 있어. 재료가 달에서 나타날 때 세 가지 패턴의 파형이 감지됐거든. 지금 재료가 발산 중인 에너지 파형은?
0: 어? 저 두 번째 거랑 같아?
14: 응. 각 객차별로 다른 성질의 에너지를 얻어야 하는 걸지도 몰라.
9: 다른 먹잇감을 노릴 거란 얘기군.
2: 어? 잠깐! 그럼 다음은 헤비 아이언 아니야?
11: 역시 그 양반인가? 그럼 뭘 얻어가겠다는 거지?
6: 무뚝뚝.
0: 고집불통?
15: 집착이다! 어? 파괴신이 용감히 알시한데 그 카드라! 흑금 질속에 집착이 느껴지는구냐! 집착이라고! 웃기지 마냥! 해커스!
2: 그럼 뭐에 집착하고 있는 거야?
16: 히미지엠! 어? 최강이 아니고선 1초도 견디지 못하는 녀석이다! 파괴신 눈에 자리금 먹잇감인 셈이지!
9: 녀석은 어디 있지?
14: 재료가 대기권으로 보낸 것 같아.
6: 굳이 왜 그랬을까?
13: 일부러 놔둔 거야. 더 살찌우기 위해. 넌 뭘 하고 있지? 너에겐 이 땅을 지켜야 하는 대의가.
17: 대의? 복귀는군. 넌 언제나 혼자였다. 종족도 공존도 평화도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지. 너에게 필요했던 건 오직 압도적인 힘. 주먹과 날붙이를 휘두르고 파멸의 빛을 뿜어낼 때만이 네가 존재한다고 느꼈잖아. 닥쳐라. 힘이 없다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18: 뭘 원하는 거지?
17: 네가 약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 타이런트 제로를 쓰러뜨려.

0: 오전은 네가 최강임을 인정할 것이다. 그것만이 네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
1: 그럼 헤비아이언이랑 타이런트 제로를 만나게 하면 안 되잖아.
2: 다음 그릇이 채워지지 않게 막아야 해.
3: 그대만을 위해 태어난 걸까?
1: 응? 뭐라고?
3: 아무것도 아니야.
2: 시간이 없어. 서둘러 대책을 세우자.
4: 주제 발표하겠습니다. 나카피 봉인 되기로 결단.
1: 뭐? 그래도 되겠어?
4: 내 혼자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거쳐온 것 같다. 용가리 아저씨도 구해줘야지. 야! 그때 얘기 다 들었다. 일단 지켜볼게. 니도 뭐 어쩔 수 없었다고는 생각이 든다. 나중에 엄마 얘기 좀 많이 해도 보고 싶다. 누나!
3: 처음 본던 타키로 돌아간 것 같네.
5: 그러게, 요즘 애들은 속이 깊구만.
4: 근데 가끔 달리기는 시켜주겠지?
1: 물론이지.
3: 마음껏 달리게 해줄게.
4: 야호! 자, 그러면 누구에게 봉인될까요? 양동 땡동 방향 컴!
1: 뭐? 이렇게 정한다고? 와일드 카드본 체인지 업!
6: 이렇게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의 미래는 또 한 발 나아갔어. 싸워왔던 세월들이 허무하게 느껴져.
7: 그래도 그 뿌리를 모른다면 정말 나아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6: 그래, 그렇게 방치해온 결과가 타이런트 제로겠지.
8: 너 뭔가 알고 있지?
2: 고에너지 반응이 대기권에서 급강화.
3: 이 반응은 저기 봐, 타이런트 제로가
7: 움직이기 시작했군.
8: 헤비아이언의 이동 경로는 정확히 제로를 향하고 있어.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는 셈이지.
6: 여기선 너무 멀어. 바다 위인 것도 문제고.
9: 정신, 네가 가운데 건네.
10: 따라잡는다 해도 저 둘 사이 끼는 건 사양이야.
8: 단독 출격은 너무 위험해.
1: 어떡하지? 페로라, 지금 타이런트 제로가 뭐 문 열어달라고? 쭉?
11: 놀란 얼굴더라군. 네가 너무 갑작스러웠나?
12: 쭉, 잃어버렸던 오버나이저 찾았어.
11: 과연 충분히 태웠구나. 자, 내게로 와라.
10: 응? 목표물 시합하고 서핑을 즐기고 계셔.
13: 라이트 편대는 들어라. 우린 하그신의 기동력 저하를 목표로 한다.
12: 중팀이 헤비아이언을 붙잡을 때까지 최대한 발을 묶는 거야.
13: 맡겨둬.
14: 이렇게 여러분과 나란히 하는 날이 올 줄이야.
13: 진지하게 임해라, 황야의 사냥꾼.
1: 부탁할게, 페로로.
12: 응, 나중에 보자.
10: 캐를 위안으로 용사냥 시간이다.
12: 스카이갤러
13: 나이트 편대 작전 개시.
15: 나이트 투 내발 발사.
13: 나이트 쓰리 포 출격하라.
10: 좋게 좋게 하는 게 그리어 영식가.
6: 그냥 우리 자유롭게 드는 건 어때요?
12: 다녀와 킥파이터.
10: 나이트 파이트 강하. 저 녀석 기아이! 저 모습은 야! 먹지게! 한번 사이 살이 반짝 끊는!
11: 포기하지 마!
15: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루카 플레이 제로!
11: 오메가 히트! 알파볼트! 개오이!
10: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것 같고 화기 신나니!
11: 그대도 짐승과 강철이 뒤섞인 자라고!
6: 강관터 보내드리죠.
11: 역시 너의 분리실은 쓸모가 없구나.
15: 페로로, 뭔가 따라오고 있는데.
12: 설마
11: 두 번째 그릇에 걸맞는 분리실가 뭔지 지켜보건.
13: 직접 아이언 공에게 갈 심사군.
12: 전 제로가 가고 있어. 서둘러.
8: 알겠어. 실패하진 않겠지.
3: 준, 난 그랑블루레온을 불러낼 이론에만 의지했어. 내 스스로를 믿을 수 없었던 거야. 하지만 이젠 친구를 위한 강한 마음이 뭔지 알았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 난 네 친구를 구해주고 싶어. 믿어줄 거지? 친구. 아!
15: 블루캉 블레이! 슈퍼리얼 유나이트!

0: 당신은 반짝 차리게 해야.
1: 제가
2: 아저씨 스카이갤러 제가
3: 이 순백의 날개가 더 이상은 허락 못한다.
0: 가면 안 돼 헤비아이언. 모르겠어.
4: 이대로 가면 녀석이 좋은 먹잇감이 될 뿐이야.
0: 저 녀석이 너의 먹잇감이다. 익혀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함께하기로 했잖아 헤비아이언. 그랬지. 그 생각이 나 나약하게 만들었다. 우리와 함께 쓰러뜨리면 돼. 메탈 카드봇과 와이드 카드봇
4: 그리고 이 땅 인간들과 말이야.
0: 내가 하기싫은 쓰러뜨려버려. 친구인 우리의 믿음을 주를 실망시킬 거냐? 친구를 근심을 위해서 친구 나의 필요한
2: 헤비아이언!
0: 준!
2: 그래, 넌 내 친구가 아니야! 힘만을 믿고 살아온 너에게 공존을 위해 그저 조용히 있으라고 방치했어. 너 많이 불안했다며.
3: 준도령,
2: 나도 하루 종일 자전거도 못하고 수학과지만 하면 진짜 짜증나. 네 마음은 하나도 모르고 친구는 무슨 친구. 친구가 아니어도 되니까 다시 한 번만 함께할 기회를 줘.
0: 시끄럽다 애석이야. 흰머리 나의 전부다.
1: 고결한 불시들이여, 보아라 저 아름다운 모습을.
2: 나무라 스카이갤러
1: 더욱더 태워 두 번째 그릇을 채워주거라.
5: 저걸 떼어내도록 도와주자.
2: 어?
0: 그래.
2: 울부짖는 천둥
5: 호유하는 화력
0: 가오로 파이샤.
4: 헤비아이언, 기다리고 있을게.
1: 나 아까운 짓을.
2: 왕께서 백기사를 풀어줘.
1: 너 쓸모없는 브리시.
6: 즉 미안하지만 아직 작전은 안 끝나셨어.
5: 딥바이트 세덕 시로 세덕
2: 가이자트. 나이트 그리폰 셋업 피치 오버.
4: 좌표 전송할 겸.
5: 지금이야 기간 트랙스.
4: 잘 됐다.
5: 스카이갤러 셋업 프록시마
2: 레이크.
1: 여긴
2: 성공이야. 어서 닫아.
7: 뭐 하는 거야?
5: 잠깐 다녀올게.
7: 솔레요!
3: 타이런트 제로를
4: 스펠란자 호에 가둔다고?
3: 농담하는 거지?
8: 당장 화괴신을 보면할 유일한 방법이야. 1차전 오브나이드를 이용해야지.
9: 머릿수로 밀어붙일 상대는 아니라곤 하지만.
8: 걱정 마. 저 뱀 강해.
4: 맞아. 20억 메탈 카드봇을 책임지는 방주니까.
5: 그래도 너희의 소중한 배잖아.
8: 출항을 잠시 미루는 것뿐이다. 화괴신이 우리 메탈 카드봇을 없앤답시고 이 지구를 쑥대밭으로 만들 거야. 그 꼴 절대 못 보지.
3: 알겠어 대장.
6: 어쩔 수 없나?
3: 가두고 나면 녀석이랑 얘기 좀 나눌 수 있으려나?
5: 설마 친구로 만들 생각은 아니지?
3: 좀 무섭긴 한데.
9: 주는 여전히 터무니없다니까.
5: 하지만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9: 어, 뭐 그렇지.
6: 그런데 오버나이저 상태가 영 별로라서 자주는 못 쓸걸?
8: 바로 두세 번 정도가 최선일 거야. 즉 기회는 한 번뿐이다.
4: 서둘러 20억 메탈 카드들을 옮기자고.
3: 거기 정신 사나우네. 가자.
5: 안돼.
6: 20억을 어느 세월에 옮겨.
3: 다 방법이 있지.
7: 신문을 열어! 솔레이유를 데려와야 해!
6: 여기서 더 사용하면 오버나이저가 폭주하고 말 거야!
3: 설마 제로를 설득할 생각인가?
7: 뭐야 잠깐!
6: 넌 실수 없으셔!
1: 어리석군. 이런 장벽 따위 언제든지 찢을 수 있거늘.
5: 그럼 내 질문에 답해주고 가. 너의 존재 이유는 뭐지?
1: 나는 강철의 파멸을 원하는 목소리가 들리면 그곳에 있을 뿐이다.
5: 정말 그걸로 괜찮은 거야?
9: 준, 왜 솔레이유를 말리지 않은 거야?
2: 나도 몰랐어.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았지만 설마 그런...
9: 왜 나한테 말도 없이...
10: 솔레이유...
4: 어, 감시 카메라로 확인하면 돼.
2: 빨리 임시작전실로 가자.
5: 모든 걸 파괴하고 나면 네 존재 의미는 사라질 거야. 그건 곧 죽음을 뜻하겠지.
1: 재미있는 소리를 하는구나. 넌 누구지?
5: 난 솔레이유, 사람이 만든 안드로이드야.
1: 강철의 심장을 지녔군. 모조품인 네가 죽음을 알까?
5: 난 어머니의 말을 따를 뿐인 존재인 줄 알았어. 하지만 살아있다는 게 뭔지는 내 친구들이 알려줬지.
1: 친구라, 그 아이와 푸른 늑대, 붉은 사자 말인가?
5: 소중한 친구야.
9: 오버나이전 언제 다시 사용할 수 있지?
8: 적어도 내일 아침은 돼야 해. 미안하고.
11: 그래도 시간을 벌었어. 분리된 새 객차는 확보해서 서로 멀리 분산시켰고, 최소한 당장은 연료를 채우지 못하게 했으니까 현 시점에선 최선의 조치야.
4: 하지만 제로의 응용은 아직.
12: 녀석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으셔.
13: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달까?
2: 데뷔 아이오는 괜찮을까?
5: 딥바이트랑 블랙호크가 탐색 중인데 소식이 없네.
4: 제로는 헤비 아이언에 집착을 누렸어. 그전엔 타키의 증오였고, 마지막은 뭐지?
14: 자네들, 중대한 소식이 있다.
2: 뭔가 알아냈어?
14: 그래, 파괴신의 정체인 말이 있어.
4: 이건!
14: 채취한 제로의 피를 레이아 박사가 분석했지.
9: 그 난리통에 파괴신 피를 뽑았다고?
14: 녀석의 정체는 전설 속 신따이가 아니야.
10: 아니면 뭔데?
2: 설마 또 원래는 메탈 카드봇이었다는...
5: 정답!
9: 거마라! 내가 우리랑 다를 거 없다고 했잖아!
14: 파괴신의 피에서 숙주인 메탈 카드봇의 성분이 검출됐다. 사바나도 같은 경우야.
1: 너처럼 어떤 영혼을 뒤집어 썼다는 얘긴가?
5: 맞아. 사바나드의 힘이 폭주했을 때와 매우 유사해. 그런 무서운 아이랑 단둘이 있겠다니 얘는 무슨 생각이람?
4: 즉, 제로는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는 미치광이란 소리군.
10: 아, 그래도 그렇지. 너무 사기다. 자가 눈에 희망 확 주면 내가 꼼짝도 못 하겠더라. 거의 신이다, 신.
12: 그래, 그 요술 정말 성가셔.
2: 어? 난 괜찮던데.
5: 어? 시루한텐 그 능력이 안 통했어.
6: 아무라서 그런 거 아니야?
5: 잠깐만. 제로가 원하는 불씨, 그릇을 채울 연료, 비스트 바이러스 복균자 한정이라면 조건이 충족된 카드봇만 조종이 가능하다면?
11: 아, 지금까지 제로가 상대한 건 모두 와일드 카드봇이거나 감염자들이야.
14: 그 힘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으나 적어도 타이란트 제로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야.
5: 감염된 적이 없고 제로를 상대할 만한 힘을 가진 메탈 카드봇이라면
4: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고,
9: 서둘러 녀석을 때려잡을 작전을 세워보자고!
10: 세워보자고!
11: 이제 남은 건
2: 솔레이유를 믿는 수밖에.
1: 친구라, 그게 네 존재의 의미냐?
5: 난 누군가를 잃는다는 두려움을 배웠어. 모두를 위해서 뭐든 할 수 있게 된 거지. 너도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닐 것 같다.
1: 이 나와 친구라.
5: 웃을 줄은 아나 보네.
1: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친구가 무엇인지 더 알고 싶구나.
5: 어? 그래?
1: 플레이어도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겠군.
5: 그렇다고 믿고 있어.
1: 널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나?
5: 아, 춤추기는 빼고.
1: 널 잃는 게 두렵겠군.
5: 뭐?

0: 당장 꺼! 없어!
1: 오버나이더를 작동시켜!
0: 당장!
2: 아니, 말했잖아! 지금 작동시키면 모두!
1: 상관없어! 치료!
3: 어리석고 무능력한 것, 그 끔찍한 것이 그리도 소중하다니. 소중한 존재를 앞에 두고 아무것도 못한 너 자신에게 분노하고 또 분노하더라. 그 늑대로 좋은 딸감이 되겠구나.
2: 주연!
4: 주연! 주연!

0: 충만한 늑대야, 이 가난한 사자의 분노를 더 태워라. 우리 먹다 기대하겠노라. 블레이어!
1: 형!
2: 이 꼴을 막아!
0: 자, 기도의

0: 왔다.
1: 솔레이유.
2: 큰일이야. 형님이 움직이셨어. 이쪽에 파괴신이 오고 있어.
3: 다른 개체들도 여기로 이동 중이야.
1: 준!
4: 하지만 솔레이유가.
1: 이 아인 괜찮을 거야. 어서들 가.
5: 응? 저 녀석들 싸우고 있는 거야?
1: 블루캅. 준, 지금은 제로가 우선이야. 블루캅을 못 믿는 건 아니지?
4: 당연히 믿지. 겐터몬에 아! 저 둘을 지켜봐줘.
5: 남겨봐!
6: 강철의 씨앗 때리로군. 와서 비키거.
4: 타이건!
6: 타이거! 제로레이더!
4: 솔리드혼! 셋업!
6: 아이야! 브레이크!
5: 왔구나!
4: 솔리드혼! 넌 객차를 막아줘!
6: 마지막에 현재!
5: 지금! 내 기술들은 다 알고 있겠지?
4: 어? 블루탑이 블레이온을 해결할 때까지 버텨야 해!
7: 시간 끌기 정도면 재볼만해.
6: 얼라리!
4: 타이건! 올라서!
1: 플래시 벡터!
4: 다크 비트! 내놓!
6: 좋다. 분노의 완성까지 기다려주겠노라.
1: 플래시 벡터!
4: 다크 비트!
1: 플래시 스케이터!
4: 파킹 헤로!
7: 아, 원, 어쩌나 메탈 카르버들과 인간들을 돕고 있는지.
8: 넌 이제 보러 온 적의 족장이 아니야.
7: 요소들과 뒤질 수 있는 동지가 된 거야.
6: 아이고, 이끄는!
3: 블레이언, 이대로 가면 제로의 뜻대로 되는 거야.
9: 아직 믿을 게 남아있는 녀석이 뭘 안다고 떼어들어!
3: 아니, 난 알아.
9: 쉽게 그 입을 놀지 마라!
1: 레드 블리츠!
5: 야! 난 한 녀석은 그만 괴롭히라고!
3: 와이드 카드봇의 정던 스타 가디언이
9: 몰라요!
3: 그래, 오직 데우스 마키나를 위한 존재였던 나에겐 이럴 게 너무 많아졌어! 나의 코어 메탈인 옥솔대로 누군가 잃는다는 게 무서워졌다! 함께 싸울 때마다 준을 잃는 건 아닌지 상상하지 않은 날이 없어. 그 작은 몸에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짊어준 것이 아닐까. 데우스 마키나, 내가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지구인들과 메탈 카드봇, 와일드 카드봇을 이해하게 됐다고 믿어. 솔레이유가 말한 대로야. 그들을 위해 뭐든 할 수 있고 잃는 게 두려워.
9: 하지만 난 어떻게 해야 된 말이야.
5: 솔레이유를 너무 약보는 거 아니야? 걘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3: 그 아인 그렇게 쉽게 너의 곁을 떠나지 않아.
5: 넌 불안했던 날 믿어줬잖아. 이번엔 우리를 믿어봐.
3: 준이, 우리를 믿어왔던 것처럼.
6: 내가 늑대와 사자를 과대평가했군. 서로에 대한 믿음, 불쾌하구나. 하나 괜찮다. 그 늑대에게서 소중한 자를 빼앗으면 더욱 거대한 불길을 만들 것이다. 증오, 분노, 슬픔, 뭐든 좋다. 타올라라!
4: 그래, 네 말대로 우린 아주 성가셔. 화는 많지, 고집은 센데나 혼자 잘났고 집착도 심해. 하지만 이 모든 걸 받아들이는 마음만 있다면 우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그건 이 녀석도 마찬가지야! 게임 노바, 제동!
6: 나에게 주먹질이라니 건방진 시기로군. 별을 지키는 자.
3: 어? 사령관님?
10: 기어이 나를 소환했군. 이게 네가 선택한 때냐?
4: 왜? 틀렸어?
3: 정답이다.
4: 블레인
6: 배트! 지면의 주인이여, 지금입니다.
3: 저건...
5: 어서 블레이온을 옮기...

주인이여, 불안정 하나마 저들의 불씨를 반칩니다. 기필코 기도를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시 대처법.
4: 야, 대박 치킨!
3: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4: 어? 뭐냐?
3: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4: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3: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5: 이무시라고 내며고. 이무시라고 내며고. 내며그니?
3: 6화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6: 바뀌는 게 있을까?
4: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3: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4: 야, 점심 치킨이! 가자!
5: 응?

페파예요. 이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그치?
1: 팔팔의 가족이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은 날이죠. 팔파와 조지는 얼른 마당에 나가서 놀고 싶었어요.
0: 엄마, 밖에 나가서 놀아도 돼요?
2: 아침을 다 먹은 후에 나가서 놀도록 하렴.
3: 조지, 그렇게 급하게 마시면 안 돼.
1: 조지는 주스를 너무 급히 마셔서 딸꾹질을 시작했죠.
0: 이제 나가서 놀아도 돼요?
2: 조지가 딸꾹질을 멈춘 다음에
0: 이제 조지 딸꾹질 멈췄어요. 조지 멈춘 거 맞지?
2: 그래, 이제 나가서 놀아도 좋아. 조지 잘 데리고 놀렴.
1: 팔팔은 조지랑 마당에서 노는 걸 좋아합니다.
0: 조지, 내가 공을 던질게. 그럼 네가 잡는 거야. 조지, 딸꾹질 좀 그만해. 조지, 이제 네가 공을 던져. 그럼 내가 잡을게. 조지!
1: 저런. 딸꾹질 때문에 공놀이가 잘 안 되는군요.
0: 조지, 내가 딸꾹질 멈추게 해줄게.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해. 머리를 문지르면서 배도 같이 문질러. 좋아, 이제 딸꾹질 멈췄지.
1: 조지는 여전히 딸꾹질을 합니다.
0: 조지, 네가 잘 못해서 그래. 딸꾹질을 멈추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먼저 한쪽 발을 들고 세 번 깡충깡충 뛰어. 이제 팔을 위아래로 흔든 다음에 혀를 내밀고 이렇게 해. 이번에는 눈을 감는 거야. 그리고 뱅뱅 돌아 세 바퀴만.
1: 팔파가 말한 대로 했지만 조지는 딸꾹질을 계속했습니다.
0: 또 생각났다. 딸꾹질을 할 땐 깜짝 놀라게 하면 멈추게 된대. 조지, 내가 깜짝 놀라게 해줄게. 하지만 울면 안 돼.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알았지? 일부러 널 놀라게 하려는 거다.
2: 페파, 동생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면 안 돼. 조지는 아직 어리잖아.
0: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딸꾹질 멈추게 하려고 그랬어요.
1: 조지가 딸꾹질을 멈췄네요. 팔팔 아빠가 주스를 갖고 나오셨습니다.
2: 조지, 그렇게 빨리 마시면 또 딸꾹질을 하게 돼.
0: 전 다 커서 조지랑 달라요. 주스를 빨리 마셔도 딸꾹질 안 해요.

0: 호박이 아주 잘 자랐네요.
1: 팔팔 아빠가 호박을 잘 키웠습니다.
2: 내가 기르면 호박이 잘 자라지. 내가 호박 파이를 좋아해서 그런가 봐.
3: 조지 힘내! 데니, 수지, 레베카!
1: 강아지 데니, 양 수지, 토끼 레베카도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조지는 세발 자전거를 탔고요.
4: 내 동생은 너무 느려.
5: 저기 호박이 있는 데까지 경주하자.
4: 저건 우리 아빠가 아끼는 호박이야. 호박 근처에 가면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야 해. 호박 깨지면 우리 아빠가 속상해 하실 거야.
5: 걱정 마, 페퍼. 경주 시작!
1: 페퍼와 친구들은 자전거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2: 얘들아, 호박 조심해라!
5: 1등이다!
6: 페퍼, 조심해! 아빠 호박이 있어!
4: 아빠, 죄송해요.
3: 조지 좀 봐. 조지가 꼴찌다. 아, 조지는 아직도 아기 자전거를 탄다?
5: 네 자전거도 아기 자전거인데 뭐.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잖아.
4: 난 보조바퀴 없는 자전거 타는데.
7: 네. 나도야.
5: 나도. 다시 언덕 위로 올라가자. 페파, 너도 갈 거지?
4: 아니, 난 그냥 여기 남을래.
7: 네, 나중에 만나.
4: 안녕.
1: 팔팔은 자전거에 있는 보조바퀴를 떼고 싶었죠.
4: 아빠, 자전거에 달린 보조바퀴 떼고 싶어요.
2: 떼어내고도 탈 수 있겠니?
4: 그럼요.
2: 알았다, 페파. 보조바퀴를 떼어주마.
1: 아빠는 팔팔 자전거에 보조바퀴를 떼어냈습니다.
0: 정말 보조바퀴 없이도 탈 수 있겠니, 페파?
4: 네!
0: 두 발은 탄 적이 없잖아.
4: 그래도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어요! 뭐가 웃기다고 웃어?
1: 보조바퀴 없는 자전거를 타긴 쉽지 않죠.
2: 아빠가 좀 도와줄까?
4: 네, 아빠 도와주세요.
2: 알았다. 자, 앞을 보고 출발!
4: 손 넣으시면 안 돼요.
2: 걱정 마. 꽉 잡고 있으니까.
0: 페파, 아주 아주 잘 타는구나.
4: 손 놓지 마세요.
2: 계속 그렇게 가라.
1: 페파는 보조바퀴 없이 혼자 자전거를 탔습니다.
4: 아빠, 손을 넣으셨잖아요.
2: 한참 동안 너 혼자 자전거 탄 거 아니?
4: 정말요?
0: 그래, 정말 잘 타더구나.
4: 정말요? 나 혼자 자전거 탈 수 있네. 봐요, 저 좀 보세요. 저 혼자 두 발 자전거 탈 수 있어요. 데니, 수지, 레베카, 내 자전거 봐라. 나도 이제 보조바퀴 떼냈어. 나 잘 타지. 와! 우리 아빠 호박까지 경주하자.
2: 조심해! 호박에 부딪히겠다!
4: 내가 1등이다!
1: 팔팔은 앞을 안 보고 달렸어요. 아, 저런. 아빠가 아끼는 호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4: 아빠, 호박을 깨뜨려서 죄송해요.
2: 괜찮다, 페파. 우리 페파가 안 다친 게 제일이지. 자전거를 탈 땐 앞을 잘 보고 타야 해.
4: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할게요.
2: 그래. 어쨌든 호박이 깨졌으니까 이걸로 호박빵을 만들어야겠다.
4: 호박빵 좋아요.
0: 아빠가 기른 호박이 아주 크지. 호박빵을 만들면 모두 실컷 먹을 수 있을 거야. 야호!

0: 페파 엄마가 특별한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1: 페파, 널 주려고 이 상자를 만들었어.
2: 고마워요, 엄마.
1: 이건 비밀스런 물건들을 넣어두는 비밀 상자야.
2: 여기 어떤 물건들을 넣어야 해요?
1: 그건 네가 생각해야 하는 거야. 이건 네 비밀 상자니까.
2: 여기에 뭘 넣을지

0: 왔어요.
1: 그래. 하지만 그건 말하지 마.
0: 말 안 할 거예요. 아빠한테도 조지한테도. 왜냐면 비밀이니까요. 조지, 이건 내 비밀 상자야. 지금은 텅 비었어. 이제 이 상자에 넣을 물건들을 찾아서 넣을 거야.
2: 조지도 같이 하고 싶었어요.
0: 조지, 안 돼. 이 상자 속에 있는 건 나만 알아야 해. 내가 물건을 찾는 동안 넌 밖에서 기다려.
2: 팔팔한 상자 속에 넣을 물건들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0: 이제 내 비밀 상자가 꽉 찼다. 조지, 너이 상자 속을 보면 안 돼?
2: 조지는 파파의 비밀 상자 속을 보고 싶었죠.
0: 그렇게 궁금하면 뭔지 알아맞혀봐. 공룡!
2: 조지는 공룡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0: 어우, 아니야. 넌 공룡밖에 모르니 뭐든 공룡이라고 하게. 어쨌든 공룡은 너무 커서 이 상자 속에 넣을 수 없단 말이야.
2: 조지는 도저히 알아맞힐 수가 없었습니다. 팔팔빠는 청소를 하고 있었죠.
0: 아빠, 이거 제 비밀 상자예요. 엄마가 만들어주셨어요.
3: 아주 예쁜 상자구나. 안에 뭐가 들었니?
0: 그건 비밀이에요. 조지가 알아맞혀보려고 했지만 결국 못 맞췄어요.
3: 아빠가 맞춰볼까?
0: 네!
3: 혹시 아빠 안경 아니니?
0: 아빠가 쓰고 계시잖아요.
3: 아, 그렇지.
0: 아, 아빠도 참. 다시 잘 생각해보세요.
3: 알았다. 엄마 신발이 든거 맞지?
0: 아니요. 아빠도 결국 못 맞췄어요.
2: 팔팔한 비밀이 생긴 게 좋았어요.
0: 엄마, 이 상자 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조지, 너 그거 뭐야?
1: 이건 조지 비밀 상자야. 조지도 비밀 상자 속을 채웠다는구나. 저 안에 있는 건 조지만 알아.
2: 팔팔은 조지의 상자 속에 든게 궁금했습니다.
0: 네 비밀 상자 속엔 공룡 선생 있지?
2: 조지의 상자 속에 든건 공룡 선생이 아니었어요.
0: 너무너무 어렵다. 도저히 못 맞히겠어.
2: 팔팔은 이제 비밀이 좋지 않나 봅니다.
1: 페파? 네 상자 속에 있는 걸 보여주면 조지도 상자 속에 있는 걸 보여줄 거야.
0: 알았어요. 그럼 우리 둘이 똑같이 여는 거다?
3: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하나, 둘, 셋 하면 똑같이 꺼내는 거다. 준비.
0: 네.
3: 하나, 둘, 셋.
2: 조지는 북을 꺼냈고, 팔팔은 나팔을 꺼냈습니다.
3: 소리가 제법 좋은걸. 다른 비밀 물건이 또 있니?
2: 조지는 도넛을 꺼냈습니다. 팔팔의 상자 속은 비어 있었죠.
0: 난 아무것도 없는데.
1: 그래? 엄마는 있는데. 자 먹으렴.
2: 팔팔 가족은 모두 도넛을 좋아합니다.
3: 아빠는 비밀 상자가 없어. 하지만 도넛을 숨겨놓기에 제일 좋은 곳을 알고 있지. 어딘지 맞춰볼래?
0: 어디 숨기려고 하실까? 냉장고요?
3: 틀렸어. 훨씬 더 특별한 곳이지. 아빠 뱃속. 정말 맛있군.
0: 그럼 저도 제 뱃속에 도넛을 숨길래요.
1: 엄마도.

0: 햇빛이 밝게 비치는 어느 날, 팔팔 가족이 공원에 왔습니다. 연날리기를 하기 위해서죠. 맨 처음 조지가 연을 날리기로 했죠. 조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하지만 연은 날지 않죠.
1: 조지, 그렇게 느리게 뛰면 어떡해? 넌 빨리 뛰지 못하니까 내가 연을 날릴게.
0: 팔팔도 있는 힘껏 달립니다.

0: 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1: 바람이 안 불면 연은 날지 않아.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안 돼.
2: 우리 조금만 기다려보자. 금방 바람이 불 거야.
3: 보세요. 바람이 불어요.
0: 바람이 불자 연이 날아오릅니다. 바람이 세게 붑니다. 바람이 더욱 거세졌죠.
3: 조지!
1: 펠파!
3: 아빠 고마워요.
0: 펠파 아빠가 연을 날립니다.
3: 더 높이요.
0: 펠파 아빠는 연 날리기 선수네요.
1: 그래, 이 아빠가 연을 아주 잘 날리지.
2: 저기 나무들 조심해요. 잘못하면 연이 걸리겠어요.
1: 걱정 말아요, 안 걸리게 할 테니까.
0: 어우, 철원. 아빠가 날리던 연이 나무에 걸렸습니다.
1: 어휴, 이런.
2: 조지, 울지 마라. 아빠가 연을 내려주실 거야.
3: 만세!
1: 그러지, 뭐. 조심해, 진흙웅덩이가 있잖아.
0: 팔팔랑 조지는 진흙웅덩이를 좋아합니다.
3: 진흙 튀기게 해도 돼요? 엄마.
2: 안 돼, 그럼 옷을 다 버리잖니.
1: 뒤로 물러나 있거라.
2: 진흙웅덩이 조심해요.
1: 떨어질 리 없으니까 걱정 마.
2: 그래도 조심해요.
3: 조금만 더 가세요, 아빠.
2: 나뭇가지가 당신 무게를 견디지 못하겠어요.
1: 무슨 소리야? 내 몸무게는 내가 더 잘한다고.
3: 우와.
0: 아빠가 연을 구했습니다. 어우, 저런. 모두 진흙투성이가 됐군요.
1: 진흙투성이가 됐군.
0: 다행히 아빠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연도 무사히 내렸고요.
4: 야호!
3: 엄마, 벌써 옷을 버렸잖아요. 진흙 튀기게 해도 돼요?
2: 그래, 실컷 하렴. 어차피 진흙투성이가 됐으니까. 나중에 씻는 건 아빠가 해주실 거야.
1: 아우.
0: 팔팔랑 조지가 진흙웅덩이에서 신나게 뜁니다. 엄마랑 아빠도 진흙웅덩이로 뛰어들었죠. 모두 즐겁게 진흙튀기기를 하는군요. 진흙웅덩이에서 뛰어노는 건 연 날리기만큼 재미있죠.
3: 가족 소풍.
0: 날씨가 아주 좋은 날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팔팔 아빠가 소풍 바구니를 챙겼죠.
1: 야외용 담요, 빵, 치즈, 토마토, 레모네이드. 더 가져가야 할 거 없지?
3: 엄마가 만든 딸기 케이크야.
1: 아빠가 장난으로 빼고 말한 거야. 엄마가 만든 딸기 케이크도 다 넣었어. 출발 준비 됐지?
4: 네!
1: 그럼 출발한다. 우리 가족 소풍 장소로 여기 어때?
4: 좋아요!
1: 야외에 나오니까 좋군. 나온 김에 달리기도 하고 운동도 좀 해야겠어.
2: 난 음식 먹은 다음에 낮잠이나 잘래요. 물론 달리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3: 아빠 달리기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배가 불룩 나...

0: 연못에 오리들이 있어요. 오리들한테 먹을 걸 줘도 돼요?
1: 그래, 우리가 남긴 빵들을 갖다 주렴.
2: 페퍼랑 조지는 오리들한테 빵을 줍니다.
0: 엄마, 오리들이 더 먹고 싶은가 봐요.
1: 그 빵이 남은 거 전부였어. 오리들도 이제 됐을 거야.
0: 오리야, 미안해. 이제 빵이 없어.
2: 오리들은 먹을 걸 더 원했어요.
1: 이제 그만 일어나서 운동 좀 하세요.
3: 엄마? 어?
1: 많이 먹었잖아. 페파가 말한 대로 이젠 더 줄 빵이 없어.
0: 엄마, 딸기 케이크가 있잖아요.
1: 그래, 우리가 먹고 남으면 오리들한테 줘도 좋아.
2: 페파 가족 모두 딸기 케이크를 좋아하죠.
1: 버리잖아. 아우, 난 벌이 무서운데. 저리 가.
3: 그깟게 뭐가 무섭다고 그래. 아주 조그만 벌인걸.
1: 아우, 저리 가.
3: 잠깐 움직이지 말고 있어. 그럼 날아갈 거야. 봤지? 가만히 있으면 벌이 날아간다고. 어? 저리 가. 저리 가. 살려줘. 저리 가. 따라오지 마.
0: 아빠가 벌에 쏘이면 어떡하지?
3: 저리 가, 이 못된 벌아!
1: 못 쏠 거야. 아빠가 저렇게 빨리 달리시니까.
0: 벌이 다시 오기 전에 얼른 케이크를 먹어요. 오리들한테 남겨주는 걸 깜빡했어.
3: 겨우 벌을 따돌렸어.
1: 달리기를 할 거라고 하시더니 정말 했네요. 당신이 정말 할 줄은 몰랐어요.
3: 그래, 그렇게 달리면서도 딸기 케이크는 놓치지 않았지.
0: 아빠, 잠깐만요. 오리들한테 케이크를 남겨주기로 했어요. 오리들아, 이거 먹어. 우리 아빠한테 고맙다고 해.
3: 뭐 고맙긴.
1: 이제 집에 가야 하니까 오리들한테 인사하렴.
0: 오리들아, 잘 있어. 다음에 또 만나.

0: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1: 아들!
2: 위험해!
0: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3: 아빠 손,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1: 잠깐만!
0: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1: 괜찮아?
4: 응, 괜찮아.
5: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0: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2: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2: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놀고 싶지 않니?
1: 우리 오늘 뭐 할까?
2: 어때?
1: 오, 좋아. 그럼 전부 다 하자.
2: 전부 다?
1: 응. 준비됐지? 10,
3: 9, 8,
4: 7,
5: 6,
4: 5,
5: 4,
1: 3,
2: 2,

0: 난 10, 다시 10. 이번엔
1: 4 더하기 6. 사탕 고르기. 난 정사각형 모양.
0: 젓갈 써보기.
1: 그 다음에
0: 난 10, 다시 10. 이번엔
2: 3 더하기 7. 하늘 바라보기.
3: 난 거울 볼 거야.
2: 내 무지개는 케빈.
3: 케빈?
4: 왜? 내 무지개는 다 이름이 있어. 케빈, 레인보우 리나, 그리고 빅밥. 안녕.
2: 그 다음에
0: 난 10, 다시 10. 이번엔
1: 2 더하기 8. 해문을 열고.

0: 9더기 1
1: 다시 10
0: 8더기 2
1: 다시 10
2: 7더기 3
1: 다시 10
0: 6더기 4
1: 다시 10
3: 5더기 5
1: 다시 10
0: 4더기 6
1: 다시 10
2: 3더기 7
1: 다시 10
0: 2더기 8
1: 다시 10
0: 1더기 9
1: 다시 10 10 10 다시 10
0: 9더기 1
1: 다시 10
0: 8더기 2
1: 다시 10
2: 7더기 3
1: 다시 10

0: 사장 일꾼.
1: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딱딱한 헬멧을 쓰고 커다란 기계로 나무랑 벽돌 같은 재료를 옮길 거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드릴처럼 생겼지? 드룩드루루. 아주아주 큰 거물을 지을 거야. 루루루 루루루. 바로 이렇게 말이야.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바로 공사장 일꾼이거든. 너희도 공사장 일꾼 놀이 같이 할래? 우와 정말? 아우! 그럼 우리 제일 큰 건물을 지어보자.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남거나 써도 돼. 드르륵 드르륵. 반대쪽은 너희가 할래? 잘했어. 이거보다 더 커야겠는걸.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0: 이제 불도저부터 끄고 삐.
1: 불도저?
0: 맞아. 공사장 일꾼 놀이 하는데 같이 할래?
2: 좋아.
3: 근데 뭐 만들 건데?
0: 이거 짜자잔.
2: 우와, 엄청 커다란 건물을 짓는 거야?
0: 응, 바로 그거야.
2: 어디에 지을 건데?
0: 딱 좋은 데를 알아. 따라와. 바로 여기야. 우리 공사장이야. 잠깐.
2: 왜? 들어가면 안 돼?
0: 공사장엔 딱딱한 헬멧을 쓰고 들어가야 해.
2: 헬멧? 우리 헬멧 없는데 어떡하지?
0: 아무거나 써도 돼.

0: 엄마. 오, 똑똑. 우와, 찾았어. 이제 준비 끝.
1: 좋아. 우선 이 오래된 건물을 무너뜨려야 해. 봐봐.
0: 그걸 어떻게 무너뜨려?
2: 오, 자, 소개.

0: 데이지고 간다! 가방!
1: 잘했어, 데이지. 건물이 다 무너졌어. 근데 이걸 어떻게 치우지?

0: 이제 다 치웠어. 근데 땅이 아직 울퉁불퉁해. 그럼 필요한 건
1: 로드로 올라지.
0: 됐다. 이제 바닥이 평평해졌어. 좋아. 공사장 준비 완료. 봐봐. 이제 집 지을 재료를 가져오자.

0: 집 지을 재료가 엄청 많네. 이 정도면 세상에서 제일 큰 건물도 짓겠는걸.
1: 난 꼭대기 할래. 그럼 난 밑바닥.
0: 좋아, 그럼 같이 지어보자. 예!

0: 깨끗하게 잘했어. 고마워. 우와, 창문 진짜 멋진걸. 오, 벽이 매끈하게 잘 됐네.
1: 내가 직접 다듬은 거야.
0: 좋아, 그럼 이제 다 조립해볼까? 이건 이쪽으로 가고, 저건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건 여기 위쪽이야.
2: 근데 저걸 어떻게 올려?
1: 알았다! 크레인이 여기 있잖아! 그게 나라고. 야!
0: 이제 됐어! 끌어올려!
1: 자, 올라간다! 자!
0: 그렇지! 조금만 더!
1: 점점!
0: 거의 다 됐어. 자, 그렇지.
1: 됐다.
0: 예! 잘했어, 데이지. 이제 이걸 다 고정해보자.
2: 찾았어. 드륵드륵.
0: 거의, 근데 아직은 좀 작아. 아주 아주 조금만 더 높이면 딱이야. 남은 재료 더 있으면 좀 줄래?
1: 근데 이제 남은 재료가 하나도 없는걸?
2: 진짜 없어. 벽돌 하나도 말이야.
0: 뭔가 쓸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공사장 친구들, 손상안경 준비! 우리 건물을 더 높이 만들 수 있는 재료가 혹시 보이니? 헉!

0: 좋아. 된 것 같아. 설계도랑 똑같은 크기야. 야호! 빌런, 왜 오지? 저거 원래 저렇게 흔들흔들 해도 돼? 설계도를 좀 볼게. 응, 설계도도 흔들려. 아무 문제 없어.
1: 저거 저렇게 기울어도

0: 다시 보자. 응, 아직 괜찮은데? 어, 어떡해. 설계도가 거꾸로였어.
1: 으아, 난 몰라. 으아!
2: 왜 이렇게 된 거지? 설계도랑 똑같이 만들었는데.
3: 그 나뭇가지 놓지 말걸 그랬나 봐.
4: 괜찮아, 다시 만들면 돼.
2: 좋아.
0: 잠깐만, 봐봐. 위로 크게 만들려고 했는데 건물이 옆으로 커졌어.
4: 우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졌네.
0: 우리가 해냈어. 제일 큰

0: 내 방이야.
1: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0: 딜런 여기 좀 봐봐. 이거 생각보다 훨씬 더 커.

0: 대한민국 당뇨병 위험 인구 2천만 시대. 국민 10명 중 4명. 성인 2명 중 1명이 당뇨병 위험에 노출돼 있다.
1: 혈당 수치가 거의 280 넘는 수치였고 이 정도면 죽을 수치라고.
2: 링구를 맞으러 그냥 동네 병원을 갔는데 갑자기 이거는 좀 상황이 심각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면서
3: 심해지면 눈도 안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울었었던 기억이 나요.
0: 당뇨병은 합병증으로 눈과 팔, 심장 등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질환. 최근 당뇨병 치료법이 달라졌다. 주사 없이 연속 혈당 측정기와 인공 췌장으로 혈당을 제어할 수 있게 됐다.
4: 그냥 펌프는 내가 운전해야 되는 차를 타는 느낌이고 인공 췌장은 남이 모셔다 주는 차를 타는 느낌. 내가 편안하게 잘 수 있거든요.
0: 현대인이 섭취하는 수많은 음식들. 그런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190을 훌쩍 넘기기도 하고 같은 메뉴인데도 혈당이 160으로 뚝 떨어지기도 한다.
5: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보이네요.
0: 당신의 몸을 당뇨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최신 치료법. 내분비내과 김재형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0: 경기도의 한 골판지 제조회사. 올해 50세인 전태진 씨가 일하는 곳이다. 당뇨병과 함께한 지 언 21년. 가족력 때문인지 남들보다 젊은 나이에 당뇨병이 시작됐다.
1: 화장실 갔더니 이제 그 좀 색깔도 진하고 이렇게 소금물처럼 찐득찐득하고 그러더라고요. 살이 한 10kg가 넘게 빠지더라고요. 그게 거의 2주? 뭐 2, 3주 동안 갑자기 싹 빠져가지고 이제 어머니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집안 가족 내력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검사를 해보자 해가지고 가서 검사를 했더니 예, 병이 나왔죠, 그때.
0: 당뇨병 진단을 받았지만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다. 병원에서 준 약과 주사 외에는 특별히 관리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았다.
1: 젊었을 때는 병이 걸린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정상이었으니까 40대 중반쯤 돼서야 이제 좀 관리해야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관리를 전혀 안 했어요. 병원 가서 그냥 혼나는 게 항상 일상이었고.
0: 이젠 혈당이 높아지면 아무리 바빠도 사무실 한쪽에서 운동을 한다. 식후에 잠깐만 운동해도 혈당 수치가 좋아졌다.
1: 운동할 여건이 되면 진짜 앉아가지고 이 종아리 운동만 해도 혈당이 한 2, 30은 떨어져요. 그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스쿼트 같은 걸 하면 한 4, 50까지 떨어지고 그 한 10분만 여유가 있으면 하다못해 계단 10층 한 두 번 오르면 한 5, 60이 혈당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0: 당뇨병은 어떻게 시작되어 우리 몸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걸까?

0: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위와 장에서 소화효소에 의해 포도당으로 분해됐다. 다음,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위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게 된다. 이 포도당이 세포에 흡수돼 일을 하려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필요하다. 인슐린이 세포의 문을 열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혈액 속 포도당 농도인 혈당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 인슐린 분비가 잘 되지 않거나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긴다.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지는 고혈당 상태가 되는 것이다. 당뇨병 진단 기준은 세 가지.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당 부하 검사 2시간 뒤 혈당이 200 이상. 3개월간 평균 혈당 조절 상태를 보여주는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된다. 전태진 씨가 병원을 찾았다. 얼마 전부터 시야가 흐려지는가 싶더니 당뇨병으로 인해 눈에 합병증이 생겼다.
1: 1년 조금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맥폐쇄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껴있는 느낌? 예. 뭐 눈 꺾이는 느낌처럼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그런 증상 있잖아요. 이게 뿌연 그런 정도의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눈이라서 이제 눈이 그런 것 때문에 보통 나이를 많이 먹어야 생기는 병으로 알 수 있는데 눈이란 것 때문에 되게 좀 이렇게 많이 좀 좌절했었죠. 4주에 한 번씩 병원에서 이제 눈에다가 주사 맞는 게 있거든요. 유지만 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이 병원 그 치료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0: 전태진 씨 같은 망막 질환 외에도 당뇨병은 다양하고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한다.
2: 만성적으로 혈당이 높으면 혈관 이제 미세혈관이라고 하는데 미세혈관이나 신경 이런 데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미세혈관이 제일 발달한 데가 눈의 망막하고 신장이거든요. 신장에 이제 합병증이 오고 그래서 망막증이라고도 하고 이제 투석하게 되는 신장병증이 이제 대표적인 미세혈관 합병증이고 큰 혈관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이제 동맥경화가 오고 심근경색이나 중풍 이런 게 오는 거죠.
1: 한 20, 30 차이가 나가지고
0: 김재형 교수의 권유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쓰기 시작했다.
1: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11. 11점 몇까지 나왔었으니까
3: 지금 6.0 나왔어요.
1: 조금 올라간, 떨어졌구나.
3: 1년 사이에 이렇게 쭉 내려가신 거죠.
0: 팔에 붙인 작은 패치 하나. 연속 혈당 측정기란 말 그대로 혈당을 끊임없이 재는 장치다. 체혈로 혈당을 재지 않아도 혈당을 알 수 있다. 연속 혈당 측정기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미세 바늘을 피부 아래 조직에게 꽂아 5분마다 혈당을 측정하고 수치를 휴대폰으로 전송해 준다. 지금 내 혈당이 얼마인지 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중인지 내려가는 중인지 그 변동 추이도 알 수 있고 수면 중에도 혈당이 어떻게 변했는지 고스란히 기록되어 파악할 수 있다. 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어떤 운동을 할 때 혈당이 잘 떨어지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생활 습관을 규정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다.
1: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패치를 붙이고 난 이전과 이후가 가장 그 많이 바뀌었는데요. 패치를 붙이고 난다면 이제 5분 정도마다 이제 핸드폰으로 실시간을 볼 수 있으니까 혈당이 높낮음이 보이니까 그거에 맞게 이제 인슐린도 조절할 수 있고 그런 걸로 조절이 좀 지금 많이 돼서 늦게 안게 되게 좀 제일 아쉬운

0: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전과 후의 관리는 뭐 거의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고.
1: 연속 혈당 측정기 사용 후 고혈당 빈도는 29%에서 5%로 줄고 정상 혈당 빈도는 93%로 늘어났다.
2: 연속 혈당 측정기 말 그대로 연속이잖아요. 약간 동영상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손끝에 재는 거는 스냅사진 같은 거죠. 한 포인트밖에 못 보거든요. 이거는 연속으로 다 보일 뿐만 아니라 녹화까지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뭐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속도까지도 지금 상황의 변화까지도 추정해 주긴 합니다. 주사를 맞는 인슐린을 맞는 분들은 이제 교과서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연속혈당 측정기를 달아드리고 교육을 인슐린만 잘 맞게 해드리면 이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져서 당황할 수도 0.5% 이상 추가로 더 떨어졌고요. 타임 인 레인지라고 목표 혈당에 들어오는 것도 15% 정도 개선이 되거든요.
3: 이게 지금 본인이 다 내시는
1: 그런데
3: 비용이 얼마나
1: 뜻밖의
3: 들어요?
1: 문제가 발생했다.
3: 혈당이랑 근육
1: 고혈당이
3: 분해를 쉽게
1: 개선되면서 체중이
3: 찾아내기는 힘든데
1: 10kg 가까이 급격하게 늘었다.
4: 해가는 때까지 떨어지고요.
5: 체중은 좀 빼셔야 될것 같은데.
0: 그래도 이번엔 조금 빼갖고 왔습니다. 3, 4개월 만에 10kg가 쪄버렸어요, 몸무게가.
5: 옛날에 이제 당이 높을 때는 먹은 게 소변으로 빠지셔가지고 먹는 것만큼 살로 안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사를 다 맞으시니까 먹는 대로 가는 거죠. 여유만 있으시면 요즘 뭐 이런 것까지 맞으시면 좋은데. 근데 이제 연단기를 쌀고 계시면 내가 이제 아, 이거는 올라간 음식인지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단기 쓰시는 분은 그래도 조금 더 효과적이고, 나중에 끊을 때도 요요가 좀 도르고 그래요. 덜 먹게 되거든요. 연단기만 써도 확실히.
0: 그건 딴 부작용 같은 건 없습니까?
5: 살이 빠진다. 그 다음에 약간 변비 오시는 분도 있고요. 먹는 게 주로 드셔가지고. 이렇게 쓰시기 시작하면 주사 용량이 적게 맞게 될 거예요. 밤에 이제 약간 떨어지시면 안투수 줄이세요.
0: 예,
5: 하고 계신 동안에는 연단기 꼭 쓰시고.
0: 알겠습니다.
1: 최근 비만 치료제로 많이 알려진 주사제는 사실 당뇨 치료제로 개발된 약이다. 장에서 나오는 두 가지 호르몬, GLP-1과 GIP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한다. 뇌의 포만 중추를 자극해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이 높을 때 포도당 흡수를 돕는 인슐린 분비는 촉진하고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은 억제한다. 또 소화 속도를 늦춰 음식이 장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한다. 지방을 분해해 체중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 기존 약보다 혈당 조절과 체중 감소 효과가 크다.
2: 비만약으로 두 가지 약이 나와 있는데 당뇨약으로 원래는 개발이 됐고 GLP-1과 GIP라는 거는 몸에서 나오는 이제 장에서 나온 호르몬을 두 가지를 작용하는 약이거든요. 당을 떨어뜨린 효과도 월등하고 체중을 빼주는 효과도 월등하고 훨씬 더 뛰어나요.
1: 주사제 사용 일주일 뒤 전태진 씨를 다시 만났다.
0: 하나는 사용했고요. 이제 이게 세개 남아 있는 거고.
1: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6: 일단은 지금 이거 한번 맞았는데 식욕이 이틀째부터인가? 식욕이 좀 많이 떨어지긴 떨어지더라고요. 햇반 하나 작은 거 200g짜리 햇반 하나 가지고는 모자라서 그 반개를 더 먹거든요, 항상. 근데 지금은 햇반 한개 먹으면은 괜찮더라고요. 3kg가 지금 빠진 상태예요. 일주일 만에.
1: 그는 연속 혈당 측정기와 함께 스마트 인슐린 펜을 쓴다. 먼저 식사하기 전에 탄수화물의 양을 계산해서 펜에 입력해 준다. 그러면 스마트 인슐린 펜이 인슐린 양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몸에 주입할 수 있게 해준다.
6: 이제 요 펜으로 하면은 병원이랑 연동이 되죠. 제펜 자료가 다 뜨거든요, 병원에. 혈당이 얼마였구나. 그걸 다 아시니까 훨씬 좋아진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스마트해진 거죠. 네.
1: 주사제를 사용한 뒤 혈당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6: 90일 동안 쌓인 데이터고 89%예요. 네, 일주일 전께 94%. 같이 시작한 다음부터 엄청 좋아졌죠. 3일 전 거는 100%예요. 혈당이 정상인이랑 똑같은 거죠.
1: 목표 혈당 안에 머문 시간이 90일간 89%.

0: 100%, 최근 사흘은 100%, 21년 만에 처음 받아본 성적이다.
1: 근데 저한테 연락 오셨...
0: 올해 29세인 김미연 씨.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2년 전 젊은 나이에 뜻밖의 진단을 받게 됐다.
2: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된 거, 하루에 막 2리터씩 이렇게 마시고 하니까 그래도 50분 동안에는 계속 수업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 그 시간도 못 채우고 화장실로 갈 때가 되게 많았고 잘 때도 한 세네 번씩 가고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 피검사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0: 처음엔 젊은 나이에 왜 나한테 당뇨가 찾아왔는지 받아들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저혈당이 와서 식은땀이 날 때면 수업하다 너무 곤혹스러웠다.
2: 앞에 아이들이 앉아있고 수업을 들으러 왔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나가야 되는 진도가 있는데 저혈당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식은땀도 나고 사실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가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급하게 사탕 갖고 있는 거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평소에 갖고 다니던 거를 애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섭취를 한다든지.
0: 당뇨병에는 1형과 2형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 동네 병원에선 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았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혈당이 나아지지 않았다.
2: 3개월이 지나도 사실 수치 자체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는데 당뇨 카페 이런 데에 가입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물어봤었어요. 혈당이 튀고 막 내려가고 이런 그래프를 보여줬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절대 2형일 수가 없다. 다른 병원을 찾아봐라.
0: 김재영 교수에게 1형으로 진단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시작했다.
3: 처음에는 다른 병원에서 이제 2형인 줄 알고 약 먹고 계시다가 이제 오셨잖아요. 그때 11.6이었고.
2: 네, 일 시작하면 또 이제 피곤해지고.
0: 대체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이 어떻게 다르길래 이렇게 치료 효과가 없었던 걸까? 당뇨병은 원인에 따라 크게 1형과 2형으로 나뉜다. 1형 당뇨병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면역 세포가 췌장의 베타 세포를 스스로 파괴하면서 발생한다. 베타세포가 사라지면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지 못해 혈액 속 포도당이 급격히 늘면서 당뇨병이 오게 된다. 그에 비해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충분하지 않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해 발생한다. 둘 다 가족력의 영향이 있지만 1형 당뇨병은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데 비해 2형 당뇨병은 성인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3: 전형적인 1형이 이제 소아청소년에서 발병하면서 빨리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고 성인에서는 되게 다양한 형태로 1형이 나오는데 아주 천천히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2형 당뇨병 유병률이 높다 보니까 처음 진행 발병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2형으로 먼저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사실은 2형처럼 치료하시다가 나중에 치료 반응이 나빠지니까 검사해서 1형으로 진단되시는 분들이 성인은 좀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0: 김미연 씨는 주사 대신 인슐린 펌프를 쓴다.
4: 튜브가 지금 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사 바늘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남은 인슐린도 나오고.
0: 인슐린 펌프를 쓰고 나서 일상이 달라졌다.
2: 밥 먹을 때마다 하나씩 놓다 보니까 최소 하루에 네 번을 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계산을 잘못했으면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주사를 꽂아야 되는데 일단 주사가 너무 무서웠고 밖에서 주사를 놓을 수가 좀 없는 상황들이 많았었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너무 불편하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 인슐린 펌프를 알게 됐죠.
0: 인슐린 펌프는 피부에 부착된 패치 아래 가느다란 관을 통해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작은 기기다. 펌프에서 주입되는 인슐린은 두 종류다. 첫째, 24시간 우리 몸의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저 인슐린. 인슐린 펌프를 통해 조금씩

0: 컴투 다시고는 지난번보다는 이번에 조금 더 떨어지셔가지고 6.8, 6.5, 6.4 이렇게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세대고르는 뭐 많이 좋아지고 있고 본인도 뭐펜 만질 때보다는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너무 편합니다.
2: 인슐린 펌프를 쓰고 난뒤 고혈당 구간이 42%에서 27%로 줄고 정상 구간이 54%에서 70%로 좋아졌다. 식사 전 탄수화물 양만 입력하면 주사를 따로 맞지 않아도 된다.
3: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수입되는 거죠?
1: 네,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3: 얼마 정도 드신 거예요?
1: 탄수화물 한30 정도로 계산을 하고서 넣고 있습니다. 펌프는 근데 사실 한번 핸드폰을 볼수 있는 시간만 있으면 그 조작해가지고 넣어달라고 하면 되는데, 주사였던 시절에는 그게 힘드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배를 깔 수도 없고, 그래서 주사는 훨씬 더좀 힘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펌프는 되게 그 0. 몇 단위까지 주사가 가능한데, 주사는 그 1단위로밖에 못해서 되게 미세한 조절이 좀 일단 힘들고, 그막 2, 1 이렇게 넣기 위해서 또 바늘을 막 갈고 또 찌르고 이러는 게 되게 좀 힘든데, 펌프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서 핸드폰을 볼 수만 있으면 고혈당은 대처가 가능해요.
2: 혈당 관리를 위해 생활 습관을 바꿨다. 밤을 새거나 하루 한 끼만 먹는 등 생활이 불규칙했지만 이젠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채소를 많이 챙겨 먹고 있다. 인슐린 펌프로 혈당 관리를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이기 때문이다.
1: 일단 그냥 흰쌀밥은 못 먹고 이제 다 현미밥으로 교체를 했고요. 집에 이제 밥솥이 없고 저는 즉석밥만 먹는데, 즉석밥도 다 이제 현미밥. 그리고 탄수화물을 사실 많이 먹을수록 안 좋아서 단백질을 좀 챙겨 먹더라도 밥은 좀 적은 양으로 먹고 있습니다.
2: 식사 후 1시간이 지났다. 연속 혈당 측정기로 혈당을 확인해 볼 시간. 고혈당이면 추가로 인슐린을 더 넣어줘야 한다.
1: 지금 아직 다 내려가기 전이어서
3: 지금 얼마나 왔어?
1: 150입니다. 이 정도면 유지입니다. 아주 잘 넣었어요. 중국집, 막 짬뽕, 짜장, 탕수육 이런 걸 먹으면 그 당장은 좀 누를 수 있더라도 그게 하루 종일 가더라고요. 중간에 낮잠이라도 자면 그냥 바로 막 300몇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2: 우리 몸의 혈당을 끌어올리는 뜻밖의 음식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0: 건조된 것들 있잖아요. 말린 거. 그다음에 구웠다든지. 고구마 굽는 순간 이게 당분 확 올라가요. 곶감 말리면 뭐 가마나 당분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피가 작아 보이니까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죠. 우리나라는 달고 매운 거를 좋아하시는데 달고 짜거나. 그래서 고추장에 양념되는 거는 고기를 먹어도 설탕을 엄청 넣은 거예요, 이게.
2: 매콤, 달콤, 짭짤한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로 된 면류. 건강할 것만 같은 죽도 고혈당을 유발하는 음식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혈당이 치솟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고 먹는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다.
4: 당화혈 색소가 5.6, 5.5, 5.6 이렇게. 당뇨까지는 아니고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이제 전 단계, 직전 수치.
5: 당뇨 진단받은 지 3년 정도 됐고요. 지금 당화혈 색소가 5.8, 그리고 경구약 복용 중입니다. 혈당을 재긴 하는데 이게 과연 올라가는 수준인지 아니면 내려오는 수준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이걸 통해서 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2: 식전 혈당은 김영옥 씨 100, 담당 PD 114, 둘다 정상이다. 오늘의 식사 메뉴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대표 음식 중 하나인 제육볶음. 먼저 평소처럼 밥과 함께 반찬을 같이 먹어봤다. 식사 1시간 뒤 혈당을 확인해봤다. 김영옥 씨의 혈당은 191. 담당 PD의 혈당은 190. 두 사람 모두 정상 범위인 140을 훌쩍 넘겼다.
4: 저 처음 봤어요. 지금 너무 놀래갖고, 어머 세상에 막 부들부들 떨리네. 저 지금 되게 무서운데요?
5: 평소에도 사실은 당뇨병이기 때문에 혈당이 오른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여지없이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 것 같습니다.

0: 2차 식사. 이번엔 제육볶음에 샐러드와 달걀을 추가했다. 식전 혈당은 김용옥 씨 98, 담당 PD 110, 정상범이다. 이번엔 먹는 순서를 다르게 했다. 먼저 샐러드를 먹고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식사를 했다.
1: 아, 아무래도 이 탄수화물 밥을 좀 덜 먹게 되죠. 샐러드랑 계란을 먹었더니 좀 든든해서 밥을 아무래도 좀 덜 먹은 것 같아요.
0: 식사 순서를 바꾸었을 때 식후 혈당 과연 달라졌을까? 김영옥 씨 166, 담당 PD는 125. 식후 혈당이 확연히 떨어졌다.
1: 전혀 전에는 뭐 그 어떤 음식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서 뭐 혈당 수치가 이렇게 좌우된다는 거는 저는 처음 들어봤고요. 솔직히 전혀 그런 쪽으로 지식이 없었는데 하여튼 그런 걸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보이네요.
2: 아무래도 최단탄 식단을 하면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정말 얼만큼의 변화가 있는지 사실 체감하기가 어려웠는데 실제적으로 채소 먼저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낮은 걸 확인하니까 앞으로 좀 좋은 식습관을 가져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은 경우 고혈당 없이 혈당 곡선이 완만했다.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설탕이 많이 든 단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의 혈당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긴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치솟은 혈당을 내리기 위해 췌장이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인슐린을 한꺼번에 분비해 혈당을 낮춘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갑작스런 혈당 저하로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 손떨림, 단 음식이 당기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를 반응성 저혈당 또는 슈가 크래시라고 한다. 이 상태가 되면 뱃속에 음식이 남아있어도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더 먹게 된다. 그리고 혈당의 급등락이 반복되면 인슐린에 점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서 비만과 2형 당뇨병이 생기게 된다.
3: 우리나라 분들이 워낙 빨리 드시면서 밥부터 드시기 때문에 워낙 탄수화물도 많은 데다가 식사 시간을 아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가장 세계적으로도 악명 높은 식사 패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단탄지여도 순서를 바꾸면 섬유질이 늦춰드리고 그다음에 단백질은 GLP-1을 몸에서 많이 나오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GLP-1 주사 맞은 것처럼 천천히 흡수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완만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한 번에 밥이랑 섞어서 먹을 수 있게 짜게 나오는 거죠. 반찬용으로 단백질이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는데 애초에 한 번에 다 차리는 게 아니라 요리를 먹고 야채와 단백질로 된 요리를 먹고 나중에 이제 탄수화물은 조금 소량 디저트처럼 먹는 문화가 되면 훨씬 좋아지겠죠.
0: 점심시간. 김재영 교수는 식사 전 음식 사진을 찍어 앱으로 탄수화물 양과 칼로리를 파악한다.
4: 안쪽이 제일 안 눌려요. 해보면.
0: 당뇨병은 없지만 연속 혈당 측정기를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
4: 살아봐야지 아는 거죠. 어느 제품이 좋은지 알고. 사용을 잘하게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써서 봐야죠.
0: 김재영 교수의 바람은 연속 혈당 측정기의 건강보험 혜택이 더 확대되는 것이다.
3: 2형의 주사를 맞는, 인슐린을 맞는 분들은 이제 교과서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보호마가 되기 시작한 게 1형부터 되고 이제 인슐린을 맞는 2형까지 몇 년 전부터 다른 나라들은 다 되고 있고 그리고 경제성 평가도 저희가 이제 했었는데 공단 입장에 실제로 추가로 드는 비용 그리고 합병증을 줄여서 줄어드는 비용, 이걸 경제성 평가를 한 20년까지 추적을 해보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나라들도 그런 걸 한 다음에 보험화를 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지난 7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뇨병 예방관리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0: 당뇨병 위험 인구 2천만 명 시대. 당뇨병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김재영 교수는 연속 혈당 측정기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1: 선진국은 다 되는데도 우리나라는 아직 몇 년째 지금 고민만 하고 시행을 못해서 조금 더 강하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나온 자리입니다.
2: 3년 전에부터 거의 이런 국회 공청회를 제가 진짜 여러 차례 하고 실제로 달고 나서 연속혈당 측정기를 달고 나서 당활성 얼마나 떨어지는지 3개월 만에 8.7%가 7.4%까지 떨어지고 2년간 계속 유지됩니다. 전체 우리나라 2형의 7, 8% 정도가 인슐린 쓰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1형 당뇨에 못지않게 거의 똑같은 합병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속혈당 측정기에다가 교육을 해주면 당활수가 두 배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훨씬 더 경제적으로 나옵니다. 연속혈당 측정기만 해주면
3: 환자의 진료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의 어떤 보건 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같이 하고 노력을 하신 열정적인 선생님이십니다.
0: 12살에 1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정다현 씨. 지금 임신 26주 차다. 이젠 혈당 관리를 뱃속 아기와 함께하고 있다.
4: 저는 어렸을 때도 별로 결혼 생각을 안 했었는데 어떻게 이해해주는 남편 만나서 결혼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냥 아기 생각도 들었고 옆에서 많이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이 펌프가 연동이 돼서 남편도 24시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조절이 안 된다 하면 전화 바로 와서 이제 주사 넣어야 될 것 같다 이런 거 같이 해주니까 너무 고맙게 그냥 잘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0: 그렇게 다현 씨에게 찾아온 선물.
5: 병변 주대.
4: 12주. 처음 팔다리 봤을 때.
0: 당뇨병을 진단받은 뒤로 임신과 출산은 그저 남의 얘기라고만 생각했다.
4: 대명 슈가예요.
5: 일부러 슈가라고 지은 거예요?
4: 네. 떼놓을 수가 없는 거라. 저도 다른 거 하고 싶었는데 그만큼 의미 있는 게 없는 것 같다고 해서.
0: 당뇨병이 있는 산모는 혈당 관리를 훨씬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
6: 제일 피크가 32주부터예요. 32주부터는 혈당 관리 진짜 안 될 거예요.
0: 태반 호르몬의 영향으로 필요한 인슐린의 양이 수시로 달라져서 혈당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 당뇨병으로 혈당 관리를 해왔더라도 산모에게 맞는 혈당 관리 교육을 다시 받는 게 좋다. 1형 당뇨병 산모의 경우 인슐린 필요량이 임신 중기부터 급격히 늘고 출산 이후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7: 제일 큰 게 우선 목표 값이 달라가지고 보통은 70에서 180을 목표로 하는데 이때는 뭐 63에서 140 뭐 이렇게 얘기 들고 엄청 어려워요. 140 만든다는 게 이분들한테는 비유로 좀 드리면 좀 넓은 길 달리다가 이제 완전히 좁은 길로 운전해야 되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주 좁은 길, 차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이제 가셔야 되는데 변수들이 또 평평하게 임신 내내 똑같은 길이 아니에요. 중간에 막 용량이 바뀌어요. 똑같은 주사 반응이 아니고. 엄마나 돼야지 할 수 있죠. 대개는 엄마 안 되고는 하기 힘들 만큼 힘든 건데. 지금은 당황해서 5.3 나와서 많이 당은 뭐 제가 보기에 문제 없어요. 저혈당이 문제예요, 지금도. 이제 아이가 혹시 뚱뚱할까 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낮춰서 애한테 영양분이 안 가죠. 저혈당이 가서. 그리고 엄마도 나중에 이제 치매가 올 수 있고 이렇게 가면.
4: 나중에 아기도 췌장이 안 좋을 수 있다는 느낌. 당뇨올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뱃속에서 고혈당으로 많이 노출되면.
7: 두 가지가 다 위험한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위험. 양쪽이 다. 양쪽이 다 위험한데 아래쪽이 한 다섯 배 더 위험해요. 아니 진짜 가서 자랑해도 돼요. 엄마들 모임 있잖아요. 가서 86%라고 자랑해도 돼요. 이거 잘 안 나와요. 이거 엄청 대단한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70% 만들어 오시면 잘했다고 얘기해요. 사실 진짜로 되게 하기 어렵거든. 저 이거보다 더
0: 아기를 생각하며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왔다.
7: 70% 돼갖고 와요.
4: 제 20년 당뇨 생활 중에 가장 조절이 잘 되고 있는 시기긴 해요, 지금. 제일 신경 많이 쓰고. 제 혼자의 몸이면은 뭐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 최대한 잘 관리를 하는 게 1순위일 것 같아요, 일형 당뇨 산모들한테는.
5: 주가한테 뭐 각오 한마디.
4: 그냥 건강하게만 잘 태어나줬으면 좋겠어.
0: 모든 엄마의 마음이겠죠?
1: 임신 초기에 혈당이 많이 조절이 안 된 상황에서는 우선 유산이 많이 돼요. 초창기 일기 때 혈당이 높았던 분들은 확실히 출산했을 때 기형아 확률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혈당을 조절하고 임신해야 하는 게 1형이든 2형이든 다 반드시 필요하고, 굉장히 동기부여가 돼서 그렇게 말을 안 듣던 분도 다른 분이 돼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번 경험하고 난 게 자기 인생에 남아서 한번 받았던 교육이 남거든요.
0: 대학생 이준혁 씨. 중학생 때 1형 당뇨병 진단 후 9년째 인슐린 주사로 치료하며 꼼꼼히 기록해왔다.
8: 뭐 식전 식후 혈당이랑 인슐린 주사 그때 얼마 맞았는지, 식사 시간 몇 시인지 매일 하죠. 책이 몇 권 쌓여있고 막 그래서.
0: 성실하게 혈당 관리를 해온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8: 처음에는 이제 좀 밤에 화장실을 좀 많이 들락날락거리거나 그런 증상이 있었어서, 처음에는 이제 비뇨기 문제인 줄 알고 비뇨기과에 갔었는데, 지금 당장 대형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급하게 대형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처음 갔을 때 혈당 수치가 거의 280 넘는 수치였고, 당활색소 같은 경우도 거의 그 이 정도면 죽을 수치라고, 한 12% 정도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0: 하루에 한 번 맞는 기저 인슐린 주사와 식사 때마다 맞는 속효성 인슐린 주사 3번. 하루 총 4번 이상의 주사를 맞아야 한다.
8: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고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설정 용량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혈당이 와가지고 더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 번 들어간 주사를 물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 이럴수록 혈당 관리가 잘 안 되고, 주사로만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중을 하지 못해갖고 좀 시험 성적이 좀 내려가는 일도 좀 생기고.
0: 이준혁 씨가 인공 췌장을 장착하기 위해 입원했다. 인공 췌장은 인슐린이 자동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주사의 불편함이 사라지고 혈당 관리도 더 잘 관리된다고 해서 기대가 크다.
8: 이제 펌프를 나중에 착용하고 나면은 좀 더 이제 혈당이 정상인이나 일반 수준으로 이제 맞춰질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인공 췌장을 장착하기 위해선 4일간 입원해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7: 네. 아까 그 아침 먹고 혈당 어떻게 나오던가요?
8: 아까 아침 먹고 혈당이 좀 높게 나와서.
7: 점심 전까지 안 내려갔어요?
8: 네, 계속 쭉.
7: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평상 식사량보다
0: 혈당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인공 췌장을 사용하려면 영양 교육, 생활 습관 교육, 기기에 대한 교육, 알고리즘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혈당에 대한 개인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해야 한다.
7: 오늘 같으면은 낮춰야 되는 거죠. 본인한테 맞는 탄수화물 인슐린 B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그 과정이 필요하고, 처음부터 이게 자동 모드라고 그래서 인공췌장 모드가 켜지는 게 아니어서 그때까지는 수동 모드랑 거의 비슷해요.
9: 이렇게 이제 삽입을 할 건데요.
8: 네.
9: 여기 뒤에 손잡이가 있어요.
8: 네.
9: 여기를 꽂으시고
10: 직각으로 콕 세게 찌르세요. 세게 콕. 그리고 종료 시간 24시까지
8: 네.
10: 조정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8: 네.
9: 그걸 먹을 때 먹기 5분에서 15분 전에 본인이 식사 인슐린만 넣으신.
8: 그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았어.
9: 맞아요. 야간이든 식후든. 그래서 이 정도 다 혈당 조절하는 거는 되게 잘 되고 편하실 거예요.
10: 이렇게 방패 모양 보이죠?
8: 네.
9: 네, 이렇게 방패 모양이 보이면 이제부터 자동 모드가 지금 활성화 중이다. 라는
4: 네.
9: 의미예요.
0: 인공 췌장은 연속 혈당 측정기와 인슐린 펌프 그리고 둘을 잇는 알고리즘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묶인 시스템으로 혈당에 따라 인슐린을 자동으로 조절해 준다. 식사할 때 탄수화물 양을 기기에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필요한 인슐린 양을 계산해 자동으로 인슐린을 투입해 식후 혈당을 떨어뜨려 준다. 5분마다 혈당을 체크해 고혈당이 발생한 경우 따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추가 인슐린을 투입해 고혈당을 자동 조절해 주는 게 일반 인슐린 펌프와 다른 점이다. 또 저혈당이 예상될 경우 스스로 인슐린을 멈춰 저혈당을 막아준다.
7: 젊은 친구들은 예를 들면 저녁에 이제 뭐 친구들하고 뭐 그 통닭 같은 거 먹을 수도 있고 치킨도 먹을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이제 고단백을 저녁 식사로 먹어버리면 밤에 나중에 단백질 지방이 혈당이 올라가 버려요. 나는 자고 있는데. 그러면 혈당이 이제 저녁에 때가 먹을 때 주사 맞았지만 잘 때쯤은 괜찮았는데 밤 사이에 올라가 버려요. 그거를 조절할 방법이 없거든요. 펜으로는. 내가 중간에 깨야 돼요. 그럼 또 이제 주사 맞고 이러고 있는 혈당이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고 계시죠. 약간 걸어 다니다가 자가용을 누군가가 운전해주는 자가용을 타는 느낌? 그냥 펌프는 내가 운전해야 되는 차를 타는 느낌이고, 자동 인슐린 주입기라고 하는 인공췌장은 남이 모셔다 주는 차를 타는 느낌?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잘 수 있거든요.
0: 조사 결과,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경우 당화혈색소는 평균 8.5%, 인공췌장을 쓸 경우 7%까지 떨어졌다. 인공췌장을 단 뒤 첫 식사. 알코올 소음도 주사기도 없다. 버튼 하나면 끝이다.
8: 그런 거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0: 이제 체혈을 위해 손끝을 찌를 일도 주사를 놓을 일도 없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다.
8: 점심 지나고 아무것도 안 먹어도 좀 혈당이 막 올라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확실히 펌프를 달고 나니까 이제 그런 추세가 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일상생활에 이제 좀 혈당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이나 뭐 그런 분들은 확실히 혈당 관리 훨씬 잘 조절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중학교 때 당뇨병을 진단받고 지금까지 매일 주사기와 씨름해야 했다. 이젠 시험 기간이면 찾아오던 저혈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일주일 뒤 이준 역시 혈당 정상 범위가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47인 직장인 조은우 씨. 5살에 1형 당뇨병을 진단받고 벌써 43년째 당뇨병과 함께하고 있다. 가지 스테이크와 두부로 차린 한 끼 식사. 먹기 전 습관처럼 음식 사진을 찍는다.
5: 뭘 찍으신 거예요?
4: AI한테 탄수계수 물어보려고 찍어보고 있어요.
0: 인공지능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탄수화물 양을 물어본다. 김치나 가지조림 등 생각지 못한 곳에도 탄수화물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조은우 씨는 2년 전부터 인공췌장을 사용해서 탄수화물 숫자만 입력하면 인슐린이 자동으로 조절된다.
4: 펌프 없이 잤을 때는 그 저혈당이나 고혈당으로 막 해가지고 주사를 맞던지 자다가 주스를 마시던지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새벽에는 이게 주입 세트가 막히지 않는 이상 그냥 편안하게 잘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맨날 아침에 기절을 맞고 출근하거나 학교 가나 막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에 아침에 그냥 조금 더 잘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0: 인공췌장을 사용하면서 꿈만 같았던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었다. 5살 때부터 지금

0: 때까지 43년 동안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당뇨병과 동행해 오고 있을까?
1: 남보다 조금 시선을 더 넓게 다른 사람들과 당뇨가 없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는 못하는 부분을 저는 살고 있다라고 그냥 그게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여행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을 접했을 때 어떻게 적응하면 되고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려고 해요.
0: 당뇨병, 방치하면 위험하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고 혈당 관리를 잘하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
2: 한 분이 집에서 습관을 바꾸고 받아들이면 가족 전체도 바뀌거든요. 자기 건강을 생각할 때 뭔가를 먹어서 뭐 좋은 거를 먹으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광고하는 거 뭘 먹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거의 그런 건 없어요. 탄수화물 많은 거 좀 줄이고 얼마나 많이 움직이고 내 근육에 투자할까. 또 뭐 오늘 조금 혈당이 높았다 하더라도 내일부터 잘하면 되니까 하루하루에 너무 실패했다고 낙담하시지 마시고 내일을 위해서 다시 오늘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3: 혼자 걷고 싶은데 걸을 수가 없어요. 혼자 다닐 수가 없어요.
4: 잘 때 항상 싸웠어요. 큰 소리 치고 그 벽을 치고.
5: 파킨슨 증후군은 파킨슨 병이랑은 완전히 틀립니다.
6: 파킨슨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질환이 이제 파킨슨 병과 구분해야 되는 다른 파킨슨 증후군에 속하게 됩니다.
5: 일반적으로는 파킨슨 증후군이 병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힘들다.
6: 증상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해야 정확한 진단으로 좁혀지기 때문에
5: 진단명을 정확히 하시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숙제 같고요.
7: 주먹 줬다 폈다 해보세요. 자, 빨리 해봐요.
8: 이렇게 그냥 앞으로 흐트러지려고 그러죠.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무섭게 뛰는 장바구니 물가. 만원 한 장이면 밑반찬 세 가지가 뚝딱. 경제적인 부담은 줄이고 밥상의 질은 높이는 김선영의 최고의 요리비결. 자극적이지 않아 끊임없이 들어가는 감자볶음부터 비린내 없이 고소하고 짭조름한 미역 줄기볶음, 그리고 도시락 반찬의 터줏대감 참치 김치 볶음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밥상 물가 안정 맞춤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초요비 단짝 광이고요.
2: 네,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1: 네. 선생님. 네. 밥상 물가를 고려한 가성비 값 레시피. 자, 오늘은 만 원으로 세 가지 반찬이 가능하다고요?
2: 네. 제가 대형마트에서 지금 네. 감자 두 개에 네. 1,100원에 구입을 해갖고 왔고요. 네. 미역줄기 볶음은 1,390원. 네. 참치캔 하나는 2,200원에 구입을 했는데요. 네. 만 원으로 안 되는 금액으로 제가 이렇게 장을 봐왔잖아요. 네. 자, 이 재료를 가지고 제가 세 가지 반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 첫 번째 메뉴는 네. 감자 볶음인데요. 네. 자,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감자 두 개 정도 이렇게 네. 해서 한 300g 정도 필요하고요. 네. 청양고추 한 두 개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절임을 할 거예요. 참치액하고 소금으로 네. 절이고요. 간은 부족한 간은 굴소스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들기름하고 오일에 볶을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참기름하고 통깨를 뿌려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집밥 인기 메뉴 중 으뜸은 역시 감자볶음인데요. 자, 식탁 물가를 슬기롭게 잡는 노하우까지 배울 수 있겠는데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감자 볶음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2: 네, 감자가 네. 올해는 감자가 그나마 정말 감사하게 네. 가격이 저렴해요. 지금 이 시기에. 네. 그래서 감자 이렇게 두 개, 네. 이 정도 크기 두 개 정도에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오늘 네. 감자채 볶음을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1: 맞습니다. 네, 자, 이 감자 볶음은 정말 뭐 빠지면 아쉬운 밥반찬인데요.
2: 네. 자, 일단은 네. 이렇게 평평하게 세워놓고요. 네. 이것도 다 쓸 거예요. 안 네. 버릴 거예요. 그다음에 0.5cm 정도 두께로 이렇게 썰어서 채를 썰어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이거 채 써는 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진짜 의외로 많으세요.
1: 맞아요.
2: 네, 채칼로 써시면 돼요.
1: 맞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로 또 할 수 있는 네. 도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2: 그럼요. 문명의 이기는 이용하셔야 됩니다.
1: 근데 감자채는 네. 이 감자 볶음 할 때 이 감자채는 어느 정도 크기로 썰어야
2: 저는 쉬울까요? 0.5cm 정도 굵기가 제일 좋거든요. 예. 네, 좀 두꺼우면은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1: 맞아요.
2: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0.5cm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0.5cm로.
2: 자, 이 정도. 자, 한 개는 미리 썰어 놨고요. 네. 자, 전분을 좀 빼야 돼요. 네. 그래서 물에 담궈서 전분을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거 썰어 놓은 것도 넣어 주세요.
1: 자, 저희가 아까 사왔던 두 개 다 활용할게요.
2: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전분을 좀 빼고 그릇을 하나 주세요.
1: 네. 정말 감자는 전분이 정말 많이 나와서
2: 네. 예. 이렇게 해서 전분을 빼고 네. 저는 여기다가 네. 절여요.
1: 저 감자를 절여요?
2: 네, 감자를 절여요. 예. 감자를 절이는 이유가 예. 그냥 볶게 되면 잘 부서질 수가 있어요.
1: 아, 볶을 때?
2: 네, 절이잖아요. 예. 자, 여기다가 이제 참치액하고 소금을 예? 약간 넣어서 절일게요.
1: 선생님, 네. 뭐 소금을 넣어서 절이는 거 아는데 참치액이 들어갈 줄 몰랐어요.
2: 우리가 왜 이 포실한 식감에 예. 참치액이 들어가서 이거 먹었을 때 딱 약간 그 포근한 식감과 참치액에 깊게 들어가서 딱딱 씹히는 그 맛이 예.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감자채 볶음 드셨던 그 어떤 것보다도 오. 깊은 맛을 느낄 수가
1: 맞아요.
2: 있습니다.
1: 무슨 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뭔가 깊으면서 진한 맛이 날 것 같은데요.
2: 네. 끝까지. 고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한 10분 정도 두도록 할게요.
1: 10분 정도?
2: 네, 자, 10분 동안 두고요. 자, 네,
1: 저희가 저는... 10분 동안 이렇게 둔 게 있는데.
2: 네, 자, 그거죠.
1: 예, 네. 한번 비교를 해봐드릴게요. 네. 과연 어떻게 이제 이 질감이 바뀌었는지.
2: 네,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부드럽죠.
1: 자, 근데 지금, 지금 아직 이거는... 안 된 거는 네. 부러지죠.
2: 이렇게 하면 부서지죠.
1: 봐봐요.
2: 네. 이렇게 되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훨씬 더 빨리 볶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0: 볶아야 된다? 그럼 이건 5분만 볶아도 익습니다.
1: 자, 네. 아주 금세 만들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감자볶음인데요.
0: 네.
1: 자, 오늘은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 게 저희가 또 액젓으로 네. 절여가지고.
0: 절여가지고. 처음 보시죠, 그죠?
1: 아, 진짜요?
0: 네. 네. 자, 그러면은 팬이 열을 받았으니까 네. 여기다가 저는 들기름을 약간 넣을게요. 들기름하고 오일 네. 약간 넣어서 들기름이 좀 약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도 하니까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물기를 좀 빼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네. 그렇다고 뭐 꼭 짤 필요는 없어요.
1: 네.
0: 네, 괜찮아요. 다 수분 증발되니까 괜찮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넣고 볶아줄게요.
1: 네, 정말 이 감자 요리는 네. 정말 전 세계인이 사랑하잖아요.
0: 맞아요.
1: 여러 가지로 먹는데 이 감자 볶음은 그냥 저는 간식으로 먹을 때도 있어요. 어쨌든 배고플 때는
0: 맞아요.
1: 그냥 예. 밥반찬으로도 먹고
0: 지금 제가 뭐냐면 액젓을 한 큰술이나 넣고 소금도 약간 넣었어요. 6분의 1 정도 작은 술 정도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 한번 헹궈야 되는 거 아닌가?
1: 예.
0: 너무 짠 거 아닌가 하시는데
1: 예?
0: 여기 지금 약간 수분이 나왔단 말이죠.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1: 절일 때
0: 네, 그렇기 때문에 한 큰술이 여기에 간이 다 안 배어 있으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1: 네. 네. 그리고 딱 볶았을 때 정말 우리가 딱 향을 맡았을 때 정말 먹음직스러운 그 향이 나요.
0: 맞아요.
1: 지금,
0: 예, 예. 지금 들기름까지 합세해서 예? 고소하죠. 네.
1: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지는 게 없네요.
0: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감자채 볶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 예.
0: 한참 볶으셨죠?
1: 맞아요.
0: 여러분 절이면은 한참 안 볶아도 돼요.

0: 전분을 안 뺀 분들은 여기에 달라붙어 있어서 볶을 수가 없대요. 전분은 반드시 빼셔야 돼요.
1: 예. 네.
0: 자, 이렇게 감자 같은 경우는 저 옛날에는 이거 도시락 반찬으로 정말 엄마가 많이 싸줬었거든요.
1: 맞아요.
0: 그 정도로 진짜 국민 밑반찬.
1: 예, 네. 그냥 차려도 맛있게 먹는.
0: 근데 사실 제가 오늘 두 개에 1,100원 주고 샀잖아요.
1: 네.
0: 이거 진짜 반찬 가게에서 그냥 한 끼 사는 그 네. 가격으로 푸짐하게 해서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반찬 가게에 꼭 있어요. 이 감자
0: 맞아요.
1: 볶음이. 집에서 해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청양고추 저 넣어줄게요.
1: 네,
0: 청양고추 넣어주고요.
1: 네, 감자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청양고추 네. 넣고
0: 지금 맛을 한번 보세요. 하나를 이제 네. 거의 다 됐거든요.
1: 네.
0: 맛을 한번 봐가지고 싱겁다 그러면은 네. 굴소스 약간만 넣어주세요. 자, 저는 요만큼만 넣을게요. 맛은 안 봤는데
1: 네.
0: 굴소스 넣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요 정도만. 네, 자 불은 끌게요. 네.
1: 본인 취향에 따라 기호에 따라 조금 가감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네, 네. 자, 이제 완성하면 될 것 같아요.
1: 네.
0: 자, 불을 껐습니다.
1: 혹시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궁금하시면 한번 드셔보셔도 돼요. 그렇죠?
0: 관능 검사가 최고입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먹어보는 게 최고입니다.
1: 자, 한번 옮겨 네. 담아볼까요?
0: 네. 옮기러 갈까요?
1: 네. 지금 감자에 아주 색이 잘 배가지고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0: 네.
1: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데요.
0: 네. 이렇게 해서 담아보도록 할게요.
1: 네. 감자 두 개라 저희가 푸짐하게.
0: 네, 푸짐한데 반찬이라 반찬 그릇에.
1: 네. 1,100원으로 감자 두 개 샀잖아요.
0: 오, 네. 네. 진짜 반찬 가게 가면 네. 1,100원으로 네, 많이 못 사거든요. 네.
1: 근데 이거 뭐 한 끼에 다 먹을 수도 있고 두 끼 나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관하면 될까요?
0: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되고요.
1: 네.
0: 드실 때 전자레인지 살짝 돌려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1: 네.
0: 왜냐하면 좀 따뜻해야지 더 맛있거든요.
1: 그렇죠.
0: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깨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직까지도 프라이팬에 네. 이렇게 감자채가 남았습니다.
1: 그러게요. 선생님,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부스러진 게 없네요.
0: 그쵸. 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감자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감자 볶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감자를 채 썰고 찬물에 담가 전분기를 제거해주세요. 감자에 참치액과 소금을 넣어 10분 동안 절여줍니다. 이렇게 감자에 참치액을 넣어 절이면 풍미도 좋아지고 감자 볶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어요. 팬을 달구고 들기름, 식용유, 채 썬 감자를 넣어 볶다가 청양고추를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굴소스도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고 검은 깨와 통깨를 뿌리면 감자 볶음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요즘 재료들이 가격이 다 올랐는데 네. 그중에서도 착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친구가 이 위협

0: 줄기예요.
1: 있습니다.
0: 예. 네. 자, 미역줄기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미역줄기 가격도 착하고 또 오돌오돌 씹히는 맛도 좋고 네. 또 바닷속 섬유질이 가득해서 미역줄기가 네. 인기인데요. 네. 네, 염장된 미역 필요하고요. 네. 간을 해줄 다진 마늘, 매실청, 참치액이 준비됩니다.
0: 네, 자 밑반찬으로도 부담이 없고 맛있는 손쉬운 밥반찬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자... 미역줄기 선생님 네. 아까 구매해 오셨는데 네. 이렇게 소금이 많이 있을 줄 몰랐어요.
1: 네, 염장 미역줄기예요.
0: 염장 미역줄기.
1: 네, 그래서 지금 이게 300g이면은 예. 제가 재봤더니 200g이 미역줄기고 100g이 소금이더라고요.
0: 그래서 이렇게 보관이 가능했던 거죠.
1: 네, 맞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예. 해볼게요. 자, 아. 자 이렇게 한번 씻었거든요.
0: 예.
1: 이렇게 되고요.
0: 야, 네.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소금물이?
1: 자, 그러면 이거를 두세 번 씻어서 네? 물에다 담가 두셔야 돼요.
0: 물에 얼마나 담가 둘까요?
1: 한 1시간 정도 담가 두셔야 되는데 그 사이에 한 중간에 한 번 정도 물을 갈아 주시면서 네. 1시간 정도 담가 두시면은 요 짠맛이 싹 빠집니다.
0: 두세 번 헹구면서 네. 1시간은 네. 물에 담가둬라. 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해 둔 이 염장미역이 있는데요.
1: 네.
0: 확실히 정말 다른 미역이 된 것 같아요.
1: 왜냐면 이거를 물에다가 한 시간 정도 불리면은 이게 불어요.
0: 예?
1: 예, 그래서 이렇게 부피감이 지금 이거보다, 아니, 이게 맞아? 하시는데 맞습니다. 네. 한 시간 정도 두면 이렇게 부풀거든요.
0: 예?
1: 자, 근데 이게 굉장히 미역줄기가 길어요.
0: 그러게요, 그러게요.
1: 예, 드시기 불편하겠죠.
0: 네.
1: 그래서 이거를 먹기 좋게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럴까요?
1: 네.
0: 선생님. 네. 이 미역줄기를 저희가 하는데 물론 가격도 착하지만 미역은 우리가 몸에 좋다는 거 알잖아요.
1: 그렇죠.
0: 어디 이렇게 좋아요?
1: 식이섬유가 예. 풍부해서
0: 맞아요.
1: 대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장에 좋죠.
0: 저도 사실 이 미역줄기 반찬 엄마가 이거 종종 해주셨는데 네. 그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몸에도 좋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때도
1: 네.
0: 미역이니까.
1: 네, 자 그러면은 저쪽으로 가가지고 한번
0: 볶아볼까요?
1: 네, 볶아볼게요. 네.
0: 자, 본격적으로 미역줄기 네. 볶음 해보겠습니다.
1: 네. 자, 불을 켜고요.
0: 네.
1: 자, 일단 이것도 좀 약간 줄기가 조금 뭐라 그랬지? 질기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들기름에 볶아 주시면 좋아요.
0: 들기름에.
1: 네. 그래서 들기름에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기름을 이렇게 둘러 주고요.
0: 네.
1: 식재료를 굉장히 부드럽게 해 주거든요.
0: 예.
1: 자, 그다음에 요 미역줄기.
0: 미역줄기 넣어 볼게요.
1: 네. 미역줄기 넣고 자,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자, 미역줄기 넣고 볶는데
0: 예.
1: 많은 분들은 아니에요. 좀 몇몇 분들이 나 이거 바닷내 나서 비린내 나서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0: 저도 아까 살짝 이거 손질할 때
1: 네.
0: 뭔가 살짝 향이 나는 것 같아서
1: 네.
0: 이걸 누가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1: 바로 그거예요.
0: 예.
1: 자 그래서 이거를 들기름에 3분 동안 볶고 나서 제가
0: 예?
1: 이 비린내를 없앨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1: 3분 동안만 볶을게요.
0: 지금 3분 동안 저희가 볶아봤는데
1: 네.
0: 아까랑은 양이 조금 더 부피가 줄은 것 같아요.
1: 왜냐하면 수분이 증발됐잖아요.
0: 야, 3분 사이에 이렇게.
1: 네. 자, 제가 이거 비린내 없애는 비법
0: 예?
1: 드디어 공개합니다.
0: 네.
1: 자, 요거 맛술입니다.
0: 예?
1: 네, 맛술을 이렇게 3스푼 정도.
0: 네.
1: 넉넉하죠?
0: 네.
1: 자, 넣어주는데 맛술은 알코올이라 약간 들어가서 수분이 증발되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면서 비린내까지도 한꺼번에 끌고 나가기 때문에
0: 예?
1: 맛술이 제 비린내 없애는 비법이에요.
0: 예. 자, 맛술이 비린내를 날리는 비결일
1: 네.
0: 것 같은데요.
1: 네.
0: 자, 한번 제가 향을 맡아볼게요, 이따가.
1: 네. 네. 어우, 저는 느껴져요. 지금 이렇게 그 비릿한 향보다도 그 미역줄기의 고소한 향이 나요.
0: 맞아요. 그 비릿한 향은 전혀 안 나고
1: 네.
0: 이 미역줄기의 그 미역줄기 갖고 있는 그 맛있는 향 있잖아요.
1: 맞아요. 그게 나죠.
0: 네, 그 맛있는 향만 남아있어요.
1: 사실은 맛술 뿌릴 때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났었거든요.
0: 맞아요. 확 날라갔어요.
1: 저도, 예, 네. 근데 날라갔어요.
0: 네.
1: 자, 그러면은 다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을 할게요.
0: 네.
1: 자, 여기다가 참치액.
0: 참치액.
1: 네, 참치액 넣고요.
0: 예.
1: 매실청이 약간 들어가져요.
0: 오. 약간의 단맛이 은근하게 들어가줘야 돼요.
1: 매실청이 들어가잖아요.
0: 예?
1: 그러면은 그 단맛도 단맛이고 그 약간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0: 예.
1: 그 비린내 마저도 여기 산이 식초가 끌고 날아가기 때문에 이중 보호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오, 확실히 달라졌어요.
1: 맞죠.
0: 예.
1: 네. 자, 마늘도 한 스푼만 이렇게 넣어줄게요.
0: 네.
1: 네, 마늘 넣어주고요. 자, 이제 볶아주면 이제 됩니다. 이제 거의
0: 네.
1: 달리기로 치자면 100m에
0: 네.
1: 90m는 달려왔다고 생각을 자, 하시면 돼요.
0: 자, 이제 결승전만 남겨있는 상황이죠.
1: 네.
0: 자, 선생님 마지막 마늘 들어가서는 한 몇 분 정도

0: 만 볶아주시면 돼요. 예. 아까 또 부피가 또 그렇게 푸짐했는데 예? 또 싹 얌전해졌죠.
1: 예.
0: 자 여기다가 이제 자 불 끄고요.
1: 예.
0: 들깨가루 이렇게 넣고 한번 이렇게 저어줄게요.
1: 예. 마지막에 또 고소하게 이렇게.
0: 아 네. 이 들깨가루가 들어가면은
1: 야, 이 맛있는 미역줄기에 고소한 들깨가루가 더해지니까 향이 정말.
0: 네, 이거 진짜 가격
1: 예.
0: 마트에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꼭 만들어 보시길 강력 추천드려요. 반찬가게 사는 거 저리 가랍니다. 네, 자, 이거 마지막으로 참기름 이렇게 둘러서 끝낼게요.
1: 네. 네.
0: 자, 이제 끝입니다.
1: 자, 네. 완성 그릇 담아볼까요?
0: 네. 네, 자, 이제 완성 그릇에 옮겨보도록 할게요.
1: 선생님, 저 네. 사실 평소에 이 미역줄기 반찬 정말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0: 네.
1: 오늘부로 약간 마음이 바뀔 것 같아요.
0: 또 아는 만큼 보인다고.
1: 예.
0: 사실은 왜 요리도 아이들이랑 같이 해보면 아이들이 훨씬 더 애정이 담겨서 그 음식을 잘 먹게 되거든요.
1: 본인들이 만들었을
0: 때. 네. 예. 광희 씨도 오늘 옆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1: 네.
0: 하는 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드셨을 것 같아요.
1: 선생님,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미역줄기가 가격도 착한데 맛도 좋고 밑반찬으로 만들었을 때 보관도 오래 할 수 있다면서요?
0: 네, 냉장고에서 네. 뭐 일주일 동안 보관하셔도 됩니다.
1: 냉장
0: 네.
1: 보관.
0: 네, 냉장 보관.
1: 자, 이렇게 고소하고 향긋한 미역줄기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미역줄기 볶음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염장 미역줄기를 물에 헹구고 찬물에 1시간 정도 담가주세요. 불린 미역줄기는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팬을 달구고 들기름, 미역줄기를 넣어 3분 동안 볶아주세요. 여기에 맛술을 넣어 볶다가 참치에 매실청, 다진 마늘을 넣어 1분 정도 더 볶아줍니다. 이렇게 미역줄기를 볶을 때 맛술을 넣으면 알코올이 증발되면서 비린내도 날아가요. 불을 끄고 들깨가루와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미역줄기 볶음이 완성됩니다.
1: 잘 익은 김치가 더 맛있게 변신되는
0: 네.
1: 참치김치 볶음 재료를 한번 볼게요.
0: 네, 참치캔 하나가 저 2,200원 주고 구입을 해갖고 왔고요.
1: 네.
0: 김치, 대파 필요하고요. 양념으로는 고춧가루,
1: 네.
0: 고추장, 설탕, 매실, 마늘, 들기름, 후추가 필요합니다.
1: 네, 네. 고기 반찬, 생선 반찬보다 이 새콤한 김치 볶음에 손이 더 많이 가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볼까요?
0: 네.
1: 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김치 참치 볶음인데
0: 이거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정말 너무 맛있는데 네. 이 참치 한 캔 준비했어요. 저희 집에도
0: 네.
1: 명절에 받았던 참치 캔이 있어요.
0: 맞아요.
1: 있으신 분들 그거 활용해도 되죠?
0: 그럼요.
1: 이용하시면 되고.
0: 네. 이거 아마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저는 뭐 2,200원 주고 샀으니까
1: 네.
0: 이렇게 캔 하나를 이렇게 따서 기름을 좀 빼줄게요.
1: 그러게요.
0: 네, 자 그래서 일단 예. 불로 이동해서 바로 조리를 하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1: 자, 이 네. 기름은 좀 떨어뜨리게 좀 네. 두고요.
0: 네.
1: 제가 이동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0: 네.
1: 저희가 반찬을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만들어 보고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정말 금세 뚝딱뚝딱 만드시는 것 같아가지고.
0: 일단 재료가 간단하니까
1: 예.
0: 조리 시간도 간단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자, 그러면 네. 일단 불을 켜고 제가 이렇게 들기름을 좀 두르고요.
1: 네.
0: 김치는 제가 500g을 썰어놨어요. 자, 일단은 파하고
1: 네.
0: 파향을 조금 내다가
1: 네.
0: 김치를 넣어서 볶을 건데 자, 김치 넣어주세요.
1: 자, 김치 네. 제가 넣을게요. 네. 선생님, 이거 김치는 어떤 김치 사용하신 거예요?
0: 그냥 통배추 김치
1: 네.
0: 집에 있는 거 이렇게 썰어서 넣으시면 되고요.
1: 예.
0: 크기는 여러분들 예. 기호대로 써시면 돼요.
1: 예.
0: 자, 이렇게 넣으셨죠?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오랫동안 볶으시면 돼요. 13분 정도 볶아주시면 돼요.
1: 13분?
0: 자,
1: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
0: 그래도 아니에요. 이거 볶으세요 하면은 조금 볶다가 이거 다 됐어요? 다
1: 맞아요.
0: 됐어요 하고 저한테
1: 예?
0: 이거 다 됐냐고 계속 물어보세요.
1: 왜냐면요. 이 김치를 13분 동안 볶으려면
0: 이게
1: 시간이 지날수록 타버린단 말이에요.
0: 맞아요.
1: 저도 이제 볶아봤지만.
0: 그래서 제가 재봤어요.
1: 예? 예?
0: 이게 수분이 있고 매짐에 기름도 둘렀잖아요.
1: 예?
0: 10분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10분까지는 타이머 이렇게 설정해놓고
1: 예?
0: 그대로 둬요.
1: 그게 둬도 돼요?
0: 예, 타지 않아요. 그러다가 10분부터 13분까지는 1분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저어주면은

0: 김치가 너무너무 맛있어져요.
1: 너무너무.
0: 네네. 자, 근데 이때 볶을 때 이제 양념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0: 자, 양념 넣어주세요. 자, 양념 넣을게요.
1: 네.
0: 자, 이제 고춧가루 넣어주시고요.
1: 네.
0: 김치가 들어갔는데 고춧가루 왜 넣어줘요? 하시는
1: 맞아요.
0: 분들이 계세요.
1: 너무 궁금했어요.
0: 네. 자, 김치는 간이 돼 있지만 우리 참치도 들어갈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간을 약간 해주시는 게 좋고, 요 고추장도 약간만 넣어주세요.
1: 네.
0: 자, 그 다음에 설탕도, 왜냐면 김치가 쉬면은 약간 단맛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2: 맞아요.
0: 그래서 여기에 마늘도 약간 들어가고, 이제 후추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요거 매실청이에요.
1: 매실청.
0: 네, 매실청 요렇게 넣어서 이거를 이제 13분 동안 네.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맛있게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0: 네.
1: 이야, 선생님.
0: 네.
1: 이야. 아니.
0: 네.
1: 근데 제가 좋아하는 비주얼에
0: 네.
1: 이 참치김치가 됐어요.
0: 네, 딱 좋죠. 자,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는데
1: 네?
0: 저희가 아까 뭐를 해놨냐면 이렇게 참치요.
1: 예.
0: 참치 기름 빼놨잖아요. 요걸 넣어주시는 거예요.
1: 저는 사실 이제 김치랑 그 양념 넣었을 때 초반부터 같이 하실 줄 알았는데
0: 아.
1: 요거는 그 이제 13분 지나서 마지막에 넣으시네요. 이유가?
0: 이 참치는 그냥도 먹을 수 있죠.
1: 네.
0: 예. 그런데 또 10분 동안 저어주고 뭐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 부서질 수가 있잖아요.
1: 흘러버리죠, 다.
0: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약간 나 참치야 하고 약간 보여주는 정도. 사실은 김치가 많아서 자세히 뭐 하는 사람만 보고 먹는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이면은 이거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넣어주고 자, 이렇게 참치 넣고 나서 뭐 1분이나 2분 정도만 하면 그냥 끝내시면 돼요.
1: 야, 사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덩어리 좀 지게 해서 하면은 더 먹음직스럽고
0: 네.
1: 지저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자, 다 됐어요. 이제 불 끌게요.
1: 네.
0: 자, 불 끄고요.
1: 예.
0: 마침 저도 지금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자, 여기다가 통깨 이렇게 넣어주고요.
1: 이야.
0: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아유, 내가 알지, 알지, 저마다 알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1: 김에 싸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밥이랑.
0: 맞아요. 네.
1: 자, 옮겨볼까요?
0: 네. 완성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어떻게 먹으면 맛있겠다 이 얘기만 계속 한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어떻게 먹어도 맛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1: 진짜로 참치가 덩어리째 보이니까 더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0: 그렇죠. 네, 이렇게.
1: 예. 근데 이거는 뭐 하루 한 이틀, 3일까지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이 푸짐해서.
0: 이거는 진짜
1: 예.
0: 이렇게 해서 김치냉장고 넣어두면은
1: 예.
0: 저는 이걸 좀 넉넉하게 하는 편이에요.
1: 예.
0: 그래서 김치냉장고에 그 김치통에 넣어놓고 이거 그냥 꺼내서 먹어요.
1: 예. 우리가 김치 물리지 않듯이
0: 네.
1: 이 반찬도 물리지 않고 먹을 것 같아요. 이거 차게 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0: 아, 이건 진짜 차게 해서 물 말아 먹어도 맛있어요.
1: 그러게요.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0: 네.
1: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참치 김치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참치 김치 볶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통조림 참치를 체에 받쳐 기름을 제거해 주세요. 팬을 달구고 들기름과 송송 썬 대파를 넣어 볶다가 잘게 썬 익은 김치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고춧가루, 고추장, 설탕, 다진 마늘, 후춧가루, 매실청을 넣어 13분 정도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참치를 넣어 볶다가 통깨와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참치는 나중에 넣어 살짝만 볶아줘야 덩어리가 부서지지 않아 식감이 살아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참치 김치 볶음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오래 볶아도 꼬들한 맛이 살아있는 김선영표 꼬들 어묵 볶음부터 어묵 한 봉지로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어묵탕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밥상 물가 안정 맞춤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액상이라 빠르고 간편한 한식육수 육수 근본에서 액상 스틱 육수 세트를 드립니다.

0: 5 더하기 5 스쿠버 다이빙 수영하고 신나게 춤추기 그 다음에 날씨 10 사실 10 이번엔
1: 4 더하기 6 사탕 고르기

0: 하늘 바라보기.
1: 난 거울 볼 거야.
0: 내 무지개는 케빈.
1: 케빈?
0: 왜? 내 무지개는 다 이름이 있어. 케빈, 레인보 리나, 그리고 빅밥. 안녕, 피라맨.
2: 내 10, 10, 다시 10. 이번엔
3: 이더이 8, 대문을 열고.

0: 채찍은 계속돼.
1: 난 10, 10, 다시 10, 10, 10, 다시 10, 다시.
2: 9단이 달리기 하고 8단이

0: 더하기 2
1: 다시 시
0: 8 더하기 2
1: 다시 시
2: 7 더하기 3
1: 다시 시
0: 6 더하기 4
1: 다시 시
3: 5 더하기 5
1: 다시 시
0: 4 더하기 6
1: 다시 시
2: 3 더하기 7
1: 다시 시
0: 2 더하기 8
1: 다시 시
0: 1 더하기 9
1: 다시 시 10 10 다시 시
0: 9 더하기 1
1: 다시 시
0: 8 더하기 2
1: 다시 시
2: 7 더하기 3
1: 다시 시
0: 6 더하기 4
1: 다시 시
3: 5 더하기 5
1: 다시 시
0: 4 더하기 6
1: 다시 시
2: 3 더하기 7
1: 다시 시
0: 2 더하기 8
1: 다시 시
0: 1 더하기 9
1: 다시 시 10 10 다시 시 다시
0: 9 더하기 1도 2 더하기 9도
1: 다시
0: 8 더하기 2도 2 더하기 8도
1: 다시
2: 7 더하기 3도 3 더하기 7도
0: 6 더하기 4도 4 더하기 6도
1: 10
3: 5 더하기 5도 5 더하기 5도
1: 10 10 다시 10 10 10 다시 10
4: 10 10 다시 10
5: 근데 넌 오늘 뭐 하고 싶어 하시?
1: 난 낮잠 좀 자야겠어.
6: What is it?
1: Bananas! It's a picture of 7 bananas, and they all need colouring yellow! Oh!
7: They're not bananas, Yellow! They're curvy stripes!
6: I think this is some kind of puzzle. A colouring puzzle.
7: Ooh! Exciting!
6: Let's try colouring the other stripes. Now, what goes between red and yellow?

Finally, we've seen one! All right!

우와 우와 우와 우와

0: 어때? 잘했지?
1: 아우, 멋진데? 내 친구들. 까칠하긴. 안녕. 앞으로 잘 지내보자.
0: 앵무새야, 반가워.
1: 뭐야, 왜 나한테 이래? 네가 대장이라도 돼? 큰일 났다. 비상, 비상. 도와줘. 무시무시한 모험이다. 어이구, 사나워라고. 저런, 과당 넘어졌네.
0: 잠깐, 잠깐만.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1: 찾아보자, 찾아보자. 바보는 빼고 잘 찾아보자.
0: 그렇게 말하면 못 써.
1: 잔소린 딱 질색이야. 쓸데없는 잔소리 난 싫어 못 참아. 어릴 적부터 그랬지 난 제멋대로야. 내가 심술 부리면 난 놀라서 달아나지. 난 수다쟁이 앵무새 어쩡아 쩡아. 열 믿고 심술 부진 말도 차차차하지.
0: 그럼 일단 예절부터 배우자. 알았지? 따라해봐. 봄은 착하다. 또 마샤는 친절하다.
1: 끔찍해. 우당탕탕 말썽 그런 게 싫다면 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하지마. 나 더러 화낼 거야. 까칠해질 거야. 간식 슬쩍 훔쳐먹고 훌쩍 떠날 거야. 나는 야 멋진 앵무새 아무도 못 말려. 안 보이잖아.
0: 그럼 이번엔 마샤는 똑똑하다. 또 봄은 씩씩하다. 동물한텐 이렇게 살살해야지.
1: 나무 빠빠빠라빠 앵무새 리오에서 왔지. 이야! 나 빠빠빠라빠 앵무새 무대 위의 스타 멋쟁이지.
0: 그럼 또 무슨 예절을 가르쳐야 하지?
1: 아!

뭐야, 여긴 완전 한겨울이잖아. 난 안 얼어, 안 얼다고, 절대 안 얼어. 어하, 이란, 꽁꽁 얼었네.

0: 혹시 근처에서 우리 앵무새 못 봤어?
1: 도와줘! 아이고, 나 죽네! 어떠냐? 이 떠돌이 멍멍이들.
0: 아이, 그럼 못 써. 너 예절을 좀 더 배워야겠다. 그치, 곰마? 좋았어. 그럼 다시 시작해 볼까?
1: 알았어. 그냥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

안녕 토끼야? 안녕 곰마? 와, 뭐야?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래하는 날이야? 잠깐만 기다려.

이제 우리한테서 도망치긴 힘들 거야. 그렇지, 곰마? 이게 바로 완벽한 세탁이라 할 수 있지.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띠링띠링.
1: 여보세요, 피자 가게입니다. 손님, 피자 주문하시겠어요?
2: 네, 주문이요. 슈프림 피자 한 판, 버섯은 빼주세요.
1: 마늘빵도 주문하실래요?
2: 네, 마늘빵도 주세요.
1: 알겠습니다. 금방 배달해드릴게요.
2: 주소는 필요 없으세요?
1: 네, 여기서 거기 보여요. 감사합니다. 삑. 슈프림 피자 한 판 주문했어. 근데 버섯은 빼달래.
3: 알겠어. 내가 마늘빵을 만들게. 혹시 우리가 가족이고 엄마가 피자 가게 주인인 것처럼 해볼까?
1: 어, 그래. 우리가 같이 일을 하니까 엄마가 휴가 가실 수도 있겠어.
3: 응, 이탈리아로.
1: 마늘빵 다 됐어.
3: 좋아. 음료수 서비스 빼먹지 마.
1: 고마워, 피자 동생아. 이따가 봐. 여기 있습니다.
2: 어, 감사합니다. 버섯 정말 없죠?
1: 버섯 없어요.
2: 좋아요.
1: 아, 아니, 박스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건 다시 가져갈게요.
2: 그럼 어떻게 해야죠?
1: 피자만 가져가세요.
2: 아, 알겠어요.
1: 감사합니다.
2: 아, 이런.
1: 다녀왔어, 피자 동생아. 어? 또 곧장 있네.
3: 오, 동생이 고칠게.
1: 엄마, 새 자동차 사주세요.
4: 어, 그 자동차는 두 살 때부터 잘 탔던 거잖아.
1: 그치만 바퀴가 자꾸 빠져서요.
4: 알아. 하지만 그 자동차엔 많은 추억이 담겨 있잖아.
1: 자동차 속에 어떻게 추억이 있어요?
4: 어,
3: 고쳤다.
4: 아, 고쳐서 또 타면 돼. 새 자동차는?
5: 머핀 자동차 긁힌 거야?
1: 블루, 이번 이야기는 피자 배달. 이 자동차 뭐야, 머핀?
5: 이건 전기 자동차야. 우리 아빠가 새 자동차를 샀는데 이것도 같이 왔어.
3: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6: 맞아, 아주 비싼 거야, 머핀. 조심해서 타야 해요.
1: 이걸 피자 배달 놀이 해도 돼?
5: 좋아.
1: 맞아. 그럼 우리 모두 피자 가게를 하는 가족이야.
5: 알겠어.
1: 근데 자동차에 피자 간판을 달 지붕이 없네.
5: 이건 원래 그런 차야.
1: 알았어. 그럼 간판을 달 필요는 없겠어. 뚜뚜. 여보세요? 주문하시겠어요?
6: 발을 밑에서 이렇게 하면 윙!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려.
2: 오, 멋진데?
1: 말씀하세요.
3: 전화기가 고장난 것 같아.
5: 머핀이 물어볼게.
1: 잠깐만, 머핀 안 돼. 전화기로 물어봐야 한다고.
5: 슈프림 피자 하나래.
1: 알았어, 슈프림 피자. 고마워, 피자 동생.
3: 우리 엄마가 피자 가게를 시작하셨어. 엄마가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휴가를 보내드리고 싶어.
1: 우와, 이제 피자 배달을 엄청 빨리 할 수 있겠어.
5: 아, 멈춰!
1: 그냥 피자를 옮기는 중이야.
5: 진흙을 새 자동차에 실을 순 없어.
1: 뭐? 근데 왜?
5: 왜냐면 이건 엄청 비싸니까.
1: 어, 알았어. 이제 우리 어떡하지?
5: 다른 놀이를 해야 할 것 같아.
1: 자동차로 무슨 놀이를 해?
5: 모피는 그냥 타면서 노는데.
1: 좋아, 우리도 같이 할까?
5: 발 깨끗이 해.
3: 미안.
5: 차에 진흙 묻으면 안 돼.
1: 준비됐어. 근데 너무 빨리 운전하면

0: 이제 충전해야 돼.
1: 아빠!
2: 됐다. 배터리 충전 중이야, 얘들아.
3: 배터리 충전하는데 얼마나 걸려?
1: 이만큼.
0: 엉.
3: 기다리는 동안 뭐하고 놀아?
1: 피자 배달놀이 다시 하면 어떨까?
3: 좋아!
1: 그럼 슈프림 피자 한 판에 파인애플 추가 맞죠?
2: 네, 버섯은 빼주세요. 아셨죠?
1: 알겠어요.
2: 혹시 버섯이 들어가 있으면 가만 안...
1: 네, 알아요.
3: 여기 피자에 버섯을 넣을까?
4: 루이언, 이거 팬은 뭐 할까?
1: 피자 배달 자동차를 고쳐줬으면 좋겠어. 자동차만 고치면 돼.
4: 알았어.
1: 다 됐다. 아우. 여기 피자 왔어요.
2: 아, 좋아요. 여기 돈 있어요. 우와, 파인애플 추가. 아, 잠깐 기다려요. 이것들은 뭐죠?
3: 버섯 맛있게 드세요.
2: 어? 아우, 이럴 줄 알았어.
4: 또 하자.
1: 좋아요, 주문 감사합니다. 이럴수가. 손님이 피자 10판을 주문했어.
3: 10개?
1: 손님이 피자 파티를 열 거라고 했어. 피자 만들어 볼까?
3: 알았어. 빙고가 시작할게.
1: 자동차 잘 고치고 있어?
4: 여기 이걸 달았는데 자동차를 빠르게 해줄 거야.
1: 오, 와우. 정말 잘 고친 것 같아.
4: 고마워.
1: 잘했어. 마늘빵 만들러 갈게.
2: 여기 얘들아, 배터리 충전 끝났어. 다시 타고 놀아.
1: 어우, 감사합니다.
4: 이제 블루이 언니가 운전할 차례야.
1: 맞아. 근데...
2: 자동차 열쇠를 주머니에 넣어도 돼. 시동 걸 때는...
5: 스트라이프, 자동차 얘기는 이제 그만.
1: 피자 도착했습니다.
6: 좋아요.
1: 한 판만 왔어요. 이탈리아 어땠어요?
6: 좋았지. 여기 있어요.
1: 맛있게 드세요.
6: 고마워요.
1: 금방 다시 올게요.
6: 이런... 이제 새 자동차가 필요한 것 같아, 블루이.
1: 안 돼요. 이건 2살 때부터 타던 거라고요. 뚝뚝뚝. 여보세요? 도와줘요.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4: 달려가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고치러 왔어요.
6: 세상에나. 엄청 빠른데?
4: 고쳤다.
1: 다 됐습니다. 새 것 같아요.
6: 좋아. 아침은 됐고, 이제 저녁까지 준비해둘까?
3: 엄마, 빙고 하트 머리띠가 안 보여요.
6: 머리 위에 있는데.
3: 오!
7: 저기 여보, 여기 사인 좀 해줘.
6: 알았어.
7: 그럼 출발할까, 빙고?
1: 엄마!
6: 마주 전화네. 잠깐만, 블루이. 일이야.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서랍은 살펴보셨어요? 제니가 왜 스테이플러를 훔쳤겠어요? 여기. 뭐 필요한 거 있어?
1: 운전놀이 같이 하실 수 있어요?
6: 블루이, 엄마 지금은 바빠. 나중에 하면 안 될까?
1: 네, 괜찮아요.
6: 아니요, 제니가 싫어하긴 왜 싫어해요. 미안해, 블루이. 엄마도 할 일이 있는데 항상 같이 놀아줄 순 없어. 괜찮지?
1: 괜찮아요, 저 이해해요.
6: 저기, 마지? 우선 종이 집게를 사용해보시고 5분 있다가 전화하세요. 블루이, 5분 동안 우리 운전놀이 같이 할까?
1: 정말이요?
6: 그럼 정말이지.
1: 만세!
6: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운전놀이.
1: 차 문 열고, 차 문 닫고, 쾅! 안전벨트 찰칵! 시동 걸고, 2분!
6: 좋아, 이건 정지고 이건 출발이야.
1: 출발!
6: 붕! 달려가요. 오, 과속 방지턱! 천천히 가. 덜컥! 덜컥! 비가 오는데?
1: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6: 아니.
1: 알겠어요. 와이퍼를 지금 작동시킬게요.
6: 쓱싹.
1: 빨간불이네. 파란불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아직 빨간불.
6: 쓱싹. 라디오를 틀어보는 건 어때?
1: 네.
8: 이 곡은 초기 바로크 시대의 작품입니다. 그럼 멘델스도를 만나보시죠.
6: 네네,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B17 브레키 그룹, 바쇼, 블리핏, 더스티, 그리고 저, 헤이입니다. 다음 곡은
1: 파란불!
6: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어?
1: 아니요, 그냥 운전하고 싶어요. 안녕!
6: 알았어. 운전을 해요. 운전을 해요. 마지 전화. 운전놀이 잘했지?
1: 네, 고마워요, 엄마.
6: 미안해, 블루이. 엄마가 운전놀이를 잘 못해서.
1: 괜찮아요. 에고서랑 차 마시는 놀이 할게요.
6: 그냥 계속해서 운전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걸 더 잘하는 것 같아. 엄마가 잘하는 거 있잖아.

0: 알고 있지?
1: 알아요. 엄마 잠깐요.
0: 어?
1: 애꺼 저한테 차 마시고 싶은지 물어봐요.
0: 어, 알았어. 차 마시고 싶어요, 애거사?
2: 네, 좋아요.
0: 여기 있어요.
1: 우유도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0: 우유도 필요하세요, 애거사?
2: 아니요.
0: 어, 알겠어요.
2: 그건 흰 우유잖아요. 전 아몬드 우유 주세요.
0: 어, 미안해요, 애거사. 아몬드 우유는 없는데.
2: 그럼 사 오세요.
0: 어, 이런.
1: 가게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0: 운전해서 가는 건 어때?
1: 좋아요.
0: 어, 맞지? 정확히 5분 후에 다시 전화할게요. 알았죠? 약속해요. 끊어요.
2: 5분 안으로 아몬드 우유를 꼭 사오셔야 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면 제가,
0: 뭘 할 건데요?
2: 커튼을 망가뜨릴 거예요.
0: 빨리 블루이, 차에 어서 타!
1: 알았어요.
0: 5분 알람 맞춰놓을게.
1: 안전벨트 깔까?
0: 기억해. 이건 정지고 이건 출발이야. 과속방지 턱! 천천히 블루이!
1: 시간이 없어요! 꿍!
0: 덜컥, 덜컥! 조심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르막길이야! 높게 올라갈 거야. 더 높이, 더 높이! 이제 내리막길로 간다! 어? 비가 오는데?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앞이 안 보여.
1: 와이퍼를 계속 켜놓으면 돼요.
0: 득삭, 득삭, 득삭.
1: 이제 보여요?
0: 저기 가게가 있어.
1: 주차장을 찾아볼게요.
0: 3분 안에 찾아야 해.
1: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해도 되나요?
0: 아니.
1: 알겠어요!
0: 어, 안 돼. 가게가 문을 닫았어.
1: 걱정하지 마세요.
0: 와! 가게 문을 부수려고?
1: 네.
0: 그렇게 하면 안 돼.
1: 이미 늦었어요. 와!
3: 쭉싹.
1: 가게 아니에요.
0: 어서 아몬드 우유 가져와.
1: 알았어요.
0: 그리고 계산은 꼭 해야 해.
1: 네, 엄마. 바닥에 돈을 두고 갈게요. 오! 가게 주인인 것 같아요. 근데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0: 그래. 차를 타고 가게에 들어갔잖니.
1: 애버사가 커튼을 망가뜨리 순 없어요.
0: 오! 오고 있어. 차 어서 타, 어서 타.
1: 아!
0: 나중에 애고사에게 지금 일어난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 같네. 빨리 달려.
1: 따라오고 있어요.
0: 어서 따돌려야 해. 애고사가 커튼을 망가뜨리기 겨우 1분 전이란 말이야. 속도감 있는 음악 좀 틀어봐.
1: 네, 좋아요.
0: 로봇입니다. 바퀴 두 개로 가고 있네. 중심 잡아, 중심 잡아.
1: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0: 그럼 저 차 유리창에 우유를 뿌려.
1: 애고사 우유예요.
0: 이런, 애고사가 진짜 커튼 망가뜨릴 것 같아.
1: 그럴 거예요, 정말로요.
0: 알았어, 그럼 차 마실 만큼만 남겨둬.
1: 좋아요.
0: 이제 안 따라오는데? 잘했어, 블루이.
1: 만세!
0: 빨리, 30초밖에 안 남았어.
1: 안 돼.
0: 그거 밀리네.
1: 걱정 마세요. 짠, 비행 모드.
0: 이렇게 비행 모드로 계속 날아갈 거니?
1: 네! 오! 다들 모두 안녕! 알람이에요! 시간이 없어!
0: 오! 착륙했어! 서둘러! 안전벨트!
1: 오! 됐다! 애고사, 우주 왔어요! 우리가, 안 돼!
0: 왜 그래?
1: 애고사가 커튼을 망가뜨렸어요!
2: 할 거라고 그랬죠!
0: 커튼 고치는 거 도와줄까?
1: 아니요, 엄마는 전화하세요. 괜찮아요.
0: 고마워, 블루이.
4: 좋아, 이것부터 해결할까?
1: 아침 감사해요.
5: 잠깐, 접시는 식기 세척기에 먹고 나면 스스로 치워야 돼요.
1: 왜요?
5: 아빠가 말했으니까.
1: 왜 맨날 우리가 아빠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5: 왜냐면 아빠가 크니까.
1: 안 돼!
6: 마음에 안 들어요.
5: 아,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을걸?
1: 빙고, 좋은 생각이 있어.
5: 다 먹은 그릇은 식기 세척기에 넣는 게 좋을걸.
1: 그래요? 아빠 안녕. 새 친구가 왔어요, 티나.
5: 누구?
1: 티나, 새로운 친구예요. 눈에 안 보여요.
5: 알았어. 만나서 반가워요, 티나.
1: 거긴 무릎이에요. 티나는 커요.
5: 얼마나 커?
1: 아빠 등에 타, 티나.
5: 뭐? 와! 미쳤다!
1: 아빠보다 커요.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티나.
5: 아우, 저리 떨어져, 티나.
6: 티나는 우리가 말하는 것만 듣는다고요.
5: 아우, 떨어지라고 해줄래?
1: 네, 그게 말이죠. 접시를 아빠가 대신 치워주시면요.
5: 뭐? 말도 안 돼.
1: 좋아요, 그럼.
5: 기나 저리 가. 좋아, 아빠가 할게.
1: 만세! 이제 떨어져도 돼, 티나.
5: 이제 덤벼봐, 티나.
1: 뭐예요?
6: 비겁해.
1: 아빠 발을 밟아, 티나.
5: 아우.
6: 이제 아빠 엉덩이를 쳐.
5: 뭐? 아, 티나.
1: 근데 이래도 다시 싸우실 거예요?
5: 아니.
3: 자, 얘들아, 올라가서 목욕하자.
1: 아니요, 우리 목욕하기 싫어요. 됐어요.
3: 어우, 진짜야?
1: 네.
6: 네, 지금 도망가세요.
3: 엄마가 3초 시간 줄게. 하나.
1: 티나.
3: 둘. 티나가 누구야?
5: 티나는 아주 사랑스러운 친구라는데 눈에 안 보여.
1: 엄마를 데려가죠.
3: 셋. 오! 오! 아! 오! 뭐지? 잠깐. 오! 나타내줘.
6: 블루이 언니, 이제부터는 엄마랑 아빠가 시키는 거 다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1: 응, 그거 말고 또 있어. 아빠.
5: 뭘 시키려고?
1: 여기 치마 입고 춤춰주세요. 잘 부탁드려요.
5: 뭐? 말도 안 돼.
1: 티나.
5: 아, 알았어.
1: 엄마, 아빠는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말이 들어야 해요.
6: 와!
3: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1: 아, 집사?
5: 네, 블루이. 아니, 네, 블루이 주인님.
1: 저기 떨어진 팝콘을 주워서 나한테 가져다 주시겠어?
5: 알겠습니다.
1: 팝콘을 내 입안에 잘 넣어주시오.
5: 네, 블루이 주인님.
1: 씹을 수 있게. 아. 화장실.
3: 네, 빙고 주인님.
1: 이제 물러가시오.
5: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 빨리 말하세요.
5: 저기 블루이 주인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주세요. 주인님을 위해서라도 동물처럼 지내시면 안 돼요.
1: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티나가 있으니까요. 안 돼, 저리 가, 파리. 저리 가. 왜 파리가 이렇게 많은 거지?
5: 왜냐면 잼 샌드위치 절반을 방금 드셨잖아요.
1: 어? 나머지 절반은 어딨어요?
5: 목욕하셔야 해요.
1: 절대! 오, 파리! 아!
3: 빙고, 이리 돌아와.
6: 티나, 도와줘. 오! 오!
2: 티나, 저리 비켜.
1: 무슨 일이야?
6: 화장실에 갔는데 엄마가 빙고 손을 억지로 씻으라고 하셨어.
1: 어, 빙고, 손을 안 씻었다고?
6: 아니, 잠깐만. 어, 저리 가! 어,
1: 나머지 절반이네. 나 만지지 마. 화장실 손이잖아.
6: 아! 저리 가, 파리!
2: 좀 저리 가, 디나.
5: 지금이 기회야, 밴디트.
2: 저리 가!
5: 여기, 디나!
3: 내가 잡았어, 잡았어!
5: 계속 잡고 있어!
1: 안 돼, 디나 놔주세요!
3: 다리를 잡아!
5: 잡고 있어! 다리 힘이 말처럼 세!
1: 빙고, 화장실 손 가져와!
6: 화장실 손!
5: 저리로 가! 꼬마 구리구리야!
3: 어우, 티나 냄새가 왜 이렇게 고약해?
5: 빨리 어서 바깥으로 데리고 가자!
3: 가! 몸이 너무 무거워!
5: 왜 이렇게 무거워?
3: 잔에 넣어줘!
5: 못 본 척 해줘요!
1: 티나, 부스를 보여줘!
5: 이제 조심해! 어, 티나, 잠깐만 좋게 말로 하자고!
1: 아빠 잡아!
5: 그만해.
3: 알았어, 알았어. 우리가 졌어. 졌어요.
1: 만세! 하이파이브! 오, 빙고!
5: 아, 티나, 미안해. 근데 넌 냄새나.
3: 어, 티나 마지막으로 목욕한 게 언제지?
1: 티나는 목욕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우리도 목욕 안 할 거예요.
3: 잠깐 있어봐. 이거 누구 이빨이지?
5: 엄청 큰데?
3: 이거 티나 거니?
1: 네, 맞아요.
3: 여기도 봐. 하나 더 떨어졌네?
1: 근데 이빨이 왜 떨어졌어요?
3: 티나, 마지막으로 치카치카 한 게 언제지?
1: 티난 치카치카 절대 안 해요.
3: 이를 안 닦아서 떨어진 거야.
1: 어.
3: 얘들아, 엄마 아빠가 목욕하자고 하거나 이를 닦거나 손 씻자고 할 땐 말이야.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1: 근데 아빠한테 왜냐고 물어보면 항상 이래요.
7: 왜냐면 내가 말했으니까.
6: 네, 아빠는 맨날 아빠가 우리보다 크니까 그랬어요.
3: 어, 정말이야?
5: 그럼 아빠도 엄마처럼 3초 주면 될까?
3: 어, 그래. 자, 아마 엄마 아빠가 바빠서 3초를 셀 수도 있어. 하지만 왜 해야 하는 건지 이제 알겠지?
1: 알겠어요, 엄마.
3: 이리 와.
6: 화장실선.
5: 티나, 이제는 놔줘도 될 것 같은데.
1: 아, 그래. 아빠 놔드려, 티나.
5: 어, 이제 우리 화해할까? 아, 이런, 악수를 하자고 그러는데.
1: 이건 샴푸라고 해, 티나.

0: 머리에서 좋은 냄새가 나. 이건 이렇게 뽀득뽀득하면서 등 뒤를 아래 위로 깨끗이 씻어주면 되는 거야.
1: 치카치카 하는 것도 잊지 마, 블루이.
0: 흠!
1: 아니, 블루이 주인님.
0: 그럴게요.
2: 힘든 하루였어.
3: 맞아요.
2: 버니야, 편안한 분위기 음악 틀어줘.
4: 알겠습니다.
5: 버니야, 메탈 음악 틀어줘.
4: 네, 메탈 음악을 틀게요.
2: 버니야, 그만해. 멈춰. 정지.
4: 알겠습니다.
2: 여기서 좀 나가줄래? 버니야, 편안한 분위기 음악 틀어줘.
3: 엄마, 좋아요.
5: 버니야, 메탈 음악 틀어줘.
3: 안 돼!
2: 보니야, 편안한. 야! 야! 야! 얘들아, 어서 잡아!
3: 네, 엄마. 준비됐지? 시작!
5: 보니야, 편안한 분위기 음악 틀어줘.
4: 알겠습니다.
5: 그만할래.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5: 뭐야? 짐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6: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 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5: 너 로밍은 했냐?
6: 당연하지.
5: 봐!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제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7: I'm injured. I'm injured.
5: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5: 어, 저파수인가?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려고.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어! 버스 온다!
8: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9: 전교 3등.
8: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9: 카세트 플레이어.
8: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9: 사실은 오늘로와의 H.O.T의 캔디.
8: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9: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8: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9: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8: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9: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8: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9: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8: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9: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8: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9: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8: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9: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8: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9: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8: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9: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초를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8: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9: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의 크로켓 대회는 역대 최고의 대회가 될 거야. 좋았어. 어디 보자. 크로켓 세트 됐고.

0: 현수막 됐고. 자, 이제 남은 건 지혜 장식품만 오면 돼. 아주 커다란 걸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1: 우와, 이 거대한 장식품 농부 맥맘이 보면 진짜 좋아하겠지? 빨리 보여줬으면 좋겠네. 그럼 농장으로 출발해볼까? 몸 좀 풀고 하면 되겠지. 자, 이거 정말

0: 안녕, 메카벨다.
1: 안녕하세요, 농구맥밥.
2: 아이고.
0: 그렇게는 공을 발로 차는 게 아니야, 메카쿠키 몬스터.
2: 저도 알아요. 근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크로케가 뭐죠?
0: 공으로 하는 경기인데 이 공을 나무망치로 쳐서 후프를 통과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2: 오, 나도 해보고 싶어요.
0: 같이 해. 오늘 대회를 위해서 만든 지혜 장식품이 올 때까지만 기다리자. 모두들 올 거야.
2: 지혜 소리 같은데? 나한테 멀리 볼 수 있는 장치가 있잖아. 굴러라, 눈동자. 오호, 지한테 문제가 생긴 것 같아.
3: 메카들, 출동하자. 제트!
2: 스프링 부츠!
4: 로커 장치!
5: 우와, 지! 이것들 정말 크네요. 근데 이게 뭐죠?
6: 이건 거대한 크로케 공이야. 농구 맥밤의 오늘 대회를 위해서 장식품으로 만들었어.
3: 우와, 이걸 직접 만든 거예요, 지?
6: 물론이지. 도움을 준 게 있긴 해. 바로 나의 뻥튀기 광선총. 아주 멋지지? 안 그래? 이건 일단 집어넣어야겠다. 맥범한테 약속한 대로 엄청 큰 장식품을 만든 건데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어. 동전까지 어떻게 옮기지?
5: 걱정 마요지. 우리 메카들이 도와주러 왔잖아요.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3: 계획하고?
5: 시험하고?
2: 해결한다! 이야!
3: 이것들을 어떻게 옮기면 좋을까?
5: 메카엘모한테 좋은 생각 있어. 다 같이 한 번에 들어보자.
2: 안 되겠어. 들은 건 불가능해.
6: 그럼 모형을 보고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만들려고 한 거거든.
2: 오, 이건 아주 작네. 그래서 들기도 쉽고 그냥 이걸로 장식하면 되겠다. 좋아, 문제 해결.
3: 에이, 쿠키, 도로 가져와. 저기 봐, 크로케 공이 굴러갔어.
5: 완전히 둥근 모양이라서 굴러간 거야. 굴하고 넣어야지.
2: 오, 봐봐. 저 거대한 크로케 공들도 다 둥근 모양이야. 참고해.
3: 그럼 저것들도 굴러가지 않을까?
5: 시험해보자.

0: 그래도 조금은 움직였어. 그래, 느려도 꾸준하게. 엄청 느리지만 끈기 있게 계속하고 있어.
1: 으악! 부르기 시작했어!
2: 으악! 아, 언덕을 굴러내려가고 있어. 언덕을 굴러내려가고 있잖아!
3: 어, 안녕, 농부 맥밤. 오늘 크로켓 대회 준비는 다 됐어?
4: 물론이지.
3: 어, 우와!
4: 고마워. 그동안 연습 많이 했거든. 어, 이런.
1: 우와, 평평한 바닥에서는 조금 움직이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0: 언덕에선 아주 쉽게 굴러내려가래.
5: 중력 덕분에 아래쪽으로는 쉽게 굴러내려가는 건가 봐.
2: 메카이머, 궁금한 게, 그럼 다른 공들도 언덕을 쉽게 굴러내려갈까요?
5: 시험해보지 뭐.
1: 좋아요.

0: 잘 굴러간다.
1: 너도 그렇게 좋아할 거야, 이지. 아주 재밌고 공도 네 맘에 드는 걸로 고를 수 있거든.
2: 전 저걸로 하고 싶어요.
3: 아, 두 개는 보냈고
4: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0: 평평한 바닥은 너무 힘들어. 하지만 언덕에선 아주 쉽게 내려갔지.
4: 내려보냈어.
0: 하하, 성공! 우리가 해냈어!
3: 거의 다 됐어. 농장까지 조금만 더 굴려보내면 돼.
0: 우리가 해낸 게 아니었네.
2: 하지만 우린 해낼 거야, 굿. 그럼 메카를 가보자. 언덕에서 내려보내는 건 아주 쉬웠는데 바닥이 평평하니까.
0: 그래, 그래, 우리도 알겠어. 메카앱이 훨씬 힘들어.
3: 아유,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어. 이러면 오늘 크로키 대회를 위해서 맥밤의 농장까지 옮길 방법이 없다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4: 대회라? 대회! 크로키 경기를 하면 되겠다.
2: 아, 재밌긴 하겠는데 일단 우리가 생각할 건 이 큰 공들을 농장까지 옮길 방법이야.
4: 그게 바로 맥클모가 말한 방법이야. 이 공들로 크로키 경기를 하자고.
2: 좋은 생각을 해낸 것 같네, 맥클모. 공들이 언덕에선 쉽게 굴러내려갔어. 하지만 평지에선 훨씬 더 많은 힘을 들여도 안 움직였지. 그러니까 훨씬 더 큰 힘을 써야만 해.
4: 이제 메카들이 저 커다란 공들로 크로키를 하려면 커다란 망치가 필요해. 메카이머가 가서 가져올게. 롤러장치! 뉴스타카! 안녕하세요, 농부 맥밤. 나무 망치 좀 빌릴 수 있어요?
5: 그럼.
4: 금방 장식품들 가져올게요. 뉴스타카!
0: 경기를 해보자.
2: 훨씬 큰 나무 망치가 있어야겠어.
3: 방금 누가 훨씬 큰 거 찾았어?
2: 예! 야호! 거졌어! 고마워야지. 네가 먼저 해, 메카 엘모.
0: 잊지 마.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우린 원래대로 작아진다는 거.
4: 여러분, 잠시만 비켜주세요. 고맙습니다.
3: 서둘러, 메카엘모.
0: 빨리 메카엘모.
4: 알았어. 그럼 간다.

0: 잘할 수 있어, 애비.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1: 이제 하나 남았어.
2: 쿠키 빨리. 여기 망치.
3: 알았어. 빨리 갔다. 어여. 아이코, 조준을 잘했어야 했는데. 근데 걱정 마, 이번에 잘할 테니까. 어, 이런. 망했다, 망치가 날아갔네. 하지만 이게 남아있지. 나와라, 망치소. 어, 아직 치지 못했는데. 스프링 구축. 엄청난 펀치 갑니다. 아.
2: 엄청 큰 크로켓 공을 언덕으로 내려보냈지. 그 다음 엄청 큰 나무 망치를 이용해서 훨씬 큰 힘으로 크로켓 대회가 열릴 농장까지 다시 공들을 보냈어.
4: 도와줘서 고마워. 근데 어떻게 해결한 거야?
2: 먼저 계획을 세웠어.

0: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1: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0: 또 누군가가 우릴 부른다.

0: 커피.
1: 슝, 슝, 슝. 잡아이지.
2: 잡았다.
3: 아주 좋아. 이제 이 새 건물은 완성됐습니다.
1: 신난다. 근데 전부 다 됐는지 확실히 한 번 더 확인하자. 초인종?
3: 됐어.
1: 벽시계?
3: 됐어.
1: 꼭대기에 커다란 구체?
3: 안 됐네. 그러니까
4: 건물이 완성 안 돼.

0: 리카빌더 출동 준비.
1: 오, 세상에 다행이야. 메카빌더잖아. 우리 문제가 생겼거든. 혹시 구체 찾는 걸 도와줄 수 있어?
2: 구체라? 구체? 구체 찾는 걸 도와달라고요?
3: 아직 안 보여?
2: 모르겠어. 구체가 뭔데?
1: 구체란 둥근 물체야, 공처럼. 모서리가 없이 둥근 물체. 새 건물을 위해서 아주 특별히 커다란 걸 준비했는데 그게 지금 없어졌어.
0: 아하! 혹시 이 커다란 상자 안에 있을까요? 겉에 공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요.
1: 맞아, 바로 그거야. 찾아냈네.
0: 우리가 해냈어.
3: 우리가 해냈다.
2: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어.
3: 근데 벌써? 우와, 오늘의 문제는 평소보다 빨리 해결됐네.
1: 어, 그럼 우리하고 인형밖에 놀이 할 수 있어?
0: 물론이지. 문제 해결했으니까. 그쵸, 빌리?
1: 그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 구체를 이 건물의 꼭대기에 올려놔야 하거든.
0: 꼭대기라면
3: 저 위요?
2: 엄청 높은데요?
1: 맞아. 그런데 이 건물이 완성된 걸 축하하기 위해서 모두들 와서 우리가 리본 커팅하는 걸 볼 거야. 그러니까 서둘러줄 수 있겠니?
3: 오, 이런. 저 커다란 구체를 저 높은 꼭대기에 올리라고? 아, 내 생각보다 오늘 문제가 어렵네. 아, 팀이 이지, 우리 같이 놀기로 한 건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난 뒤에 해야겠다. 어, 괜찮지?
0: 알았어, 메카 쿠키 몬스터.
3: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0: 계획하고?
2: 시험하고?
3: 해결한다! 이얍!
0: 자, 어떻게 하면 이 커다란 구체를 저 높은 건물 꼭대기에 올릴 수 있을까?
2: 맥카이비가 들고 날아서 가져가면 어떨까?
0: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제트기!
2: 들어봐!

0: 밀어지지가 않아. 이 커다란 부채 너무 무거워.
1: 우리가 밑에서 밀어주면 어떨까? 넌 또 위에서 들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0: 좋아. 세 명의 메카빌더가 한 명보다 낫겠지.
2: 해볼까?
1: 모두 준비.
0: 셋이 해도 안 되네.
2: 세 명의 메카빌더가 힘을 합쳐도

0: 들어서 위로 올릴 수 없다면 뭔가 도구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1: 어떤 도구가 있어야 저 큰 구체를 아래에서 위로 옮길까? 아, 생각을 해보자. 덤디덤덤덤. 아이고.
2: 잡았다. 아, 저 큰 구체를 투석기로 보내면 어떨까? 바로 이렇게.
1: 그래, 나도 그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 아, 근데 이 투석기는 아니야. 우리가 쓰기엔 너무 작잖아.
2: 아하, 그럼 우리가 새로 만들면 되지. 훨씬 더 크게. 바브, 건물 세우고 남은 자재 좀 쓸 수 있어요?
3: 물론이지, 뭐든지 마음대로 써.
0: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쪽을 아주 세게 쳐서 이 구체가 공중으로 튀어오르게 하는 거야.
1: 시험해보자. 조심해요. 영웅 지나갑니다. 아이고, 좀 뻣뻣하네. 내가 지금 쓸 건. 나와라, 망치손!
4: 실망스럽네.
1: 나도 내가 얼마나 센지 몰랐네.
2: 아, 이것도 소용없네. 이 구체 정말 너무 무거워.
0: 걱정 마, 우린 해결할 수 있어.
5: 메카빌더!
3: 잠깐만, 해결에 조금만 속도를 내줄 수 있을까? 이제 저 리본을 커팅하기로 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1: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그거 금방이란 뜻 맞지?
0: 그래, 아주 금방이란 얘기야.
2: 어서 구체를 꼭대기에 올려놔야 해. 근데 어떡하지? 잡아, 티미!
3: 잡았다! 우후!
2: 저거야! 티미, 그 장난감 좀 빌려줄래?
3: 메카들이 우리 장난감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잡아!
2: 티미의 장난감은 고무줄팔 두 개를 늘릴 수 있어. 그래서 당기는 만큼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나는 거야. 그 다음 장난감을 놓으면 이렇게 공중으로 튀어나가지.
1: 아하!
0: 티미, 이지, 빨리 가봐.
2: 알았어. 잡았다.
0: 와우.
1: 재밌고 쭉쭉 늘어나네.
2: 잘 봐. 뭔가 잘 늘어나는 끈을 당기면 그 끈은 튀어나갈 에너지를 잔뜩 품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저 구체를 잡고 있을 때 늘어나는 끈을 찾아서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을 때까지 당겼다가 그걸 놓으면 그 모여있던 에너지가 구체를 아주 멀리 튀어나가게 할 거야.
0: 그런데 그러려면 엄청나게 크고 엄청 잘 늘어나는 게 있어야 이 구체를 저 위로 보낼 수 있을 거야.
1: 아, 그게 나한테 지금 보이는 거라곤 저기 있는 커다란 고무밧줄밖에 없는데. 잠깐만! 우와!
2: 우와!
0: 우와!
1: 이 길고 잘 늘어나는 고무밧줄을 쓰면 되겠다.
2: 그래, 그럼 되겠어. 근데 이걸 충분히 당길 수 있을 만큼 우리한테 힘이 있을지 모르겠어.
0: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메카 자이언트!
2: 고 메카 비!
0: 고 메카 파워!
1: 고 메카 자이언트! 자, 규칙 잊지 마.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우린 원래대로 작아진다는 거.
2: 알았어, 메카들 발사 준비하자.
0: 멀리 떨어지세요, 여러분.
1: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아, 이 구체 너무 무겁네, 메카 자이언트에게도. 우와, 아, 힘들다. 자, 메카들 이제 늘려보자.
2: 이 정도면 됐을까?
1: 확인할 방법은 하나뿐이야.
0: 시험해보자.
1: 저런!
2: 늘어나는 파이! 서둘러야 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1: 가볍고!
3: 메카 쿠키 몬스터! 좀 더 높이 조준해야 해! 이렇게!
1: 그래, 좋은 생각이야. 좋아. 이번에는 줄을 더 높이 조준해보자. 너희 조금 더 높이 들 수 있어?
6: 까치발!
1: 좋은 시도인데 그걸로 부족할 것 같아.
2: 잠깐! 내 늘어나는 팔로 들면 더 높이 들 수

0: 좀 잘 됐나 볼게. 더 높이.
1: 아, 빨리.
0: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됐어.
2: 달려보네, 쿠키.
3: 오.
1: 브리티 빅시티의 고층 건물이 완성됐습니다. 예헤! 완성된 거 맞죠?
4: 그래, 맞아.
5: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완공을 기념할 곳은 바로
6: 브리티 빅시티의 고층 건물!
7: 색종이 조각 넣어라!
1: 좋아, 팀이. 이제 그 인형 나한테 던져봐.
2: 정말 멋졌어, 메카빌더.
8: 어떻게 했는지 말해줘.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7: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1: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7: 또 누군가가 우릴 부린다.
1: 출동할 시간이야!
7: 예!

0: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1: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2: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3: 어쩌라고?
2: 이번 일이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3: 우리가 심폐소생술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2: 야! 야!
1: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3: 덕분에 살았다, 야.
2: 밥 한 번 사.

0: 아이 빨리 와. 오늘은 누구 할까? 찾아보자. 어? 엘리자베스 1세? 어느 나라 왕이지?
1: 아이 해보면 되지.
0: 좋아.
2: 지금은 국가와 결혼했다.
3: 시간을 달리는 엘리자베스 1세 이야기. 1588년
4: 에스파냐 함선이 나타났습니다. 폐하께 빨리 알려야 합니다.
5: 폐하!
6: 방금 전까지 난리가 났었는데 이건 또 무슨 난리야?
7: 그러니까요. 여긴 어디지?
4: 니들은 또 누구야?
8: 안녕하세요. 저는 기리기리 영길이고요.
1: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9: 시간?
1: 네, 이제 게임이 시작될 건데요. 이 말이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8: 원래 시대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9: Really?

0: 네, 리얼리 정말입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1: 네, 도전!
0: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 내가 먼저. 우와, 11!
2: 우와, 진짜 많이 나왔다.
0: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3: 귀족들이야 힘이 세지면 뒤에서 음모나 꾸미고 왕권 다툼이나 하겠지.
0: 자, 잉글랜드의 두 번째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는 왕이 되면서 무엇을 강화하기 시작했을까요?
4: 강화? 그게 무슨 말이지?
5: 튼튼하게 한다는 얘기지.
4: 아,
3: 일단 내 얘기를 들어봐봐. 엘리자베스 1세 여왕님이 왕이 되시기 전에 잉글랜드에서는 11년 동안 왕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왕이 바뀔 때마다 왕이 믿는 종교와 다른 종교를 탄압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었지.
6: 아니, 전 여왕은 가톨릭, 이번 여왕은 잉글랜드 국교. 아, 왕이 바뀔 때마다 언제까지 떨어야 돼?
7: 우리만 죽어나겠지. 아우, 무서워 진짜.
3: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떨었지만 더 이상 종교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게 해야겠어. 엘리자베스 1세는 다른 종교인들을 탄압하지 않았어. 그리고
8: 배야, 에스파냐 대사가 뵙기를 청하옵니다.
3: 에스파냐?
9: 배야, 저희 펠리페 2세께서 청혼을 하셨습니다.
3: 25살의 왕위에 오른 여왕에게 유럽 여러 나라에서 청혼을 해왔지만 모두 거절했는데
10: 난 다음 일정이 바빠서 이만.
3: 그 중에서도 에스파냐 황제의 청혼을 거절한 건 위험한 일이기도 했어.
11: 대에스파냐 제국의 황제인 내가 가난한 잉글랜드의 여왕 따위와 결혼해 주려고 했는데 감히 거절을 해.
3: 거절을! 그랬어. 당시 잉글랜드는 유럽 변방의 작은 나라였고 에스파냐 제국은 유럽 최고의 강국이었지.
12: 백성들은 폐하께서 결혼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10: 여왕인 내가 결혼을 해서 에스파냐가 잉글랜드를 집어삼켜도 좋은가?
8: 그래도 폐하, 결혼을 하셔야 합니다.
10: 짐은 우리 잉글랜드가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더욱 강해지기를 바라네.
3: 이렇게 여왕인 자신이 결혼을 하면 잉글랜드에 불리할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 결혼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
8: 멋있어.
3: 그러면서 신분을 따지지 않고 인재들을 고루 썼는데.
13: 아니, 그 귀족도 아닌 젠틀이 따위를 국무 대신에 임명하고 외무 대신에 임명하고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8: 그러니까요. 그게 다 우리 귀족들을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3: 그래서 불만인가?
8: 아니요.
3: 왕이 당연히 능력 있는 자를 써야지.
14: 차라리 내가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3: 그건 귀족의 힘을 누르면서 왕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이기도 했어. 그리고 또!
8: 저 같은 젠틀이 출신이 외무대신이라 그런가 봅니다.
3: 귀족들이야 힘이 세지면 뒤에서 음모나 꾸미고 왕권 다툼이나 하겠지.
8: 그런데 배야, 무슨 일로 절 부르셨사옵니까?
3: 아, 자네가 그 비밀 첩보부대를 만들게.
8: 예?
3: 난 나라 안에 있는 수상한 일도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 잉글랜드에 대해 어떤 일을 꾸미는지도 다 알아야겠네. 비밀 첩보 부대를 만들어 나라 안팎으로부터
8: 왜들 이러는 것이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반역을 하려던 증거가 다 나왔어. 그리고 가.
14: 아닙니다. 저 나으리.
3: 잉글랜드와 왕위를 보호하면서 왕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
1: 아, 정답!
0: 엘리자베스 1세가 강화하려 했던 것은?
1: 왕의 권한!
0: 네, 정답 맞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나라를 안정시키는 한편 귀족의 힘을 누르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 했습니다.
5: 여왕이라서 왕위를 뺏으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0: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0: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 이번엔 제가 잘해.
0: 이야! 여섯 판!
2: 거의 다 왔다.
0: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가서 전해. 내가 아주 많이, 많이 화가 났다고. 1588년 잉글랜드에서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에스파냐에 무엇을 물리치며 해상 강국으로 도약을 하게 될까요?
3: 어? 에스파냐에 뭘 물리쳤지?
4: 저때 말이야. 에스파냐가 해상을 꽉 잡고 있었거든.
5: 근데 우리 잉글랜드는 너무 가난해서 군사도 없고.
4: 그런데 잉글랜드 해적 드레이크가 에스파냐 왕실 배를 노략질한 일이 생긴 거야.
0: 뭐? 잉글랜드 해적이 우리 왕실의 배를 약탈했다고?
4: 이때 드레이크가 약탈한 보물은 잉글랜드가 1년에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았지. 그리고도 계속 에스파냐의 배를 약탈하니까.
0: 뭐? 또 약탈당했어? 더 이상은 못 참아. 가서 전해. 내가 아주 많이, 많이 화가 났다고. 그 해적놈을 처벌하라고!
4: 에스파냐의 황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엘리자베스 1세에게 항의를 했지만.
6: 프랜시스 드레이크, 그대를
7: 남작에 봉하노라.
3: 중소에 가야겠습니다.
4: 오히려 엘리자베스 1세는 드레이크에게 기사자기를 주기까지 한 거야. 그러다가 잉글랜드에서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었던 메리 스튜어트가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는 일이 생기고.
0: 뭐? 가톨릭 교도인 여왕을 죽였다고? 그렇다면 같은 가톨릭 국가인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잉글랜드를 가져와야겠어. 무적 함대를 모두 모아라. 잉글랜드와 전쟁이다.
4: 예, 에스파냐의 황제는 이 일을 구실 삼아 잉글랜드와 전쟁을 일으킨 거야. 드디어 1588년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는 수많은 보병과 130척의 함선을 이끌고 잉글랜드로 향했어. 드디어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가 잉글랜드 앞바다에 도착했고 엘리자베스 1세는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지.
6: 충성스런 백성들이여, 저 에스파냐의 함포 소리가 들리는가? 난 여자이지만 국왕의 심장을 가졌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4: 이때 엘리자베스 1세는 해적이었던 드레이크를 부제독으로 임명했어. 그렇게 바다에서 두 나라의 함선이 만나게 되는데 수많은 전투를 해온 에스파냐의 함대들이 일사불란하게 공격을 해오자 잉글랜드의 군사들이 당황을 했어.
8: 절에서 무적 함대라고 하는구나.
3: 당황하지 말고 어서 대포를 쏴라! 네.
6: 쏴라!
3: 쉬지 말고 공격해라!
4: 당황한 건 에스파냐 군도 마찬가지였어.
8: 뭐야? 어떻게 저렇게 빨리 쏘는 거지? 얘들아, 어떻게 된 거야?
4: 그렇지. 엘리자베스 1세는 전쟁 전에 1시간에 한 번 쏠 수 있는 에스파냐의 청동대포 대신 빠르게 여러 발 쏠 수 있는 주철대포를 만들게 했지.
8: 얘들아, 이미 대포를 안 실었어. 네!
4: 그렇게 3일간의 전투가 끝나고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가 칼레 가까이에 도착해 정박했을 때였어. 잉글랜드 근처의 바람과 바닷물의 흐름을 잘 알았던 드레이크는 작전을 하나 실행하기로 하지.
3: 바람도 바닷물도 다 에스파냐 함대가 있는 쪽으로 흘러가는구나. 사람이 타지 않아도 화공선이 알아서 하겠어. 얘들아, 준비해!
8: 예! 네.
4: 그날 밤 화약을 설치한 화공선을 띄워보냈던 거야.

0: 뛰어라! 배를 띄워! 닭진 울리려면 시간이 걸리는데요? 아유, 물에 가면 끝장이야! 아주 끄어!
1: 화공선을 보고 놀란 에스파냐 군들은 우왕좌왕하며 전열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화공선에 놀라 흩어져버린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는 더 이상 무적 함대가 아니었던 거야. 이 해전이 바로 세계 3대 해전 중 하나인 칼레 해전이야. 이렇게 칼레 해전에서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물리친 잉글랜드는 새로운 해상 강국으로 떠올랐지.
2: 아, 정답! 잉글랜드는 에스파냐의 무엇을 물리쳐 해상 강국이 될까요?
3: 무적 함대!
2: 네, 정답입니다! 이 일로 유럽을 호령하던 에스파냐는 약해지고 잉글랜드는 해상 강국이 되며 점점 더 발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4: 레이디 퍼스트!
5: 어, 같이 가요!
6: 안녕하세요!
2: 네, 오늘 어땠나요?
6: 재밌었어요!
2: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7: 와, 왕건도 강화하고 무적 함대도 물리치고
6: 엘리자베스 1세 대단해요.
5: 영기라, 승환아, 어서 내려와 붕어빵 먹자.
6: 붕어빵 내가 먼저 가야지.
7: 아, 같이 가. 아, 같이 가.

0: 형아, 형아, 형아. 우리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게임 빨리 하자.
1: 오케이. 오늘은 누구 할까?
0: 어, 잠깐만. 한니발 장군? 성이 한씨인가? 야, 이거 외국 사람이잖아. 알아, 재밌으라고 한 얘기야.
1: 재밌지, 재밌다. 그러면 이 한씨 아저씨 한니발은 어떤 장군일까?
0: 빨리 알아보자.
1: 그래.
2: 아버지, 제가 아버지 못다 이룬 꿈을 꼭 이루겠습니다.
3: 시간을 달리는 한니발 장군 이야기. 기원전 218년.
2: 지금이다! 동역! 우와!
4: 아니, 우리 숲속에서 나왔는데 여긴 어디야?
5: 그러게. 어? 근데 애들은 누구야? 어?
4: 나도 모르지, 처음 봤는데. 니들 누구야?
6: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영기리고요.
7: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0: 시간?
1: 네, 저희가 게임을 해가지고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2: 오. 네, 맞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3: 네, 도전!
2: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4: 오늘은 내가 먼저.
2: 우와! 11칸! 이야!
5: 이야, 신기하다.
2: 우와!
1: 많이 갔다.
2: 주사위 천재!
4: 저희가 문제를 맞히잖아요. 그러면 보너스 이동도 있어요. 우와!
2: 브라보!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저게 뭐지? 너무 큰데?
2: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로마와의 2차 포에니 전쟁이 시작되기 전 등장시킨 비밀 부대는 어떤 부대일까요?
4: 어? 2차 포에니 전쟁? 그럼 1차 전쟁도 있었어요?
6: 그럼 있었지.
1: 근데 카르타고는 어느 나라지?
7: 아, 하나도 모르는구나. 일단 우리 카르타고는 알파벳을 만든 페니키아인들이 북아프리카에 세운 나라인데 지중해를 통한 구역으로 부유한 나라였어. 그래서 지중해 맞은편에 있던 로마가 항상 탐을 냈지.
2: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시칠리아 섬을 가져와야 우리 로마도 포에니처럼 부자 나라가 될 텐데.
7: 이렇게 로마 사람들은 우리 카르타고를 포에니라고 불렀는데 포에니는 페니키아 사람이란 뜻이야.
6: 그럼 가져오죠. 우린 강한 로마 군단 있지 않습니까?
7: 암튼 그렇게 해서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의 섬들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 바로 1차 포에니 전쟁이야. 이 전쟁에서 우리 카르타고가 지면서 서지중해의 섬들을 로마에게 빼앗기고 지중해 해상권도 잃게 됐지. 그 뒤 카르타고의 하밀카르 바르카 장군은 이베리아 반도에 새 식민지를 만들고 로마에게 복수할 준비를 해.
8: 하니발, 꼭 잊지 말거라. 로마가 우리 영토를 가져갔다는 것이.
9: 네, 아버지. 로마에게 꼭 복수하겠습니다.
8: 그래, 그래. 이제 전투 훈련해야지.
7: 네. 시작하자. 하밀카르는 아들 한니발을 훌륭한 장군으로 키우기 위해 훈련을 시켰지. 그런데
8: 돌격하라!
7: 하밀카르가 이베리아의 원주민들과 전투를 하다 그만 전사를 하는데.
9: 아버지, 제가 아버지 못다 이룬 꿈을 꼭 이루겠습니다.
7: 그리고 하니발 장군은 8년 동안 힘을 기른 뒤 로마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먼저 로마의 동맹국 사군톰부터 점령하기로 하지.
9: 로마의 동맹국부터 점령해야 로마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다.
10: 예.
9: 누구야?
7: 그리고 사군톰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한니발 장군이 비밀 부대를 준비했는데. 그것은 바로 코끼리 부대였지.
5: 저거 뭐지?
7: 한니발 장군은 코끼리 부대의 위력을 로마와의 전쟁 전에 먼저 시험해봤던 거야. 사납게 돌진하는 코끼리들 때문에 사군톰의 군사들은 전멸했어.
2: 아, 정답! 한니발 장군이 2차 포에니 전쟁 전 준비한 비밀 부대는
3: 코끼리 부대!
2: 네, 정답 맞습니다. 예! 한니발 장군은 이 전쟁에서 코끼리의 위력을 확인하고 상대 군사들이 코끼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공포감을 느끼게 했다고 합니다. 우와.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은 들어가 볼까요?
0: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 내가 먼저. 어.
2: 네! 우와, 바삭한.
10: 좀 아쉽지만 보너스 이동이 있으니까
2: 많아요.
10: 가자.
0: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9: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몇 배나 많은 페르시아도도 이겼다. 너희 기병들이 잘 싸우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 돌격!
0: 한니발 장군이 로마에게 역사상 가장 큰 패배를 안겨준 전투는 어떤 전투일까요?
9: 우와, 한니발 장군이 로마를 이겨요?
10: 이겨. 아주 그냥 완전히 크게 이기는데 이 한니발 장군이 로마의 동맹국인 사군톰을 점령했다고 했잖아.
7: 그 뒤에 한니발 장군은 5만 명의 병사들과 37마리의 코끼리를 이끌고 내륙을 통해 로마로 가고 있었어.
6: 한니발이 로마로 온다고 합니다.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0: 한니발이 로마로 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바닷가 아니면 해안가. 우리는 그곳에 숨어 있다가 한니발이 지나가면 하나, 둘, 셋, 다 덮치면 끝!
2: 역시 집중 많으십니다.
7: 로마 사람들의 말처럼 로마로 갈 때 바다나 해안가로 가는 게 당연했지만 한니발 장군은 달랐지.
9: 난 여기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의 뒤를 친다.
2: 네? 코끼리 부대를 데리고 알프스 산맥을요?
7: 군사들이 깜짝 놀랐던 이유는 알프스 산맥은 엄청 높고 길이 험한 데다 겨울에는 눈 때문에 수많은 군대가 넘어가기 힘들기 때문이었어. 하지만 한니발 장군은 험난한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로 갔지.
2: 큰일 났습니다. 한니발이 알프스 산맥을 넘었대요.
0: 뭐요? 한니발이 어딜 넘어요?
2: 알프스 산맥을 넘었대요. 어떡하죠, 집정관님?
0: 어떡하긴요. 지금이라도 그쪽으로 군사를 보내야지.
7: 깜짝 놀란 로마는 군사를 보냈는데.
9: 우린 여기에 숨어있다가 로마 군대를 급습한다. 알겠나?
3: 네!
7: 한니발 장군은 로마 북부의 갈리아족과 연합해서 숲속에 숨어있었지.
6: 빨리 해치우고 로마로 돌아가자!
7: 아무것도 모르는 로마 군사들은 한니발 장군의 계획대로 계속 전진해서 오고 있었어. 그때!
9: 지금이다! 돌격!
6: 이게 무슨 소리지?
7: 코끼리 부대가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자 로마 군사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지.
6: 후퇴하라!
7: 로마 군들이 코끼리 때문에 정신없는 틈을 타서 장군의 군사들은 용맹하게 싸워서 로마군을 전멸시켜버린다. 그리고 2년 뒤 한니발 장군은 칸나이까지 내려가는데 로마는 더 이상 질 수 없다며 14만의 군대를 보내 한니발의 군대를 물리치기로 했어. 이때 한니발의 군사는 5만이었지.
9: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몇 배나 많은 페르시아군을 이겼다. 너희 기병들이 잘 싸우면 이길 수 있다.
7: 한니발 장군은 거대 제국 페르시아를 물리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전술을 연구해서 새로운 전술을 준비해온 거지. 기병들이 측면을 공격해 나가면 가운데 있던 보병들이 물러나는 척하면서 로마 군사들을 전진하게 해서 둥그런 주머니 모양으로 감싸고 공격을 했어. 결국 3면에서 공격하는 한니발 장군의 군사들을 이겨내지 못한 로마군은 갇히게 되고
9: 기병들은 테러를 막아라!
7: 기병들이 돌아와 뒤를 감싸면서 사방에서 공격을 하는 바람에 로마군들이 완전히 전멸을 하게 되지. 한니발 장군의 뛰어난 전술로

0: 역사상 가장 큰 패배를 안겨준 이 전투가 바로 칸나의 전투야.
1: 아, 정답!
2: 네, 한니발 장군이 로마에게 가장 큰 패배를 안겨준 전투는
1: 칸나의 전투!
2: 정답입니다! 예! 한니발 장군은 전략과 전술의 아버지라고도 하는데요. 칸나의 전투 때 사용한 전술은 지금도 전 세계 군사학교에서 배울 정도로 뛰어난 전술이라고 합니다. 나폴레옹 장군도 한니발을 본따 알프스 산맥을 넘어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다고 합니다.
0: 저때 한니발 장군이 얼마나 잘 싸웠냐면은 로마에서 아이들이 올 때 한니발 장군 온다? 그럼 아이들이 울음을 뚝 그쳐.
2: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0: 어디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니들이 먼저 나가려고 그래.
3: 내가 네 상관이다.
0: 아저씨. 난 위아래가 없지.
4: 안녕하세요.
2: 오늘 어땠나요?
4: 재밌었어요.
2: 아, 여기서 잠깐 상식. 한니발의 성은 바르카인데요.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지금의 에스파냐의 바르셀로나는 바르카의 도시란 뜻이에요. 오. 네,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5: 와, 코끼리를 타고 그 높은 알프스 산을 넘다니 진짜 멋있지?
6: 그러니까 전술도 뛰어나고 한니발 진짜 멋진 것 같아.
7: 용기라 승환아, 피자 먹자, 얼른 내려와.
0: 피자! 내가 오자. 아, 형아, 같이 가. 같이 가, 형아. 아이, 같이 가.

0: 아니, 우리 또 날씨도 좋은데.
1: 그러니까.
0: 한번 또 놀아줘야죠.
1: 그러니까. 우리 네, 놀러 나왔습니다. 네. 우리 일단 이 젊음 즐기지 뭐.
0: 그래, 구경 한번 해보자.
1: 갑시다.
2: 서로 이제 원하는 코디를 막.
0: 그니까,
3: 괜찮은데?
0: 야, 소리 들린다, 노래 소리. 랩한다.
2: 랩하네.
1: 와우.
3: 아, 나 벌써 여기 댄스 댄스.
2: 언니, 절로 갈래 그냥?
0: 야, 너무 좋다.
3: 누가 내가 저 사람 옆에 세워줄까?
2: 옆에 세우자.
4: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세 사람 뮤지컬 가자.
1: 가을은 음악과 낭만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음악과 낭만 어딥니까? 홍대 아닙니까? 갈 수밖에 없었다.

0: 마음에 미소가 없어요.
1: 약간 동물로 그려주면 안 돼요, 애들?
0: 아, 사람 말고?
1: 아니, 그러니까 약간 담비, 고양이, 토끼 이런 식으로.
0: 지금 열심히 그리고 계셨나?
2: 아, 근데 생각보다 진짜 빨리 끝나. 나 끝났어.
1: 끝났어요?
3: 벌써?
2: 어, 나 끝났어.
3: 이 정도면 그냥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0: 어, 저 말하는 거 봐라.
1: 실력. 아,
0: 실력. 저 남자애가 말했어요. 저는 콧날 높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4: 네, 이미 그렸어요.
2: 그냥 사실 그대로 그려주세요. 막 실사로.
5: 저희 됐어요?
2: 네.
5: 아, 됐어요? 우와, 저 너무 빠른 거 아니었어요?
2: 어, 됐어.
0: 아, 저는 너무 빨리 그리셔가지고 너무 하세요.
1: 아, 이제 너 그린대.
6: 웃어보지.
1: 아, 웃어줘.
2: 그러네.
1: 아니, 홍윤아, 너도 이렇게 약간 딱딱하게 있었어?
4: 지금 제일 모자라는
2: 웃었어. 어, 약간 딱딱하게 웃었어.
0: 내가?
2: 어.
0: 웃게 보이네. 아.
1: 웃어보세요.
6: 내가 힘든 게 많아.
1: 우리 막내.
4: 아,
1: 네, 막내요. 아, 이제 머리만 칠하면 끝난대.
0: 진짜?
4: 게임 다 됐습니다.
1: 자라라! 어머, 어머, 어머, 귀엽다!
0: 아, 진짜!
3: 아니, 근데 묘하게 좀 느낌이 있다.
5: 야, 너 너무 잘한다!
1: 우와, 대박이야!
2: 어, 일단 저. 일단 나.
1: 저는 헤어스타일을 좀 살렸대요.
2: 아니 근데 생각보다 엄청 빨리 끝난다. 그치?
1: 어어. 사진 찍는 것보다 더 빨리 끝나는 거
2: 그러니까. 얘들아 근데 이게 특징이 잘 살렸어? 네. 어, 완전 잘 하는 것 같은데?
3: 왜 이렇게 생겼어?
0: 근데 너 그렇게 생겼어.
3: 약간 이렇게 된 거야.
7: 생각보다는 홍유하고 저한테는 좀 아닌 것 같고 누나들이 이게 만족한다면 저희도 만족합니다.
3: 근데 확실히 여기 사람들 보니까 혜수연이 옷차림이 자체가 벌써부터 다 달라.
1: 어, 달라?
0: 아, 그래?
2: 오빠! 어, 뭐야? 나 이거 사줘.
0: 국민 여러분, 이런 친구 꼭 사귀지 마세요. 다른 친구 사귀세요.
3: 자, 여기 가방에다가
1: 여기. 와, 홍윤아, 이런 거 하나 사서 우리 자주 놀러 다니니까.
0: 아.
1: 이런 우리 회비
2: 파우치 파우치. 아, 어, 이런 와펜들도 있네.
3: 아, 진짜 여기 많다.
1: 야, 우리 하자 그러면 세비고.
2: 우와, 만들자.
1: 그러면은 어. 가방이 낫지 않을까?
2: 사실 가방이 낫지.
0: 우리 그럼 누나 말대로 진짜 그거나 할까? 돈가방?
2: 저만한 사이즈 어때?
0: 야, 에코백은 돈이 안 들어가. 그 아래 거가 돈 들어가겠다요.
1: 그러면 크로스 되는 거 없냐? 크로스 할 수 있는.
0: 그럼 누나가 아까 처음 고른 거 저게 딱이야. 아까 누나 뭔지 알지? 어 그거.
2: 바꿔.
3: 이런 거?
2: 어, 거기는 와.
0: 이거 아까 정인 누나가 잡았던 건데 이게 딱이야. 여기.
1: 여기
2: 가지고 하자.
0: 와.
2: 각자 약간
1: 하나씩 고를까?
2: 아이덴티티가 드러나는 걸 하나씩
0: 그래. 좋아.
1: 아, 좀 더 힙한 거 하면 안 돼?
0: 야, 뭘 거? 아, 그래 너 거니까 뭐.
2: 아니야, 아니야.
3: 이거 어때?
0: 슬프니까.
3: 이거 네. 약간 세미 거.
2: 네. 아, 나는 그냥 여기다가 바로 그냥 내가 고른 거 놨어.
0: 네.
1: 나는 네 사람을 골라봤어.
2: 네 사람? 오케이.
0: 아, 우리 넷을?
2: 귀엽다, 귀엽다.
0: 누가 뭐예요?
1: 제일 잘 보는
3: 거. 역시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르다.
0: 좋아요.
3: 아름답다라는 게.
1: 그래. 이거는 홍윤이. 이건 재웅이야. 약간 귀여우니까. 탐탁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잘 고르지 않았나요, 나를?
2: 아니 근데 우리에 다 들어가 있어. 우리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
0: 아 우리 찍고 찍히니까.
2: 찍히니까. 내가 비행기 하나 넣었어.
1: 어 비행기 좋아.
2: 어 비행기 하나 넣고 그리고 홍윤이 오빠가 프렌즈라는.
1: 아 프렌즈.
2: 어 그리고 재웅이가 태극기를 그냥.
1: 아 태극기.
2: 제가 그래도 항상 세비고의 리더를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씩 올라와. 그렇다면 다 여기다가 이렇게 할 거야.
3: 아 근데 벌써 기대가 된다.
1: 어.
3: 생각했을 때 오래 걸린 줄 알았는데.
1: 바로바로 되니까
2: 2분밖에 안 걸린대.
1: 2분?
2: 응.
3: 근데 숨 막힌다.
2: 아, 프레스로 누르네.
1: 우와, 우와, 우와, 우와.
2: 3,
0: 2,
2: 2,
0: 2,
2: 2,
0: 1,
2: 1.
0: 와우.
2: 와우.
0: 됐나요?
2: 완성.
0: 와우.
2: 감사합니다.
3: 카메라 한번 보여.
0: 네네네. 누나 들어봐.
1: 우와, 짜잔. 예쁘지, 얘들아.
0: 짜잔.
3: 근데 여기 모델 한 명 좀 필요한데.
0: 모델?
1: 모델 한 번 매봐, 그러면.
2: 빼빠가 매봐.
3: 와.
1: 따다다다다다.
0: 세비고의 모든 용돈들아, 내게 오라.
1: 우리 용돈 가봐.
3: 10점, 10점 만점에 1점입니다.
0: 이것도, 아. 이것도 돈 많이 넣게 생겼네. 드인으로 할 게 진짜 많이 있구나. 작은 샵 하나에도 몇백 개가 그렇게 널려 있으니까. 그래서 고르는 재미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2: 야, 아니 아직까지 신나?
0: 아니 홍대가 이 재미지.

0: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1: 뭐가 있어요?
2: 메이드 카페!
0: 네. 저희가 준비한 거는
1: 오락실?
0: 방탈출입니다.
2: 진짜로?
1: 미쳤다, 진짜로?
2: 저는 그 지령을 못 읽잖아요. 아, 완전 처음. 완전 처음이었죠.
3: 하늘 땅, 별 땅, 하나, 둘, 셋!
1: 오! 야! 아, 야! 아, 야! 천재가 만났다!
4: 아, 어차피 누나 어디야?
2: 어디? 아, 저기. 아, 근데 내가 처음이어가지고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4: 많이 보자. 이겨야 돼.
2: 우리 박씨 남매 힘을 보여주자.
4: 남매.
2: 오빠 갈 수 있어?
1: 자, 시작부터 이게 탈출이 안 되는데요. 일단 들어가면은 이거 큰일 났습니다. 가자.
4: 예. 계단이 좀 높고.
2: 아, 계단.
4: 괜찮겠어? 어,
2: 저기 잡고 갈게. 핸들에. 오, 핸들을 잡고 간다고 했는데 팔을 내어주는 우리 재웅이.
4: 오, 엄청 높다.
1: 4층이래, 비밀의 숲.
5: 이렇게 열어가지고 당겨주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1: 오, 베리어 프리.
4: 어, 네. 근데 어차피 시간 지나면 이제 게임 종료가 돼요.
5: 아, 예. 맞아요. 찾아주세요. 네. 지금 하시는 테마는 드림레일이랑 어비스 테마예요. 아,
1: 잠깐만, 네. 하나는 공포네. 어비스가 공포네요. 네.
5: 어비스가 공포고 하나는 감성입니다.
2: 아, 오, 우리 감성. 감성할래.
6: 아, 감성할래. 우리
2: 여기가 공포.
6: 가위바위보 하자. 아니, 나는 나 공포 나 좀 싫어요.
1: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 이겼어 우리.
6: 근데 혹시 만약에 저희 둘 팀 다 못 나오면
2: 다 못 나오면
5: 그러니까 진행률이 있으니까 진행률 뭐 10% 진행률 했다 뭐 30%
2: 진행률 했다
6: 아, 다 보자.
1: 거북이 여러분 열심히 해보세요.
4: 그래도 가벼운 하나 이겨서 다행이다.
1: 우와. 어, 그럼 이제 눈치면 되잖아.
7: 이게 여기서 없어.
1: 오, 재밌어. 오. 야, 빨리 해. 1번 여기 있다.
8: 이곳에 처음 온 날 이곳 보육원에 온 지도 일주일이나 지났다.
1: 자, 그러면은 내 생각에 오늘 날짜를 적는 거야. 봐봐, 투데이가
6: 이게 뭐야?
1: 나 책 뒤져봐. 책 뒤져보고.
6: 그럼 여기에 뭐가 써 있어야 돼?
1: 뭐가 거기 안에 내용이 있어야 돼.
6: 날짜에 대한
1: 날짜에 내용? 대한 힌트가 뭔가 있는 거야.
6: 약간 홍인이 오빠랑 저랑 또 새로운 케미였잖아요. 근데 약간 우승 조합을 노릴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1: 그러면은 어떤 날짜를 우리가 찾고 거기서 일주일을 더하는 게 왠지 그 느낌이 들어. 얘를 뭔가 움직여야 되는 게 100% 투데이가 이거잖아. 봐봐, 투데이에다가 여기에 7을 더해야 되는 느낌인데 책 별거 없지?
6: 일단 책에는 뭐 없어.
1: 저걸 해야 돼? 야, 어떡하냐, 우리 못 나가는 거 알죠?
6: 아니 오빠, 이거 어렵네.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게 어렵구나.
1: 와, 진짜 미쳐버리겠네?
2: 1번 번호를 한번 찾아봐.
7: 번호를? 여기 뭐 알 수 없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 영어로 적혀 있고 어떤 베리가 있는데?
9: 아니, 수인종을 동시에 눌러야지. 언제 들어오려고 저런다?
2: 어? 뭐래? 수인종을 언제?
9: 아니, 수인종을 동시에 눌러야지. 언제 들어오려고 저런다?
2: 초인종을 동시에 눌러야 된다는데?
7: 아, 그러면 저기 초인종 저기 있거든.
2: 같이 누르자.
7: 잠깐만, 여기 있거든.
2: 자, 하나, 둘, 셋.
9: 아니, 수인종을 동시에
2: 아닌가 봐.
7: 아, 밑에 있다, 누나. 아, 여기 또 있어, 여기. 여기. 여기 또 있거든.
2: 버튼이 어딘지 모르겠어. 막 벽을 막 더듬어 막 가면서 덩굴들은 있어가지고 더 안 보여, 더 안 보여.
7: 아, 다시 하자. 잠깐. 여기, 여기 위에 있어.
2: 이거랑? 너 뭐 눌렀어? 이거랑?
7: 일단 다 눌러봐, 일단.
2: 하나, 자. 둘, 셋. 아니래.
9: 누구신데?
2: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야, 처음부터.
4: 음성문 나오는 그런 주제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2: 우리 힌트 쓰자.
4: 힌트 쓰자.
2: 1번하고
10: 회전 조각이 위줄이 그대로 따라서
2: 그래, 이거를 똑같이 하래.
4: 맞아, 그대로 가면 돼. 이제 세 번째 거.
10: 세 번째 거.
4: 이렇게 생겼어. 내려야 돼, 누나. 더. 스톱.
2: 이거야?
4: 그 다음에 다음 거. 계속 돌리면 돼. 스톱.
7: 맞다, 이거 맞다. 느낌 왔어. 풀었어.
1: 와, 진짜 미쳐버리겠네? 답답한데?
6: 이거 해봤다면서.
1: 그거 안 열려.
6: 안 되네?
1: 얘도 뭐가 아니야, 그지? 나연아, 힌트 쓰자.
6: 아, 그래, 힌트 쓰자. 너무 시간을 너무 지금 안 돼.
10: 감소히 동그란 부분을 움직여보면 각자 정해진 길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1: 아, 이거.
6: 안 돼. 오.

0: 내가 빨리 들어볼게.
1: 와, 이게 자물쇠잖아요. 한손 자물쇠 좀 쉽지 않더라고요. 홍윤희 오빠랑 손이 합쳐서 세 개인데. 그걸 못해가지고 막.
2: 내가 잡고 있을게, 오빠 돌려봐.
0: 알았어. 오! 오 됐다! 됐어. 왔어!
3: 어, 풀었어.
1: 어. 그렇게 하고?
3: 아, 벨루인데?
1: 아, 벨루를 해. 벨루를 해.
3: 앞에 벨루거든. 벨루보다?
1: 아, 공시에 누르래. 하나, 둘, 셋. 어, 아닌데.
3: 아가 아닌가 봐.
1: 그럼 이거 눌러보자.
3: 하나, 둘, 셋.
1: 아, 잠깐만. 헷갈려. 아, 야, 이렇게 동시에 누르는 게 아닌가 봐. 안 들리는데, 어떡해.
3: 아, 써버려봤어. 아,
1: 그거랑 하나, 둘, 셋.
3: 아, 열 났다.
1: 아. 아, 그거 맞긴 맞았네. 아. 잠깐만. 이야, 잠깐만. 네. 지려보자.
0: 이거 봐. 세다. 비 오는 밤에.
1: 와. 대박이야.
4: 최성공.
1: 방탈출 하니까. 해도 되고.
3: 그러니까. 시간 냈어?
4: 아니, 날씨가 바뀌었어.
1: 맞아.
4: 비가 오고.
5: 방탈출을 해봤는데 어떠세요?
1: 저희는.
4: 뭔가 이 승리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아, 저희 누가 이긴 거예요?
0: 오늘의 승자는? 아민!
4: 아! 아!
3: 고동을 국가에 가져다 대보세요.
1: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너 들어볼래?
3: 나 안 들리는데 어떻게
1: 뭐 아,
3: 설마. 야, 시간 종료.
1: 진짜로?
3: 어.
1: 이렇게 끝난다고?
3: 어.
1: 야, 이게 뭐야.
3: 헐.
6: 서로의 눈과 귀가 되어주면서 아름다운 그런 모험을 시작하겠다 싶었는데 막상 게임에 들어가니까 아주 아수라장인 거예요.
3: 저는 기가 안 좋고 눈도 안 보여요. 내 팀이 애초부터 잘못 땄어요.
0: 오!
1: 어, 뭐야?
0: 야, 야, 됐어!
1: 어. 대박!
0: 오! 와! 어! 이거네!
1: 와! 깜짝이야!
0: 괜찮아! 나 아니, 괜찮아! 내가 있어! 내가 있어! 어, 열렸다!
1: 열렸다! 대박!
0: 야!
1: 어머!
0: 와!
1: 어!
4: 우리 지금 10개 있어? 그냥 방을 4개인가 갔죠. 해서 이만큼 들었으면은 박남매는 무조건 잡는다. 약간 이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7: 아까 전에 베네핏이 있다고 했었는데.
1: 어, 맞아요, 맞아요.
7: 오늘
1: 베네핏은
7: 아미스 페스타의 오프닝 공연.
4: 아 진짜.

0: 너무 부럽다.
1: 미팅!
2: 무슨 공연이야?
1: 미팅! 미스!
3: 오. 아니, 그때 홍대 거리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백 명만 뽑아서 갈 수 있다? 아, 이건 엄청 큰 베네핏이죠.
0: 전혀. 딱 듣고 나서, 아, 지는 건 잘했다. 그때 사실 너무 많이 배고팠고.
4: 솔직히 좀 배가 고프고 그래서 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사 먹고 싶어가지고 생각보다 긴 게 나을 수도 있겠다.
1: 안녕.
0: 우리 반대로 갑시다.
1: 그래, 우리 가자.
2: 어떤 가수들이 나올까?
3: 근데 나 골목에 오니까 느낌이 와.
2: 어떤
3: 약간 센티멘탈한
2: 인디 밴드?
3: 이랬는데 헤비메탈.
2: 여긴가
3: 봐.
2: 우와.
3: 액션! 와, 뭐야?

0: 어. 이렇게 힙한 느낌에다가 우리나라 악기 더하니까.
1: 어, 막 그니까.
0: 느낌이 좀 다르네. 어. 옆에 또 악기가
1: 뭐지? 아재?
0: 아재? 와우!

0: 스탠딩 공연은 제가 이다리로 살면서 한 번도 가볼 일이 없었고, 한 번도 갈 생각을 못 해봤고, 이게 뭔가 뭘 클럽 같기도 하고.
1: 안 뜨거워?
2: 뜨겁긴 한데. 와, 미쳤는데? 나 공연 필요 없다. 근데 지금 비가 너무
3: 많이
2: 미쳤어.
3: 스키 하는 곳 있잖아. 좀 한번 가보는 거
2: 그럴까? 어, 진짜 할 것 같은데.
3: 근데 음악 소리 같은 거는 안 들리지?
2: 어.
3: 어때? 여기 있어? 없지? 안 계시지? 없네, 버스킹 팀이.
4: 홍대는 무조건 버스킹이에요. 그러고 정희 누나도 많이 기대했어요.
5: 공연장에서 못 보더라도 그래도 길거리 공연은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비 와서 좀 아쉬웠죠.
4: 막상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2: 비 오는 것도 매력이지. 아까 옆에 어떤 외우 사람이 우리 사진 찍는 거야.
3: 아, 진짜로?
2: 그래서 내가 용기 내서 인사를 했거든. 하이 하니까 웃으면서.
3: 가셨어? 그럼 우리 재웅이를 또 세비고를 많이 알아봐줘야 될 텐데.
2: 유명히 해줬으면 좋겠어. 아까 그분이 왔는데. 하이. 컴온. 오케이. 에이씨. 하이.
3: 버스킹이 다시 할 수도 있잖아.
2: 오케이.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3: France.
2: France. France? 본주류?
3: 본주류.
2: 오케이. Come on. Thank you.
3: We taking video.
6: Happy to meet you.
2: Yes, we are the happy. Okay, we are the picture. That's okay. Okay, you come on.
7: Bye.
2: Bye.
7: Cheers.

칭기스칸의 기상이

0: 멋있어요.
1: 이제 홍윤희 오빠가 과연 어떻게 즐길까를 제 시야에서 봤었는데 처음에는 홍윤희 오빠가 되게 이렇게 쭈뼛쭈뼛 뭐 이렇게 즐기지도 못하고 약간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오빠도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리듬도 타고 막 호응도 막 하고 내가 데리고 간것 마냥 조금 약간 뿌듯했어요.

0: 이걸로 할 거야?
1: 아니 아니
0: 아니 내가 뽑으면 내가 가져가야지.
1: 아 재용이 그런 게 어딨어.
0: 아 알았어 효영아 내가 한번
1: 아,
0: 뽑아볼게.
1: 아, 아 일단은 1,000원.
0: 5,000원 진짜로? 이거 1,000원 아니야.
1: 잠깐만. 아 이게 1,000원이

0: 5,000원을 써냈다.
1: 어, 깜짝이야.
0: 어딘가요, 이거 넣는 거?
1: 야, 누나, 도전! 누나 혼자 한번 해봐. 어딘지, 도구도구도구도. 어디실까요?
2: 아, 여기다!
1: 제가 보면 누나가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2: 어, 들어갔어.
1: 자, 옛날 시킬 대로.
3: 아, 씹었어.
2: 야, 이게 아슬아슬하게 아, 안 되네.
1: 아니, 너무 일단 안 돼. 너무 열받는다.
2: 아, 열받는다.
1: 아, 됐다.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아, 제발. 자존심.
2: 화이팅!
1: 화이팅!
2: 아, 제발.
1: 제발, 제발. 오! 됐어, 됐어, 됐어.
2: 진짜로?
1: 어, 됐어. 오! 됐어, 됐어, 됐어.
2: 진짜로?
1: 어, 됐어. 오! 됐어, 됐어, 됐어.
2: 진짜로?
1: 어, 됐어. 떨어졌어. 꺼내줄게. 어, 여기 우와. 있어.
4: 나는 그런 거 못하지? 라는 생각인데 안 보이는데 몸으로 다 느껴져요. 막 뭔가 손으로 장기수를 부리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게 다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그 감정들이 고스란히 다 저한테 전달됐던 것 같아요. 그 성취감? 그게 너무 좋았어요.
2: 아이스크림은 추라쌤 같이 안 먹어봤어?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1: 이런 느낌.
2: 추라쌤님 먹어봐.
1: 아, 그래?
2: 추라쌤님 먹어. 비도 오고 그러니까.
1: 우와.
2: 맛있어? 나도 한 입.
1: 잠깐.
2: 아까워. 우리의 하트가 깨졌다.
1: 괜찮아. 우리 어차피 남매야. 괜찮아.
2: 인형 뽑고 아까 달달한 거 먹고
1: 맞아 아까 그 오랜만에 그 느껴보니 그 약간 설레는
2: 아 진짜요?
3: 저기 있다
5: 우리 왔다고
6: 왔어?
2: 야 재밌었어
5: 어땠어?
2: 우리는 뭐했어? 너무 즐거운 남매 데이트 시간이었어
5: 남매 데이트 아니 뭐했어 버스킹?
2: 버스킹은 못 봤고 비가 와서 지금은 괜찮는데 맛있는 걸 먹었어.
3: 먹었어?
5: 뭐 먹었어?
2: 뭐 먹었어? 먹은 이 배를 봐.
5: 아니 이거 악인데? 야 악인데?
3: 야 꺼내봐.
5: 아 뭐야?
1: 아, 왜 보라니?
2: 야 보여줘 이제.
1: 간다.
5: 아 뭐였어? 복귀인데 복귀.
1: 자 우리 사세요.
3: 귀엽다.
2: 지용이가 뽑아줬어. 아, 너네들 공연 어땠어?
3: 아, 우리는 정말 세계적인 공연들을 봤어.
5: 너무 좋았어. 원래 더 있다 오려고 했거든? 나 언니 생각났잖아.
3: 맞아. 왜?
5: 언니.
2: 춤췄어?
5: 왔었으면.
2: 아, 진짜로?
5: 진짜 신나게 했었을 것 같아.
2: 아, 진짜.
3: 누나 진짜 전 세계 다양한 팀들이 와서 그 나라 언어로 노래를 다 하셨어.
5: 나는 좀 언니랑 오빠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 여기 딱 도착했을 때. 아, 홍대? 망했다. 우리가 아는 막 이제 이렇게 배경 피아노
2: 말이
5: 아니었잖아.
3: 네.
5: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
2: 맞아.
5: 나 지금 완전 100% 만족.
3: 근데 길 진짜 좋았어. 걷기 편한 거리.
2: 사실 같이 있어가지고 좀 잘 다닐 수 있지 않았나.
3: 맞아. 아무튼 이렇게 재밌게 홍대 하루 보냈습니다.
5: 우리 다음에 또 놀자. 어때? 잘 어울리나? 미니 같아.
2: 이런 것이 좋아.
1: 와, 이거 뭐야?
5: 진짜 지하철처럼 한번 가보자. 카메라를 보지 마. 시계, 우리 시계였잖아, 시계.
2: 뭐로 하자고?
5: 아이돌, 저 렌즈 가운데 봐.
3: 됐다. 재밌었다.

0: 부안의 가장 큰 섬이었던 개화도를 아시나요?
1: 이곳에서 다 생산되는 쌀들이 다 정말 맛있는 쌀들이 재배된다는 거. 이게 정말 이 개화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죠.
0: 광활한 곡창지대인 개화는 한때 황금어장을 이루던 섬이었답니다.
2: 모든 어패류는 여기가 다 나왔어요. 백합, 소라, 개우렁, 바지락.
0: 부안에서는 개화하면 떠올리는 음식이 있는데요. 햇볕에 나가면 지천에 깔려 있었다는 백합입니다. 지금은 부안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이기도 하죠.
3: 부안을 하면 오사카 판문수가 말했듯이 조선팔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소문나고 있습니다.
0: 살기 좋은 부안. 그 중에서도 너른 들판을 품은 섬 개화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변산반도의 북쪽 개화면으로 향합니다. 넓게 펼쳐진 평야 끝에 솟은 아담한 산 하나, 개화산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그 산 동쪽 아래 자리 잡은 마을, 햇빛이 잘 드는 곳이라 해서 이름 붙여진 양지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는 개화의 옛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4: 옛날에는 부안도 제일 큰 섬이었지, 얘가. 그래갖고 저 어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들이 많았어요.
0: 부안에서 가장 큰 섬이었던 개화도. 포구에는 더 이상 포기잡이를 하지 않는 어선들이 무트로 올라와 있는데요.
2: 개화 어민들이 여기가 이 선착장이었어요. 초창기의 선착장 여기가.
5: 저기서부터 쭉 아주 그게 될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장을 심하게 했어요. 어장 아니면 뭐 안 되니까. 네, 그래 참 그때는 진짜 어장이 좋았었습니다.
0: 고기잡이 배들로 성실을 이루던 개화포구. 지금은 주민

0: 그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풍경이 됐죠. 동진강과 망경강 하구를 바라보는 개화도 앞바다는 다양한 어종들이 서식하는 그야말로 황금 어장이었는데요.
1: 모든 어패류는 여기가 다 나왔어요. 백합, 소라, 개우렁, 바지락, 모든 어종들이 여기가 다 있었던 자리예요, 여기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어민들이 한마디로 돛담배 타고 여기만 나가면은 만선을 해갖고 오는 그런 장소였어요, 여기가.
0: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고 물이 빠진 갯벌에서는 조개를 캐던 개화도 주민들. 방조제가 세워진 후 짠내 나던 바다는 넓은 평야가 됐습니다. 그런데 포구였던 자리에 비석이 세워져 있네요. 청풍대비라 불린다는데요. 마을의 중심에 자리한 건물이 비석과 관련이 있답니다. 양지 마을이라는 이름도 이 서원의 주인이었던 이가 붙였다는군요. 전라북도 시도 문화재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는 유적지. 구한말의 성리학자 간제 선생이 머물던 곳입니다.
2: 간제 전우 선생님이시거든요. 원래 이분은 전주 청석골에서 태어나신 분이세요. 그런데 72세 고령의 학자가 이곳 섬마을로 오셨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라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3: 나라를 잃었는데 왜 여기 이 섬으로?
2: 평생 일본이 지배하는 육지를 밟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개화도에 정착하신 이후로는 이곳을 떠나지 않으시려고 하셨습니다.
0: 1912년 개화도에 정착한 후 후학을 양성해 왔다는데요.
4: 인양마을 제를 지낼 때면 그들에는 1년에 두 번씩 지냈어요. 지금 이제 한 번씩 지냈지만 그러면 제자들이 자꾸 나룻배 타고 건너면 여기까지 줄을 섰어. 그렇게 제자들이 많더라고. 나 어렸을 때 보니 어마어마했어요.
0: 1922년 생을 마칠 때까지 60여 권의 저서를 남겼던 성리학자 간제 전우. 개화도에는 생전 그가 머무르며 제자들을 가르치던 서원과 후학들이 그를 기리며 세운 사당이 남아있습니다. 도학으로 국권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던 그는 유학사상을 그대로 실현시키려 했던 조선의 마지막 성리학자라 평가받고 있는데요.
2: 선생님께서는 단지 공자와 맹자의 말씀, 도학을 가르치시려고 한 것만은 아니고요.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근방에서 뿐만 아니라 저기 북간도부터 남쪽으로는 제주도까지 각지에서 수천 명의 이제 제자들이 왔다고 합니다. 선생님 문화에 있던 제자들이 3천 명에 가까웠다고 해요. 그러니 이런 분들이 나중에 훗날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곳에서 배웠던, 익혔던 민족의식이라든지 배일사상이 그런 독립운동의 자양분이 되었을 거로 여겨집니다.
0: 도학으로 항일정신과 민족정기를 일으키는 데 일생을 바친 간제 선생. 매년 음력 2월 23일 그의 사상을 계승하기 위한 향사 제례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5: 복주
6: 여 단군 기원 4356년 간제 전 선생 복이

0: 개화도 양지마을 사람들은 간제 선생이 남긴 정신과 흔적을 지금도 지키고 있죠. 간제 선생의 제자들이 나룻배로 드나들던 포구는 사라지고 파도가 넘실거리던 바다는 광활한 육지가 됐습니다. 노른 들에서는 해마다 많은 양의 곡식이 수확되고 있는데요. 황금 어장이었던 곳이 쌀을 생산하는 곡창지대가 된 것이죠. 비옥한 농토에서 재배한 개화도 쌀은 품질 좋기로 유명하다는군요.
1: 이게 반대하면서 나온 쌀입니다. 참 깨끗하죠? 알도 크고 깨끗하고.
0: 넓은 개화도 들판에서는 쌀이 얼마나 생산되는 걸까요?
1: 부안군 개화면에서는 전체 2,500헥타 농지 중에 총 생산량은 18,000톤 정도 되고요. 부안군 개화농협에서 생산 수매하는 양은 11,000톤 정도 됩니다.
0: 여의도의 약 10배에 이르는 광활한 농토. 끝도 없이 펼쳐진 기름진 땅에서 농사를 지어온 것은 불과 50년도 되지 않았답니다.
2: 여기는 개화도 관척지인데요. 여기가 조성된 지가 한 40년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그 정말 바닷가에서 그냥 그 구역만 설정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제 경지 정리를 하고 이주민들을 받았어요. 이주민들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40년 정도 경작을 하셔서 지금 이 광활한 이 알곡 같은 쌀들을 일궈내는 그런 평야가 됐죠.
0: 개화도와 육지 사이를 메우는 간척 사업이 시작된 것은 1963년. 5년여의 공사가 끝난 후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간척 농지가 조성됐습니다. 한반도의 지도를 바꾼 땅. 저게 캐던 갯벌은 사라지고 그 위에 드넓은 평원이 생겨났죠. 갯내음 가득하던 섬은 진한 흙 냄새 나는 육지가 됐습니다. 섬진강 댐 수몰민들이 이곳에 정착해 새로운 개화의 주민이 되기도 했는데요. 농민들은 최초의 대규모 간척지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답니다.
2: 간척지다 보니까 땅에 미네랄 성분이 정말 풍부해서 여기에서 나온 쌀들은 정말 기름기도 많고 밥이 찰져요. 찰져가지고 정말 밥이 맛있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듣거든요.
0: 하하, 뜨거운 여름 햇살바다 가을이면 노란 빛으로 맛있게 익어가겠죠. 수평선이 지평선으로 바뀌고 파도 드나들던 갯벌이 논밭으로 바뀌면서 바다에 기대 살던 개화도 사람들도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마을 회관으로 모인다는 양짓 마을의 주민들. 몇 년 전부터 마을 회관은 공동 작업장이 됐는데요. 아침부터 고소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매일 직접 제품을 만들고 포장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주민들. 포장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누룽지네요.
3: 그래가지고 여기 개화도가 쌀 농사가 잘 되니까 우리가 누룽지 공장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저는 여기를 시작한 거예요.
0: 2017년부터 마을 주민들이 함께 개화 간척지 쌀로 누룽지를 만들고 있다는데요.
4: 지금 누룽지 현미 누룽지 하고 있어요.
5: 솥단지 하는 게 아닌가 봐요?
4: 아니요. 전기 밥솥이다 해가지고요. 초밥기계다 빼가지고요. 네. 기계다 넣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0: 누룽지 하면 가마솥을 떠올리게 되지만 대량 생산을 위해 기계의 힘을 빌리고 있답니다. 한 덩어리씩 뭉쳐진 밥은 누름 기계에 올려주는데요. 뜨거운 열과 함께 눌러주면 간편하게 누룽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아니, 완성품을 꺼내나 했더니 다시 밥을 넣어주네요.
1: 때문에 이게 벌어졌으니까 네. 부서져요. 아... 그러니까 그걸 떼워줘야 안 부서집니다.
0: 단순한 작업이지만 불량품이 나오지 않게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군요. 자, 고소한 현미 누룽지가 완성됐습니다. 다른 첨가물 없이 현미로만 밥을 지어 누룽지를 만드는데요. 개화살도 알리고 마을 소득도 올릴 수 있어 주민들도 뿌듯하시답니다.
1: 쌀도 많이 나고 맛있어요. 150g짜리 200개.
0: 개화도 사람들은 짠내 나는 바다 대신 농사를 짓고 그 땅에서 수확한 쌀로 누룽지를 만듭니다. 서해 바다로 향하던 물길은 멈췄지만 섬 개화도를 기억하고 추억을 간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갯벌의 맛을 잊지 못한다는군요. 개화도 인근 마을의 한 식당. 문전 성씨를 이룬다는 이곳의 주 메뉴는 바로 백합입니다. 개화도 갯벌에서 가장 흔하고 많이 먹던 조개가 백합이라는데요. 그 맛을 잊지 못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2: 이제 부안에 오면 백합을 안 먹고 가면 섭하지요. 자주 옵니다.
3: 부안 하면은 산과 바다와 평야가 어우러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동진 평야에 좋은 쌀과 바다의 백합 해산물이 풍부해서 부안을 하면 고사 박문수가 말했듯이 조선팔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소문나고 있습니다.
0: 매일 아침 식당의 일과는 재료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되죠. 40년을 한결같이 이어온 일인데요. 특히 주 재료로 쓰이는 것이니 더 정성을 드립니다.
4: 백합이에요. 이보단 더 큰 것도 있는데요. 그렇게 큰 것은 질기기 때문에 구이나 탕을 하면 안 좋아요. 이런 걸로 해야 돼요.
0: 주로 모래 갯벌에 서식하는 백합은 불순물을 계속 배출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름처럼 희고 깨끗한 조개인데요. 백합을 부르던 또 다른 이름이 있답니다.
4: 저 어렸을 때도 이 생합을 많이 바다에 나가서 잡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는 우리는 그냥 다 생합 잡으러 간다고 하고 생합 삶아서 먹고 구워서 먹고 그런 식으로 해요. 생합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백합이라고 하고 하죠.
5: 어머니 고향이 어디신데요?
4: 저 고향이 개화도예요.
0: 껍질이 단단하고 쉽게 상하지 않는 조개라 해서 생합이라고 불렸던 백합. 조선시대에는 진상품으로 바쳐질 만큼 귀한 특산품이라 상합이라고 칭하기도 했답니다. 한때 백합 최대 생산지였던 개화도 사람들에겐 익숙한 고향 음식이기도 하죠.

0: 보안 품위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대표적인 백합 음식이 있다는데요.
1: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2: 백합 죽 만들려고요.
0: 개화 간척지에서 생산한 쌀에 다진 백합을 넣어 끓여내는 백합죽.
2: 참기름 넣을게요.
1: 네.
0: 이 백합죽은 이화자 씨가 어린 시절부터 즐겨 먹던 추억의 음식이랍니다.
2: 저희 어렸을 때는 백합을 통으로 넣고 쌀 넣고 그렇게 끓여서 먹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속에서 물이 나오게 씻어서 다지는 게 아니고 그 물이 그대로 나오면은 그냥 뽀얀해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조개 맛이 시원하게 났었죠.
0: 껍질째 백합을 넣는 대신 조개살을 잘라 넣는다는 것만 빼면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 그대로를 담아냈다는데요. 이화자 씨에게 백합죽은 고향의 맛이자 어머니의 손맛입니다.
2: 백합죽은 제가 그거 어렸을 때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서 드시고 하면은 이제 그걸 또 같이 먹기도 하고 그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원래는 풀빵 장사하고 조금만하게 구멍가게에서 그러고 했는데 이건 또 좀 아들 딸도 크면은 더 돈도 많이 써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 백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하는 식으로 준양반도 건을 하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0: 햇냄 물씬 풍기는 개화도에서 나고 자랐다는 이화자 씨. 갯벌은 늘 풍성한 먹거리를 내어줬었죠. 20살 무렵 결혼을 하면서 섬을 떠났고 이후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고향에서 즐겨 먹던 백합죽을 다시 만들게 됐다는데요. 개화도 고향의 맛은 이제 자식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네, 우리 여기 큰딸이에요.
1: 큰딸?
2: 예.
3: 안녕하세요.
2: 똑같으죠?
1: 아, 그러네. 닮았네, 이렇게 보니까. 네. 그리고 또?
2: 우리 저기 아들.
1: 아들?
2: 여기 아들.
0: 어느덧 훌쩍 나이를 먹은 자식들이 바쁜 일손을 거들어주고 있는데요. 40여 년 전 시장 한쪽 간이식당에서 내놓기 시작한 백합죽.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백합죽은 특별한 의미인데요. 어머니의 세월과 노고가 담긴 음식이기 때문이죠.
3: 저 원래 군대 샀는데 주말에만 바빠가지고 엄마 힘드신 걸 조금 도와주려고 왔어요. 엄마 한 40년의 피땀이 죽으로 승화돼서 나타나는구나 하는 생각하죠.
0: 고향 개화도의 추억과 맛을 그대로 담아낸 백합죽. 그 외에도 다양한 백합 음식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별다른 재료 없이도 백합에서 우려낸 시원한 국물을 맛볼 수 있는 백합탕. 아삭한 채소들과 매콤한 양념을 함께 넣어 익혀낸 별미 중의 별미 백합찜. 하나하나 일일이 옷을 입혀 뜨거운 불에 구워내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백합구이까지. 하하하, 푸짐한 백합 한상입니다요. 식당을 막 시작할 무렵에는 단척지 봉사를 위해 부안을 찾은 인부들이 주 고객이었는데요. 백합이 향토 음식으로 지정된 이후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손님들이 찾고 있답니다. 개화도의 갯벌에서 시작된 백합 맛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탕부터 구이, 찜까지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으니까

0: 찾는 이들이 더 많은 것이겠죠. 백합맛 어떠신가요?
1: 국물이 끝내줘요.
2: 백합물이 너무나 맛있고 아주 시원해서.
0: 저도 한번 맛보고 싶네요.
3: 대화도에서 나와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백합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보람인 것 같아요.
0: 조수가 드나들던 바다는 광활한 땅이 되고 짠내나는 갯벌 대신 너른 농토에서 곡식을 키워내는 곳. 무치된 섬 개화도에는 오늘도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4: 백과가 운영하는 버스 한 대 100원 기지랍니다.

0: The jury is proud to give the award for Grand Prix to the Korean film Old Boy.
1: 네, 우리 영화 올드보이가 제57회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2: Parasite of Bong Joon-ho.
3: 이 트로피를 이렇게 손에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4: 한국 영화를 세계적으로 많이 알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부산영화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5: 유럽이나 미국을 가도 모두가 부산영화제 얘기를 하고 헤어질 때 인사는 See you, 부산. 예.

이건 별별 사진을 다 모아놨네. 옛날 생각이 나고, 그때만 해도 아주 굉장히 젊었네. 지금은 바싹 늙었지만.

0: 위원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김동호입니다.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현재는 화려한 백수, 화백, 그래도 그 백수가 뭐 바빠서 죽는다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0: 그럼 저희 31년 전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1: 그때가 95년 8월 18일이에요. 집에 들어오니까 자동응답기에 부산에 있는 교수라고 하면서 꼭 만나뵙고 싶다. 그래서 10시에 그 프라자 호텔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만났더니 자기들이 부산에서 그 국제영화제를 하나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좀 선장 격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 만남을 프라자 회동이라고 했죠. 그것이 이제 부산영화제를 출범하게 된첫 번째 계기가 된 거죠.
2: 김동호 위원장님, 근데 그때 오셨어요. 이런 이제 정부와의 관계,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저에게 없으니까 그때 김동호 위원장이 제일 적합하겠다.
3: 최초의 국제영화제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아, 정말 너무 반갑고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죠. 네.
1: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을 1995년 8월에 맡게 됐어요. 그래서 거의 연말쯤 돼서 12월쯤에 부산에 처음 내려갔어요. 주변 친구들은 야, 너 당신 미쳤느냐? 그 젊은 친구들하고 놀아나다가 파산하고 뭐 망신당하고 할 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뭐, 오기가 나가지고, 아, 뭐, 이거는 내가 오기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점점 더 굳어진 거죠.

0: 아무도 당시에 영화제를 만들어 본 사람도 없고 운영해 본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맨 땅에 헤딩하듯이.
1: 아, 네, 거기 어디시죠?

0: 하는 데마다 하나하나 뭐 주무관 거치고 삼관 거치고 그다음에 과장 거치고 국장 거치고 시장 만나고 하자면 이거는 일이 진척이 안 돼요. 젊음의 태양을 마시자.
1: 처음에는 공무원들하고 영화인들하고 충돌, 그 문화적인 충돌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마찰이 굉장히 심했어요.

0: 처음에 1위는 우리가 시작만 했다. 이런 소박하게. 그래서 인사만 드려가지고 하면 될 거다는 거 이랬더니 딱 벽에 부닥쳤어요. 돈 예산 거리가 안 됩니다. 차츰 키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화제를 이랬다 실패하면 실패합니다.
1: 가장 중요한 역할이 예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 따는 데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억 갖고 22억 행사를 1회 때 치를 수가 있었죠.
2: 김동희 위원장님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원맨쇼를 시작합니다. 자기 지인들, 또 영화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호소를 하죠. 좀 도와달라. 1억, 1억, 3억, 이렇게 해서 거액을 쾌척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0: 사실 저희는 1회 때 그렇게 성공을 할까 많은 걱정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냥 초조한 상태.
1: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호입니다.
2: 부산국제영화제는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3: With a cash gift of $10,000 and a screen on the
4: field. 영화가 이게 스크린이 딱 쓰는데 내가 태어나면서 본 가장 그 드라마틱한 어떤 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5: 처음 시작할 때는 스크린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사람들이 스크린도 없지 하는데

0: 6층 높이의 스크린은 스위스에서 임대해온 스크린인데, 와, 뭐 저런 스크린이 다 있느냐. 그 다들 아주 놀랬죠.
1: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었어요. 이런 것이 영화제, 어떤 페스티벌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영화제가 뭐 거의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외국 집대 영화에 지배당하고 할 때거든요. 양구 영화를 안 볼 때거든요.

0: 영화 굉장히 암울했었거든요. 한국 영화 점유율이 헐리우드 영화에 비하면 형편없었습니다. 관객들도 영화를 한국 영화를 싸구려를 폄하하면서 보지 않았고
1: 방화라고 좀 이제 말하자면 좀 한국 영화 별로야? 이제 그런 태도? 한국 영화가 뭐 외국 영화 훨씬 좋지.
2: 왜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맨날 그 평가를 받고 그 평가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게 과연 적합한 건지 한국에도 그런 국제영화제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0: 요구지 않겠냐? 많이 오면 오만이야.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1: 아니 보려고 왔어요. 오늘 지금 막 서울에서 왔어요.
2: 영화 많이 좋아하는데 제가 부산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일석이조 3조 되잖아요.
3: 네. 예. 지금 보고 싶은 게 많은데 하나도 못 끊었어요. 다 맺은 데서.
1: 야 저 이때
4: 10초만에 맺은 데고요.
0: 대박을 터뜨린 거죠.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거고 다들 깜짝 놀랐어요. 영화에 대한 그 뭔가 좀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5: 시네필이 불허잖아요. 정말 영화 애호가, 영화 애호가죠. 90년대 초중반에 정말 영화를 많이 보고 사랑하는 그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가 만들어지기로 결의한 해가 그렇고 96년도에 이제 창설됐죠. 네,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걸 꿈꿨던 재능 있는 젊은 영화인들이 영화 산업을 향해서 출발하고 모여드는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6: 벌써 분위기가 성공적으로 잘 이렇게 끝내질 그런 이렇게 조짐이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7: 부산 국제영화제가 이제 그 1회 때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우리는 영화제 가면 그 영화제에 내가 가서 뭐 인사해야 되고 그래 했는데 이제는 저 밖에 나가면은 저쪽에서 먼저 인사하러 오고 뭐 우리 영화제를 화제로 삼고 이제 이런 식이 됐으니까
8: 위상이
7: 많이 위상이 전혀 옛날과는 전혀 달라요.
9: 김동우 위원장님 인물 다큐 작업하고 있어요. 요즘 스타가 됐어요 그냥.
10: 스타가 대충은 그 꼴로
9: 못 보시지.
10: 공연이.
9: 저 위에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라가시죠.
11: 예, 멀리까지 또 오셨습니다.
10: 이런 데서.
12: 안녕하세요. 난 주선 잡아야지. 얼굴 좋으세요.
10: 내가 조금 더 잘된 걸로 지켜야 돼.
12: 저기다 얘기해야지.
11: 그 마사지 하신 것 같아.

0: 서울에 좀 이런 영화제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부산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까? 부산에서 과연 영화제가 잘 될까?
1: 왜냐하면 항구도시잖아요. 먹고 마시는 향락도시고 거기서 무슨 영화제 이런 필름 페스티벌을 할까 축제를 준비했는데 과연 몇 명이 나올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내기를 했죠. 뭐 누구는 한 3만 명.

0: 하다가 이제 경쟁에 올라갔으니까 한번 감독님 모시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부탁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 반응이 그 뭐하러 갔느냐.
1: 이 영화제가 중요한 행사라는 거를 참 몰랐던 시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비로소 뭐 저 영화제 대표다운 우리 위원장님은 어디 가도 반듯하시니까 어디 가도 그래서 뭐 좋았지만
2: 그것은 궤변이고 잘못된 아르마리입니다. 그것은 불제자로서 입에 담을 말이 아닙니다. 책이 이렇게 쓰여있던가요?
0: 89년에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상영된 영화거든요.
2: 진실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1: 김동호 위원장님은 영화인이 아니었어요. 공무원이었다고, 공무원.

0: 37년 8월 6일 생이고 세계제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6.25 직전에 중학교에 들어갔고 61년 9월 졸업이었는데 가정 형편이 안 좋으니까 뭔가 하여간 취직을 하는 게 급했다고요.
1: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군인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쿠데타군은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 민주당 내각의 강요들을...
0: 그런데 5.16 직후에 채용 공고가 나온 데가 공보부가 신설되면서 공보부 요원 모집이 나와서 이제 거기에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주사 보호로 시작을 지금의 말단지금부터 시작한 거죠. 조금 더 참았으면 사실은 그 10월 달에 공채하는 은행으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만약 참고 기다려서 은행에 갔으면 돈 좀 벌었겠죠. 봉급도 많이 탔을 거고.

제가 61년에 그 문화공보부에 실무자로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거의 매일 한 건씩 기획서를 만들었어요.

0: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대표적으로 신라 문화재 같은 거는 이때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죠.
1: 제4회 신라 문화재가 3만여 관중들이 모인 가운데 신라의 고도 경주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천여 년의 신라 문화를 보존 계승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 축제는 먼 옛날 신라의 황금 시대를 방불하게 하였습니다.
0: 또 대중상 시상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 계획을 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행사들이죠.
1: 국무부에서 주최한 우수국산영화 제1회 대종상 시상식이 3월 30일 저녁 국립극장에서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거행되었습니다. 작품상에는 연산군이 뽑혀 신상옥 씨가 봉독사 종을 모방해서 만든 아담한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0: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서 거의 매일 밤샜어요.
2: 일이 재밌으셨어요?
0: 재밌죠. 그래서 뭘 하나 일해서 성취시키고 하면 그 보람도 있고 좋지 않아요.
3: 박정희 대통령의 제8대 대통령 취임식이
4: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3: 숭고한 유신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국정 전반에 걸친 일대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그때는 뭐 유신 체제 뭐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검열이 굉장히 강화됐을 때예요. 검열 업무가 안기부에서 쭉 하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공법으로 넘어왔을 때예요. 문화공법으로.

74년일 거예요. 10월 한 24일쯤 됐을까? 점심 먹고 들어오니까 건장한 사람들 한 4명이 점심 먹고 오니까 가자고 그래서 남산으로 불려간 거죠. 불려가가지고 좀 얻어 터지고 니의 잘못을 니가 써라는 백지 한장 내놨지만 난 잘못한 거 없다.

서울농대생 가두시리. 이게 동아일보 사회면에 일단 이행기사로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불려한 거예요. 이게 왜 보도가 안 되기로 한 건데 보도가 됐느냐. 그때 이제 좀 얻어 터지고 그러고 넥타이 풀린 상태로 이제 딱 가다 보니까 동아일보 기자들도 많이 불려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언론 사태가 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언론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 비슷하게 된 거죠. 언론을 진흥하면서도 또 통제하기도 하고 그런 악역을 또 겸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또 중앙정보부에 불려가서 터지기도 하고. 촉탁주사보, 그러니까 지금의 말단 직원부터 시작한 거죠. 실장급, 기획관리실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운 좋게 차관으로 들어갔던 거죠.

0: 정부에서 각각 받은 훈장인데, 뭐, 오래 근무하다 보면 다 받게 돼요. 훈장을 받는다 하면, 좋아하는 거 보면, 아직은 사람이 덜 됐다, 촌스럽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1: 28년간 정권과 상관없이 공직을 이어오신 비결은 뭘까요?
0: 저는 정치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뭐, 무당층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부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 관계없이 내 일만 뭐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
2: 이 자리에 많은 국내외 영화 가족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이 주연 배우로 나오셨던 제레미 아이언스.
3: 제레미 아이언스.
0: 2회 때는 대선을 앞둔 해였어요. 김대중 야당 대통령 후보가 부산 영화제 방문했거든요. 한 4, 5천 명 군중이 있는데 올라가서 한마디 하려고 그러거든요. 무대 옆으로 태워가지고 그래도 야당 대통령 후보가 왔으면 소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아, 그 여기 이건 문화행사니까 좀 참으셔야죠.
4: 김대중 후보가 다녀갔던 얘기를 듣고는 이해창 후보가 또 내 부산 내려갔어요. 그 부산극장 앞에 배우가 만남 시간에 그 젊은이들 한 2, 30명 몰려있는데 그 중심 그 무대에 가까이 가다가 올라갈 듯 해. 올라가면 안 되는데 딱 가로막아 총들 못 올라가십니다. 막아버려.
0: 부산영화제는

0: 정치인이나 뭐 행정부 수반이나 누가 가도 무대에는 못 올라간다는 걸 완전히 각인시켜 놨죠.
1: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영화는 몇 개에 제한된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것밖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2: 일단 우리나라에서 물론 볼 수 없는 그런 영화들이 관심이 갖고요.
3: 국제영화제이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고 처음부터까지 다 보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0: 어제 부산영화제 맞고 막상 부딪히는 게 영화 검열이에요.
4: 제가 볼 때 가장 큰 그 중요한 성공의 요인은 그 영화 초창기에 우리가 영화 검열을 정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없앤 것.

0: 김동호 위원장이 그 전에 이제 공연윤리위원 위원장도 하셨고 또 정부 기관에 많은 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죠.
1: 공연윤리위원장한테 좀 부탁도 하고 빨리 처리를 하자면 심의를 부산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부산에 호텔을 하나 정하고 그건 마주보고 부탁을 하면 웬만한 건다또 통과가 되니까.
2: 아이고,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1: 심의한 결과를 꼭그 서면으로 해서 보내달라.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영화는 틀어버리고. 그 문제가 되면 내가 뭐, 법적 제재를 받고 내가 감옥소에 들어가도 좋다.
3: 헌법재판소는 오늘 공연윤리위원회가 영화 상영 전에 심의를 하는 것은 사전 검열 행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이정재 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말이 되게 느려지네요. 원래는 좀 빠르니까. 제가 몰라 감독님 영화를 처음 본 것은 19년 전 이렇게 보고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3: 96년도 홍콩 영화제 갔을 때 영화제의 노하우를 막 이렇게 살피면서 부산하게 뛰어다니시던 김동호 위원장님을 홍콩에서 직접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 저 어떻게 저렇게 정열적으로 준비를 하실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영화제는 너무 유명해졌고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영화가 제가 돼서 참 기쁘고
4: 아시아 대표 영화제 그리고 아마 세계적으로도 거의 뭐 탑5 정도에 들어가는 영화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5: 아시아에서는 홍콩 영화제가 제일 주목받는 영화제였고 김동희 위원장님이 위원장을 하면서 그 영화제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부산 영화제가 이제 아시아의 최고 영화제가 됐고

0: 예, 네, 지금 막 하고.
1: 굉장히.
0: 뭐 EBS 촬영한다고 그래서 EBS 팀하고 같이 왔어요.
2: 잘 됐네요.
3: 위원장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두 분이 좀 특별한 인연이 있으셔서 오신 거세요?
0: 옛날부터 뭐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이시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고.
4: 아, 존경까지 하시네. 처음에 만난 건요, 그 지능공사 사장으로 오셨을 때.
0: 네, 그때
4: 만났죠. 네. 내가 오시면 안 된다.

0: 관료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저분이 오셔서 과연 우리 영화인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정책들을 잘 하실 수 있을까?
1: 뭐하러 그 영진공으로 오느냐? 당장 사표 내라. 정면으로 반박하고 했기 때문에 아, 영화계가 이처럼 험한 데구나. 내 스스로 영화인이 되는 방법밖에 없겠다 해서.
2: 오케이.
3: 자, 쇼.
4: 조용.
3: 안녕하세요.
0: 남한산에 있던 영화진흥공사에서 세트가 좀 작은 세트가 두 개 있었어요.
5: 무너졌으면 다할 줄 알아야지.
0: 그 당시에 영화인들이 정말로 종합 촬영소를 갖는 게 꿈이었어요. 찍을 수 있는 세트가 별로 없었어요. 위원장님이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영화인들이 뭘 원하고 있지를 잘 캐치를 하셨어요.
6: 경기도 남양주군 조안면 삼복리 40여 만평 부지 위에 9만 평 규모의 영화 종합 촬영소가 기공됐습니다. 영화진흥공사가 오는 93년 초 1차 완공을 목표로
1: 영화인들 각계각층을 다 만나서 의견을 들어봤더니 가장 많은 건의가 종합촬영소 지어달라는 거예요.
7: 거기가 제일 좋아서 그 땅을 사야 되겠는데 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김 위원장이 그 사람을 매일 찾아가면서 철하고 팔아주십시오. 국가의 중요한 일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게 뭐 얼마나 한 달이나 쫓아다녔을까요? 정말로. 결국은 이땅 주인이 감동해가지고 우리나라 공무원 이런 사람 처음 봤다. 도장을 내준 거야.
1: 그때 당시엔 좀 캄캄했고 위기에 봉착을 했었지만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뚫고 나가야 된다 해서

0: 액션!
1: 이수영 병장.
2: 이 진짜 죽여 만다고 새끼야! 이 죽여 미친다! 이 미친아 양놈아! 조선 노동당 맞아!
3: 공동경비구역에서 남북병사하고 땅 따먹게 하고 닭싸움하는 이런 얘기가 과연 가능한 일이냐. 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흥행이 많이 됐고 이런 이제 양가적인 상황이 있었죠. 네.

그게 저희들한테는 뭐 엄청났어요, 그 당시에는. 저는 은행나무 침대 때도 그때 굉장히 촬영을 거기서 많이 했었고요. 쉬리 때도 당연히 했고, 태극기 때도 했었고, 예. 우리 김동우 위원장님은 180도 바뀌었죠. 또 영화인들과 교감을 가지면서 저분은 영화인들보다도 더 빠르게 영화인이 되신 분이네. 영화진흥공사 시절부터도 특별함이 계셨어요.

0: 그래서 참 영화인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많이 따르고.
1: 영진공 4년 동안에 사실 전력 투구를 한 셈이죠. 영화인이 되기 위해서. 4년 끝난 다음에 반대하던 영화인들이 또 계속 유임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했죠.
2: 정말 영화인이 되셨네요.
1: 이태리의 우디네라는 영화제 가고 있습니다. 많이 나갈 땐 1년에 24번 나갔다 왔고 작년에 8번.
3: 고객님 오늘 베니스 가시죠?
1: 네.
3: 거쳐서.
1: 프랑크푸르 거쳐서 베니스까지요. 지금 바로 그래 가는 거예요.
4: 지금까지 사용하신 여권이 몇 개 정도 되세요?
1: 뭐 20개도 넘을 거래요. 영화제 예산으로 갈 때는 저는 항상 이코노미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즈니스로 갈 돈이면 해외 게스트 두 사람을 더 초청할 수가 있거든요.
5: 영화제가 가지는 중요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파이낸싱 마켓, 프로젝트를 낸 감독하고 투자사를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김동호 위원장 사적으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마켓을 만들으라고.
1: 마켓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PPP를 이제 3회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6: 피피 같은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가만히 책상에 앉아있고 수백 명의 해외 영화인들이 찾아와서 아주 편하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만나고 준비 중인 한국 영화 프로젝트를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게 이제 부산영화제의 성공적인 그 측면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7: 심사위원들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8: Ladies and gentlemen,
9: 울리히 그레고, 에리카 그레고. 그분은 독일 베를린 영화제 포럼 위원장이십니다. 심사위원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7: 클레르 드니.
1: 영화제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자국의 영화를 해외에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영화제 목표거든요. 96년에 칸에 가면서 아, 한국 영화는 언제 레드카펫을 밟고 들어갈 것인가. 그때는 칸에 경쟁에 올라간다는 거는 전혀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10: 야 이제 들어간다. 아 알게 될 텐데.
1: 2000년에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이 처음으로 경쟁에 올라갔죠. 레드카펫을 밟고 들어오면서 막 얼싸안고 막 울고 뭐 했던 에피소드가 있었죠.

0: 김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품상을 포함한 오스카 4관왕에 오르자 외신들은 오스카의 새 역사라며
1: 저는 영화제가 아카데미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진짜 성공했구나 우리가 영화제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소문으로만 부산 영화 좀 괜찮아 뭐 이렇게 하는 얘기 많이 들었지만은 여섯 개 영화제 언급해서 정해지는 거는 우리가 공식화돼 버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진짜 세계적인 영화제구나 하는.

0: 뭐 소주 한병 갖고 부족하겠지만.
1: 그럼요, 그럼.
0: 모스크바 영화제 같이 가가지고 여우주연상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강수연 배우하고 친해졌고 부산국제영화제 창설을 하면서 계속 함께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동 해제.

0: 벌써 4년이 됐는데, 이제 뭐, 우리는 아니고, 저도 이제 뒤따라갈 때쯤 됐으니까.
1: 그런데,
0: 뭐, 하늘에서 만날 때까지 하여간 잘 계십시오.
2: 언젠가 한번 영화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박중훈 배우가 느닷없이 위원장님 돌아가신 다음에 묘비명을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하고 갑자기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정신없이 뛰어다닌 어떤 미친놈 여기에 누워있다. 뭐 그렇게 하라고 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졌던 놈은 틀림없고 그 세상을 떠나면 푹 쉬는 거니까 살아있는 한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0: 인터뷰 어떠셨어요?
1: 뭐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좋은 질문들을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저희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1: 잘 부탁합니다.
0: 제가 잘 갔다고 너무 좋았다고.
1: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0: 은 날카롭다.
1: 반은 철학자고 반은 배우.
2: 은 패셔니스타다.
3: 은 브랜드다.
4: 내 신이다.
5: 은희경은
6: 이 자매가
7: 제 인물들이 까칠한가요? 무조건 부드러운 것만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영특한 소녀가 성장해서 왜 이렇게 되느냐. 뭐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돼요, 이 사회에? 불편한 소설을 쓰고 싶어요.
8: 근데 이거 방송인 줄 알면서 왜 이런 얘기까지 시시콜콜 내가 하는 거지?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얘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네, 오늘의 강연자는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밝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을 처음 봤을 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긍정이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픔을 지나오면서 선택하고 또 훈련해온 태도라는 걸 느꼈는데요.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웃는 법을 배운 사람, 그리고 웃음으로 누군가의 하루를 일으키는 사람. 희망을 말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제 남편이자 오늘의 강연자이신 박이님을 모시겠습니다.
1: 기연자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어머머, 제가 초대드렸나요?
1: 네. 그러니까 좋네요.
2: 잘 오셨어요.
1: 네.
2: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강연 자리에 같이 서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2: 그러니까요.
1: 오늘은 뭐 제가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고,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큰 우량아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보통 또래들보다 키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굉장히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까지 실제로 축구선수 생활도 했었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 중학교 때 사진입니다. 노란색 옷 입은 사람이 저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친구예요. 많이 사갔죠? 제가 취업할 때쯤 지금처럼 굉장히 취업난이 심했습니다. 대학교 때 제가 학점도 정말 안 좋아서 이 취업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었어요. 그나마 제가 옷을 좋아했습니다.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패션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중에 제가 우연히 한 외국계 패션 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6개월 정도 후에는요, 심지어 정직원 제안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운 좋게 덜컥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제 인생이 마치 톱니바퀴와 맞물리듯 완전히 풀렸다고 생각을 했죠. 제가 정직원 전환이 된 시점에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요, 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제가 직감적으로 왔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것을요. 전이 사진처럼 병원의 온갖 장치들이 제 몸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 몸이요, 제 눈으로 분명히 보이는데 이 쇄골뼈 밑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잘안 오시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손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손톱에 한번 힘줘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번엔요, 머리카락에 한번 힘줘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입니다. 분명히 내 몸의 일부인데 내가 아무리 힘을 주려고도 힘이 들어가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은 거야.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았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제 목을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다가 제 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 것이고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저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는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로 추락을 해서요.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 이 척수신경이 완전히 끊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현실감이 없었어요. 아마도 이 전신마비라는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신앙이 있었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야, 난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믿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그 이야기 듣고 울지 않았어요. 저의 이런 긍정적인 마음과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저의 소망과는 다르게 전신이 마비가 되었다는 사실은 제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상실감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전신마비가 되니까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죠. 욕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2시간에 한 번씩 24시간 동안 제 몸을 누군가가 뒤지고 좋아했습니다. 밥도 다 떠먹여줘야 했고요. 이렇게 이도 누군가가 직접 다 닦아줘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씻으려면 침대에 누운 채로 병원 샤워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요, 가족들이 직접 다 씻겨줘야 했어요. 전신마비 되면요, 이 장기의 기능에도 마비가 옵니다. 대변과 소변을 스스로 볼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전 당시에 이 요도안을 이용해서 소변줄을 차고 있었고 이 소변백에 소변이 가득 차면 가족들이 그 소변을 직접 다 비워줘야 했습니다. 대변을 보기 위해서는요, 좌약을 넣고 침대 위에서 가족들이 매일매일 그 뒤처리를 손으로 해야만 했어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사실 처음에 제가 입원했을 때는 저희 가족은 저를 위해서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본 낯선 타인에게 이렇게 성인이 된 저의 이런 모든 민낯을 보여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3살 차이는 남동생이 있거든요. 제 동생이 당시에 대학교 4학년이어서 졸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부모님께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엄마, 제발 내가 형을 직접 간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 동생은 저를 위해서 한 학기 통째로 휴학을 하고 24시간, 6개월 동안 제 옆에서 병간호를 해줬습니다. 아,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먼저 흔쾌히 그런 결정을 내려서 정말 감사했죠.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동생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우야, 너에게 장애란 무엇이야? 그러니 동생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장애는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준 하나의 끈이라고요. 왜냐면 가족 모두가 협력해서 저 한 명을 돌봐야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시에 그 서울에 있는 한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전쟁 같았던 하루의 재활을 마무리하면 저녁에 항상 그 조그만한 기도실에 갔습니다. 예전에 건강하게 걷고 뛰던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기도했어요. 물론 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 제발 일으켜주세요. 저 일으켜주시면 저 진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희 병원에 이렇게 다른 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제가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결코 남을 위해 기도할 만큼 마음밭이 넓거나 좋은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입원했었던 그 재활병원에서는요, 저보다도 심각한 상태에 계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특히 이 뇌가 손상되신 분들이 많았죠. 하루는 다른 병실에 한 고등학생 남자의 어머니며 이렇게 전신이 마비가 돼서 병실에 누워있는 제게 오시더니 우리 아들이 위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아니 어떻게 전신이 마비가 된 나한테 와서 이런 말 하실 수가 있지? 그 어머님의 아들은 고등학생이었고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는데요.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뇌가 손상이 돼서 대화가 불가능하고 밥도 먹을 수 없어서 콧줄로 영양분을 공급할 수밖에 없었고 회복을 기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입원했던 곳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까 그 기도실에서 제가 막한 시간 정도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이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내가 재활을 해서 내 몸을 회복해서 앞으로 나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과 또 세상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가서 반드시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요, 제가 혼자서 이렇게 혼자 휠체어를 요 정도도 밀 수조차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희망을 줄수 있을지는 전혀 알지 못했고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6개월 정도 병원 생활하고 퇴원을 했어요. 퇴원했지만 저의 모든 생활은 가족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변과 소변도 여전히 가족들이 다 받아내야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잠을 자기 위해서 침대에 누우면 저희 아버지나 남동생이 집에 올 때까지 꼼짝없이 이 휠체어에 앉아서 밤까지 기다려 했습니다. 전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 인생은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재활해야겠다. 저는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재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한강이 있는데요. 제가 휠체어를 혼자 밀기 위해서 한강에 나가려고 마음먹었어요. 근데 부모님은 제가 혼자 한강에 나가는 것을 너무나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한강에 나가기 위해서 부모님과 싸웠어요. 그것부터 재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휠체어를 한 10m도 잘 밀지 못했었는데요.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매일 한강에 나가서 3시간 이상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50m, 100m, 500m, 1km. 휠체어를 혼자 밀 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서서히 늘려나갔어요. 제가 한 재활 시작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쯤 하루는 제가 휠체어로 혼자 3시간을 밀어서 저희 집에서 11km 떨어져 있는 난지도 한강 공원까지 혼자서 휠체어를 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제 내가 우리 집에서 11km 떨어진 곳에 나 혼자 놓여지더라도 나 혼자서 집은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원래 차고 있었던 소변줄을 빼고 혼자서 일회용 소변줄을 이용해서 스스로 소변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이제 혼자 10초면 좌약도 넣습니다. 저 이제 진짜 독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엄청난 재활량 끝에 드디어 혼자 침대에 옮겨 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휠체어에서 침대로,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렇게 스스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피난 운동과 연습으로 제가 상체 힘을 키워서 혼자 차에 휠체어를 싣고 운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직접 제 아내를 제 차에 모시고 직접 운전해서 왔거든요. 저는 그렇게 잘 살아가던 어느 날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전신이 마비가 돼서 이 휠체어를 타고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거나 정말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제 눈에 너무 많이 보였어요. 제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불공평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신께 따졌습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 아니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0: 제가 만약에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제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정해졌어요. 바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야 할지, 사랑을 할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 속에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바로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박위입니다. 영어로 위는 우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we plus miracle,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라는 뜻을 가진 개인 채널을 만들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이 기적임을 일깨우면서 몸이든 마음이든 아픈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던지는 것이죠. 어느 날 울산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저처럼 이 척수신경이 손상이 돼서 전신이 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어하셨냐면 혼자 샤워를 못하셨대요. 폐쇄공포증이 생기셔서. 그 목사님이 저랑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좀 위안을 삼으셨던 것 같아요. 하루에 2시간씩 매일매일 한 2주 정도 전화하다 보니까요, 제가 어느 날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 이제 제발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제 눈에는요, 그 목사님이 그저 전신에 마비가 된한 아들의 아버지로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혼자 휠체어 타고, 혼자 비행기를 타고 울산으로 날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친구예요. 표정이 별로 안 좋죠? 예, 다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동일 인물입니다. 지금 이렇게 호전이 돼서 저희 개인 채널에 편집자로 무려 4년간 활동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친구는 아직도 손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아요. 손이 이렇게 주먹이 진 상태로 돌돌 말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편집하는 줄 아세요? 이손 밑부분을 이용해서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직접 다 편집을 했습니다. 대박이죠? 저는 제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울산으로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제가 오히려 사랑 이상의 큰 힘을 주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다치기 전에 걷고, 뛰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스스로 대변, 소변 보는 것에 대해 한 번도 감사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전신이 마비가 돼서 걷지 못하고, 스스로 밥 먹지 못하고, 스스로 대변, 소변 볼수 없게 돼보니까요, 이제야 비로소 제가 과거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정말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적이라고 하면 앞을 볼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거나 저처럼 달릴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는 초현실적인 현상을 떠올립니다. 기적은요, 지금 이렇게 휠체어 타고 살아가는 저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남과 비교해서 지금 나에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요,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어요.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아 행복을 느끼는 중이죠. 여러분, 우리 용기를 잃지 말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기적의 삶을 마음껏 누리실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제가 집에서 외출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사실 그거를 요즘에 히키코모리라고 많이 하잖아요. 성지은 너 이거밖에 못해?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애야? 너무 그 매서운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고 있었는데, 그냥 무작정 운동화를 신고 나가서 걷기 시작했는데, 저 색깔들 좀 봐. 이 공기 좀 봐. 너무 아름답잖아. 그냥 저렇게 존재만 해도 아름답잖아. 나도 그런 존재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 해도 용령의 나라시여,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3: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0: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1: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2: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3: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4: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5: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1: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오늘의 주제는 전쟁입니다. 아, 나 사실 전쟁 얘기하면 좀 힘들어요. 전쟁 가방 있습니다, 집에.
1: 전쟁 어떤 거요?
0: 전쟁 가방이 있다.
1: 가방이요?
0: 저는 이제 성격이 조금 이상해서 위급시 들고 튈 가방이 있어요.
1: 생필품 같은 거 넣어두시고요. 네. 아.
0: 이게 왜 생겼냐면 아기가 어린데 막 상상이 되잖아요. 만약에 화재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재난 사태가 일어난다든가 위급한 상황이 실제로 전 좀비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생각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아기를 들고 이 가방만 챙겨서 빨리 퇴야지. 그래서 그거를 나 싸면서 나 미친 거 아니야 생각을 하면서 샀어요. 근데 엄마가 되니까 전쟁만큼 무서운 얘기가 없어요. 어디서 전쟁이 터졌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죽을 사람들이 다 누군가의 자식일 텐데 누군가의 가족일 텐데 생각하면 막 감정이입이 돼서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거거든요. 전쟁은 지구상에서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데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행동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잖아요. 근데 다른 동물들이 보기에 사피엔스는 정말 똑똑한데 왜 먹지도 않을 먹을 것도 아니면서 왜 저렇게 많이 죽이는가 이해를 못할 거거든요. 전쟁은 정말 문명의 가장 대척점에 있는 단어를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꼭지를 얘기할 건데 네. 전쟁을 직접 겪은 사람이 어떤 소설을 쓰는가. 전쟁을 직접 겪진 않았지만 보고 들은 사람은 어떤 소설을 쓰는가. 전쟁을 기록

0: 기억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소설을 쓰는가? 이 세 꼭지예요.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전쟁을 직접 겪은 작가의 대표적인 한 사람을 뽑으라면 이분 빼고 갈 수가 없어요. 헤밍웨이. 저는 사실 헤밍웨이라는 작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우선 문체가 너무 딱딱해요. 드라이하달까? 저는 사실 조금 촉촉한 거 좋아하고, 나 그냥 극 F니까 촉촉한 거, 감각적인 거. 근데 이 사람은 불친절한 작품을 조금 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딱딱해요, 작품이. 톤이 들어갈 데가 없어. 이 헤밍웨이는 원래 되게 마초적인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10대 때부터 권투 선수를 했고요. 사냥 좋아하고, 엽총 쏘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종군 기자로 전쟁, 내전 이런 데는 막 계속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10대 때, 19살인가 10대 때,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려고, 미군으로 참전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권투 생활하다가 맞아갖고 눈을 다쳤대요. 그래서 시력이 안 좋아갖고 떨어집니다. 그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보통 그러면 그냥 집에 있으면 되잖아요. 떨어졌어. 이렇게 저기 응모회는 떨어졌으면 집에 있으면 되잖아. 굳이 이탈리아로 가서, 나 전쟁 참전할래요 하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운전을 합니다. 운전수로 일을 하다가, 파편이 여기 박혀요. 포탄 파편이 박혀서 군인 병원에, 이제 들어눕게 되는 거죠. 거기서 한 여성을 만납니다. 둘이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하고, 헤밍웨이는 자기야, 나는 미국에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 하고서 돌아옵니다. 왜? 부상당했으니까. 근데 여자가 그 사이에 이탈리아 남자랑 결혼해버립니다. 이때 시련을 크게 당했어요. 그런데 헤밍웨이가 1차 세계대전 참전을 했다 온 거를 안 어떤 지인이 헤밍웨이한테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너뭐 전쟁터 가서 뭐 이렇게 뭐 많이 힘든 거 겪지도 않았나 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헤밍웨이가 전쟁터 갔다 왔어. 거기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내가 소설로 보여줄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무기여 잘 있거라. 이 작품의 제목에 전 이게 저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작품의 제목을 보면 힌트가 숨겨져 있어요. 어페어리잖아요. 안녕이잖아요. 투 암스인데 암스가 ARM S란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1: 팔.
0: 그렇죠. 팔. 그 다음에?
1: 군대인가요?
0: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요, 안녕. 전쟁, 무기여 잘 있거라, 무기여 잘 가거라, 뭐 이런 것도 되고, 이 사랑했던 사람, 나를 이렇게 깨워놔줬던 여성, 안녕. 이런 것도 돼요. 자기랑 똑같은 그 주인공이 하나 나오거든요. 한명 나오거든요. 이탈리아 군에서 근무하는 미국 장교가 나와요. 이 미국 장교가 역시 그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실려갑니다. 거기서 캐서린이라는 여성을 만나요. 둘이 사랑에 빠지죠. 처음에 이 장교인 주인공 남자는 여자한테도 그냥 여자를 유희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고 전쟁에 대해서도 뭐 그냥 그렇지 뭐, 뭐 사람을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도 뭐 그냥 그렇지 뭐 약간 되게 시니컬한 상태였는데 자기가 직접 다치고 전쟁에 참전을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 여성의 보살핌을 받다 보니까 마음이 좀 바뀌게 돼요. 좀더더 진중한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퇴각을 하는데 죽을 지경에 처했어요. 죽을 지경에 처하니까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탈영을 합니다. 강으로 뛰어들어요. 강에 뛰어들어서 탈영병이 됐는데 탈영병이 되면 원래 팀에서 잡으려고 쫓아올 거 아니에요.
1: 네, 그렇죠.
0: 그래서 캐서린 손을 붙들고 중립지대인 스위스로 도망갑니다. 이탈리아 전선에서 스위스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둘이 잠시 한시적인 평화의 시간을 갖죠. 알콩달콩 살아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잡혀갈지도 모르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 잠시 주어진 휴식이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캐서린이 임신을 해요. 이제 아기 낳을 때가 돼서 병원으로 옮겨지는데 죽은 아이를 낳습니다. 이것도 전쟁의 상징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죽은 아이를 낳고 캐서린은 이제 수술을 받다가 죽어요. 캐서린이 마지막에 이리 와봐. 당신 왜 이렇게 창백해? 그러고선 이제 캐서린은 한번 안고 안아주고 이제 캐서린은 이제 죽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 슬펐다, 뭐이 남자 주인공 오열을 했다, 막 마음이 어떻게 찢어진가 설명 하나 없어요. 죽은 캐서린을 지켜보니까 그녀는 마치 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조각상 같이 느껴졌어. 이미 그녀의 영혼은 거기 없는 거야. 비 오는 거리를 걸어 호텔로 되돌아갔다가 끝.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거를 하드보일드 문체라고 하는데 감정을 굉장히 절제를 하고 네. 있었다, 했다, 한다 이렇게 뭔가 사실만 짧게 짧게 치는 거예요, 문장을. 그런 식으로 해서 쉬운 문장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시켜서 감정이 많이 개입되지 않고 사실만 알려주는 것처럼 건조하게 진행을 하는 게 해밍웨이. 근데 본인 스스로는 나는 잃어버린 세대야 라고 하는 허무주의가 굉장히 강했어요. 잃어버린 세대라는 이야기를 맨 처음 한 사람은 거트루스 스타인이라고 이제 이 사람도 역시 당대의 좀 명사인데 그 사람이 이 회밍웨이 그 무리를 보고 너희들은 잃어버린 세대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회밍웨이가 무게 자리거려 직전의 히트작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맨 앞에다 써놨어요. 당신들은 모두 길을 잃은 세대요 라고 써있는데 딱 써놨어요. 자기 자의식인 거예요. 왜 길을 잃었느냐? 전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전쟁 직후에 나온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런 작품을 보면 전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는가? 그래서 혼란. 그다음에 모든 것이 다 파괴됐잖아요. 가야 할 길을 내가 가야 되는데 모르겠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회밍웨이도 역시 본인이 뭔가를 잃어버렸고 가야 될 길은 모르겠고 방황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무뚝뚝한 문체가 오히려 더 나오지 않았느냐, 어울리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정하게 뭐 미사일을 붙일 그런 여유 같은 건 없는 거죠. 우선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거니까 괴로워하고 힘들어도 이런 거여서 무기여 자리 거라는 1차 세계대전을 반영한 자전적인 작품이자 회밍웨이의 젊은 시절의 아픔을 담고 있는 작품. 그 다음에 전쟁을 직접 겪은 자는 전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아주 씁쓸한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죠. 노벨문학상이 1901년에 생긴 그 상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노벨문학상을 어떤 의미로 주목을 하냐면요. 이거는 인류, 민족, 국가, 집단이 흘린 피값에 대한 보상 같은 상이다. 이 상을 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이 언젠가는 많은 피를 흘렸던 적이 있어. 많은 아픔이 있어. 이거를 너의 민족만 아파할 게 아니라 너의 집단만 아파할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귀를 기울여줄게 라고 하는 시그널 의미로 읽혀서 주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헤밍웨이가 왜 노벨문학상을 탔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의 작품을 읽으면 좋아요. 전쟁에 대한 드라마, 전쟁에 대한 언급 이런 얘기가 나올 때 항상 회자되는 헤밍웨이 명언이 있어요. 그 어떤 정당성과 명분이 있더라도 전쟁은 범죄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저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말해주면 좀 사람들이 좀 믿잖아요. 네. 헤밍웨이를 많이 좀 사람들이 더 알고 좀 믿고 해서 이 말을 좀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헤밍웨이가 지금 살아있으면 인플루언서로 막 이 말 해갖고 막 릴스하고 막 이렇게 막 쇼츠하고 막 해서 전쟁은 범죄다 이런 걸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전쟁에서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저같이 이제 전쟁 가방 싸는 불안한 인간으로서는 자식 키운 엄마로서는 이 작품을 통해서 역시 전쟁은 비극이구나.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사실 전쟁에 관련된 소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이유를 생각하면 전쟁은 상처를 남기잖아요. 네. 트라우마를 남기잖아요. 트라우마가 남으면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 그 잊혀지지 않거든요. 잊혀지지 않으면 이거를 토해서 밖으로 내뱉어야지만 이게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전쟁의 이야기를 한 사람이 저는 그래서 전쟁 소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헤르타 뮬러의 순근해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그 2009년에 헤르타 뮬러가 노벨문학상을 받았어요. 저는 2010년에 나온 그 작품 중에 이 작품 제일 좋아요. 와, 전쟁을 참혹한데 참혹함을 이렇게 시적으로 아름답게 그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0: 그걸 미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전쟁의 참상을 미화한 게 아니라 아름답게 말했는데 너무 슬프게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문학이 할 수 있는 최대치구나. 전쟁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눈이구나. 전쟁을 막 겪은 사람은요, 수기를 남기게 됩니다. 이거를 한 템포 더 건너서 문학으로 끌어안아서 완전히 문학화했다. 이거는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세대가 가능한 일이에요. 본인이 겪은 전쟁이 아니라 엄마가 겪은 전쟁이에요. 우리는 사실 2차 세계대전 얘기하면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 이런 거 많이 떠오르잖아요. 네. 그런데 당시에 수용소에 끌려간 건 유대인만은 아니었더라고요. 루마니아에 살고 있는 독일 출신 소수계 민족이 있었는데, 너 전범 국가네? 너 독일계네? 너 우리랑 전쟁하는 국가네? 라고 해서 독일계 사람들이 러시아의 수용소에 집단으로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리타 뮐러는 그 루마니아에서 태어났어요.
1: 네.
0: 루마니아에서 독일계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뭔가에 대해서 침묵해. 집 말하지 마라. 다 어두워. 표정이 어두워. 말을 하지 않아. 근데 뭔가 가슴에 까만 게 하나씩 들어있어. 아무도 말하지 않아. 그게 바로 엄마와 마을 동네 어른들이 다 같이 러시아에 있는 수용소에 너 독일인이잖아. 독일계잖아. 하고 갔다 왔던 수용소 경험이에요. 그래서 직접 전쟁에 화마를 입은 건 아니지만 역시 수용소 역시 전쟁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거기 엄마를 보면서 엄마는 왜 웃지 않지? 왜 마을 사람들은 다 저렇게 침울하지? 를 궁금해 하면서 어린 소녀 헤리타 뮐러가 자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루마니아가 독재 정권 일대 사람이니까 막 독재 저항하는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권에 의해서 쫓기잖아요. 그래서 독일 베를린으로 망명을 가거든요. 망명을 가는데 거기서 자기 엄마랑 똑같은 사람을 하나 만나요. 엄마는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를린에 살고 있는 오스카 파스티오르라는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17살 나이로 강제 수용소에 가서 5년간 강제 노동을 하다가 돌아왔다. 자기는 뭔가 말을 하고 싶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증언을 옮겨 적습니다. 그 수용소가 얼마나 비극적인 곳이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집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오스카라는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남은 헤르타 뮐러 아마 굉장히 큰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같이 이거를 세계에 알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스카라는 사람이 모든 기억의 원형을 갖고 죽은 거예요.
1: 그러니까.
0: 그러면 나는 듣고 보고 엄마를 통해 느낀 걸 가지고 재생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온 작품이 숨그네예요. 숨그네라는 작품 제목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숨 그네는 breath 숨 그네 수임 숨이 한번 삶으로 갔다 죽음으로 갔다 한숨 한숨 쉴 때마다 죽음과 삶 사이를 왔다 갔다 바로 죽을 수도 있어 지금 찰나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죽음과 삶이 오고 가는 그 수용소의 위태위태함을 숨 그네로 얘기한 거예요 없는 단어예요 이 사람이 조어를 잘해요. 예를 들어 되게 이상한 조어가 나거든요. 배고픈 천사.
1: 배고픈 천사.
0: 기야 먹는 게 감자 한 알밖에 없어. 막 너무너무 배가 고파.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배고픈 천사가 내려왔다. 심장삽. 삽 하나하나 팔 때마다 이 삽이 나의 심장이 돼. 이렇게 심장삽.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조어들을 만들어요. 지금까지 써본 적이 없는 단어들. 이런 거는 시적 허용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없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써도 돼. 오, 오히려 참신해. 오히려 이런 거죠. 자세히 얘기하면 참상을 다 이해를 못 해. 근데 그거를 되게 시적으로 뭔가 은유적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이해가 잘 돼. 이런 걸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숨그네라는 소설이 나왔는데 주인공은 레오라고 하는 소년이에요. 17살의 동성애자인데 수용소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왔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 와서 남편이 아내의 수프를 빼앗아 먹어서 아내를 굶겨 죽이는 것도 봐요. 감자, 썩은 감자 반알 때문에 서로 죽이는 것도 봐요. 배고픔이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지배해서 사람을 사람이 아니게 만드는 그런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5년 동안 아주 비참한 상황에서 살다가 돌아오는데 중간에 결정적인 사건 두 가지에 주목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집에서 네 동생, 새로운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0: 사진을 보내옵니다.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절망해요. 아, 새로운 아들이 있구나. 이제 나는 여기서 죽어도 저 사람들한테는 대를 이을 아들이 있으니까 이제 나는 사형선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기다리지 않는 거나. 그래도 이 사람을 살게 했던 거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할머니가 레오야, 너는 살아서 돌아올 거야. 한마디를 해줘요. 근거도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을 붙잡고 삽니다. 그리고 몰래 석탄을 빼돌려갖고 러시아 마을에 가갖고 석탄 좀 드릴 테니까 밥 좀 주세요라고 이렇게 몰래 불법적인 행위를 좀 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그 민족이니 적군이니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이 내 아들도 전쟁터에 나갔어 하면서 따뜻한 먹거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얀 아마포 소주건을 주더래요. 그거를 갖고 오면 먹을 거랑 바꿔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수건을 가져와서 바꿔 먹지 않고 꼭 쥐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게 없어지면 마치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심정으로. 그래서 헤르타 뮐러가 노벨 문학상 받으면서 이제 수상 소감을 발표할 때 제목이 당신에게는 손수건이 있습니까? 였어요. 당신에게는 당신을 살리는 마지막 말이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여기 살기가 너무 힘든 그런 곳이었거든요. 돌아옵니다. 결국 돌아오는데 수용소에서 나왔으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살지 못해요. 아마 레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계속 거기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역시 그거를 간접적으로 보고 듣든 직접 경험하든 전쟁이 끝났어도 전쟁은 고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으로 볼 거는 전쟁을 조금 더 멀리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헤밍웨이는 전쟁을 전쟁 한 복판에 들어가 있는 사람 같고 헤르타 뮐러는 전쟁을 조금 거리 한 세대를 두고서 지켜본 사람이었고 톨스토이는 전쟁을 아주 더 위에서 완전히 저 위에서 조망을 해서 전쟁의 큰 판을 쥐려고 한 사람이에요. 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소설 아시죠? 이거는 어렵습니다. 내용도 어렵고요. 읽기도 어렵고요. 역사도 너무 많고요. 참 포기하기 딱 좋은 작품인데요. 전쟁과 평화가 유명하다니까 나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할 때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선 영화를 보세요. 영화.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남녀노소 다 사랑할 수 있는 오드리 헵번이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도 쉽지 않아요. 208분짜리 영화예요.
1: 208분?
0: 208분짜리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그게 최선이었을 거예요. 그 감독도. 왜 어렵냐? 자, 들어보세요. 첫 번째, 등장인물이 559명.
1: 네?
0: 등장인물이 559명. 제가 된 거 아니에요. 누가 이미 세놓았더라고요. 해설에 써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559명. 그리고 가문의 수가 많이 나옵니다. 가문이 메인 가문이 다섯 개예요.
2: 메인이 다섯 개라고요?
0: 메인이 다섯 개예요. 근데 그 밑에 또 애들이 또 많이 있잖아.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많아요. 인간 관계도 복잡해요. 이게 사랑의 작대기가 자꾸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못 읽어요. 실제 전쟁이 등장해요. 실제 역사 그대로 따라가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1권부터 끝권까지가 15년 동안이거든요. 15년 동안 만났다 헤어졌다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살 뻔했다 죽었다 죽을 뻔했다 살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얘 아까 죽은 거 아니야 살았어. 그래서 얘 죽은 거 같은 날 살았네 이거. 뭐 살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죽었어. 막 이게 헷갈림이 나서 반드시 옆에서 그리면서 가게도 자 가게도 그릴 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 뭐냐 볼콘스키 가문이 하나 있어요. 자 기억하세요. 뭐라고 했어?
1: 볼콘스키
0: 가문이 있어요. 여기 이성적인 가문 우아하고 돈 많은 가문이에요. 볼콘스키. 네.
1: 볼콘스키.
0: 자 그다음에 로스토프.
1: 로스토프.
0: 미디엄 레어 아니야. 로스토프. 약간 이런 가문이 있어요. 이 두 가문이 이제 대환장 파티 가문. 이 로스토프 가문은 이제 문제가 많은 가문이에요.
1: 네.
0: 자기 열정 따라 사는 가문이에요. 그래서 볼콘스키 이성적인 곳 가문. 그다음에 로스토프 약간 본능적인 대환장 파티 가문. 이렇게 두 가문이 있어요. 이 사이에 피에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피에르가 처음에는 조금 어리버리, 어리숙, 뭔가 인기도 없고 매력도 없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제일 잘 살아요. 그래서 볼콘스키 가문에는 안드레이 공장님이 살고 계십니다. 안드레이 공장, 이름도 멋있어요.
1: 네.
0: 안드레이 공장은 나이가 좀 많아요. 근데 잘생겼어요. 또 아내가 아기를 낳다 죽어요.
1: 아이고.
0: 그리고 나서

0: 혼자서 조금 되게 회의적으로 이성적이고 딱딱하게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아. 근데 세상 아쉽 게 하나도 없어. 약간 차도남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아주 어린 소녀 나타샤를 우연히 만나요. 이 나타샤가 바로 로스토프 가문의 따님, 이 딸내미입니다. 그래서 둘이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사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1년 동안 시간을 갖자. 근데 둘이 이렇게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갔는데 나타샤가 이쁘잖아요. 유부남이 꼬입니다. 아하. 그래서 나타샤가 흔들려요. 근데 안드레는 이성적인 남자잖아요. 그걸 알았어요. 나타샤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타운합니다. 나타샤는 그때 눈물 철철. 쟤는 유부남이었구나. 눈물 철철. 이런 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중간에 있는 이 아장아장 귀여운 피에로가 나타샤한테 더 헌신적으로 잘해줘요. 근데 하필 또 안드레 공장님이 전쟁터에서 복부에 이렇게 상처를 입어서 돌아가십니다. 네. 나타샤한테 회개할 시간을 줘요. 하필 나타샤네 집에서 드러눕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샤가 막 쓸고 닦고 막 간호를 해줘요. 네. 그래서 안드레이한테 용서를 받고 피에라하고 결혼을 합니다. 안드레이는 남 좋은 일만 시켰어요.
1: 그러네요. 네,
0: 그리고 안드레이는 마지막에 죽고 나타샤하고 피에르가 둘이 잘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썼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1: 그러니까
0: 궁금한 게 자기를 피에르의 빙의해서 내가 이렇게 못났지만 나는 이 세계관 최강의 미녀랑 결혼했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쓴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톨스토이는 이건 소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썼지만 이걸 소설로 부르지 말라. 내가 쓴 소설이라고 말을 하려면 안나 카레리나 같은 작품이 내가 쓴 소설이지 전쟁과 평화는 이건 소설의 범주에 가둬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설보다 더 큰 무언가를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소설인 듯 역사인 듯 소설이에요.
1: 네.
0: 그게 약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르가 조금 이상해. 이상하긴 해요. 자, 도이스토이는 이거를 구상했던 시점에 데카브리스트라고 하는 반란이 있었어요. 옛날에.
1: 네.
0: 데카브리스트 반란에 옛날에 참여했다가 저 시베리아로 유배됐던 아주 위풍당당한 귀족들이 있었어요. 100여 명 이상 있었어요.
1: 네.
0: 삼촌뻘이 있었다고 해요. 말로만 듣던 그분은 다 가졌대. 인품도 지식도 학벌도 가문도 돈도 다 가진 귀족들 100명이
1: 네.
0: 반란을 일으킨 거야. 황제한테. 그래서 시베리아 유형을 보냈어요. 근데 와이프들도 다 따라갔어요. 시베리아에서 30년을 버티고 늙은 사람이 돼서 늙은이가 노인이 돼서 돌아왔어요. 늙은 혁명가의 초상을 보고 나서 와 뭐 찡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 가졌는데 지위니 명예니 돈이니 다 가졌는데 왜 시베리아에서 자기 청춘을 다 바치는 저런 반란을 해야 했을까? 자기 삼촌이 돌아왔는데 뭔가 그 성자 같은 모습에 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데카브리스트 저 사람들 30년 전 반란으로 돌아간 거죠. 지금 돌아온 노인들의 30년 전. 그게 1825년에 데카브리스트 반란이에요. 근데 1825년을 이해하려면 1812년의 전쟁을 이해해야 했대요.
1: 네.
0: 1812년의 전쟁을 이해하려면 1805년에 시작이 됐대요, 그 전쟁이.
1: 네.
0: 그래서 1805년이 시발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저 노백작을 이해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30년 전에 그 노백작의 청년 시절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청년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청년의 모든 행위의 시작인 전쟁이었네. 전쟁은 언제 시작됐어? 거슬러 거슬러 계속 계보를 봤더니 1805년. 그래서 1805년에서 1820년까지 15년의 전쟁 이야기를 쓰고 났더니 힘이 다 빠졌어. 데카브리스트 형만큼 가지도 못했어.
2: 5년 남았는데.
0: 5년 남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끝나냐면요. 데카브리스트 혁명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의 젊은 시절까지 왔어요. 그게 피에르하고 나타샤예요. 이해가세요?
1: 네.
0: 피에르하고 나타샤가 철 모르고 어릴 때 러시아하고 프랑스하고 전쟁하는 거를 경험하면서 어른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1: 네.
0: 어리버리했던 피에르하고 그냥 막 유부남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사랑밖에 남몰라 했던 나타샤가 러시아의 진정한 러시아인으로 각성을 하는

0: 둘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장차 데카브리스트 혁명을 일으키는 주력 세력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거대한 서사를 쓰려고 했던 겁니다. 아마 더 좀 힘이 있거나 좀 더 썼으면 한 10권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 사람들 네. 반란 일으켜야죠. 그다음에 또 잡혀가야죠. 그다음에 시베리아 유형당해야죠. 거기서 30년 살아야죠. 그다음에 돌아와야죠. 이런 거.
1: 10권 될 것 같아요.
0: 10권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멈춘 것이 우리한테는 참으로 보기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읽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읽고 나니까 이거 왜 썼는지는 좀 알겠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우선 나폴레옹이 중요한 게 아니야. 러시아 황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전쟁에서 평화로 이끌어가는 건 그냥 보통의 모든 사람들이야. 러시아 민중의 힘을 믿어. 약간 이런 그 자기 민족주의적인 감정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네. 그게 어디에서 가장 클라이맥스로 나오냐면 안드레 공작이 죽을 때. 안드레는 나타샤가 미웠거든요. 네. 사랑했는데 바람을 피려고 했잖아요. 내 믿음을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운데 나타샤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막 간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하고 나는 마지막에 사랑을 깨달았다. 저는 그게 나타샤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근데 톨스토이 작품의 특징이 좀 있어요. 톨스토이 작품이 가장 재밌는 부분은 약간 사랑의 작대기가 어긋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치정관계일 때가 제일 재밌고요. 네. 내가 속물에서 그런가 그 부분이 제일 재밌고 결말은 항상 어디로 가느냐. 이 치정관계를 실컷 보여주고 나서 이거는 남녀간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약간 이쪽으로. 우리 신의 한 사랑 속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약간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 등장하는 많은 금사빠들이 있거든요. 금사빠들이 마지막에 모두 다 그냥 사랑 속에서 그냥 평화를 찾는 장면. 그게 이제 톨스토이의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를 읽다 보면은 얘네가 아무리 여기서 지금 막 사람 땅에 괴로워해도 마지막에는 기도하면서 잘 풀릴 거야라고 하는 어떤 안도감이 좀 있어요. 역시 그렇게 풀립니다. 답정너의 교훈성이 좀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전쟁을 새로운 시각으로 서로 다르게 바라본 세 편의 작품을 봤는데 결론은 하나요. 전쟁은 있으면 안 된다. 네. 전쟁 정말 하고 있는 전쟁은 빨리 그만둬야 되고 모든 그 대동단결에서 전쟁하지 말자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쟁 없는 세상. 전쟁 없는 지구에서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그런 희망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1: 네. 뭐 전쟁이란 뭐 제목도 들어본 작품들이고 했지만 저는 문학이 세상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이 여러 순간들이 있지만
0: 맞아요.
1: 그중에 가장 큰 순간은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다 알잖아요. 전쟁은 위험한 거고 하면 할수록 이득을 보는 사람은 없고 뭐 모두에게 손해인 그런 행위라는 걸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이런 문학 작품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읽어가면 또 그런 생각들이 각자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다면 정말 이상적인 이야기겠지만 언젠가는 전쟁이 사라질 날도 오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말해봅니다.
0: 네. 네. 저도 전쟁 가방이 없어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생각만 해도 무서우니까. 네. 오늘 전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네. 보람됐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1: 네.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2: 고장이나 사고로 멈춘 차량과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른 차량 간에 발생하는 추가 사고. 매년 30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나 높습니다. 사고가 사고를 부르는 고속도로 2차 사고,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사고 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주변 차량에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안전삼각대도 설치합니다. 이에 앞서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면 갓길로 신속하게 옮깁니다. 2차 사고 사망자의 약 70%가 차량 내부나 현장 인근에 머무르다 발생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말고 가드레일 밖으로 빠르게 대피합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또는 112, 119로 신고합니다. 신속한 대피가 생명인

안녕하세요. 20년 이상 오피스빌런 문제로 고심하는 기업들을 자문해온 기업노동변호사 조상욱입니다. 오늘은 이런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평소 싹싹한 성격으로 회사 내에서 인기가 많았던 진대리. 어느 날 진대리에게 엉뚱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같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윤 과장이 여기저기서 자신에 대한 외모 품평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고 고민하던 진대리는 인사팀에 윤 과장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인사팀은 진대리를 1차 면담하고 윤 과장을 즉시 대기 발령한 뒤 윤 과장과 주변 연구원들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마칠 무렵 정기 팀장 회의를 마치고 열린 회식 자리에서 엉뚱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조사를 총괄하던 인사팀장이 사실 윤 과장이 진대리에게 평소 호감이 있고 친하게 지냈는데 너무 편하게 생각한 나머지 동료들에게 넋을 놓고 엉뚱한 소리를 한 거였다. 윤 과장은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고 싶다고 했는데 진대리가 한 칼에 거절하고 꼭 해고해달라고 하더라. 진대리 성격이 보통이 아니다 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진대리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격분한 진대리는 기업의 최고 경영 책임자 CEO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인사팀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기업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안 유지에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사례처럼 조사자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보안 유지에 실패하면 그건 대체로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업은 법적 책임을 포함해서 결국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또 다른 법적 분쟁 대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상황에 몰리고 그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한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기업에게는 위자료와 같은 눈에 보이는 책임보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래 이어지고 또 쉽게 지워버리기 어려운 낙인 효과가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별도의 개인 오피스나 책상 간 칸막이가 없는 개방형 사무실에서 남녀가 섞인 총 1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력직으로 입사한 지 3개월쯤 된 한 주임이 인사팀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한 겁니다. 그녀가 지목한 가해자는 몇 자리 건너 근무하고 있는 박 팀장이었습니다. 입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출입구 근처에 본인 자리를 지나다니면서 혹은 업무 지시를 핑계로 옆자리로 와서 자신의 가슴을 종종 훔쳐본다는 거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인사팀장이 즉각 면담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훔쳐보기가 일어난 시간과 상황에 관해 일관된 주장을 했고 허위 신고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훔쳐보기를 강력히 부인할 뿐 아니라 신고에 관한 보강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훔쳐보기를 확인한 직원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고 이전에는 피해자가 박 팀장의 훔쳐보기에 관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만 내지 고충을 토로한 적 또한 없었습니다. 인사팀이 신고에 따른 조사를 모두 끝냈다면 이럴 때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고대로 박 팀장의 훔쳐보기 등을 인정하고 팀장 징계를 단행하는 일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 없이 신고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팀장이나 팀원의 배치 전환 등 다른 인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이안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이쯤에서 성인지 감수성 원칙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원칙은 소속 학과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을 이유로 대학 교수를 해임한 사건을 다루면서 대법원이 최초로 선언한 이래 성추행, 강간, 성희롱 등 성비위 행위 사건에서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성비위 행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빙성을 판단해야 하고 그런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쉽게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로 요약됩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일 수 있으니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믿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인지 감수성과 함께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증은 고도의 개연성 있는 입증이라는 겁니다. 고도의 개연성 있는 입증은 형사 판결 유죄 입증에 요구되는 입증, 즉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10중 8구의 심증이 필요한 입증입니다. 확률로 쳤을 때 51%가 아니라 한 80% 정도 되어야 한다는 것. 상당히 엄격한 수준의 입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들어가서 개방형 사무실에서 3개월 동안 계속 가슴을 봤다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이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입증이 안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용어도 성인지 감수성과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되는데 이는 결코 피해자 절대주의가 아닙니다. 권력관계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 욕구와 관심을 중심에 두고 사법 절차 그리고 모든 사건 해결 절차를 진행하자는 태도지 범죄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 말을 가해자 말보다 우선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업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고 조치함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 원칙을 따르더라도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면 피해자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이유로 쉽게 피해자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피해자를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것도 아닌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사안을 보면 앞선 결론은 박 팀장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징계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성인지 감수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있을 것을 기대한 목격자나 박 팀장의 평소 행설과 같은 피해자 진술을 보강하는 직접 간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 인사 법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강의할 기회가 자주 있습니다. 이때 강의에서 다루기를 희망하는 주제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해보면 거의 예외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무리한 주장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하소연성 질문이 쏟아집니다. 가령 지나친 장기간 업무 배제 내지 병가의 주장, 승진이나 평가상 불이익 배제의 서면 확약 요구, 비협조적 동료들에 대한 손해배상 같은 과도한 법적 조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하기 애매한 행위에 대한 무차별 신고에 관한 질문 등입니다. 실무에서 실제 그런 주장이 많고 그런 주장을 받은 담당자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와 피해자의 무리한 주장에 대한 적정한 대응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 잡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방증입니다. 실제로 아닐 것 같지만 정말 허무맹랑한 허위신고도 가끔 발생합니다. 회사 워크숍에서 한 여직원이 본인이 폰을 안 가져왔으니까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해서 사진을 찍고 찍었던 사진을 개인 카톡으로 전송해줬는데 이때 보낸 사진을 도찰 증거로 제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직원이 작정하고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회사에서는 사진을 찍어준 남직원에게 사과하라고 압박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과했더니 남 직원에게 3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국 신고 직전까지 가서야 여직원이 물러났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여직원은 다른 회사에 가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기업은 직장 내 성희롱 등 비위가 발견되면 신고자, 비위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자, 피해자, 기타 관련된 임직원과 외부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 활동을 합니다. 진술 청취, 서류 조사, 포렌식, 대기 발령 같은 인사 조치, 기재서 발송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법과 규정에 근거한 인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중 피해자와 관련해서 기업은 조사 활동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이후 후속 인사 조치에서 피해자 보호를 염두에 두고 보복이나 명예훼손과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은 성인지 감수성 원칙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비록 법에 정의된 바는 없지만 이것이 기업이 지켜야 할 피해자 존중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존중 원칙은 기업이 조사와 후속 조치에서 언제나 피해자 의사를 반영하고 피해자의 유리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 원칙 하에서도 기업은 공정한 조사와 인서질서 유지를 위해 피해자 요구와 달리 조사와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면 피해자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악의적 허위 주장을 하면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징계 등 대응 조치를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직장 내 성희롱 대처에는 피해자 이사의 존중과 함께 공정한 인사권 행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피해자 존중 원칙을 유념하면서도 그 원칙이 오용되어서 스스로 인사권을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하지는 않는지 한편에서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제도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절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성인지 감수성 원칙도 잘 알아야 하지만 공정하게 균형을 잡아야 하고 지성주의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한쪽으로 목소리가 너무 치우칠 경우 정당하게 성희롱을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오히려 신뢰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균형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이성,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서욱입니다. EBS 명강, 오늘은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언제 처음 사용하셨나요? 아마 PC를 가장 먼저 사용을 하셨겠죠? 예, 저는 그 PC를 사용하기 전에 대형 컴퓨터 부터 먼저 사용을 했어요. PC는 당시에 그 나오지 않아서요. 컴퓨터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아주 그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컴퓨터의 역사를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의 어떤 시조로 꼽는 사람이 앨런 튜링이라는 영국의 수학자예요. 그 앨런 튜링은 몇 년 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극장에서도 상영한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뭐 실제로 컴퓨터의 천재 중에 한 명이었죠.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하는 봄베 기계라는 그 기계를 만들고 그 암호 해독하는 그 팀의 팀장이기도 했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대학으로 돌아와서 맨체스터 대학에 큰 컴퓨터를 이렇게 제작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튜링이 36년에 상당히 그 난해한 수학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그거는 계산 가능한 수에 대해서 수리명제 자동 생성 문제에 대한 응용, 이라고 사실 제목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내용을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제목만이 아니라 그런 논문을 하나 출판을 하는데요. 이 논문이 상당히 추상적인 논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학 논문이기도 하면서 또 수리철학적인 그런 논문인데, 많은 컴퓨터 역사가나 컴퓨터 전문가들, 엔지니어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컴퓨터가 어디서 시작이 됐냐 라고 물어보는, 알란 튜링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답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답에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냐, 컴퓨터의 역사가. 저는 자카르의 방직기부터 이 컴퓨터의 역사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방직기에는 청공카드라는 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무늬를 넣기 위해서, 옷감의 무늬를 넣기 위해서 어떤 무늬가 들어갈 때 날실이 얼마만큼 어느 부위가 열리고 어느 부위가 닫히고 하는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청공카드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뭐 지금 의미로 따지면 일종의 프로그램인 거죠. 그 무늬 패턴을 프로그램 해가지고 옷감을 짰던 그런 방식입니다. 그럼 뭐 우리 생각에 이거 가지고 얼마나 정교한 옷감을 짤 수가 있을까, 이런 방식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정교한 무늬를 가진 옷감을 짰어요. 이 방직기를 만든 자카르 자신이 이 방직기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초상화를 방직기로 짭니다. 자기 초상화를 방직기로 짜는데, 그게

이거예요. 예. 이거를 기계로 짠 거예요. 이걸 짜기 위해서 청공카드 몇 장을 사용했냐면 만 장을 사용을 했어요. 예. 청공카드 만 장을 사용을 해갖고 이 자신의 초상화, 전신 초상화를 이게 실크예요. 비단. 예. 기계로 짭니다. 자카르의 방직기를 높이 평가했던 젊은이가 영국의 수학자였던 찰스 베비지였습니다. 베비지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아주 젊은 베비지를 만나도 야, 쟤는 참 나중에 대성하였다라는 그 평가를 할 정도로 그 뛰어난 이렇게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베비지는 자카르의 방직기에 감명을 합니다. 감명을 해서 야, 만약에 기계가 저런 옷감을 짜는데, 그러면은 다른 어떤 기계를 잘 만들면은 그 기계는 인간의 정신이 하는, 인간의 이 마음이 하는 그런 복잡한 어떤 노동도 수행을 할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신하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 노동을 대신하는 기계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베비지는 젊었을 때 천문대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근데 천문대가 당시에는 가장 복잡하고 가장 긴 계산을 해야만 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천문대에서는 계산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직업의 이름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천문대에서 계산을 하는 사람들의 그 직종이 있었어요. 그 직종이 컴퓨터였어요. 컴퓨터. 예, 컴퓨트, 계산하는 ER, 사람, 예, 컴퓨터. 그러니까 처음에 컴퓨터란 말은 사람을 지칭하던 말이었어요. 이 베비지도 천문대에서 컴퓨터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러다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서도 아주 복잡한 계산을 담아놓은, 그걸 계산을 해서 풀어놓은 이제 로그 표를 가지고 막 따라서 계산을 하고 그러다가 반쯤 잠이 들었다 그래요. 이렇게 비몽사몽하는 반쯤 이렇게 잠이 들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같은 기숙사를 쓰는 친구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뭔 생각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비지가 아 나는 이 지겨운 계산을 대신할 수 있는 증기기관을 지금 꿈꾸고 있어. 라는 얘기를 베비지가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런 복잡하고 지겹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 계산을 기계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비지가 만든 기계예요.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더큰 기계를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이 기계는 너무너무 커요. 당시 사이즈로 봐도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설계로밖에는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베비지한테 충분한 예산과 뭐 인력이 주어졌다 그래도 이거를 완성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프랑스에서는 토마스 드 콜마라는 발명가가 계산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끙끙댑니다. 조그만한 요만한 계산기인데요. 이 계산기를 손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곱셈을 하고 덧셈을 하는 그것도 굉장히 빨리 이런 계산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써요. 예, 그러다가 1820년에 드디어 어느 정도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해서 특허를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하고서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라 그러니까는 잘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다 하는 계산기를 만들라 그랬는데 이게 안 돼요. 안 돼갖고 나중에 이제 덧셈과 뺄셈만 하고 곱셈을 아주 제한된 곱셈만 하는 계산기 정도를 만들어갖고 시장에 내놓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185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완벽히 하는데 30년이 걸린 거예요. 특허를 20년을 내고 30년 동안 어떻게 하는지 계산기를 조금 더 임프루브하고 조금 더 좋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예, 이 원리는 톱니바퀴를 이용을 한 건데요. 예를 들어갖고 어떤 톱니바퀴가 10번 돌아가면은 다른 톱니바퀴는 한번 돌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 숫자를 기록하게 만드는 방식을 이용을 한 그런 이제 계산기입니다. 이 토마스 계산기는 굉장히 유용했어요. 굉장히 유용해서 유럽에서 수십만 대가 팔립니다.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잡한 계산을 다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계산기에다가

숫자를 입력하고 연산을 누른 다음에 돌리고 그러면 답이 나오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계산기예요. 동양에서는 주판이 있었죠. 주판이 있었지만 주판은 계산 과정 자체를 또 손으로 다 하는 이런 거였잖아요. 사람의 연산을 도와주는 이런 거였던만에 이거는 숫자만 넣고 핸들만 돌리면은 답이 나왔던 그런 계산기였어요. 예, 러시아의 엔지니어였던 그 오드너라는 사람이 이제 토마스 계산기가 망가져가지고 이 계산기가 뜯어보고서 아유 어떻게 고치려고 막 하다가 아유 고치는 대신에 내가 새로운 거 하나 만들어야겠다. 계산기 원리를 이해를 하고서 그래갖고 하나를 만듭니다. 19세기 말에 나왔던 오드너 계산기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팔려요. 뭐 선풍적인 인기를 토마스 계산기보다 훨씬 더 사용도 간편하고 잘안 망가지고 그러니까 훨씬 안정적이고 답도 틀리는 적이 거의 없고 그런 계산기예요. 미국에서 마천트 계산기라는 계산기가 등장을 해요. 조그마한 사무실을 갖고 있는 사람,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가게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이런 계산기들을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건 손으로 돌려갖고 크랭크를 돌려서 계산을 하는 거였는데 이때가 되면은 전기를 이용을 합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마치 타이프라이터처럼 이렇게 누르기만 하고 연산을 누르고 3754 곱하기 2645 하고 딱 누르면은 전기가 움직여갖고 바로 요 위에 숫자에 답이 딱 표시가 되는 이런 방식의 계산기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널리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연산이 뭔가 계산하고 이러는 게 기계화되는 시절에 허만 홀러리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홀러리스는 이제 엔지니어링을 대학에서 공부했던 엔지니어 출신이고 미국의 인구조사국에서 여러 가지 일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미국 인구가 이민이 늘면서 19세기 말에 급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급증하는 인구를 다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기 위해서는 다 일일이 그걸 사람이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1880년에 인구 조사를 했는데요. 그 1880년에 한 인구 조사의 통계를 마무리 지은 게 1888년이에요. 8년이 걸렸어요. 그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그 일을 한 게. 예, 8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어쨌건 그 다음 인구 조사는 1890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인구 조사가 되기 전까지 통계가 다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미국 인구가 25%가 늘었습니다. 예,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1890년 인구 조사는 그 다음 인구 조사가 있을 10년 뒤까지도 통계 처리가 안 끝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전에 꽤 8년이 걸렸으니, 근데 이미 인구 25%가 더 늘어버렸으니 안 끝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국에 있던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기계화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 이제 홀러리스에게도 이걸 좀 기계화 할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그래갖고 홀러리스도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을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도표기, 태뷸레이팅 머신이라는 거를 만들어 내요. 이거는 인구조사한 결과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계예요. 사람이 일일이 그걸 체크하고 그러지 않아도 자동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분류를 할까요? 어떤 방식을 써야지 인구가 자동으로 분류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나이를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나이를 체크를 해요. 그다음에 성별, 남자냐, 여자냐, 이걸 체크를 해요. 결혼, 유무, 결혼했냐, 안 했냐. 체크합니다. 어쨌건 이렇게 그 홀러리스가 태뷸레이팅 머신,

예, 도표기를 만들어서 이런 총공 카드를 이제 처리해서 통계를 낼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든 다음에 인구조사국에서의 이 1890년 인구조사가 2, 3년 만에 다 끝나요. 예, 2, 3년 만에 다 끝나고 미국 정부가 500만 불을 여기서 세이브를 합니다. 예, 그 인력이라든지 들어가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약함으로써 그냥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걸 만들어 나고 나니까 또 정부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 총공카드에 있는 데이터가 꼭 나이나 뭐 이런 거일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데이터를 이용을 하니까 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예, 군대 이런 데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일반 기업에서도 굉장히 유용해요. 보험회사 이런 데서도 그걸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계가 인구조사국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으로도 수요가 생기고 팔려나가기 시작을 해요. 여기선 이 홀러리스가 만든 기계를 영국 우유시장조사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누가 얼만큼의 우유를 주문을 했고, 누가 얼만큼의 우유를 소비를 했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이제 더 이상 사람 손을 안 빌려도 복잡한 데이터들을 다 처리할 수 있겠더라 하는 것이고요. 홀러리스가 인구조사국을 나와서 자기 회사를 차립니다. 예, 태뷸레이팅 머신 컴퍼니라는 회사를 차려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 회사가 이름이 바뀌어요. 예, 이름이 바뀌어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이라는 IBM 이라는 회사로 이름이 바뀝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IBM 컴퓨터를 만들어냈던 그 회사가 여기서 나왔던 회사예요. 예, 인구조사한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계를 만들었던 회사고요. 그렇게 해서 이름이 바뀐 IBM에서는 IBM 601 머신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곱셈 기계예요. 곱셈 기계. 두 수를 집어넣으면 곱셈이 돼서 그 결과가 나오는 아무리 긴 수라도 서로 곱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할수 있는 기계인데 가만히 보니까 과학자들이 이 기계를 보니까는 요 기계랑 다른 기계를 하나 붙여서 연결을 하면은 복잡한 과학적 계산도 다할수 있겠다라 하는 것을 알아냅니다. 예. 그러다가 미국 하버드대학교에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물리학을 했던 에이트켄이라는 학생이 이 IBM에다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내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모든 연산을 다할수 있는, 다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이걸 좀내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IBM에서 그 프로포자를 검토해 본 다음에 그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그래 한번 해보자, 만들어 보자. 그래갖고 만든 컴퓨터가 IBM ASC라고 불리는 일반적으로는 하버드 마크 1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컴퓨터를 만듭니다. 예, 이게 어떤 의미로는 최초의 컴퓨터예요. 예, 최초의 컴퓨터고. 이 컴퓨터를 2차 세계대전 때 해군이 직접 사용을 합니다. 해군이 복잡한 탄도 계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때 사용을 해요. 예, 그러면서 다른 컴퓨터들도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거대한 큰 컴퓨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IBM이 그 전쟁 때 썼던 그런 노하우를 집결을 해서 상업용 컴퓨터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을 합니다. 1960년대 IBM 701이라고 불렸던 컴퓨터인데요. 이 컴퓨터가 최초로 기업이나 대학, 군부 이런 데 팔려나갔던 컴퓨터예요. 특히 이제 미국의 대기업들이 이 컴퓨터를 사서 여러 가지 회계 처리를 하고 이런 데 사용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IBM이 컴퓨터의 대명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나왔던 제품이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IBM 360. 예, 360을 조금 더 좋게 만든 게361. 예,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아까 대학생 때 쓰면서 배웠던 거죠. 예, 그 무렵에 완전히 새로운 컴퓨터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예, 퍼스널 컴퓨터. PC라고 불리는 그런 컴퓨터죠. 이게 84년에 나온 매킨토시 컴퓨터예요. 스티브 잡스가 만든 컴퓨터죠. 애플사에서 만들었는데 잡스가 이 컴퓨터를 만들면서 가졌던 비전은 이게 IBM 컴퓨터보다 못하지 않다는 거예요.

작아도 IBM 컴퓨터보다 못할 게 없다. IBM 컴퓨터는 기업, 군부, 대학, 정부 이런 거대 기관들이 소유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쌌죠. 이 컴퓨터는 개인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개인이 가질 수 있고 개인이 이 컴퓨터를 가짐으로써 IBM의 힘을 개개인한테, 시민 개개인한테 다 돌려주겠다라는 게 이제 잡스의 그 모토였어요. 비전이었고 1984년에 이 컴퓨터가 출시되면서 방송됐든 나왔든 맥킨토시 선전을 보는 그런 게 있어요. 세상은 조지 오웰의 1984년 비슷한 그런 세상이 됐는데 이 맥킨토시 컴퓨터가 등장을 해서 그 빅브라더의 세상을 깨부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컴퓨터가 등장을 했던 거죠. 예, 우리가 그 컴퓨터의 역사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IBM의 홀로리스가 처음에 홀로리스가 그 태블릿 머신을 만들고 나왔고 미국 그 인구 조사국에서 그걸 처리했던 기간이 확 줄었다 그랬잖아요. 확 줄고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다라 그랬어요. 그 좋은 거죠. 그죠? 그 전에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거를 그리고 10년 안에도 못할지 몰랐던 그런 일을 2, 3년 만에 일을 다 해치우고 조금 그 예산도 정부 예산도 많이 절약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예, 근데 이걸 좀 딴 각도에서 생각을 해봐요. 딴 각도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 전에는 누군가가 그 일을 하면서 보수를 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보수를 받았던 건데 기계가 등장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예, 그 일을 기계가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직장을 잃었겠죠. 직장을 잃었을 거예요. 다른 일을 할까?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잘 몰라요, 우리가.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까지 역사에 다 남아있진 않아요. 근데 그냥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쉽게 다른 직장을 잡았을지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예, 직장을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직장을 못 잡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컴퓨터의 발달이 그런 일을 촉발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하던 계산, 사람들이 하던 여러 가지 종류의 사무들, 예, 이런 것들을 너무나 빨리 쉽게 해버리면서, 예, 아까 IBM의 701 얘기했는데, IBM의 701은 1초에 덧셈 뺄셈을 16,000번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몇 번이나 1초에 덧셈 뺄셈을 할수 있어요? 저는 3번도 못할 것 같아요. 1초에. 예. 근데 그 컴퓨터는 덧셈 뺄셈을 16,000번을 해요. 우리가 포켓용 캘큘레이터를 가지고도 훨씬 빨리 우리보다 계산하잖아요. 예, 그렇죠. 컴퓨터가 그렇게 발전하고 그렇게 보편화되고 퍼지는 동안에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던 일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또 누구는 새로운 일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 컴퓨터를 만든다든지, 그거를 조작한다든지. 근데 그런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과거 일들은 없어지고, 그냥 하는 일들이 계속되는 거죠. 인간의 육체 노동만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 노동과 관련해서도 어떤 일들은 사라져요, 이제. 어떤 새로운 일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예. 일이 사라지는 속도와 새로운 일이 생기는 속도가 어느 게더 빠를 것이냐가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죠. 예,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정확히 가늠하기 힘든, 예, 새로운 일이 생기고 과거의 일들은 없어지는데, 이 새로운 일이 더 많이 생길 것이냐, 아니면 없어지는 속도가 더 빠를 것이냐, 라는 문제는 지금도 우리의 고민거리입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머리가 짧게 잘리고 더 이상 학업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존경하는 정지용 시인이 있고 또 송문규가 있는 이 교도로 학교를 이제 옮기게 되는 거죠.

뒤에 보이는 건물이 심호가모 경찰서인데요. 윤동주가 학교 다닐 때 매일 봤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1943년 치안유지법 혐의로 윤동주가 저 건물에 투옥이 되게 되거든요. 얼마나 공포스럽고 불안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992년 2월 16일에 첫 번째 윤노주 주무회로 했습니다. 그때 한 100명 좀 모였는데 처음에 그 반지는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도쿄, 후쿠오카 그 중심으로 물론 교토도 그렇습니다만 윤노주 신흥 인노 모임든지 그런 것이 그 각지에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격화되면서 동주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학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동주의 결정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였는데요.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친구들과 이 우주강변에서 마지막으로 소풍을 오게 됩니다. 친구들하고 이 강변가에서 밥도 해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장소거든요, 여기가. 동주는 아마 그 즐거운 시간이 친구들과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0: 1000개.
1: 와. 무리. 무리.
2: 오케이, 갔다 올게. 갔다 올게.
0: 아, 우유. 아, 에스파.
3: 오케이. 에스파. 커스만 안 이렇게 넣어도 커스 원하는.
0: 아. 오케이, 슈크라.
1: 아, 미안한데. 아, 진짜 맛있다. 뭐야? 왜 이렇게 맛있냐?
4: 나는 거기 안에서 자고 싶은 게 버킷리스트 하나인데.
1: 야, 은신아! 오 마이 갓!
4: 진짜 이거는 예집터 가지 어느 의미 있네. 거기는 무조건 가야 돼.
1: 오늘 저녁은 저희 30파운드 남거든요.
0: 저녁을 먹지 말자, 그럼.

0: 더 얼마나 남았지?
1: 저녁 먹어야 될 거 아니야?
0: 저녁 배고프다. 먹어야 되는데
1: 피라미드 갔다 와서
2: 나 배고파.
1: 나도
0: 근데 네. 얼마 안 남았잖아.
1: 이거 구걸해야 될 것 같은데 나가서. 45파운드 있는데.
0: 그러면 얼마야?
2: 45,
1: 52. 1300원.
2: 1300원?
1: 삼합김밥 사서 나눠 먹어도 안 되겠다 이거.
0: 과일이나 그런 거 좀 내가 사올게. 그럼
2: 슈퍼
1: 할 수 있겠어요 형님?
0: 몰라 한번 해볼게.
1: 그냥 안 되면 뭐 물 마시면서 피라미드 보면서 경치를 마시죠.
0: 금방, 야 금방 갔다 올게. 뭐.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이은지입니다.
1: 준빈입니다.
3: 준빈 씨는 어쩌다 이렇게 이집트에 와서 소개팅을 하시게 된 거예요?
1: 이집트가 외로움이 많은 나라라서.
3: 아.
1: 그래서 오게 됐어요. 낭만도 있고.
3: 그러네요. 이렇게 피라미드를 바라보면서 네, 소개팅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1: 햇빛도 좋고.
3: 네. 네. 어? 방금 윙크 하신 거예요?
1: 아, 예, 예, 예.
3: 아, 예. 다리를 올리신 거예요? 잡으신 거예요? 없어, 없어.
4: 덥지 않아?
3: 오셨어요, 그치. 오빠? 뭔가를 들고 왔다.
4: 아, 그래도 좀 샀어.
3: 뭐가 좀 있다.
1: 아니, 좀 되는데?
4: 좀 됐지.
1: 역시 메뉴는 성훈 형이야.
4: 아니야, 솔직히 지금
1: 잘 골랐는데?
4: 일단 이게. 아, 근데 여러 가지 좀 있긴 있네, 여기. 과일이라도 뭔가 있으면 좋은데, 아, 좀 찾아봐긴 찾아봐야겠네. 어 과일이 있네. 이런 거 한 번. 이걸 뭐. 이거를 뭐지?
5: Excuse me, what it is? Apple? Apple.
4: What? 싸겠지. 되게.
5: How much?
4: 조그만 거 줘야 되겠다. 이게?
5: 20파운드. 아. 오케이.
4: 오케이. 25파운드만 남았거든. 25파운드에서 뭐 살 게 있나?
5: Hi. How much this one? How much? How much?
4: 아. 와, 진짜 비싸다. 120. 오케이.

0: 시크라. 오케이, 그러면 빠네 사러 가야 되겠다. 이거 얼마야? 할머니. 10
1: 파운드?
0: 네. 오, 오케이. 오케이, this one.
2: Thank you.
0: Thank you. 10 파운드.
2: Have a nice day.
0: Yeah.
2: What you like for you? Rambo?
0: Rambo.
2: Oh my god, Rambo.
0: Yeah. Primero. ¿Y es Montana? Yo. Five. No. I have only many. Two. Two. Three. Three. One more, please. One more. Yeah, one more. Yeah, one more. Yes. Okay, thank you. 잘 받았다. Thank you. Why is it? 그거 뭐야?
3: 망고 아니야?
0: 사과, 사과.
3: 아, 사과야?
0: 사과 하나, 사과다. 빵도 그거 사고.
3: 빵은 그 오늘 일한 데서 받아온 거예요?
0: 아니야.
1: 그건 아니야?
0: 거기까지 멀어. 얼마 남았지? 얼마라고 했었지? 아까 받은 거.
3: 1,300원 줬어요. 설마 남았어요?
0: 아니, 다 썼지.
1: 잘했네.
0: 근데 이거 빤도 그냥 먹으면 맛이 없잖아. 토마토 소스 같은 것도.
1: 와.
3: 집에 1인당 거의 400원 꼴인데.
1: 어차피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주식이니까.
3: 식사가 되네.
1: 1,400원인데 이걸 이렇게 어쨌든 한 끼를. 그럼 화덕 피자. 야, 화덕 피자 만난다, 야. 이게 케첩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지?
0: 조금 성공한 것 같아, 이. 괜찮은 것 같아.
3: 단맛 없는 케첩.
1: 그리고 이 빵이랑 케첩이랑 사과랑 같이 먹으니까 약간 하와이안 피자 맛나.
0: 파인애플 그런 느낌이야?
3: 내일은 임금 좀 쌌으면 좋겠는데.
1: 그러니까
0: 이게 좀 그러네.
3: 옛날에 알바했을 때 돈 벌어서 여행 가고 그럴 때 생각난다.
0: 아 그래? 이렇게 먹고 있었어?
3: 그때는 진짜 돈이 없으니까 계산에 맞춰서 여행을 해야 되잖아. 여행은 너무 하고 싶고 이래가지고. 그때 일본 여행 가서 그 제일 싼 그 요시보 있어요.
0: 요시노야.
3: 아, 거기서 규동만 먹는 거.
0: 규동도 맛있지. 우리도 많이 먹었지 그거.
1: 앞으로 약간 초심 찾아야 되는 초심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프로인 것 같아.
0: 그렇지. 나는 뭐 이제 뭐 피라미드 안에 들어갔으니 나는 다 됐어.
1: 다 됐어.
0: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1: 너무
0: 알아서 해 둘이는. 알바도 안 해도 되고 뭐 그냥 아 나를 행복했어.
1: 너무 행복했어. 맨날 이것만 먹어도 돼요?
0: 아 되지.
1: 진짜? 아 붙었네.
3: 이집트 인력시장.
1: 잠깐만.
3: 인력시장이 있구나. 그 우리나라 인력사무소 같은 거구나.
1: 그런 거 같아.
3: 그럼 진짜 일 힘들겠다.
1: 완전 힘들지.
3: 와, 15.
0: 7시.
1: 20분.
0: 20분.
3: 중요한 거는 15예요. 이집트 파운드로. 15면은 시급이 500원이에요. 아니, 시급 500원은 나 엄마 흰머리 뽑아도 그 정도 나와요.
1: 그러니까.
3: 엄마 시급, 엄마가 흰머리 하나 뽑을 때마다 100원씩 줬는데. 그럼 그냥 성원이 형 흰머리 뽑죠?
0: 야, 이거 다 뽑아야 돼.
1: 지금 탈색 모라 다 뽑아야 돼. 내일은 저기 크림 소스를 찾아와요.
3: 빵만 먹어?
0: 빵은 싸.
1: 빵은 싸.
0: 빵은 싸. 일단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하긴 해야 되잖아.
1: 오늘은 미쳤다.
3: 밥값이 안 나오는데 밥값을 어떻게 해.
1: 이거 프로그램 이름 바꿔야 돼. 물값은 해야지로.
3: 물값만 나온다.
1: 물값만 나와.
3: 물 한 100, 500원이니까.
0: 쎄다, 쎄.
1: 이게 보통 일 아닐 것 같으니까 다들 푹 쉬어요.
0: 오케이, 알았어. 그래.
1: 이거 지금 약간 무서워가지고 오빠 뒤에만 있어. 거의 강아지 마냥 쫓아가고 있어.
3: 익숙한데 느낌이 이집트도
0: 적응해서
1: 약간 그런 것들이 다들 여기 앉아서
0: 물담배
1: 물담배도 하시고
3: 거기다
1: 여기가 뭔데 뭔가 기다 인력사무소 인력시장.

0: here. 아, you. 여기 기다리면 일이 픽업하나 본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많거든요.
1: 아침에 한 6시쯤 가서 오늘 어디 공사장 가세요?
0: 두 명 타세요, 한 명 타세요.
2: 하루에 하는 거잖아.
1: 맞아요, 하루에 하는 거. 보통 이제 그게 완전 육체적으로 힘든 거잖아.
0: 아, 장비가 있잖아, 지금. 아... 망치는 이런 거. 빡센데, 벌써?
2: 차?
0: 진짜 비슷하네, 우리나라랑.
1: 일용직 하시는 분들 브이로그 보면 아침에 커피를 꼭 드시거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인력시장에서 커피를 마시나?
0: 그런가 보네. 응. 차 마시나 보다.
1: 유리컵이 새 거네.
0: 차 마실 돈이 없다.
2: 우리 100원도 없잖아, 지금.
1: 찐으로 없죠.
0: 진짜 영원이네, 영원.
1: 여기 서 있으래요.
3: 아, 그래? The pyramid is this way. Muhammad, I'm a working the camel man.
0: What?
3: The camel, horse, 1 hour.
0: 역시도.
3: 500 pounds.
0: 지금 낙타태워 준다는 거잖아.
2: 그러니까.
0: We have no money, no money.
3: Okay, why don't you go?
0: No need. We have to work here.
3: Work here?
0: 아, 일하러 온 사람한테 낙타타라고 또 홍보하고 있네.
1: 대단하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인력사무소, 인력시장에 온 사람들 같진 않긴 해. 여행객 같긴 해.
0: 성훈이 형은 아닌 것 같은데? 일하러 온 사람 같은데?
1: 일하러 온 사람.
0: 진짜 일하러 온 사람. 택시?
4: Yes.
0: No 택시. 미치겠다, 우리. 돈 많은 줄 알고 택시밖에 안, 인력을, 일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택시.
1: No 택시.
2: 차 멋있네.
0: 어, 왔다.
1: 이건가? No 택시. 택시 얘기를 엄청 계속 물어보시네.
0: 돈 많아 보이나 봐요, 형님.
2: 어쩔 수 없더라. 이거까지. 픽업 하는 거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
1: 네.
0: 제가 듣기로는 인력사무소는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들었어요.
1: 그래. 그러다가 일이 없으면 그냥 끝인 거야.
0: 공시고 간 날도 많고.
1: 차가 왔어요.
0: 아, 예, 맞아요. Work. Work. Work.
2: 이거야.
1: 이거 왔어요. 여기도 여전히 빌트가 없어.
2: 자, 가자.
0: 아니, 문 열고 달리는데? 안 다치네.
2: 아, 그렇지.
0: 어디로 실려가는 걸까?
1: 가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0: 야, 이집트 잠깐만. 인력시장.
1: 어. 어, 뭔가 어렵다. 이게 얼마짜리야? 지금 몇 파운드였지?
0: 지금 500원.
1: 500원.
0: 지금 우리나라 시급보다 딱 20배 낮아요.
2: 20배?
1: 와, 500원.
2: 와, 근데 확실히 아침에는 시원하다.
1: 다행이에요.
2: 어, 온도 차이가 엄청 나는 것 같죠, 아침이랑 아니야. 저녁이랑.
1: 근데 이집트의 햇살 좀 좋아. 뭔가
2: 아, 그래?
1: 자유로운 것 같아.
5: 어제 밤에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
1: 아니, 이집트가 목요일 저녁에 약간 우리나라 불금 같은 거래요.
2: 커피가 더 많이 있대. 결혼식 어저께 목요일은 그렇대요.
6: 옆에 다 공동묘지래요.
1: 무덤이라고 이게? 와, 이게 와. 근데 여기는 무덤을 약간 집처럼 해놨네.
6: 사람도 산대요.
2: 여기
0: 정부 공동묘지. 와, 크기가 씨. 무슨 도시만하네.
1: 공동묘지에 촌에 사시는 사람들.
0: 되게 멀리 간다.

0: 분위기 자체가 빡세다, 오늘.
1: 분위기 자체가 이거 쉽지 않다.
2: 오, 냄새 장난 아닌데?
0: 진짜 이런 데서 뭐.
2: 진짜야? 와. 진짜 여기서 일한다고?
3: 도착했습니다.
1: 도착했습니다.
2: 여기를 내린다고?
0: 와, 여기를 내린다고?
1: 이거 어떡하냐,
2: 와우.

0: 이게 냄새가 뭔가 쓰레기, 뭔가 이런 냄새보다 되게 뭔가
1: 쓰레기 냄새랑 쓰레기 타는 냄새랑 섞였어.
0: 매쾌한.
2: 빤 냄새나 조금.
1: 그건 어제 일이 아직 남아.
2: 그래? 아 아직 남았어.
0: 코에 남아 있나?
2: 여기서 뭐 하려고? 뭐 하는 거야 우리가?
1: 다 그릿하게 보여. 지금 매연이 너무 많아.
0: 뿌얘가지고 그지.
2: 아까 거기 중국에서 어디에 고량주 고량주 우리가 마우타이, 만들었잖아.
0: 마우타이.
2: 마우타이 냄새 안 났나 조금?
1: 아니야? 코가 고장난 것 같은데? 나는 음식물 쓰레기.
2: 아 그래? 아
1: 마우타이 냄새 나고 공기가 진짜 안 좋아.
0: 난 눈이 너무 따갑다. 눈만 안 따가면 어떡해.
1: 눈이 너무 따가워 진짜.
0: 눈이 따갑지.
2: 와 이건 진짜 빡세다. 아이고. 사장님 여기.
0: 사장님. 사장님. 버스 이제 계속하시고요. 근데 사장님 몸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3: 그럼 두 발 옵션.
0: 헬스. 일 끝나고 헬스인들끼리 통하네. 헬스인들끼리.
2: 몸이 좋더라 이게.
0: 아니 어쩌다가 여기 쓰레기 메리츠의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3: 나 민 아기들 타봤니? 안
2: 가족이 계속 나와도 좋고.
3: 나는 ساعتنا اتولدت واحنا شغلنا 41 سنه انا مولود هنا من ساعه ما اتولدت هنا واحنا شغالين في المنطقه
0: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시고요.
1: 이제 무슨 일 무슨 일 하면 되지?
3: 나 호텔 مكان خالص.
1: 이제 일하는구나.
3: تعال كده.
1: 와 씨. 냄새가
3: 오케이. 이 알림쿰 알파르즈.
2: 일단 이거를 분비로. 오케이.
1: 이거 다.
2: 이거 다 해야 돼.
1: 쓰레기를 우리나라처럼 처음에 분리수거 안 하니까 다 받은 다음에 여기서 분리수거 해 주는 거구나. 여기 사수인가 보다. 선배.
2: 몇 살이에요?
4: 도파 파티히 17 تمام. 19 سنه زويلت.
0: 19살. 몇 살 때부터 일을 했어요?
4: 한 하와리 16부터 15 سنه كده. 와.
2: 다리 비키스 크리.
0: 비닐이면 비닐.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캔이면 캔.
2: 이거는 이거는 또 떨리네.
0: 약간 반찬 뭔가 용기 배달 용기는 또.
1: 근데 냄새가 냄새 안 나?
4: 연락
0: 해볼까요?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2: 이거는
0: 페트병 하나 주세요. 요거트는 약간 또 저쪽이네.
1: 야, 분리수거 빡세게 하는구나, 이제.
0: 되게 디테일해.
3: 우리 쉰다, 우리 학도 안 떨어져.
2: 와, 진짜. 허리도 아프고, 진짜. 와, 끝이 없네. 와. 와, 해도 안 또.
5: 산이네, 산 그냥.
0: 끝이 없다, 쓰레기가.
2: 끝이 없어.
0: 계속 나와.
2: 야, 우리가 지금 20분, 30분 정도 했나? 와. 야, 말이 안 나온다.
1: 어지러워.
5: 눈앞에 쓰레기 몇 톤이나 될 것 같으세요?
2: 말이 안 나온다. 미안한데. 허리도 아프고 진짜.
1: 와, 진짜
2: 배터병 진짜 많다.

0: 제일 힘든 것 같아.
1: 나 역대급인 것 같아. 응.
0: 맨날 저렇게 10시간씩 하는 사람들.
2: 열심히 산다 진짜.
1: 진짜로.
3: 근데 우리도 쓰레기 이렇게 맨날 버리는 거잖아.
0: 그렇지. 잘 그치? 버려야 되는 거야.
1: 분리수거 잘해야겠다 진짜.
4: شيلو حطه على التروسيك الاتملي خلاص كامل
3: شيلو هذا اوكي هاي ده واه
1: ماني جرطه 진짜 많이 줄었다. 산이었는데.
3: 와, 완전 대다.
1: 이것만 묶어서 쭉 가져가자.
3: 아, 땀이. 와, 덥긴 덥다. 와, 확실히 힘들다. 이거는.
0: 쉽지 않네.
3: 와, 토할 것 같아.
1: 이렇게 하고 이렇게 500원 받는다는 거잖아.
3: 야, 한 시간에 500원이지. 네.
1: 형님 알바 같은 거 안 해봤죠?
3: 알바 아니야. 아, 이런 거 하루 아침에 갔다가 버스 타고 가는 거 있잖아. 그거 노가다 같은 거 몇 번 해봤어.
1: 아, 네, 선수할 때 돈 없어서.
3: 쉬는 날이 없으니까 하루만 쉬거든. 네. 그 하루만 알바하고.
1: 아, 돈이 없으니까.
3: 하루에 얼마지? 8만 원.
1: 노가다에서.
3: 노가다에서.
1: 전 땀을 안 흘려요, 원래.
0: 그래, 근데 오늘 땀 많이 흘렸어.
1: 오. 아이고, 뜨거워, 저게.
3: 아, 근데 맞아.
0: 그래, 쓰레기에서 약간 뜨거운 열기가 나오더라.
1: 뜨거워.
0: 뜨거워. 이게 되게 힘들다. 왜냐면, 눈도 따갑고, 숙였다 폈다, 숙였다 폈다, 허리 아프지.
1: 중간중간에 음식물이 썩은 게 있어요.
3: 아, 맞아, 있어. 맞아. 이것도 근데 분리해야 돼.
0: 분리해야 돼. 맞아.
3: 냄새가.
1: 야, 대단하다, 여기서 일하시는 사람들, 진짜. 아, 진짜 엄마 리스펙트다, 진짜.
0: 아, 선생님.
3: 아, 이게 알밥이 아니지? 프레젠? 프레젠?
1: 프리? 브라더 프리?
0: 땡큐, 땡큐.
3: 아, 그러면 먹자.
0: 땡큐, 보스. 아,
3: 야, 대박이다, 맛있다.
0: 아유, 대박이다.
5: 엔트 쉬토.
3: 아, 네.
5: 엔트 아그리 탈렛 사아트. 엔트 쉬토 마아리.
1: 감사합니다.
0: 사장님, 일로
1: 와. 슈크라, 슈크라 한번.
0: 사장님, 오늘 저희 셋이 일해봤는데 괜찮았나요?
5: 아, 인토 아션 레스 액댓 아갑투니 버르토 아션 아울 마라 캘리
3: 나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3: 우리도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0: 네.
5: 열라, 몸키 니기 니프터 마바.
3: 네.
5: 니프터 마바.
0: 어? 식사?
1: 밥 사준다고? 밥 사줄 거예요?
3: 주죠? 좋다. 여기 사장님 지배가 있는 거야? 아, 여기서?
1: 맛있겠네.
0: 식당인가 봐요.
1: 우와. 아, 오늘은 바깥한 것 같아요, 형님.
3: 그 같아, 그지?
1: 우리 사주시면은 그 본전도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5: 나, 다, طبعاً أنت شئت معنا النهاردة فلازم تفطر عشان ترموا صحتك.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배고파?
1: 너무 배고파요. 어제도 우리 아무도 못 먹었잖아. 아, 먹었긴 했구나. 빵이랑 사과.
0: 화덕피자.
1: 중요한 건 오늘 저녁도 4,000원밖에 없어요.
3: 그나마 여기서 얻어먹어서 다행이다. 오, 왔다.
0: 우와. 아. 계란이다.
3: 이게 소스인 것 같아, 소스.
5: 아클레 머스르 아실. 페 아메리카 후야 마 비아르프시 야쿨 아클레 다 미쉬 마우굿 페 아메리카 푸.

0: 와, 진짜 많이 나, 야, 진짜 많이 나온다.
1: 야, 푸짐한데?
2: 엄청 푸짐하다. 오.
3: 자카르마.
2: 땡큐.
1: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
4: 라, 타반 레산 하즈바 바흐마드. 마 타울루시 함을 플루스.
0: 그럼 어떻게 먹어요? 가르쳐 주세요.
4: 레몬.
2: 아, 넣었어.
4: 알립 게다.
1: 죽 같네.
2: 빵을 찢어서.
4: 열라. 코쇼 마이.
2: 아, 카레처럼.
0: 아, 한 푸스 같아.
1: 맛있다.
0: 칼리 같은 거. 맛있네.

0: 약간 이거 태국의 쏨땀 알지?
1: 어,
0: 그런 맛이.
1: 어, 맞아, 맞아.
0: 여기 고수가 들어가서 맛있어요.
2: 맛있네.
1: 이게 팔라펠일걸?
2: 팔라펠?
3: 팔라펠. 팔라펠, 겁니다. 팔라펠.
2: 맛있다. 이것도 맛있어.
1: 이게 중동식 동그랑땡?
0: 맛있네.
2: 이것도,
0: 계란이랑도 같이 먹어.

0: 그럼 나름 어제 우리도 이집트 식사로 먹었네. 토마토 소스 넣어 먹었어.
1: 그러니까, 그러니까.
0: 사과랑.
2: 라이플 애플.
3: 맛있어요.
1: 맛있다고 뭐야?
2: 라지스.
4: 라지스.
2: 라지스.
0: 라지스?
2: 라지스.
3: 다 맛있어요.
1: 다 맛있어.
2: 콜로 라지스.
0: 달걀 소스도 이것도
1: 맛있지?
0: 넣어 먹는 그냥 옛날 토스트 먹는
3: 거. 아 그래? 달걀 좀 넣어 먹어봐야겠다.
0: 달걀 토스트.
2: 넣어.
1: 아 이렇게 먹어야 돼.
3: 아 이렇게 듬뿍? 아 근데 나 이거 섞어 먹어보려고. 어.
2: 그럼 따서 따면서 샌드위치 해.
0: 어? 먹을 줄 모르네. 아야. 야 샌드위치 이름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 같아.
1: 이건 그리고 야채.
3: 이게 만능 소스네. 다 찍어 먹어도 되겠네. 맛있어요.
0: 어 루꼴라로 마무리. 루꼴라가 되게 상큼하게 됐네. 시원하게.
3: 사장님 결혼했어요?
5: 어, 애가 4명 있대, 애가.
3: 애가 4명이 있대요? 와.
0: 와, 힘도 좋으셔.
3: 사장님 솔직히 부자잖아요. 쓰레기 매립지 건물을 하면서 부자가 되신 건가요?
2: 아니야, 시익 민자만 와나 사이야. شيل جدا كان بابا مدير مدرسة وأنا طلعت لأجدادي اشتغلوا في البلاستيك زي ما انت شفتي بقيت أكبر واحدة واحدة لغاية ما الحمد لله
3: 성실함이 지금의 사장님을 만들었네.
1: 사장님이 와봤어요 한국에?
2: 네.
1: 안녕.
2: نفسي أروح كوريا تاخذوني معاكم.
1: 아 오세요 오세요. 웰컴.
3: 어 웰컴 웰컴.
1: 사장님 이 친 옆에 이 친구는 한국에서 부자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3: 한국에 오면 이 친구 집에서 자면 돼요.
0: 사장님 여기 아저씨 팔찌 보세요.
2: 밀리오네어. 밀리오네어. 하나 겔콤 코리아.
1: 코리아 여기.
2: 로마 미스터 아이즈 겔콤 코리아.
1: 아우 언제나.
0: 언제나 오세요.
1: 근데 맛있다. 진짜요. 더 배고픈 것도 있지만 그냥 맛이 더 정확하게 있다, 맛이.
3: 나 이집트에서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0: 근데 이집트에서 한국 좀 제일 힘들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1: 제일 힘들고 제일 맛있었어. 우와!
0: 이야.
1: 오, 이거 돈.
0: 돈 좀만 주고 가.
1: 하나라도 주고.
3: 오늘 받은 돈이 얼마야?
0: 4,000원 좀 안 돼.
1: 우리 뭐 먹을까 진짜?
3: 뭐 먹을 게 있나?
1: 먹을 게 있나?
0: 근데 호자리도 힘들어요.
3: 호자리 힘들어.
1: 아유.
0: 아니, 아 이 정도야 진짜로? 체력이 딸려요 이제 음식도 맨날 빵만 먹으니까.
3: 그러니까.
0: 어제도 빵으로 잼 때우고.
1: 어 맞아.
3: 그것도 그렇고 충칭 때는 그래도 우리가 점점.

0: 돈이 쌓여가는 맛이 있었는데
1: 여기는 없더라.
2: 어젯밤에 샤워하는데 나 머리가 이만큼 받았어요. 아 근데 그러니까 고기 같은 거를 먹긴 해야 돼. 나 좀 스테이크 같은 거 먹고 싶긴 해.
0: 단백질.
2: 나 성훈이 형이랑 스테이크 먹어보고 싶단 말이야.
0: 나도 그게 내 소원이야.
2: 추성훈 스테이크 먹어보고 싶다고. 어.
3: 아니 그래서 저희가 어제 가불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0: 어 네.
3: 2만 원 정도 가불을 해드릴까 싶어요.
0: 2만 원?
4: 2만 원 크다.
3: 스테이크를 오늘 드시고 싶다고 하니까 2만 원 정도 가불해 가지고 스테이크를 먹고 대신에 나중에 2만 5천 원으로 갚으시면 돼요.
4: 무슨 말이야?
2: 무슨 금리가 사채업자예요?
4: 싫어. 아, 하지 말자, 하지 말자.
2: 아니, 네. 사채업자예요, 무슨. 우리가 거기서 막 먹죠, 뭐. 아.
0: 그래, 또 그 화덕피자 먹자. 너무...
2: 아니,
4: 2만 5천 원.
2: 네. 5천 원 받으려면 오늘 하루 종일 5천 원 받았는데.
0: 맞아, 맞아. 뭐,
2: 5천도 못 벌었구만.
3: 이거 2만 2천 원, 2만 2천 원.
2: 아니.
4: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뭐야. 한 면에 500원밖에 안 되는데.
0: 그래.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3: 아, 힌트를 드릴게요. 뒤에 가면 여러분들 능력. 그걸 발휘하면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는 일도 있어요.
2: 뭐 성훈이 형 파이트예요? 대회 나가나?
4: 그러면 얼마나 할까?
2: 이자 500원으로 해가지고 2만 500원.
4: 2만 500원.
2: 여기 물가면 2만 원이면 스테이크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0: 그래?
4: 한번 찾아볼까?
0: 그래.
4: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3: 그러면 2만 원 빌려서 여행 끝날 때까지 2만 500원.
4: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2: 여행 끝날 때까지 못 갚으면은 성훈이 형 팔찌라도 팔아요? 여기 전당포에 맡기나?
4: 그래 가자 그러면 잠보러 가면 되겠다.
0: 오케이.
5: 우리가 진짜 내 로마 하나 또 이게 박물관 간다 피라미드.
6: 근데 오빠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서 관을 보니까 박물관도 가고 싶다.
7: 여기 뭐야 박물관 같은 거 있어요? 박물관.
3: 아니 박물관 같은 데 가시는 거 좋아하세요?
7: 여기서만 뭔가 역사를 좀 보고 싶어서.
0: 갑시다. 발동비로 갑시다. 재밌을 것 같아.
6: 이집트는 땅 파면 유물이 나온다는 곳인데 이집트의 박물관은 어떨지 좀 궁금해.
3: 최근에 새로 지었대요. 그래서 원래 있던 박물관이 아니라 완전 새 건물이고.
6: 유박물관?
5: 왕 의자도 있겠다. 다 금이거든. 금. 금에 돼 있는 의자가 있거든. 체어. 그거 있는데 와 그거는 나도 그거 연산에서 조금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
6: 오빠가 확실히 약간 골드를 좋아하시다.
5: 아, 골드는 무조건 좋아하지. 인간이랑 골드랑 뭔가 그게 뭔가 있대.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죽을 때 골드 가지고 잤잖아.
6: 오빠는 지금 카이로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대. 활동비가 막 무한대예요. 그럼 오빠 만약에 산다면 오빠 뭐 사고 싶어요?
5: 산다고 하면?
6: 뭐 구매할 수가 있대.
5: 그러면 피라미드 살 수 있으면 사지.
6: 아니. 진짜 그 피라미드 말고. 피라미드는 어떻게 했어?
5: 아니, 뭐야, 이게. 그래도 어떻게든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돈만 있으면.
6: 나 그 사롱 같은 거 사고 싶어. 그, 여기 언니들이 이 스커트처럼.
5: 아, 그거? 그거 예쁘더라.
6: 예쁘죠?
5: 예뻐. 그게 진짜 희한하더라. 완전.
6: 오빠 왜 나랑 얘기하는데 하품을 그렇게 세게 해요?
5: 아니야.
6: 아, 근데 진짜 신식 건물이긴 하다.
5: 와. 예쁘게 만들었는데, 이제 엄청 크지 않아, 이거?
6: 엄청 큰데요, 오빠?
5: 우와.

0: 와 진짜 크다. 와 대박이다. 이쪽이 엔트런스.
1: 와 엄청 크다. 와 야 진짜 말도 안 돼.
2: 람세스 무슨 동상이라고? 람세스 무슨 동상?
1: 대박이다.
2: 진짜 아니 그 난 저 디테일한 게 너무 신기해.
1: 그리고 이거 다 그지?
2: 네.
1: 야 이렇게 야 이 정도 사람이 이 정도 크기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으면 직접 만들어 있을 거야.
2: 피라미드 만들었죠.
1: 그냥 이렇게 들고.
3: 아 일단 피라미드가 진짜 인간 안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차라리 우주인과 만들어다가 하면 그냥 그게 바로 되는 거거든. 이해가 돼.
1: 말도 안 돼, 진짜.
2: 에스컬레이터 타고 제일 꼭대기로 가서 사람을 내려.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 이런 것들도 다 발견한 건가?

0: 아, 그런 것도 그렇지 다.
1: 아니 이렇게 디테일한 걸 어떻게 만드냐는 거야.
0: 너무 예쁘지 않아? 어.
1: 예쁘다.
0: 이게 발견했다고 하는 자체도. 야, 어떻게 그 어떻게든 조그만 거 가져갈 수는 없나?
1: 아니 오빠 저걸 어떻게 들고 갈까? 저 무거운 거.
0: 아니 어떻게든 뭐 배에서 들고 갈 수 있잖아.
1: 저 몇백 킬로를 어떻게 들고 가려고요?
0: 아니 옛날에 사람이 이거 다 들고 왔다며.
2: 아니.
0: 오
2: 아니,
0: 이게 오른쪽 봐봐. 야 인가 아니야 이제 인가 아닌 거 이제 나왔다.
1: 야 진짜 신기하네. 얼굴은 동물인데 몸은 사람이야.
0: 그러니까 이게 있어. 딱 봐야 돼.
1: 이거 뭐야?
0: 이게 그거 아니야? 피라미드 위에 있는 그거 아니었었나?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아? 이게 각도나 말이 안 되네.
1: 근데 오빠 이런 거 되게 귀한 건데 왜 밖에다 이렇게 해놨을까?
0: 근데 가져가봤자 어떻게 가져가냐?
1: 아니 그럼 왜 가져간 생각을 왜 자꾸 하냐고요? 도대체. 우와. 대박. 와, 너무 아이디어 좋다. 여기를 탁 올라갔는데 탁 저희가 뭐야. 와, 대박이다, 대박.

0: 저렇게 피라미드를 사랑하는데
1: 27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오빠, 오빠가 먼저 가면 자, 피라미드의 오빠를 묻어드릴게요.
2: 부탁한다.
1: 부탁한다. 부탁한다. 아, 시작이다, 시작이다. 오빠 시작이야, 이거. 오빠, 오빠 이거 봐봐. 완전 정교한 거 봐봐. 이게 옛날부터 농사를 이렇게 지었다라는 것 같아요.
2: 그렇지.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줄이 없잖아, 줄. 줄이 없으니까 이게 끌고 가는 그런 건 아닌 거지. 이게 정교하고 이게 같이 움직이는 그러네. 거라고 생각해, 나는.
1: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다 염색 이런 걸, 이런 색깔을 어떻게 구현을 했을까요?
2: 그러니까 어디서, 근데 4,500년 전인데 아직 색깔이 여기 남아있는 것도 사실 너무 희한하지 않아?
1: 그러니까.
2: 와, 이것도 멋있다.
1: 아니, 근데 감독님 일로 와봐봐. 아니 봐봐봐, 이게 그 당시에 콤파스가 있었냐 이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정교하게 이런 거를 이렇게 했냐 이 말이야. 이게 뭐라 써 있을 텐데, 그치?
2: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문자지.
1: 이게 문자인데 이게.
2: 근데 가끔씩 이 문자가 무조건 있어. 이게 무슨 말이지?
1: 평화라는 뜻일 수도 있고 다양할 거 아니야. 이거 이 시대 때 살았던 사람 누가 없나? 미치겠네, 궁금해 죽겠네.
3: 무슨 뜻이야?
1: 이거 검색하면 이거 오빠 채 있어요?
2: 있는데 이거를
1: 그럼 여기만 찍어서 채
2: 그럼 되나?
1: 나 너무 궁금해. 이거 오빠가 괜히 얘기해가지고 나 지금 궁금해 죽겠잖아요. 무슨 말인지 채취한 사람 물어봐줘.
2: 앙크.
1: 앙크? 앙크. 생명과 영원한 삶을 상징하고 신들이 왕이 손에 들고 있는 모습으로 자주 묘사가 돼서 아 생명력?
2: 생명력.
1: 전형, 불멸.
2: 약간 그런 느낌.
1: 생명력. 그러니까 왕이 주로 쓰던 기호란데요.
2: 그러니까.
1: 그래서 이게 말았나 보다.
2: 이게 계속 있어.
1: 재밌네. 생명력.
2: 아 근데 확실히 설명하는 친구 한 명 있어야 되겠네. 여기까지 왔는데.
1: 내용을 모르니까.
2: 정확하게 알면서 이게 들으면 진짜. 우와. 근데 거의 다 내가 생각했는데 거의 다 코가 다 부러져 있어.
1: 그러네.
2: 다. 이게 보니까 다 뭔가 코가 부러져 있어. 뭔가
1: 이게 원래는 코가 있었는데 이게 뭐 발굴하면서 이렇게
2: 빠지는 건가? 이게 너무 높아서 그런가?
1: 높게 제작됐는데 이게 삭은 것 같아.
2: 진짜 멋있다. 와.
4: 왜 옆모습 사진을 볼까? 늘
2: 20층
1: 앞에 말고 왜 이렇게 벽화를 볼까?
2: 다 옆에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네. 이거 없네. 한 번도 못 봤지 이거.

0: 아, 이거, 이것도 없네. 와. 이야, 이거 리얼이야?
1: 가발인 것 같아.
0: 옛날에 가발이도 있었다. 오 마이 갓. 이거.
1: 뭐가?
0: 이거, 내가 잘, 이거. 어디 있어? 여기 없어요?
2: 지금 문이 열었는지 안는지.
0: 아, 나는 이거야, 이게.
1: 빨리 확인 한번 해봐봐요. 전화 누구한테 물어봐봐.
0: 이게 다 금이야. 너무 예쁘지 않아?
1: 그냥 막 금을 좋아해서 좋아하는 거 아니야?
0: 아니야, 근데 그것도 좋아하지만.
1: 이런 의자를 갖고 싶어요?
0: 어. 이거는. 사야지.
2: 하지만 아직 안 열었습니다.
1: 그럼 지금 준비 중. 와, 우리가 너무 빨리 왔다, 오빠. 몇 년 뒤에 왔으면 이거 볼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
0: 근데 생각해봐. 이렇게 다 크잖아. 큰 필요 없잖아?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생각하면 이 정도 크긴 필요 없잖아. 나는 무슨 생각이냐면 사람도 더 컸단 말이지.
1: 집에 오브제를
0: 이 정도로 사이즈라면 자기도 커야 돼.
1: 더 커. 맞는 말, 1년이네.
0: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야, 우리 3m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0: 저녁 드시러 가실까요?
1: 준빈 씨, 여기 계셨어요? 몰랐어요, 여기 계신지.
0: 오늘은 또 어떤 상황인가요?
1: 모르겠어요, 저도. 알 길이 없어요.
0: 아, 그래요? 알고. 그럼 마트 가러 갈까요?
2: 야, 잠보러 가자.
0: 여기 앞에 5분 정도 가면 마트 있어요, 큰 마트.
2: 아, 있어?
1: 딱 네. 좋다.
0: 돈 주시면 갈게요.
3: 아, 저희가 2만 원대에서 720파운드. 오늘 번 돈도 있으니까 같이 해서 잠궈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번 돈 우리
0: 오늘 5천 원.
1: 5천 원.
2: 5천 원. 다 벌었잖아.
1: 5천 원 벌었어 우리.
0: 아 배고파 진짜.
1: 이게 항상 마이너스가 되니까 뭔가 일하는 재미가 좀 슬퍼 그치?
3: 좀 맛있는 거 드세요.
1: 약간 계속 마이너스가 돼.
2: 가자 가자.
1: 하루 벌어 한 끼 먹는 한 끼 살이. 하루 살이가 아니라 우리 한 끼 살이다 야.
0: 진짜 한 끼 줍잖아.
1: 근데 우리 이집트에서 마트는 처음 갔다.
2: 어, 나는 어저께 여기 걸어 다녔거든.
0: 근데 슈퍼만 갔죠. 마트는 안 갔죠.
2: 여기만 여기 길이만.
0: 나는 근데 진짜 카이로 꽤 오래 있었지만 저번에도 이렇게 그냥 진짜 그냥 현지 느낌 나는 곳을 처음 온 것 같아요.
2: 완전 또 이게 다른 도시가 있지.
0: 관광지가 따로 있지. 있고 여기는 또 이렇게 그냥 사는 동네인가 봐.
2: 그러니까 완전 로컬이잖아 여기는.
0: 진짜 로컬.
1: 사람 진짜 사는 곳.
2: 진짜. 여기인 것 같아. 여기.
1: 오케이.
0: 오, 크다.
1: 카트 끌까, 카트?
2: 이거 하나.
1: 네.
2: 재밌다. 이거 봐봐. 칼리 만들 때 그 향.
1: 향신료 느낌.
2: 오, 좋다.
1: 어머, 이건 쌀이야. 이게 날리는 쌀이다. 그 태국 쌀처럼.
2: 소금이나 이게 후추 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든 만들 수 있겠지, 구워서.
0: 소금 후추는 있지 않을까? 거기? 요리하는 공간 있던데.
2: 있어 봤어. 네,
0: 제가 그 주방에 봤던 데 있어요.
1: 아 그래 다행이다. 그
0: 소금 우추 정도는 있어요.
2: 아 그래 그러면
1: 라면이나 먹을까? 이게 다 그 태국 라면이다 왜?
0: 아 이거 똠양꿍 라면.
1: 똠양꿍 라면 느낌.
0: 한국 라면 없는 거 오랜만에 본다. 요즘 진짜 세계화 잘 됐는데.
1: 그러게 이집트에는 한국 라면이 아직 안 들어왔네.
0: 다 없어서 불닭은 있는데.
2: 여기가 고기네.
1: 고기류다.
2: 와 이게 다 손에
0: 브라더 스테이크. 이게 스테이크? 앙트레코트. 그게 갈비살이래요.
1: 갈비살.
2: 1kg라면 충분하나? 우리 모르겠다.
1: 먼저 하시라고.
4: 2kg and half.
0: Oh, you speak English very well. 여기서 통역해 주시면 되겠다.
2: How much is 1kg?
1: How much 1kg?
0: 1kg.
4: For 417.
0: 그러면은 1kg에 13,000원.
1: 1kg에 13,000원.
2: 그러니까 우리가 2만 원 가지고 있잖아. 1kg 사고 다른 거 사면 이게
1: 음료수 같은 거
2: 살까?
0: 1kg로 충분한가 우리가?
1: 안 되겠지만.
2: 뭐 그래도 300이잖아 생각하면.
1: 한 끼 정도. 그치? 한 끼 정도.
2: 오케이 1kg. 1kg
0: and service little bit.
2: 그게 200 정도네.

0: 딱.
1: 오, 나이스.
2: 딱 굿.
1: 예, 오케이. 땡큐. 땡큐.
3: 어디 갔냐? 커피 어디 갔냐?
2: 잠깐만.
3: 486.
2: 와.
4: 무슨 일을 하려고?
5: 그러니까.
6: 어우, 그, 저긴 것 같아.
2: 왜 이렇게 초록색 됐어요?
6: 으아, 뜨거워.
7: 너무 뜨거워, 여기 용광로가 있어서.
5: 아, 진짜 뜨겁다, 여기. 진짜 뜨거워.
3: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티켓을 여기서 사는 것 같은데. Do you speak English? 라인, 라인. 저 하면요?
6: 아, 대박이다.
8: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9: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상사태 발람은 약한데 나무들이 흔들흔들 태국의 흙물도 많이 떠내려가고 어! 저기 뭔가 이상한게? 아아 여기는 펭수 산사태 지무 발견 산사태 지무 발견 등산객과 인근 주민들 대피요망 대피요망 산사태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재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산간지역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호우 및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산지 주변에서 야외 활동은 절대 금지.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은 대피 장소를 파악하고 급경사지와 배수로를 미리 점검합니다.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귀중품을 챙겨 집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침착해. 침착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산사태 징후를 발견하거나 인명피해 및 고립이 우려될 경우 119 또는 상임항공 구조대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순식간에 큰 피해를 주는 산사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 방심은 금물. 미리 알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온라인 수업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나하나씩 해가고 있는 그런 주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온라인 수업 준비와 진행, 지난 시간에 했던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다면, 자, 오늘은 좀 단점 관련된 얘기들도 한번 영어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는 일단 학교에 못 가니까 아이들이 친구들을 못 만난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게 학교라는 공간이 학습의 공간만은 아니잖아요. 사회성도 기르고 친구도 만나고 이런 건데 그런 것도 나름대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거 외에도 이제 학습 관점에서 이제 좀 산만해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 될 수는 있겠죠? 자,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익숙치 않으니까 일단 좀 낯설잖아요. 선생님하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집중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는데, 아예 안 하는 학생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하나씩 보죠. 참여는 영어로 participate. participate. 그런데 어려움을 느끼다에 해당하는 영어 동사가 struggle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같이 좀 알아둘게요. struggle to participate. 그러면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다. struggle이 무슨 뜻이라고요? 요 뜻이라고요. struggle to participate. struggle to participate. 자, 여기다 강세 주고 푸스 약간 약화시키세요. participate. participate.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보세요.
1: struggle to participate. struggle to participate.
0: 좋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나옵니다. 집중이 흐트러지다. 자, focus가 집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lose focus. 이거 되게 좋은 단어예요. 되게 쉽지만 되게 유용한 단어입니다. 왜냐면 뭐 1교시, 2교시까지 집중하다가 아, 3교시째에서 약간 좀 집중력이 떨어지죠. 뭐라고 그래요? lose focus. lose focus. 간단하면서도 유용하죠? 들어보세요.
1: Lose focus. Lose focus.
0: Students can lose focus after a while. 처음엔 잘 듣다가 중간 정도

0: 피로감은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전혀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공부하다가 study죠, study. 그건 다 아시니까 표현 하나 새로 배워볼까요? Hit the books. 책을 때리다가 아니라 공부하다예요. Hit the books. 근데 not 공부 안 하는 거예요. Not hit the books at all. 이건 언제 쓰는 말이에요? 전혀죠. 전혀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도 나올 수도 있다. 가능성 있죠. 네, 학생들이 집에서 이제 혼자 하니까 잘안할 수도 있다. Not hit the books at all. Not hit the books at all. 자,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려드리는 거죠. 들어볼게요.
1: Not hit the books at all. Not hit the books at all.
0: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집중을 하지 못하고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자, some students lose focus. Lose focus. 처음엔 잘하다가 집중을 못해. 집중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struggle to participate. Struggle to participate. 뭔가 좀 숙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뭔가 좀 참여도 하고 말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Some students lose focus and struggle to participate. 자, 강세 다섯 군데. 들어보세요.
1: Some students lose focus and struggle to participate. Some students lose focus and struggle to participate.
0: 선생님이 직접 옆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전화기 있으면 뭐 이게 문자가 온다든가 뭐 집에도 뭐 배달이 온다든가 강아지가 옆에 온다든가 수업 듣다 강아지 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산만해지죠. 고양이가 막 와. 애기 수업 듣는데 고양이가 막 무릎에 와요. 산만해지죠. 고양이 만져야 되는데 선생님 수업 안 들리고. 자, 주의가 산만해지다. 영어로 distracted. distracted. 자, 요게 산만해지는 이란 형용사고요. get 하면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get distracted. Get distracted. 이건 산만해지다. 즉, 주의가 산만해지다. 오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들어보세요.
1: Get distracted. Get distracted.
0: 오케이. 자, 학생들 중에는 아무래도 집중력이 좋은 학생들도 있고, 아닌 학생들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산만해지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죠? 요거는 be more easily distracted. Be more easily distracted. 조금 더 쉽게 산만해지다. 즉, 산만해지는 경우가 더 많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중학생, 고등학생은 이제 공부를 그래도 이제 집에서 막 이제 이미 이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중학생이로 초등학생, 초등학교 저학년들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3시간, 4시간 막 영상 보면서 수업 듣는 게 힘드니까 아무래도 나이대에 따라서 조금 더 쉽게 산만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Be more easily distracted. 들어보세요.
1: Be more easily distracted. Be more easily distracted.
0: 자, 그럼 보세요. 수업을 듣다가 자꾸 자기가 참여에 어려움을 느껴가지고, 이제 수업이 한 3, 4시간, 뭐 3, 4교시 가는데, 오늘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때요? 소외감 느낄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feel left out. 이런 표현은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feel left out. 나만 좀 약간 소외된 느낌? 그런 느낌도 올수 있습니다. 올수 있습니다. feel left out. left out. 강세 여기다 주시고, 소외감 느끼다는 표현이에요. 들어보세요.
1: feel left out. feel left out.
0: 문장 읽어볼까요? 어떤 학생들은 주의가 산만해지고 소외감을 느낀다. 두 가지 표현 다 나왔네요. Some students get distracted and feel left out. left out. 힘잘 주세요. 네 군데 강세. Some students get distracted and feel left out. 들어보세요.
1: Some students get distracted and feel left out. Some students get distracted and feel left out.
0: 이렇게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원격 화상을 하다 보면 그래서 장점이 또 있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의 단점이라고 보다면 학업 성취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얘기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단어는 같이 알아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딱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Academic performance. 이건 약간 공연에서 보신 단어죠? 맞습니다. 이 퍼포먼스가 공연이라는 뜻인데 이게 약간 성적이나 성과 이럴 때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academic 하면 학업에 있어서의라는 형용사고 퍼포먼스 하면 이게 성과란 뜻입니다. 우리말의 학업 성취도를 영어에서 그대로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죠. academic performance 강세 여기다 주시고 여기다 주시고 academic performance 들어보세요.
1: Academic performance. Academic performance.
0: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0: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면대면 수업이나 등교 수업 할 때에 비해서는 떨어지다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 참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연습할게요, 오늘. 자, drop, fall 하시는 단어예요. 요건 표현으로 하나만 배울까요? Take a dip. Take a dip. Dip이 약간 디핑 소스 아시죠? 이게 뭐 새우 같은 거 튀긴 거, 뭐 이렇게 찍어 먹는다 할때 디핑 소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dip은 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take a dip 하면 내려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건 동사고 이건 하나의 구입니다. 자, 하나씩 들어보세요.
1: Drop, drop, fall, fall, take a dip, take a dip.
0: 다른 아니지만 일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뭐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올라간 학생도 있지만 떨어진 학생도 있다. 그러면 학업 성취도는 아까 academic performance, 이게 drop 한다든가 fall 한다든가 아까 배웠던 take a dip 이것도 써볼 수 있겠네요. The academic performance of some students, 일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take a dip, take a dip, 그죠? 떨어질 수도 있죠. Take a dip, 이렇게. The academic, 너가 아니라 니로 읽어야겠죠? 모음 발음 앞이니까. The academic performance of some students, take a dip, 이렇게 읽을 수 있겠네요. 자, 문장 잘 보시고 한번 들어볼까요?
1: The academic performance of some students take a dip. The academic performance of some students take a dip.
0: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온라인 수업의 어떤 단점이라면 또 단점일 수 있는 부분들을 영어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죠. Struggle, 어려움을 느끼다라는 얘기고, participate, 참여하다라는 뜻. To로 연결해서 struggle to participate. Struggle to participate. 강세 잘 주시고 들어보세요.
1: Struggle to participate. Struggle to participate.
0: 주의가 3번에 시작. Get distracted. 중요한 단어. Get distracted. 들어보세요.
1: Get distracted. Get distracted.
0: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 할까? Academic performance. 들어볼게요.
1: Academic performance. Academic performance.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도 유용한 그 내용들이 좀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복습 앞에 방송들 다시 하고 싶으신 경우는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셔서 단톡방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 EBS 1004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in English.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Beautiful versus lovely. Beautiful versus lovely. 네,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는 단어들이죠. beautiful 그리고 lovely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단어 beautiful 뜻은 아름다운. 오케이, 발음해 볼게요. beautiful 아닙니다. 네, 발음 F 발음을 명확히 해주세요. 자, beau, beau 여기서는 T 발음을 그렇게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약하게 레, 그 다음에 full 입술이 붙으면 안 되죠. beautiful, beautiful.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단어 정말 많이 쓰는데 의외로 발음하기 어려워요. 네, beautiful. 그 다음에 연결해서 beautiful. 그리고 강세는 앞에 주시면 좋아요. beautiful. 와우, beautiful. 좋아요. 네, 뜻은요. 보고 듣고 생각하기에 뭔가 즐거울 때 beautiful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뭔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것을 beautiful라고 합니다. 그래서 pretty 예쁜보다 훨씬 더 강하고 더 좋은 칭찬이 되겠죠.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at's a beautiful dress. Just look at that beautiful sunrise. These hanoks are beautiful. Beautiful. 아름다운. Beautiful. 첫 번째 문장 볼게요. That's a beautiful dress. 그건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네. That's a beautiful dress. 네, beautiful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으면 원어민들은 이렇게 말해요. That's a beautiful dress. 이렇게 be를 좀 강하게, 길게. That's a beautiful dress. 두 번째는요. Wow, just look at that beautiful sunrise. 저 아름다운 일출을 봐. Sunrise, 일출. Just look at that beautiful sunrise.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se hanoks are beautiful. 이 한옥 집들은 정말 아름다워. These hanoks are beautiful. Okay? 그래서 beautiful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눈으로 혹은 뭔가 좀 경험할 때 이런 거를 beautiful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These hanoks are beautiful. These hanoks are beautiful. Next is lovely. 네, lovely도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lovely라는 단어 정말 많이 씁니다. 네, 뜻은요. 일단 아주 좋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 충격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한국 사람들은 되게 사랑스러운 이런 뜻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일단은 자세하게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V가 나왔네요. 그래서 V는 입술이 붙으면 안 되겠죠? Lovely. 이음절입니다. Lovely. Lovely. Oh, lovely. Okay, very good. Okay, lovely. 위안이 되고 뭔가 평화롭게 아름다울 때 lovely라고 합니다. 뭐 사람한테 oh my gosh, you're so lovely. 뭔가 좀 따뜻하고 이렇게 평화롭고 좀 아름다운 사람한테 lovely. 그리고 또 뭔가 그냥 아주 좋은, 아주 기쁜이라고 할 때도 lovely라고 합니다. 되게 흔하게 have a good day 대신 have a lovely day. 이것도 좋은 하루, 기쁜 하루 보내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자, 문장들 한번 볼게요. Your house is so lovely. What lovely weather. I had a lovely weekend.
lovely, 아주 좋은, lovely.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Your house is so lovely. 너의 집은 정말 아름다워. 네, 여기 같은 경우는 lovely 대신 beautiful 쓸 수 있겠죠? 그래서 beautiful만큼 lovely도 뭔가 아름답고 평화를 주고 좀 이렇게 예쁜 것도 lovely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love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니까 뭔가 좀 따뜻한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스러운 이런 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겠죠? Your house is so lovely. 두 번째는요. What lovely weather. What lovely weather.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네, 정말 화창한 날씨네. 정말 좋은 날씨네. 이런 말입니다. 사랑스러운 날씨 이상하잖아요. What lovely weather. What lovely weather. 그리고 특히나 영국에서는 이 lovely라는 단어를 아주 흔하게 아주 좋은 이 뜻으로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참고하세요.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I had a lovely weekend. 그래서 월요일 날에, 오, 주말 잘 보냈어? 이런 질문하면, I had a lovely weekend.

이거는 난 즐거운 주말을 보냈어. 네, lovely, 아주 좋은, 즐거운, 기쁘게 해주는. I had a lovely weekend.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had a lovely weekend. I had a lovely weekend. 네, 정리해 드릴게요. Okay, beautiful. 이거는 뭔가 아름다울 때. 그래서 특히나 뭔가 사람의 외모 아니면 좀 겉으로 뭐를 볼 때, 이게 눈으로 볼 때, 오,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이럴 때 beautiful. Lovely도 비슷하게 쓸 수는 있어요. 뭔가 아름다울 때도 that's lovely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뭐가 아주 좋은. 뭔가 기쁨을 줄 때, 평화를 줄 때, 이런 것도 lovely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at's a beautiful dress. That's a beautiful dress. That's a beautiful dress. That's a beautiful dress. That's a beautiful dress. Your house is so lovely. Your house is so lovely. Your house is so lovely. Your house is so lovely. Your house is so lovely. Well done, everyone.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You can find them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Have yourselves a lovely day.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0: 이번 주에 계획되어 있는 주제는 바로
1: Planning입니다. Planning. I was about to say 계획. Yeah.
0: You could have said that. Yeah.
1: Yeah.
0: 계획성, 계획을 짜는 거,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나누고 있는 한 주인데요. Uh-huh. 자,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공개해볼까요?
1: Alright, sounds great.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Planning is both a problem and a solution.
0: 네, 이 말만 봐도 공감이 됩니다. 계획을 세우는 건 문제거리이기도 하고 해결책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문제인 동시에 해결책이다. 그래서 both this and that. Both a problem and a solution.
1: Interesting.
0: 이거는 이야기를 들어봐야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알 수 있겠죠.
1: That's right.
0: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사라 씨입니다.
0: 네, 사라 씨고요. 호주에서 오신 분이죠.
1: Yeah.
0: I mean, right. Are you still laughing about the fact that we said it at the same time?
1: Yeah. I'm, you know, yeah. I laugh for too long, I think.
0: It's fine.
1: But
0: it's
1: yes.
0: It's not a problem.
1: It's not a problem, right?
0: 자, 그럼 사라 씨의 요약 문장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1: Okay. How about we take a look at her speaking summary? 사라 씨, 나와주세요.
2: Planning is often the thing that gives the most amount of stress, but it can also take away just as much stress. Planning is often the thing that gives the most amount of stress, but it can also take away just as much stress. Planning is often the thing that gives the most amount of stress, but it can also take away just as much stress.
0: 네, 개인적으로 많이 공감되는 내용인데요. 문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So Sarah said,

0: 기계를 가리키는 말에서 이게 온것 같은데, 뭐 사람도 지금 작동 약간 중지, 잠지 다 그만두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보편적인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of our clip?
2: But when things like that happen, I believe it's good to just kind of take a deep breath and plan things out one step at a time. Because sometimes when you look at a project, it's very big on the outside.
1: But when things like that happen,
0: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면이라는 표현이고요. Mm-hmm. 여기서 한 가지만 바꿔보고 넘어갈게요. Things like that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mm-hmm. something like that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1: Yeah.
0: 둘 다 똑같이 쓰는 말인데
1: yeah.
0: 근데 뒤에 happen의 형태가 바뀌겠죠.
1: Yeah.
0: When things like that 한 다음에는 things가 복수니까 happen 그리고 something
1: happens.
0: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약간 덩어리로 mm-hmm. when things like that happen. When something like that happens. 이거를 바꿨는데 그때 가서 something이니까 단수니까 s를 붙여야지 이걸 생각하고 있을 시간은 없어요. 그냥 yeah. 입에 익어서 나오는 노래 가사처럼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습 많이 해놔야죠. 그래서 when things like that happen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1: I believe it's good to just kind of take a deep breath and plan things out one step at a time.
0: 네,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기분이 들 때는 mm-hmm.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It's good to just kind of take a deep breath. 심호흡을 하고 and plan things out.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One step at a time. Mm-hmm. 한 단계씩 계획을 세워보는 게 I think it's good. I believe it's good. 좋다고 mm-hmm. 생각합니다.
1: Mm. And she says why, you know, taking one step at a time is good. Because sometimes when you look at a project, it's very big on the outside.
0: 네, right? 왜냐하면, because sometimes when you look at a project, mm-hmm. 맥 선생님은 이 단어를 어떻게 읽으세요?
1: Project.
0: Project.
1: Project.
0: 네, 사라 씨는 project라고 했어요. 이 발음 둘 다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project.
1: Project.
0: 어떤 사람들은 project라고 합니다.
1: Project.
0: 네. 네, 그래서 두 가지 발음 둘 다 들을 수 있었고 mm-hmm. 어떤 프로젝트를 봤을 때 it's very big on the outside.
1: Right.
0: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커 보여요.
1: Yeah, it's like there's a lot to do, so 네. many parts. But she gives us a good tip in the next part.
0: Mm-hmm.
2: But if you break it down into steps and plan it out that way, it's much more manageable if you take it piece by piece.
1: But if you break it down into steps and plan it out that way.
0: 네, 그래서 앞에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커 보인다고 mm-hmm. 말을 했잖아요. On the outside, 지금 반대로 들여다보고 쪼개는 걸 말하고 있는데 On the outside를 반대로 바꾸면 on the inside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쪽도 on을 쓰는 거 기억해 주시고 mm-hmm. 뭐 in the inside인가? Mm-hmm. 그 앞에 전치사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On the outside, on the inside. Side가 어떤 면을 가리키는 거니까
1: right.
0: on과 붙여서 생각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But if you break it down into steps, 여러 단계, 여기서는 steps라고 그냥 했지만 into many steps. 여러 단계로 나눠서 보면은 plan it out, 나눠서 보고 계획을 그런 형태로 짜게 되면이라고 했는데요. Mm-hmm. Break something down 하면 보통 when something breaks down,
1: it's bad.
0: 고장난 거잖아요.
1: Yeah, it's broke.
0: What,
1: it's broken.
0: What kind of things break down?
1: Oh, cars for sure. My car broke down.
0: Elevators?
1: Elevators break down.
0: 큰 기계들이 보통
1: things
0: break down이라고
1: like,
0: 하는데.
1: Ride or something,
0: 네.
1: like airplanes, trains, those
0: 것.
1: kind of things.
0: Yeah, 그래서
1: big,
0: 네.
1: big things.
0: 그런데 break something down 하면 이건 작게 큰 규모에서 작은 규모로 아래 단계로 내려가기 때문에 dow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쪼개는 걸 말해요. 그래서
1: yeah.
0: 어떤 큰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많이 쓰여 있는 복잡해 보이는 영어 문장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또 해드리고 있는 이 것 자체가 breaking things down for you.
1: Yeah, we break it down for you. We go over everything piece by piece.
0: 네,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mm-hmm. breakdown이라고 하고요.
1: Mm-hmm.
0: 마지막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1: She says it's much more manageable if you take it piece by piece.
0: 네, piece by piece, step by step. Little by little,
1: little by little,
0: bit by bit,
1: part by part, part bit by bit.
0: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고 조금씩 처리하면 it's much more
1: manageable.
0: Manageable. 네.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Do you ever feel like를 이용해서 첫 번째 문장 그냥 여행을 떠나고 싶은 기분이 들 때가 있나요? 영어로 Do you ever feel like you want to just go on a trip? 하시면 될 텐데요.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Do you ever feel like you want to just go on a trip? One more time. Do you ever feel like you want to just go on a trip?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0: 다음으로는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나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면 Do you ever feel like you are alone?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이제 Do you feel like로 해도 그냥 그런 기분이 드는지를 묻는 말이 되겠지만 ever가 들어가서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이럴 때가 있는지를 그런 의미를 덧붙여 줍니다. Do you ever feel like you're alone? 같이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Do you ever feel like you are alone? Do you ever feel like you're alone? Okay,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 패턴은 one 명사 at a time 하면 한 번에 하나씩인데요. 첫 번째, 그는 크래커를 한 번에 하나씩 먹어요. He eats one cracker at a time. 네, 복잡하지는 않은 문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 He eats one cracker at a time. He eats one cracker at a time.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한 번에 한 사람씩 말해야 합니다. 너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를 할 때, one person at a time should talk. One person at a time should talk. 발음 연습이요.

0: 네, 오늘은 In the Social World 코너에서 계획이 어렵지만 필요한 존재라는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두개 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Business plans are a hard but necessary thing. Meal planning has been so stressful, yet takes such a huge weight off my shoulders.
0: 다시 한번 볼까요?
1: Micah says,
0: Business plans, 사업 계획이죠. Are a hard but necessary thing. They are a hard thing, but they are also a necessary thing. Business plans 전체를 그냥 하나의 thing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a thing이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어렵지만 필요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Samantha says,
0: meal planning, 식단을 짜는 거. 어떤 식사를 어떻게 할지, 점심때, 아침에, 저녁에 뭐 먹을지, 이거죠. meal planning, 이걸 보통 meal prep, 이렇게 같이도 연결하는데,
1: Meal prep and meal
0: 네.
1: planning.
0: meal planning has been so stressful. 그 식단을 짜는 것이, 그동안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줬나 봐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yet, but takes such a huge weight off my shoulders. take a weight, such a huge weight라고 했는데, take some weight off your shoulders means it makes it less stressful for
1: It
0: you.
1: makes it less stressful or takes away some of the burden.
0: 네.
1: Like, think about like burdens, they kind of weigh on you,
0: 네.
1: weigh on your shoulders. But since she planned it out, it's kind of taking away some of that
0: 그렇죠.
1: burden,
0: 네.
1: right?
0: 어깨에 있던 부담을 덜어준다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meal planning 보통 이제 또 다이어트 할 때도 많이 쓰다 보니까 약간의 펀 아닌 펀처럼 된것 같아요. 농담처럼도 약간
1: Meal
0: 해석할 수
1: planning.
0: 있을 것 같아요.
1: True that.
0: Yeah.
1: I like that.
0: Alright.
1: All right. Perfect. So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 We plan to see you again.
0: 감사합니다.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친구들, thank you for joining me. 자, 오늘 책은 어떤 책일까요? 와우! 아이스크림! 제목입니다. 네, 아이스크림. 친구들, who likes ice cream? 자,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 분들 손 드세요. 미! 오케이, 네. 아이스크림 누가 안 좋을까요? Maybe, I don't know. 있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everybody loves ice cream, right? 자, 우리 아이스크림 역사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이걸 만들었는지, 언제부터 생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참 재밌을 거예요. All right, we have three words for the day. 알죠? So let's check them out. The first word is flavor. Flavor, 맛. 그래서 우리 아이스크림 flavor, 아이스크림도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맛을 좋아해요? Flavor. What ice cream flavor do you like? Okay. Ingredient is our second word. Ingredient. 재료. 재료.

0: And the last word is merchant. Merchant. 무역상. Okay, so we're going to learn these three words today. Let's begin reading. So let's find out how, 언제부터 아이스크림을 먹게 됐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Questions, questions. Oh, what is ice cream made from?
1: When did people first eat it? How is ice cream made? Where is it sold and where is it eaten?
2: Who eats ice cream? Why do people eat ice cream?
0: The last question is easy to answer. We eat ice cream because we like it.
3: Too much ice cream is bad for you. Keep it for a treat. Okay.
0: 친구들, 질문들이 많죠? So many questions. 뭐,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아니면은 뭐, 어떻게 만들어요? 아니면은 어디에서 팔아요? 뭐,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 너무 많이 먹으면, too much ice cream is bad for you.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죠. 그냥 가끔 가다. 네,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ice cream, 다들 좋아하죠? Alright, let's find out more. What is ice cream made from? Ice cream is made from milk products, milk, cream, yogurt, or custard, and sugar. Then flavors like strawberry, chocolate, or vanilla are mixed in. Special ingredients are added to keep the ice cream fresh and easy to serve. Then it is frozen. Other ices like ice pops and sorbets do not use milk products. They are made from water, sugar, and flavorings. Okay, 자, 아이스크림은 어떤 재료로 갖고 만드는 건가요? 자, 한번 알아볼까요? Okay, first of all, they're made from 뭐 우유, 뭐 크림, 요구르트, 카스터드, 뭐 그리고 중요한 거 설탕, 설탕이 들어가야 좀 달달해야 맛있죠? 자, then flavors like strawberry, chocolate, or vanilla are mixed in. This is our first word of the day. Flavor는 맛이죠. 그런 맛들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딸기 아이스크림이 있고 초콜릿 아이스크림도 있고 그렇죠? Alright, 자, flavor, 맛이에요. Continuing, special ingredients are added.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ingredient는 our second word, 재료죠.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이 신선하고 그러고 이제 쉽게 이렇게 이제 서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ingredients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자, other ice like ice pops and sorbet. Sorbet는 한국에서는 sherbet라고 하죠. 네, 그게 이제 그거는 유제품이 없는 그냥 이제 아이스하고 얼음하고 이제 뭐 sugar하고 flavors들이 있는 거예요. 네, let's move on to the first ice cream. The first ice cream in China. The first ice cream was made in China more than 3,000 years ago. It was made by mixing ice with milk and sugar. Making ice cream was a good way to keep milk fresh. Oh, it's freezing! Okay. 자, the first 아주 최초 아이스크림이 어디에서 만들었냐고요? 중국, 3,000 years ago. 와, 정말 옛날 옛날에. 그때는, 자, ice, it was made by mixing ice with milk and sugar. 자, 뭐, 간단하네요. 뭐, 얼음하고 우유하고 설탕.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지만, 그때는 이제 그 milk, 우유를 신선하게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스크림을 만든 거예요. 아하! So, I did not know that. 몰랐어요. 이제 지금은 알아요. Let's move on to the next page. In Roman times. Then, 1500 years later, the Romans made water ices. People say that the Roman emperor, Nero, sent servants to run up the mountains to get snow and ice. These were mixed with fruit juices and honey to make water ices.
4: Thank Jupiter for this water ice.
0: 아, 자, 로마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자, then 1500 years later, the Romans made water ices. 자, 1500

0: 몇년 후에 로마에서는 로만 사람들이 they made water ices. 자, water ices를 즐겨 먹었다고 하는데 이 water ice는 그냥 얼음하고 이제 뭐 주스나 fruit 과일 주스나 아니면 꿀이나 이렇게 같이 섞어서 이렇게 먹은 거죠. 네, 그거를 되게 좋아했다고 그러네요. Okay, let's read on. Marco Polo's ice cream secret. Marco Polo was a merchant from Venice in Italy. He traveled across China for 4 years, between 1271 and 1275. And some say he discovered the secret of ice cream. He then took this secret back to Italy. Oh, fantastico! Gelato! 네, 친구들, Marco Polo 아시죠? 네, he was a merchant, 네, from Italy. 자, merchant is our third word for today. 자, 무역상인데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Marco Polo가 아이스크림을 발견을 했다, 만들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Okay? We don't know for sure. 자, 그래서 친구들 한국에서도 젤라토라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친구들 그 아이스크림은 이탈리안식 아이스크림이에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보면은 젤라토. 어, 엄마! 젤라토! 나 저거 한번 먹고 싶어. 네, 그렇게 말을 하세요. Alright, 자,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We are going to stop reading here. We started our discussion about ice cream. Alright, very good. We are going to continue to learn more about ice cream. Join me next time. Take care. See you soon. Bye!
1: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 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지난번에 내 친구는 인터넷 탐정이라고 해서 파트 1 한 적 있죠.
1: 아, 그 가디건인 줄 알았는데 카디건이었던 그거요?
0: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을 보고 뭔가 여자랑 같나? 완전 남자랑 같나?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1: 탐정님이었어요.
0: That's right. So 그것의 파트 2를 오늘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아니,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그쵸, 남자들이 여름에 보통 카디건 안 입거든요. 이
1: 그쵸,
0: 겨울에 뭐
1: 그쵸.
0: 입을까 말까인데.
1: 겨울에도 정말 댄디보이 아니면은
0: 아, 잘안 입어요. 솔직히
1: 정말
0: 말해서.
1: 카디건은 쉽지 않은,
0: Exactly.
1: 맞습니다.
0: 의심이 들어가는 거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내가 걔를 짝사랑하거든. 아, 솔직히 말하네요. 왜냐면
1: 그러네요.
0: 친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오버하고 그래? 뭐,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냐? 이럴
1: 네네.
0: 수 있으니까 다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그 카디건이 여자 건지 남자 건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0: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1: 응? 응? 어? What cardigan again?
0: 카디건은 카디건?
1: No cardigan.
0: 카디건.
1: No.
0: 아니.
1: No, no.
0: 카디건 is only for men. 아니, woman.
1: Woman.
0: 특히 in summer. In summer, cardigan only for women.
2: 아.
0: Yeah. You know that.
1: I know what you mean. But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0: Chilly?
1: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0: Ah, inside
1: anyway,
0: the theater.
1: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0: Why do you
1: care so much?
0: 아, 신경 쓰냐고?
1: You could go with a girl. It's okay.
0: 사실은 내가 걔를 짝사랑하거든.
1: What are you saying?
0: 알아들었지?
1: What?
0: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아,
1: what
0: okay.
1: did you say?
0: 아, okay. English?
1: Yeah.
0: Okay. Actually, I love him.
1: You love him?
0: Yes.
1: You love him?
0: Yeah.
1: Already?
0: Secret.
1: Secret?
0: Yeah, secret.
1: Love?
0: Yeah.
1: Oh.
0: 혼자 짝사랑.
2: Shh. 아, 이런, 사실 이런 내용을 좀 영어로 알아야 되거든요.
3: 아, 그쵸, 그쵸.
2: 친구들끼리 뭔가 가십거리라든가, 이런데 정말 생활 영어가 진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3: 알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배워보죠.
2: 기대하겠습니다.
3: 네.
2: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5: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4: Well, I have a crush on him.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3: 네.
2: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미션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3: 어허,
2: 말도 안 되지, 이러면서
3: 그쵸.
2: 뭔가 확신하는 느낌 아니에요?
3: 네. Yeah.
0: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여름? 여름이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summer. 아이고. 예, 이렇게입니다.
2: 저 혹시 스펠링 모르는 거 애매하게 하시는 거 아니죠?
3: 아닙니다. M을 제가 이어서 두 개를 하나처럼 쓰려다가
2: 그렇군요.
3: 꼼수인 것 같아서
2: 뭔가
3: 정정.
2: 의심스러운 스멜이 나오는데
3: 의심하지 마세요.
2: 알겠습니다.
3: 마음을 곱게 쓰세요.
2: 오케이.
3: 예.
2: So what kind of man he wears a cardigan in summ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3: 네.
2: 자, 일단 볼게요.
3: That's yes.
2: Right. Summer가 아니라 여름 뭐예요?
3: Summer.
2: Summer. Alright. M이 두 개 있지만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눠서 발음하진 않아요. Summer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3: 이게 summer. 우리나라 말과 좀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그 네. 파닉스를 연결하다 보니까
2: 네.
3: D도 두 개 있으면 우리는 D 왠지 이렇게 갈 것 같고
2: 맞아요.
3: 예.
2: 된소리를 꼭 내야 되거나 두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 그렇지 않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2: 맞아요. 그래서 summer 아니라 summer가 맞겠죠.
3: 네.
2: 자, 그리고요. 지금 계절 앞에 전치사 못 썼나요?
3: In.
2: 음흠. 계절 안에서도요. 여러 달이 있고 날이 있잖아요.
3: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건 on이나 at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in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So in 계절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3: 네.
2: 자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in summer이라고 했지 in the summer이라고 하지 않았죠.
3: 그렇죠? 그러게요.
2: 일반적으로 여름에라고 얘기를 해서요.
3: 음흠.
2: 꼭 이번 여름에라는 말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여름에 누가 이러니?
3: 네.
2: 라는 느낌 살렸는데
3: 음흠.
2: 자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케이? 계절 앞에 in인데 헷갈리는 건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In summer 이러면은 그냥 여름에예요.
3: 네.
2: Right?
3: 네.
2: 그래서 이런 걸 언제 보통 쓰게 되냐면요.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온다. 이거는 특정 여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3: 늘 여름이 그렇죠.
2: 그 여름엔 그래.
3: 네.
2: 여름엔 덥다. 이런 거 할 때는 보통 더 안 쓰고 그냥 in summer.
3: 예.
2: Right? But in the summer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여름을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대부분은 우리가 제일 임박한 그죠? 지금 당장이거나 올해거나
3: 네.
2: 아니면 한 달 남았으니까 이번에 다가오는 여름이거나 이렇게 특정 여름을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네.
2: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여름에 제가 뭐 미국에 무슨 회의를 하러 가기로 돼 있는 거예요.
3: 네.
2: 그럴 때는 특정 여름이죠?
3: In the summer가 되겠네요.
2: In the summer가 더 어울립니다.
3: 네네.
2: 그런데 일단 그렇게 구분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요.
3: 네.
2: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거 상관없이 돌려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3: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이거는

0: 던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나누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1: 네.
0: 헷갈리시면 차라리 덜을 넣는 게더 낫기는 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앞부분, 이 부분 중요합니다. What kind of man이에요? 사실 무슨 종류의 남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그렇게 직역을 하면 조금 말이 어색하죠?
1: 네.
0: 그래서 그냥 이 what kind of는 what이나 큰 차이가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남자, what kind of man? 도대체 어떤 남자가 그러니? 아무도 안 그래 라는 느낌을 줄때 특히 많이 쓰는 질문형입니다. 그래서 what kind of man he wears 이거 자체가 이 자체가 3인칭 단수라고 생각을 해서 wears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what kind of 명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1: 네.
0: 어떤 음악이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무슨 종류의 음악인데 어떤 음악?
1: What kind of music?
0: What kind of music? 자, 그리고 어떤 사람?
1: What kind of human? A
0: person, right?
1: person.
0: 인간이 이런 느낌인데요. 자, 그렇다면 방금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데
1: 네.
0: 이거를 문장 앞에 붙여서 질문을 완성해 볼게요. 어떤 음악을
1: 네.
0: 뭐였죠?
1: What kind of music?
0: 넌 좋아하니?
1: What kind of music
0: music?
1: do you like?
0: 그렇죠. What kind
1: 오.
0: of music do you like? 그러면 I like 무슨 무슨 music이 되겠죠.
1: Yes.
0: 자, 이번에는요. 앞에 what kind of person을
1: 예.
0: 주어처럼 한번 해볼게요. 그럼
1: 네.
0: 동사를 이어가 주세요. 어떤 사람이 반바지를 입니 겨울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시 한번
1: What kind of person
0: 반바지를 입니? 아, wears?
1: wears half pants?
0: 오케이, 일단 넘어갈게요.
1: 예.
0: 겨울에 그러면은
1: In winter.
0: in winter. 자, half pants라는 말이 정말
1: 반바지잖아요.
0: 뭔가 걸쭉한 느낌인데요.
1: 네.
0: 그게 아니라
1: 아, shorts.
0: shorts
1: 아니,
0: or
1: 간단한 게 있는데.
0: short pants.
1: Short
0: short
1: pants.
0: pants를 줄임말이 shorts예요. So
1: 아.
0: what kind of person wears shorts in winter? 물론
1: Yeah.
0: 이제 당연히 패션에 또 민감한
1: 그쵸.
0: 사람은 반바지도 당연히 입죠.
1: 원래 이 겨울 멋쟁이는요,
0: 네.
1: 굉장히 춥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0: 아.
1: 여름 멋쟁이는 더워서 날리고, 겨울 멋쟁이는
0: 네.
1: 추워서
0: 와,
1: 날리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0: 겨울에 반바지 입고 다니시는 분을 보면 와. 어떻게 저걸 던지지 할때 있거든요.
1: 대단해요.
0: 에이.
1: 예.
0: Alright, so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음악, 어떤 사람 해서 여기서는 어떤 음악을 당신 좋아하나요? 이건 어떤 사람이 입나요? 쇼츠를. 오케이? 같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집어넣을게요.
1: 네.
0: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1: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0: What kind of person wears shorts in winter?
1: What kind of person wears shorts in winter?
0: Alright, 본문도 가볼게요.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1: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0: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가 아닐 것이다 라는 추측을
1: 네.
0: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저나 처음 보시는 분들 cardigan이 아니라 cardigan입니다.
1: Cardigan.
0: 자, 그랬을 때 아니 뭐 극장하니 쌀쌀했을 수도 있지. 친구는 계속 극정적으로 생각을 하네요.
1: 그쵸. Maybe it was inside the theater. 극장 안쪽은 cold 하는 거예요. 추운 거죠. 쌀쌀하다.
0: 네.
1: It was cold.
0: So maybe 이러니까 완전 확신이 강한 게 아니라 약간
1: 네.
0: 그랬을 수도 있지, 그럴지도 모르지라는 느낌을 조금 더 넣었네요.
1: 예.
0: So maybe it was cold inside the theater. 자, 만약에 추웠다라고 했다면 무슨 뭐 thick jacket or parka 이런 식으로 입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정답은 그래서 콜드보다는 콜드는 너무
1: Actually.
0: 추운 거니까
1: 네네.
0: 쌀쌀한이라고 해서 chilly 들어봤나요?
1: 칠리
0: 오케이,
1: 들어봤죠?
0: chilly라고 하는 것은 cold와 cool 사이라고 보면 되겠죠.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극장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극장은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1: Theater.
0: Theater, right? 자, 이거 극장이라고 하는 거 이거랑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심지어 스펠링 다 똑같고 스펠링이 약간 마지막에 살짝 바뀝니다. 한번 해보세요.
1: 바뀌어요?
0: 본
1: 아니면은
0: 적 있으실 거예요.
1: 뭔가 좀 추가되죠?
0: 추가는 아니에요. 그냥 스펠링의 순서가 뭐가 바뀐 게 하나 있어요. You know this. Okay. 자,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정도는 본적 있으실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ter 아니야? TRE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음도 심지어 트레가 아니라 ter 맞아요.
1: 그래요?
0: 네.
1: 오.
0: 근데

0: 영국식 스타일입니다.
1: 아.
0: So 이거는 theater이라고 발음을 한다면
1: 네.
0: 얘도 theater 해도 되지만 만약에 이렇게 스펠링을 한 사람은 조금 영국식으로 가겠다는 느낌이겠죠.
1: 네.
0: So R 발음을 빼서 얘는 theater, theater 뭐이 정도로
1: theater.
0: 발음이 될 텐데 굳이
1: 아.
0: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theater 충분히 좋고요. 이둘다 옵션이다. 알아두시고요. 자, 지금 근데 theater 밖에 추워요?
1: 안쪽이요.
0: 살살해요?
1: 아,
0: 안쪽이죠.
1: 그쵸.
0: 그거 강조하려고 뭐 썼어요?
1: inside.
0: inside를 썼습니다.
1: 네.
0: So inside 명사라고 하면 명사 안에인데 in이라고 써도 충분히 안에라는 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side 어떤 면을 표현함으로써 그 안쪽이라는 걸더 강조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오케이.
1: 네.
0: Okay. 예를 들어서 그 트렁크 안에
1: in the trunk. 아, inside the
0: in the
1: trunk.
0: trunk도 돼요.
1: 네.
0: 그 스튜디오 안에
1: Inside the studio.
0: Alright, 문장 만들어 보면 그 상자는 그 트렁크 안에 있어.
1: The box is inside the trunk.
0: That's it. The box is inside the trunk.
1: Yes.
0: 자, 덥다라고 얘기할 때 is로 주어로 가야겠죠?
1: 예.
0: 날씨 얘기하니까. 그 스튜디오 안은 더웠어.
1: It was hot inside the
0: There
1: studio.
0: we go. It was hot inside the studio.
1: Yes.
0: 밖에는 괜찮았다. 안에는 그랬다. 강조하려고 in보다 inside를 조금 써봤습니다.
1: 네.
0: 오케이.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The box is inside the trunk.
1: The box is inside the trunk.
0: It was hot inside the studio.
1: It was hot inside the studio.
0: 본문도 가볼게요.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1: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0: Al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아니, 아무튼, 왜 그렇게 신경 써? 이게 중요하잖아요.
1: 그쵸,
0: 뭐,
1: 그쵸.
0: 카디건이네, 무슨 뭐, 남자 거네, 뭐, 여자
1: 이유가 있을 거
0: 거네.
1: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1: 그쵸. 저도 궁금했는데. Anyway, why do you, so much? 신경 쓰다. 신경 쓰다.
0: 자, 일단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1: Anyway, 어쨌든.
0: 음흠.
1: 네, anyway.
0: 그럼 여기서
1: 끊어요. 예.
0: 끊어주고요.
1: 왜 do you 신경을 쓰냐?
0: Why가 뭐죠?
1: 왜?
0: 왜? 이유
1: 예.
0: 물어보는 건데요.
1: 그쵸? 근데 신경 쓰다가, 난 신경 안 써는 제가 알아요. I don't care. 예, 신경 안 쓰는
0: 그럼 쓰다는
1: 거거든요?
0: 뭐겠어요?
1: 그러면은 돈이 아니라 두니까 여기 그냥 care만 쓰면 되겠네요.
0: Okay.
1: Why do you care so much? 왜
0: Why?
1: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야?
0: 아, 왜 그렇게 신경 쓰는 거야? 이거 진짜 I don't care. 이거를 먼저 알아도
1: 예.
0: 도움이 되네요.
1: 이렇게
0: 그죠?
1: 연계가 되니까.
0: Okay. Alright. 자, 보겠습니다. Why do you care
1: Wow.
0: so much?
1: 신기해요.
0: 상관하다, 신경 쓰다. 우리가 진짜 말한 건, I don't care. 나 상관 안 해. 나 신경 안 써. 그건 이제 부정문인 거고, 얘는
1: 그거는 제가 딱
0: 긍정문이죠.
1: 외우고 있었네요,
0: Right,
1: 다행히.
0: right. Okay. 자, 그래서 왜 그러냐. 근데 방금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카디건이 어땠느니, 뭐, 무슨 뭐
1: 네.
0: 겨울에, 여름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1: 예.
0: 와, 이대로 가면 한 3시간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빨리 화제를 바꾸거나 분위기를 이렇게 리프레쉬 시키고 싶으니까
1: 네.
0: 어떻게 출발했죠?
1: Anyway.
0: Anyway. 자, 그렇게 해서 anyway를 문장 앞에 넣고 comma 찍던가 말할 때는 anyway 하고 살짝 쳐줘야 돼요.
1: 네.
0: 이러면은 아무튼이라고 해서 화제를 전환시킬 때 자주 쓰는 도구죠. 예를 들어서 아무튼 나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둘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가 아무튼 나 가야 돼. 어떻게 할까요?
1: Anyway, I have to go.
0: Okay. Anyway. I have to go. So how about this? 아무튼 나중에 얘기하자. 이미 전화 통화 한 3시간 반한 다음에
1: 제가 잘하는 말이에요.
0: "아무튼 나중에 얘기하자."
1: Anyway, let's talk
0: 나중에
1: later.
0: later. 그렇죠? Anyway, let's talk later. Do you really do this? 이거
1: Yes.
0: 친구들이랑 이제 하세요?
1: 정말 많이 하는 말이에요.
0: 자세한 건 이제
1: 예.
0: 만나서
1: 그쵸,
0: 또.
1: 그쵸.
0: Okay, you guys. 읽을 때 살짝 pause 주는 거, 살짝 쉬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Anyway, I have to go.
1: Anyway, I have to go.
0: Anyway, let's talk later.
1: Anyway, let's talk later.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 하나 할 게 있습니다.
1: 네.
0: 이 anyway를 아무튼 하면서 화제 바꾸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90%일 거예요.
1: 예.
0: 하지만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는 그거 말고도 다른 anyway를 한 적이 있습니다.
1: 응?
0: 그건 뭐냐면 문장 맨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앞이 아니라 맨 뒤로.
1: 아.
0: 이랬을 때는 아무튼 뭐뭐 해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야 어차피 라는 뜻이 되어버려요.
1: 네.
0: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1: 네, 네,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 아, 나 어차피 거기 가야 돼. 아, 나 어차피 점심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1: 네.
0: 오케이? So, 커마 없이 얘는 쉬면 어색해요. 뭐뭐뭐뭐뭐뭐 anyway. 자연스럽게. So, I have to go home anyway. 그럼 나 어차피 집에 가야 돼. 그래서 이 얘기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뭐 나랑 같이 차 타고 갈래? 내가 데려다 줄게.
1: Yes.
0: Because I have to go home anyway.
1: Mm-hmm.
0: 이렇게 쓸 때는 come 안 써요.
1: Yes.
0: Okay, you guys? Mm-hmm.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1: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0: 자, 이랬을 때 드디어 진심이 나옵니다.
1: Oh.
0: Okay. 내가 걔를 짝사랑하거든.
1: 아유, 이게 문제였군요. 아유,
0: 그냥 처음부터 그냥 얘기를 하지,
1: 그러게요.
0: 그쵸?
1: Well, I have a on him. 짝사랑하다니까 그냥 러브는 또 아닌 것 같단 말이죠.
0: 아마 지금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이거 했었어.
1: 그래요?
0: 저 이거 기억나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1: I have a on him. 뭐가 그에게 on
0: 짝사랑이요?
1: 짝사랑. 하여튼간 사랑은 사랑인데
0: 사랑이죠.
1: 예. 짝사랑이니까 나 혼자만 네. 사랑.
0: 오케이.
1: 근데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그냥 러브할게요. 예, yeah. I have a love on him. 근데 러브가 잠깐만 동사죠. 동사 아니에요?
0: 동사도 love. 되고요.
1: 아, 명사도 되나요? 되고요. 그럼 됐어요. Love.
0: 잠깐만요.
1: Love on him.
0: 지금 yeah. 아 품사 때문에 고민하신 겁니까?
1: 그렇죠. 예.
0: 아, 알겠습니다. Love. 아주 깜짝 놀랐네요. 예. 아, I have a love on him. 정답 그거 아니라 아는 단어입니다.
1: 뭐죠? 맞다. 아!
0: 걸 크러쉬 이런 말 들어봤죠?
1: 예.
0: 거기서 나온 크러쉬가 이 크러쉬.
1: 아, 맞아요.
0: 이게 원래 loved요. 가능은 하지만 원래 loved 실제로 어를 쓰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rare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한 번의 love를 얘기할 때 뭐 all love라고 잘 하진 않은데
1: 네, 그렇죠. 그렇긴
0: 자, 아무튼 그걸 떠나서도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드릴 덩어리 표현입니다.
1: 네네.
0: 일단 crush 자체가 짝사랑의 대상을 얘기를 할 때 crush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1: 아, 너무 기억나요.
0: 아하, 그래서 나는 짝사랑을 가지고 있다. 혹은 그가 나의 짝사랑이다. 그녀가 나의 짝사랑 대상이다 라고 얘기할 때도 she's 뭐뭐 my crush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1: 예.
0: I have a crush on him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자, 이거 요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네.
0: Have a crush라는 덩어리를 제가 가져가긴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참고 하나 하시라고요. 꼭 have a 이런 덩어리를 안 써도 돼요. 이 crush 자체라는 거가 아, 짝사랑의 대상이구나라는 거 알아두면 She was my first crush. 이게 뭐겠어요?
1: 나의 첫사랑이래요.
0: 그렇죠. 첫 짝사랑인 거예요.
1: 예, 첫사랑.
0: 내가 처음 짝사랑했던 게 그 연예인이었어. 혹은 뭐 그 친구였어.
1: 네네.
0: 이렇게 그냥 crush 명사만 알아둬도 정말 좋게 쓸 수가 있겠죠.
1: 네.
0: 자, 근데 그거 외에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괴롭힐 겁니다. 이 표현으로 have a crush.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그러면은 못 썼어요?
1: On.
0: Right. 제가 계속 괴롭혀요, 여러분들. On이 머리에 들어오게 되는
1: 네.
0: 거예요. So I have a crush on 누구 이렇게 쓰면 누구를 짝사랑하다 그만큼 엄청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1: 네.
0: 이거는 사실 짝사랑하다 진짜 뭐 클래스메이트가 될 수도 있고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요. 자, 해볼게요. 나 누구 짝사랑하고 있어. 그냥 현지형으로 쓰면 돼요.
1: I have a crush on someone.
0: 그쵸? I have a crush on someone. 막 나중에 I have a crush on someone you know.
1: 야,
0: 너 아는 누구 나 좋아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시제 오케이. 주어를 바꿔볼게요. 그녀는 그녀의 친구를 짝사랑한대요.
1: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0: There you go.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뭔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성별이 다른데 뭔가 베프인데 약간 둘이 약간 something이 있었던 거예요. Right?
1: 그렇죠.
0: Something like that.
1: Mm-hmm.
0: Okay, so, 이런 식으로 내가 짝사랑 가질 수 있을 수 있고 그녀가 가질 수도 있고요.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a crush on someone.
1: I have a crush on someone.
0: Oh,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1: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0: 자,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교재에 필기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바로 have a thing.
1: 오?
0: 얘는 근데 for가 들어가요.
1: 아.
0: I have a thing for him. 이거 뭘까요?
1: 나 걔랑 뭐 있어?
0: 아, 내가 마음이 있는 거.
1: 아, 마음이 있는 거.
0: I have a thing for him. 이거는 이것도 둘이 꼭 사귀고 둘 다 좋아한다는 뜻이 아닐 수 있어요.
1: 네.
0: I have a thing for him은요. 사실은 I have feelings for him. 이라는 거에 조금 더 슬랭형입니다.
1: 네, 네.
0: 오케이. 좀 마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rush는 진짜 너무 좋아하는 느낌. 걔가 더 강력하죠, 사실.
1: 네.
0: Right. So 이 정도는 돼야 그 또 그 보면서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Right. 읽어 볼게요. Well, I have a crush on him.
1: Well, I have a crush on him.
0: All right. 또 두 문장이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1: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0: Alright. 두 번째는요? 내가 걔를 짝사랑하거든.
1: Well, I have a crush on him.
0: Alright,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2: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0: 'Well, I have a crush on him.' 네,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 입영작 패턴은 what kind of 명사? 아니, 어떤 명사가 뭐뭐 해? 자, 가볼게요.
1: 네.
0: 너 어떤 음악 좋아해? 자, 어떤 음악을?
1: What kind of music?
0: 넌 좋아하니?
1: Do you like?
0: Do you like? 자, 이번에는요. 아니,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나눠드릴게요. 어떤 남자?
1: What kind of man?
0: 카디건 입어.
1: Where's a cardigan?
0: 여름에.
1: In summer.
0: There you go. 끊어서 하셔도 괜찮아요. 트레이닝이 네.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이 겨울에 반바지를 입니? 자, person 쓸게요. 어떤 사람이?
1: What kind of person?
0: 반바지를 입어.
1: Wears shorts.
0: Shorts. 여름에. 아, 겨울에.
1: In winter.
0: In winter.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What kind of person wears shorts in winter? Next, 다음 해볼게요. Have a crush on someone. Mm-hmm.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나 걔를 그를 짝사랑하거든.
1: I have a crush on him.
0: Him. 나 누구 짝사랑해? 나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1: I have a crush on someone.
0: 그렇죠. I have a crush on someone.
1: Mm-hmm.
0: 걔는, 그녀는 자기 친구를 짝사랑해.
1: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0: 완벽합니다. 읽어볼게요. I have a crush on him. I have a crush on someone.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Alright, 수고하셨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4: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3: Well, I have a crush on him.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해결.

0: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1: Well,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0: Well, I have a crush on him.
1: On him?
0: Yeah.
1: Really? Yes. 수고하셨습니다.
2: 와우.
3: All 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내가 그 케이크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messed up the cake.
3: Right. I messed up the cake. 엉망으로 만들었으니까 결과 나왔지만
2: 네?
3: 좀 굉장히 좀 안 좋았다, 상태가. 오히려 달지 않고 짠 케이크가 됐다든가.
2: 그쵸.
3: Alright.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What kind of 명사?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어떤 영화 좋아해? 너 어떤 영화 좋아하니? 만들어주시면 돼요.
2: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3: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3: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0: Now!
1: Come on.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Thursday.
1: 네.
0: 목요일입니다. 그쵸? 자, 오늘 관계 영어 해볼 텐데요. 베프가 왜 그랬을까라는 제목으로 part 1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만히 있어봐요. 베프는 왜 그렇지 않은데요. 아. 예, 이 두 가지의 말이 공존하는 게 조금 의미심장한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베프인데 어떤 좀 섭섭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런가 봐요.
0: 그러면 이 친구가 이럴 친구가 아닌데
1: 그쵸.
0: 라고 하면서 뭐 오해가 벌어질 수도 있고 친구끼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좀 자연스러운 네.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Annie라는 친구가 있나 봐요.
1: 네.
0: Annie가 내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1: 아이고.
0: 제3자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 상담 할수
0: 그것도
1: 있거든요.
0: 있고 또 그게 그럴 애가 아닌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렇죠?
1: 그렇죠.
0: 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그랬지. 걔한테 진짜 실망했어. 아이고. 이거
1: 아이고.
0: 오해가 벌어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1: 이래서
0: 사실.
1: 진짜 친한 사이는 돈 관계에 맺는 거
0: 아, 그렇습니다.
1: 아니에요?
0: 그리고
1: 에이.
0: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말하는 게 낫긴 하거든요.
1: 차라리.
0: Right.
1: 그래, 맞아요,
0: Okay. 자,
1: 맞아요.
0: 하지만 현실적인 내용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네.
0: 이것을 다 영어로 우리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솔직히 얼마나 빌려가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0: 오케이.
1: 자,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상황.

0: 했지. 걔한테 진짜 실망했어.
1: So she's your best friend, right?
0: Yeah, but I disappointed.
1: Ah, because she didn't give you.
0: Yeah. 와.
1: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0: Call?
1: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0: 아, 말이 쉽지 그거. It's too hard for me.
1: Just say, please
0: Please, my money.
1: give me my money.
0: Come back my money.
1: Yeah, she's your friend.
0: But she, no, I 대신 좀 해줄래?
1: Sorry?
0: You call her.
1: Me?
0: Annie. Yes, please, please.
1: What?
0: I didn't.
2: 아, 이번 에피소드가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0: 그쵸.
2: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드라마 보듯이 즐기시면 돼요.
0: 알겠습니다.
2: Alright.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4: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3: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4: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지금 뭔가 속상한 마음에 다른 제3자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0: 그쵸.
2: Annie가 내 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0: 이게 진짜 또 돈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그러면 또 주변에 빌려줬던 친구들 생각이 이렇게 나요.
2: That's right.
0: Annie,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2: 자, 이거는 너무 길어서 나눠야 될것 같아요.
0: 무조건 나눠야 되겠네요. 이게 어차피 end로 연결된 두 문장인 거잖아요.
2: 맞아요.
0: 자, Annie가 내 돈을 빌려갔어. 빌려간 거잖아요, 이미. 그러면 여기가 그거겠네요. 그 빌리다. 를 과거로 borrowed예요.
2: 와, 보통 이거 동사 엄청 실수 많이 나오거든요.
0: 그죠? 뭐 랜드, 렌트 빌리는 거 엄청 많잖아요.
2: 오호호. 그러면요, 저 대신에 대신 티칭 가능합니다.
0: 거의.
2: 자, 여기는 and로 나누긴 했는데 완전한 문장이라기보다는요 주어를 any를 share하고 있는 거예요.
0: 아, 그런 거군요.
2: 오케이. 그래서 거의 완성된 문장이죠, 거의.
0: 네.
2: 자, 그래서 애니가 뭔가 아무튼 빌렸다, 나의 돈을. 그리고 절대 페이하지 않았다는 느낌 같은데.
0: 오, 그러네.
2: 자, 일단은 빌렸다라고 하는 동사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0: 네.
2: 정답? Perfect. Okay.
0: Yes.
2: So borrow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빌리다, borrow가 아닙니다.
0: 네.
2: Borrow, 빌리다가 되겠는데 이거 엄청 헷갈릴 수 있어요. 특히 사실은 뭐 rent 이런 단어랑 헷갈리는 건 그렇다 쳐도
0: 네.
2: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0: 랜드,
2: 많아요. 네.
0: 맞아요.
2: borrow와 lend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예 다른 겁니다. borrow는 뭐라고요?
0: 빌리다.
2: lend는 뭐예요?
0: 빌려주다.
2: 맞아요.
0: 아.
2: 이게 헷갈리죠, 그렇죠?
0: 예.
2: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서 잘못 반대로 쓰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0: 네네네.
2: So 조심하셔야 돼요. Okay, so Annie가 my money를 borrow 했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갚았대요, 안 갚았대요?
0: No, never.
2: No, never, right? 절대 갚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돈을 갚는다라는 표현을 얘기를 하잖아요.
0: 네.
2: 일단 돈이 나오니까 머니가 나와야 될것 같고.
0: 그렇죠.
2: 자, 갚는다라는 동사가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0: 돌려줘야 되니까 리펀드 아니에요?
2: 아, 그럼 환불 맞는데.
0: 아, 환불이구나.
2: 그건 뭐 어디서 뭘 사가지고 물건 한 것도 아니고요.
0: 다르네요.
2: 그 친구가 무슨 뭐 내가 본인이 무슨 상점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0: 그건 아니죠.
2: 네, 그래서 무슨 돈. 이런 단어 아예 안 들어가요. 오히려 더 편합니다. 바로 뭐냐면 pay someone back. 끝이에요.
0: 돌려주는 거니까.
2: 머니 같은 거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여기가 바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0: 네.
2: back이라는 건 도로죠.
0: 네.
2: so 도로 pay 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pay 했다기보다는 돈을 빌려준 거니까
0: 네.
2: 그 다음에 내가 다시 pay를 하는 거죠.
0: Okay?
2: so pay someone back. 그리고 목적어 모양으로 써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에게 돈을 갚아. 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money 이런 단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에게 도로 지불해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0: Pay him back.
2: That's it. Pay him back.
0: 목적어니까.
2: Right.
0: 네.
2: 자, how about this?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0: 네.
2: Pay의 과거가 뭐죠?
0: Paid.
2: Paid. 나는 이미 그들에게 돈을 갚았어. 나는 이미 그들에게 돈 갚았어.
0: I already paid them back.
2: 오, 그죠. I already paid them back. 나 그 사람들한테 벌써 돈 갚았어요. money라는 단어 굳이 안 들어가죠?
0: 그러네요.
2: 훨씬 편합니다. Just like this.
0: Yes.
2: 그리고 pay 과거형도 여러분 스펠링도 그렇고 주의하셔야 돼요.

0: 아시죠?
1: 네.
0: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Pay him back.
1: Pay him back.
0: I already paid them back.
1: I already paid them back.
0: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repay라고 하는 단어를 또 나중에는 볼 수가 있어요.
1: 네.
0: 근데 이거는 사람에게 갚는다라는 느낌보다는 repay 한 다음에 뭐를 repay 하는지 뭐 나의 뭐 빚을 졌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repay라는 동사가 우리 다이얼로그 어딘가에 나오면 제가 꼭 짚고 넘어갈게요.
1: 네.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1: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0: 자, 그랬을 때 다른 친구가 듣고 근데 그 아이는 너의 베프 중 한 명 아니야? 근데 그럴 리가 있을까? 이러면서 친구가 좀 놀라는 거예요.
1: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뒤에서 얘기할 친구가 아닌데 의아했던 거죠.
0: 그렇죠.
1: Isn't she one of your
0: 그녀는 뭐예요?
1: 한 명이야.
0: 한 명이 아니니? 이랬죠.
1: 한 명 아니니?
0: 왜냐면 isn't she 이랬기 때문에.
1: 한 명이 아니니 너의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드 중에 한 명 아니니? 그럼 여기에 베스트 프렌드가 나와야겠네요. 베스트 FRIEND.
0: 오케이.
1: 그러면 근데 베스트 프렌드가 여러 명이니까.
0: 오. 에이. 맞아요. 사실은 굉장히 웃긴 게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면 한 명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1: 맞아요.
0: Right? 근데 그런 친구 여기 가선 너가 베프야. 여기 가선 너가 베프야.
1: 때에 따라 다른가요?
0: 그렇죠. 예. So 너의 best friends 중에 가장 친한 친구들 중에 하나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정답. That's right. Okay. So best friends. 뭐 기본적으로는 가장 친한 친구. 줄여서 우리 그냥 사실 베프라고 많이 쓰게 되죠.
1: 네.
0: 자, 근데 이 best friend라고 하는 거가요. Bestie라고도 많이 해요.
1: 아, 네네.
0: 이거는 더 줄여서 하는 비격식 표현이고요. 실제로 완전 약자처럼 쓰는 거 있거든요.
1: 아,
0: 혹시 아세요?
1: 알죠. BF.
0: 오.
1: 예.
0: 틀렸습니다.
1: 어? BF. 언제 바뀌었죠?
0: 한 3월 며칠부터 바뀐 게 아니라 원래 BFF입니다.
1: 아, 그래요?
0: 이거는요, BFF는 Best Friends Forever 라고 하는 살짝 오그라드는
1: 네네.
0: 그런 표현이고요. BF는 Boyfriend. 줄인 거기 때문에
1: 아, 그렇군요.
0: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1: 네네.
0: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거 좀 오그라들어요. 에이. 그래서 그냥 best friend가 최고입니다. 이거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요.
1: 네.
0: Alright.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단어도 있지만 패턴이에요. 지금 one of your best friend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of가 있잖아요. 무엇에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 소유권을 느끼게 해주는
1: 네.
0: 그것도 있지만 뭐뭐 중에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of 자체가. 그래서 Isn't she 한 명 아니야? 누구 중에? 중에 your best friends. 이렇게 또 of를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중요한 거는 여러 중에 하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단수명사가 아니라 복수명사를 쓰는 건
1: 그쵸.
0: 당연한 겁니다.
1: 그러네요.
0: Right.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 직장 동료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그분 뭐라 그래야 돼요?
1: Co-worker.
0: 왜냐하면 여러 명이니까.
1: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니까.
0: 다시 한번. 나의 co-workers 중에 하나. 그러면은?
1: One of my co-workers.
0: 이렇게 돼야 돼요.
1: 아하하.
0: 자, 그들 중에 한 명.
1: 네.
0: 그들 중에 한 명.
1: 그들 중에, one of them.
0: That's it. 자, 이것으로 문장 만들면 방금 그것들을 주어로 쓰면 돼요.
1: 네네.
0: 내 직장 동료들 중에 한 명은 한국인이야.
1: 오. 그, my, 와, 아니죠. One of my co-workers. Is Korean.
0: 그렇죠. 자, 지금 왜 is 썼어요? R 안 쓰고.
1: 왜냐면 one이잖아요.
0: 맞아요. 중요한 건 한 명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1: 아, 그러네요.
0: 뭐 my Korean, 뭐 my friends, my co-workers 상관없습니다.
1: 그 is all Korean 해야 되나요?
0: Korean은 형용사로 쓴 케이스예요,
1: 아,
0: 지금.
1: 그러네요.
0: Okay? So one of my co-workers is Korean. 자, 이거 해볼게요. 그들 중에 한 명은 가수야.
1: 아, 그쵸.
0: 일단 그들 중 한 명이
1: one of them. One of them is a singer.
0: 얘는 singer. 어가 들어가야 되죠. Singer. 명사니까.
1: 네.
0: Just like this. So 여기서 너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얘 복수로 써주는 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단수 동사로 받는 거 하나.
1: 네.
0: 이거는 엄청 문법 책의 느낌 갖고 딱딱할 수도 있지만요. 원어민들은 이거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1: 오.
0: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오케이? 물론 뭐 조금씩 실수하는 거는 괜찮은데 실수하면서 점점 나아질 수 있게 practice.

0: 잠깐 많이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1: 네.
0: 읽어볼게요. One of my coworkers is Korean.
1: One of my coworkers is Korean.
0: One of them is a singer.
1: One of them is a singer.
0: 자, 그리고 본문 가볼게요. 약간 의아한 느낌으로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1: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0: 자, 이랬을 때 아주 씁쓸한 말을 해요.
1: 네.
0: 그렇지가 아니에요.
1: 어?
0: 그랬지.
1: 그랬지.
0: 걔한테 진짜 실망했어.
1: 어.
0: 과거로 쓴 이유 알겠어요.
1: 그러네, 제가. 그러네.
0: 이미 뭔가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베프였다.
1: 그렇게 됐네.
0: 과거 동사.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She was
0: 약간 이런 느낌이죠. She was 이런 느낌.
1: She was my best friend.
0: Yes,
1: 이런 느낌.
0: Yes.
1: I am really in her.
0: 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하지만 네. 스펠링이 헷갈리는 그 단어를 넣으셔야 되는데
1: 그렇죠.
0: 자, 걔한테 나는 정말 뭐 했다고요?
1: 실망했어.
0: 그걸 써야겠네요.
1: 실망 disappointed인데요. Disappointment인가요? 아,
0: 어포인트도 아니고요.
1: Disappointment.
0: Disappointment 이거는 그 명사가 아니죠 여기서는 지금.
1: I am really disappointed. 네, in her.
0: 아마도 그 문법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1: 네.
0: 이거 좀 유명한 표현이거든요.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So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정답 볼게요. 스펠링까지 let me check. Okay.
1: Oh, yes.
0: 아, 그렇습니다. Okay. P가 두 개예요. 그리고 S가 하나인데. 어떤 분들은 S 두 개 쓰시고 P 하나 쓰는 케이스 제가
1: 너무
0: 많이 봤거든요.
1: 맞아요.
0: 자, 그리고 disappointed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렇죠? 형용사로 실망한 이런 형용사인데 발음할 때 NT가 모음 사이에 붙어 있죠, 지금.
1: 네.
0: I와 E 사이에. 이런 경우에는 모음 사이에 N하고 T가 붙어 있으면 T가 약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isappointed 이렇게도 되지만 아예 소리 안 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So disappointed 이럴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한번 try 해 보도록 할게요.
1: 네.
0: Disappointed. Disappointed.
1: Disappointed.
0: Mm-hmm.
1: Disappointed.
0: Okay. 그거는 option일 뿐이다.
1: 네.
0: 라는 것이고요. 자, 덩어리 표현 아마 그냥 계속 암기만 해왔다면 오늘 이제 쓸 수 있는 기회가 나왔는데 바로 be disappointed 쓰고 그 다음에 전치사 뭐 썼어요?
1: In
0: someone.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실망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1: 네.
0: 겁니다. Okay. So, 나 있잖아 정말 그녀에게 실망한 상태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진짜 I hate you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데요.
1: 그래요.
0: 나 너한테 실망이야. 와, I mean it hurts so much more.
1: 진짜 듣기 싫은 말인데요, 근데. I am disappointed in you.
0: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죠. I am disappointed. 근데 어디에?
1: In you.
0: 자, how about this? 질문형도 가능하겠죠? 너 우리에게 실망했니? 너 우리한테 실망했어?
1: Are you disappointed in us?
0: 그렇죠. us가 돼야 되겠죠. 우리니까. 그리고 you are가 아니라
1: are you?
0: That's right. So, just like that. in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1: 네.
0: Alright, 읽어보도록 할게요. I am disappointed in you.
1: I am disappointed in you.
0: Are you disappointed in us?
1: Are you disappointed in us?
0: 네. 자, 여기서 뭐 하나 참고로 드릴 게 있는데요.
1: 네.
0: 주의하셔야 되는 게 with가 나올 때도 있어요.
1: 네.
0: 네. in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사람한테 많이 써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한테. 오케이? 그런데 with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I'm disappointed with the results.
1: 열 결과가
0: 네, 뭔가 아니면 무슨 뭐 어떤 grades
1: 성적
0: 같은 성적 이런 거에
1: 그쵸, 그쵸.
0: 그러니까 그 너 성적 너 실망이야 그거 자체에 본질적으로 실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에
1: 그쵸.
0: 의해서 실망이 됐기 때문에 so 어떤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실망이 들어갔다 그래서 사람한테 보통 이렇게 어떤 결과에는 이렇게 나눠서 쓰시면 좋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미 언급하긴 했지만 여기서 she was는 she was
1: My best friend네요.
0: She was my best friend. 그래서 yes. 여기서는 그 동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1: 네네.
0: Well, she was.

0: 이렇게 쓴 거죠. Or she used to be 뭐뭐 학원 했다. 이거 써도 되고요.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1: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0: 자, 이랬을 때, 자, 보세요. 진짜 좋은 친구는 이런 것 같아요. 딱 듣고서, 아, 야, 말했지? 야, 별로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 맞아요.
0: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Right? So, 그냥 전화해서 물어봐. 이게 더
1: 그치.
0: 나은 것 같아요, 사실.
1: 양쪽 입장을 다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0: 그쵸?
1: 혹시나 기억을 못 하고 있을 수도
0: Of
1: 있잖아요.
0: course.
1: Just give her a call. 여기서 또 끊어볼까요?
0: Okay.
1: 그좀 전화를 그녀에게 해봐. And 물어봐. 물어보는 거는 ask겠네요.
0: Okay.
1: Yep.
0: 굉장히 심플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So
1: 네.
0: just give her a call and what? And ask.
1: 아하.
0: 정답 맞습니다.
1: Yes.
0: 물어보다, 물론 이제 ask는 뭐 맥락에 따라서 부탁하는 게될 수도 있지만
1: 네.
0: 여기서는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죠. Why didn't you pay me back? 이렇게
1: 오,
0: 물어보라.
1: 그렇죠.
0: 그리고 ask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발음할 때 실수하시는 분은 많은데요. ask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스크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으 소리가 나는 순간, 아, 내가 강세 어딘가 잘못 줬구나, 이
1: 그쵸.
0: 생각하셔야 돼요.
1: 네네.
0: 아, 강세는 자음이 아니라 무조건 모음에 두셔야 돼요. So, ASK 중에, 그렇죠.
1: A.
0: 거기에 강세를 꽝 주면 스크, 이게 굉장히 짧게 들어오기 때문에 에스크 이렇게 안 됩니다.
1: 그러네요.
0: ask, ask. So, 스크, 스크. 짧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Right. 한번 해볼게요.
1: 네.
0: Okay? ask, ask.
1: Ask.
0: 좋아요. 자, 누구에게 전화한다라고 할때 call someone이라고 해도 되는데 오늘 못 썼죠?
1: Give her a call.
0: 그렇죠. 이거는 뭐 예전에 노래도
1: Give
0: 있었지만,
1: me a call. 에.
0: give someone a call. 이거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다, 걸다가 되겠습니다. Okay? So 목적어를 중간에 넣는 거예요. Her, him 이런 식으로 중간에 들어가 주면 되겠고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이병자 갑니다. 나한테 오늘 밤에 전화해. 나한테 전화를 한통 넣어라. 오늘 밤에.
1: Give me a call tonight.
0: 그쵸. Give me a call tonight. 뭐, right? 자, 두 번째. 그에게 연락하자, 전화하자, 하자를 넣어서.
1: Let's give him a call.
0: 그렇죠. Let's give him a call. Let's call him.
1: Yes.
0: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계속 쓰면 쓸수록 give가 들어간다라는 게 들어갈 겁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Give me a call tonight.
1: Give me a call tonight.
0: Hey, let's give him a call.
1: Let's give him a call.
0: 네. 자, 참고로요. Give someone a call 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1: 네.
0: 조금 더 비격식으로요. 이런 것도 많이 써요. Give someone a ring. Buzz.
1: 와우.
0: 이런 것들도 씁니다. Ring이라고 하는 게 진짜 띠링띠링띠링 울리는
1: 전화
0: 거잖아요. 그걸
1: 벨이죠?
0: 준다란 느낌. Buzz도, Buzz라고 하는 게 zzz 이렇게 울리는 느낌이
1: 진동인가요?
0: 있잖아요.
1: 아.
0: 그래서 이것도 조금 비격식으로 캐주얼하게 쓰실 수 있어요. Okay.
1: Yes.
0: 자, 그렇다면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1: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0: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좀 뒤에서 너무 얘기가 많이 오가면은 서로 오해 있을 수 있으니까,
1: 맞아요. 깔끔하게 정리되는 말인 것 같아요.
0: 오히려 좋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0: 네, 다 같이 미션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미션은 애니가 내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1: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0: 그렇죠. 두 번째 미션은요? 그랬지. 걔한테 진짜 실망했어.
1: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0: Okay, very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2: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0: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0: her.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1: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2: 네, 입으로 직접 영작하는 입역공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2: Alright, 첫 번째는 누구에게 돈을 갚는다라고 할 때 money라는 단어 굳이
3: 안 쓴다.
2: 안 쓴다.
3: 네.
2: Pay someone back.
3: 음흠.
2: 이거 해주시면 되고요. 틀려도 됩니다. 목소리만 키워주세요.
3: 좋습니다.
2: Okay? 걔한테 돈 갚아. 자, 그에게 돈을 갚아라. 명령어로요.
3: Pay him back.
2: Pay him back. 이런 느낌.
3: 네.
2: 두 번째는 과거형으로 가볼게요. 나 벌써 걔네한테 그들에게 돈 갚았어.
3: I already paid them back.
2: 그렇죠. them으로도 바꿔야 되고 paid 과거형이 돼야 되겠죠.
3: 네.
2: 자, 이번에 Annie 갈게요.
3: 응?
2: Annie가 내 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제가 나누겠습니다.
3: 응?
2: Annie는 내 돈을 빌렸다.
3: Annie borrowed my money.
2: 그리고 절대 나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
3: And never paid me back.
2: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결까지 해봤습니다.
3: 끊어서 하니까 훨씬 수월하네요.
2: 훨씬 나아요.
3: 네. 네.
2: 그리고 이 명작은요, 한 번에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트레이닝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3: yes.
2: 괜찮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Pay him back. I already paid them back.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자, 다음은요. 아, 이거는 항상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표현이라면
3: 네.
2: 이 명작으로 가야죠. So, be disappointed in someone. 본질적으로 누군가에게 실망했다라는 느낌.
3: 네.
2: 그리고 이거 저는 실망을 했는데 나 실망했다? 이거 아니죠?
3: 연기해야 돼요.
2: 아, 이거 연기 들어가야 돼요.
3: 네.
2: 그래야 뇌에서 아, 이게 어떤 느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연결을 시켜버려요.
3: 맞습니다.
2: 네, 자, 갑니다. 나 너에게 실망했어. 이거 현재형으로 상대방한테 한다는 느낌으로 나 너에게 실망한 상태다.
3: 신기한 게 지금 시작 전부터 한숨이 나와요. 이 연기 들어간 거거든요. I am disappointed in you.
2: 오, 강력해요.
3: 예.
2: I am disappointed in you.
3: 진짜 I hate you보다 더 무서운 말이에요.
2: 더 무서운 거예요,
3: 예.
2: 이거요. 네. 자, 다음은요. 걔한테 그녀에게 진짜 실망했어. 이것도 지금 실망한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3: 네.
2: 난 정말로 그녀에게 실망한 상태다.
3: I am really disappointed in her.
2: 그렇죠.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3: Yes.
2: 오케이? 자, 세 번째. 너 우리한테 실망했어? 현재형으로. 너 우리한테 실망한 상태야?
3: Are you disappointed in us?
2: In us?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I am disappointed in you.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Are you disappointed in us? Alright,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5: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4: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5: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2: All right,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6: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3: Mm-mm,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6: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Go on, it's okay.
2: Oh, great job, you guys. 오늘도 성공입니다.
3: 네.
2: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내가 귀엽다는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Are you saying you are cute?
2: 그렇죠.
3: 예.
2: Are you saying you are cute?
3: 약간 비아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2: 살짝 들어갔을 예. 수 있습니다. 자, 뒤에가 are you cute? 이 나오면 안 된다고 했었죠.
3: 네.
2: 오케이. 자,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0: pay someone back. Pay someone back.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너한테 돈 못 갚아. 아이고. 나 너한테 돈 못 갚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틀려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Yes, we are going to learn some English that we can use at the office. But as you can see, there are many expressions that we can use outside of the office. 자, 오늘은, today, what kind of expressions are we going to learn? Well, the situation today is 누가 이제 뭐를 설명을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So like, I don't understand. 이런 표현을 쓸까요? Well, of course not, because this is 출근 영어. Okay, so we're going to learn some new expressions. Let's look at our main dialogue for today. Let's take a look. 이제 알겠어요? Do you get it now? 이해를 못 하겠어요.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I have no idea what you're saying. 괜찮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That's okay. I'll start from the beginning. Let's look at that entire dialogue. 네, so 아무리 설명을 했는데 아, 무슨 말인지 몰라요. I don't know what's going on. 네, 이럴 때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So, do you get it now? Do you get it now? 이제 알겠어요? 네, do you understand? 보다는 아니죠. 사실 이 get it을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I got it. Okay, got it. 너무너무 많이 써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아,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네, got it. Okay, I understand. I got it. 네, do you get it now? 자,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So, I don't understand.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You've lost me. You've lost me. 자, you've lost me. 그 다음에, I have no idea what you're saying.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Okay, I have no idea. 이런 표현은 많이 들어봤죠? 우리도 한번 cover 했죠? I have no idea means I don't know at all. 자, you've lost me. 자세히 보세요. Lost는 뭐를 잃으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본인 그쪽이 저를 잃었어요. 직역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갔는데 if you get lost, what happens? You don't know where you're going. So 비슷한 것처럼 if you're lost or you've lost me means I don't know what's going on. 완전히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You've lost me. I have no idea what you're saying. All right, that's okay. That's okay. 자, 괜찮아요. I'll start from the beginning. I'll start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네, 이 상대방이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쵸? 뭐 짜증낼 수도 있는데, 아, 왜 이것도 이해를 못 해? 이럴 수도 있는데, 아, 다시 할게. All right. So, you've lost me. I don't know what you're saying. 자, start from the beginning. Do you get it now? You've lost me. I have no idea what you're saying. That's okay. I'll start from the beginning. Okay, let's look at some few key points. Okay, get it. Get it. Now, of course, this means, to get something, but 이 표현, get it는 알겠다. 그런 뜻입니다. I understand. I see. 그런 뜻도 있습니다. I see. Okay, 이런 거예요. So, I got it. I'll do it right away. I got it. I'll do it right away. 자, 알겠어요. 지금 바로 할게요. 그래서 누가 뭐 부탁을 할 때, 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sure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got it. 이렇게만 할 수도 있습니다. I got it. Got it. Okay. Very easy. Next one. I just don't get it. It's too hard.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해에 대해서 관련되는 거죠. So, I just don't get it. 자, 이해가 안 돼요. It's too hard. 너무 어려워요. I just don't get it. I don't get it.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 나 이해가 안 가. I don't get it. 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So sometimes when you say 어떤 분이 어떻게 행동을 할 때,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그런 말을 할까? I just don't get it. I don't understand. Same thing. 여기에서는 뭔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I just don't get it. It's too hard. Okay,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You've lost me. 재밌는 표현이에요. You've lost me. Or sometimes we say I'm lost. 헤매고 있어요. I'm lost. 방향을 못 잡아요. You've lost me.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런 뜻입니다. So, you've lost me. Could you explain it again? You've lost me. Could you explain it again? 오케이.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럴 때, you've lost me는 정말 멍한 거예요. 그러니까, like, what?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So,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you've lost me. I didn't understand anything. You've lost me. I didn't understand anything.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크리스틴 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컴퓨터 대해서 뭐막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면은, 당연히, I would be like, huh? Right? You've lost me. I have no idea what you're talking about. Right? So, 어떤 분야는 쉽게 이해가 되지만, 어떤 거는, you've lost me.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Alright, let's move on to shadowing. It's time for shadowing, everyone. Alright, let's practice out loud. 많이 배웠지만 이걸 또 이제 이렇게 out loud. You gotta practice it out loud.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Alright, so let's get into the rhythm. Alright, let's begin. Do you get it now? You've lost me. I have no idea what you're saying. That's okay. I'll start from the beginning. Okay, so important. 자,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좀 감정이 들어가야 되죠. You've lost me. I have no idea. 이렇게 안 되죠. You've lost me. I have no idea. I have no idea what you're saying. 이렇게 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어떤 것이 정말 기대돼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것이 기대된다, 설렌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패턴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어떤 것이 정말 기대돼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can't wait for 기대하는 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 문장으로 이거 한번 뽑아봤어요. 아, 빨리 월급날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할 때 I can't wait for 기대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것처럼 얘기를 해서 기대하는 일에다가 여러분이 정말 설레는 일들을 넣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표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I can't wait for 기대하는 일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그쵸 바로 can이라는 조동사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I can't 동사로 얘기를 하면요, 아, 저 그 동사를 못해요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못 기다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그쵸 I can't wait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일이 있을 때까지 아우 너무 설레서 못 기다리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것을 못 기다린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기다리는 걸요 바로 wait for 무엇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나 그게 이제 너무 설레가지고 못 기다리겠어, 못 참겠어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can't wait for 기대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 문장처럼 아, 내일이 월급날인데 정말 기대돼서 정말 못 참겠다, 빨리 월급날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기대하는 일에다가 여러분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 기대하는 일들을 넣어서 I can't wait for 기대하는 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쵸, 그게 정말 너무 설렐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으로요, 아,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월요일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주말을 바로 weekend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말까지 못 참겠어요, 못 기다리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I can't

0: Wait for the weeken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주말까지 못 참겠어요. 주말이 너무 설레요. 너무 기다려져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할게요. 시작. I can't wait for the weekend. 한 번만 더. 시작. I can't wait for the weekend. 라고 얘기를 하면, 어우, 주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I can't wait for the weekend. 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빨리 봄방학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방학은요, 바로 spring break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빨리 봄방학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 can wait for spring break.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휴가로 얘기를 할 때는 break 대신에 vacation을 넣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빨리 봄방학이 왔으면 좋겠다. I can't wait for a spring break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can't wait for spring break. 한 번만 더. 시작. I can't wait for spring break. 라고 얘기를 해서 봄방학이 정말 기다려져요. 봄방학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 문장으로 이거 한번 볼게요. 빨리 월급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죠. 월급날이라는 거는요, 바로 payda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월급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표현, 바로 I can wait for my payday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can't wait for my payday. 한 번만 더. 시작. I can't wait for my payda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빨리 월급날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휴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스프링 브레이크를 넣어서 빨리 봄방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를, 그렇죠? I can't wait for a spring break로 얘기를 했고, 휴가는 바로 vacation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I can wait for my vacatio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빨리 휴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되게 휴가는 summer vacation 혹은 winter vacation을 넣어서 여러분 계절까지 응용을 할 수가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휴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I can't wait for my vacation으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can't wait for my vacation. 한 번만 더. 시작. I can't wait for my vacation.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빨리 휴가가 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빨리 어떤 것이 왔으면 좋겠다. 그것까지 못 기다리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기대하는 일, 기다리는 일을 얘기하는 표현으로 바로 I can't wait for 기다리는 일, 기대하는 일로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I can't wait for the weekend. I can't wait for the weekend. I can't wait for spring break. I can't wait for spring break. I can't wait for my payday. I can't wait for my payday. I can't wait for my vacation. I can't wait for my vacation.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요, 조금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한번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이 문장 배웠습니다.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쵸? 바로 I can't wait for the weekend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꼭 나의 기준으로만 얘기를 할까요? 그쵸? 아, 우리는요,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 우리로도 얘기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럼 I 대신에 뭐를 넣을 수가 있을까요? 그쵸? We can wait for the weekend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주어를 바꿔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되게 나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거나 혹은 그룹 집단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로 얘기를 하는 경우로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e can't wait for the weekend. 한 번만 더. 시작. We can't wait for the weekend. 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면요. 그냥 I can't wait, we can't wait 이렇게만 여러분이 얘기를 해 주셔도 좋아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또 응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빨리 봄방학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표현을, 그쵸? I can't wait for spring break 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도 여러분이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요, 뒤에 to 동사를 붙여주시면 되는데, 끝나다, 마치다라는 to, end를 넣어주시면은요, 그것이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라는 희망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 우리 애들 빨리 봄방학이 끝나서 내가 자유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을 여러분이 하고 싶으실 때는요, I can't wait for spring break to end. 그럼 아이들의 입장에서 빨리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쵸? To start, to begin. 이렇게도 여러분이 응용할 수 있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To end를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can't wait for spring break to end. 한 번만 더. 시작. I can't wait for spring break to end라고 얘기를 해서 to end를 넣어서 끝나기를 빨리 기대하고 있다라는 문장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못 기다리겠다라는 설렘을 얘기하는 표현, I can't wait for 기대하는 일이라는 문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여러분, 매일 한 문장으로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Your 10-minute happiness and confidence. 자,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다시 해본다고 하는 것은 나한테 그만큼 많이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거니까 본인 스스로 부담만 안 가지시면은 정말 즐거운 행복입니다. 네, 그래서 맨날 왜 행복 얘기 이렇게 많이 하지? 뭐 다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숙제로 생각하시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가짐 하나로 많은 결과 차이가 나올 수 있다는 거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today's mission도 역시 도전이지만 이것도 즐겁게 내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설렘으로 출발합니다. Okay, let's hit the road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3, 2,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Did you give it a go? 네. 실제로 한번 해볼 때 뭐가 드러났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 You'll be able to find out what you know and what you don't know.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알아야 해결책이 생기는 거죠. 이건 마치 병을 모르는데 설사가 났는지 변비가 있는지 모르면서 그냥 약을 먹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마시라란 의미입니다. 자, 어떻게 그래 그렇게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어, 못 볼 수 있어 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뭐뭐 일 수 있어. 자, 요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How could you be입니다. Be. Be가 나오면 어떤 상태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겠죠. 여기까지 그냥 달랑 외우시려고 하면 보기에는 좋지만 기억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이거 한 시간만 지나도. 그래서 예를 직접 보시고 느껴서 함께 연습해보는 시간. 그러면 you can write it down on your hard drive, your brain. 여기 그냥 바로 쓰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첫 번째 거는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 가지를 보여드립니다. 왜? 우리말을 보면서 글자를 떠올리시는 분은 없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모를 수 있어? 이기적일 수 있어? 순진할 수 있어? 사람이 그렇게 무정할 수 있어?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이 없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남에 대한 동정이나 배려 같은 게 없다는 얘기겠죠. 네 가지의 시작은 전부 다 How could you be?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면 무지하다 라고 하는 단어 뭘까요? How could you be so? So가 강조예요. So ignorant. 쉬운 단어라면 blind죠. 그래서 How could you be so blind? B-L-I-N-D가 안 보이는 이란 뜻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못 볼 수가 있어? 근데 제가 금방 했던 ignorant라는 단어를 쓰셔도 되는데 구어체에서는 이 단어가 훨씬 더 빈도가 높습니다. How could you be so blind?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리도 이기적일 수 있어? 보면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자신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측은지심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걸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스스로를 속일 정도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Hey, how could you be so selfish? 그래서 이거 예, shellfish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cell입니다. cell, selfish. selfish 하면은 바로 예, 이기적인 이란 뜻이겠죠. 순진할 수 있어? naive. N-A-I-V-E. 예, naive예요. 발음이 E 액센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브와 뭐 아담이 있었다면 나 이브야. 나 이브. 그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N-A-I-V-E. 알고 계시다면 괜찮고요. 자, 어떻게 그리도 무정할 수 있어? 예,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죠. 예, 마음에 따뜻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L-E-S-S가 붙습니다. How could you be so heartless? 무정하다가 영어로 heartless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잔인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H-E-A-R-T, L-E-S-S까지. 네 가지 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기 보고 읽으시면 안 되겠어요.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못 볼 수가 있어? Your turn. 맞습니다. How could you be so blind? 됐죠? 자, 두 번째는요. 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기적일 수가 있어? Okay, your turn. 네, how could you be so selfish? Selfish,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순진할 수 있어? 자, your turn. 몰라요. 이거잖아요, 그죠? How could you be so naive? Naive. 자, 맨 마지막으로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무정할 수 있어? 다른 말로 더 마음에 와닿는 단어 우리말로 한다면 매정하다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죠? How could you be so? 네, heartless. heartless 쓰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발음이 heartless라고 안 들리고요. heart하고 옆구리를 누가 살짝 쓰기처럼 아프니까 heartless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Step 2. 어떻게 그리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못 볼 수가 있어? 앞에 나왔죠? How could you be so blind? 까지는 되게 쉽습니다. 어디에? To your own faults예요. 그래서 own은 스스로의 fault가 잘못 들이니까 S가 붙는 거죠. 그래서 남의 티끌은 잘 집어내면서 자기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그렇죠?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How could you be so blind to your own faults? 됐고요.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아까 나왔죠? How could you be so selfish?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하는 것이 like that 이렇게만 쓰시면 되겠네요. How could you be so selfish like that? 사실은 이기적인 것도요. 이게 연습의 결과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를 아이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면 그 애가 커서 모든 걸 다 희생시키면서 자기의 그렇죠 스스로의 이익만을 추구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배워야 되겠죠. 남한테 배려하고 희생해서 얻는 기쁨을 그죠? 자, 어떻게 그걸 믿을 정도로 순진할 수가 있어? How could you be so naive? How could you be so naive? 뭐 할 정도로요? To believe that. 에서 to 연결된다는 것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부담되시면 바로 나오는 이 한 문장만 두 번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Try it again.

Let me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아니, 본인의 잘못을 어쩌면 그렇게 못볼 수가 있어? 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듣던 사람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사돈 남마라고 앉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뭐예요? How could you be so blind to your own faults?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보시지.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지. Look who's talking. 옛날에 이게 브루스 윌리스가 나왔던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요. 아주 오래전에. 포인트는 사돈 남말한다. 자기가 자기 말을 하고 앉았네. Look who's talking.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t's time to say goodbye, but not forever. So that means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just right there. 저는 다음 시간에 뵐 테고요. 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행복, 좋은 기운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Okay?

0: 해도 용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3: It's I, your furry and adorable pal Grover, and we are talking about the weather. Today on Sesame Street, we are expecting rain. But not to worry, I have an umbrella. Would you look at that? The weather has changed. Oh, now it is a little windy. Let's see more about the weather today on Sesame Street.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염호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편이야. 언니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볼까?
1: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0: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많다, 많다예요. 많이 쓰는 말이죠? 많다는 무슨 뜻인가요?
1: 딸기가 많다 같은 문장에 쓰는 거예요.
2: 우리 집엔 장난감이 넘쳐날 정도로 많다.
0: 오호, 그렇구나. 준성이 집에 놀러 가봐야겠네요. 많다는 수나 양이 기준보다 더 있다란 뜻이에요. 주전자가 물잔보다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많아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게 많았으면 좋겠나요?
1: 아빠.
0: 아빠가 많았으면 좋겠구나.
1: 왜냐면 아빠가 더 놀아주거든요. 아빠가 놀아주는 사람이 무한명이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0: 놀아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구나, 리아는. 준성이.
2: 게임을 잘할 수 있는